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지.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 가운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말 한마디라도 자비스럽게 하고 모든 행동을 자비심을 가지고 해라. 셋째는 공경심이니 항상 다른 스님들, 물론 후배가 선배 스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선배 스님도 덮어놓고 후배라고 해서 무시하고 억압을 하려고 그러고 짓밟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중이 되었다고 해서 무슨 수행을 얼마나 했까니 덮어놓고 후배를 없이 여기고 자기가 목에다 힘주고 그러셔도는 안 되는 거고, 또 후배는 하루를 먼저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선배를 공경히 여기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피차 서로 공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좋은 점만을 보고 잘못된 점을 볼 필요가 없고, 성불을 해도 부처님은 중생을 시봉하기 위해서 사시는 것이고, 손바닥만한 땅도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불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몸 사시는 것이고, 손바닥만한 땅도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아니한 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불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그러시는 것이 불보살의 생애인 것인데, 하물며 우리 출가한 생사 없는 진리를 깨달아서 생사 없는 해탈도를 목표로 하는 우리야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넷째는 지차선이라, 차선을 알아라. 행주 좌와 중에 공양할 때나 법문을 들을 때나 법당에 오르내릴 때나 도량에서 울력을 할 때나 항상 차서를 알아서 자기의 다섯째는 불설여산이라, 나무지기 일을 말하지 마라. 나무지기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자기 소임을 열심히 충실히 살면서 대중의 청규를 잘 지키면서 열심히 도만 닦으면 무슨 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묵언이라고 묵언표를 달 필요도 없이 하루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속에는 자기의 본참 공안에 대한 의심이 충실하고, 무엇을 보나 무슨 소리를 듣거나 그것이 귀에 들릴 것도 없고 눈에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엇고 뿐이요, 어찌서 판치 생보라 했는고, 무자 화두를 한 분은 어찌서 뭐라 했는고, 알 수 없는 의단만이 동로해서 의심이 희미해지면 또 들고, 딴 생각이 들어오면은 딴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딴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그대로 놔둔 채 화두만 들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딴 잡념과 망상 번뇌를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물리치는 방법이 그대로 놔두고 화두만 딱 듣는 것이, 그것이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 그러다 보니 무슨 잡담을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난 그대로 놔둔 채 화두만 들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딴 잡념과 망상 번뇌를 물리치는 방법이에요. 물리치는 방법이 그대로 놔두고 화두만 딱 듣는 것이, 그것이 물리치는 최고의 방법. 그러다 보니 무슨 잡담을 겨를이 있으며 무슨 시비를 할 겨를도 없고 내가 시비에 말려들 것도 없다고 말이야.
입중오법을 물론 이 자리에 모신 도반들은 이렇게

이렇게 한 철 한 철을 지내고 보면 오조 스님의 그 최상승론에 있는 법문과 재질로 계합이 될 것이고, 호랑이한테도 안 물어가게 됩니다. 또 오조 스님도 이런 법문을 천지에다 대고 맹세를 하셨는데, 우리 후배 후손들이 그 법문을 가슴 깊이 명심을 하고 알뜰히 정진을 한다면은 오조 스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와 삼세 제불보살들도 다 흐뭇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도업을 성취할 때까지 참 자비의 은둔초리로 우리를 호령해 주실 것입니다.

활구 참생객이요. 하인이 작득상이려. 활구 참선을 하는 선객들이 어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견줄 수가 있겠느냐. 천상천하의 복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권리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재산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색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청춘을 버리고 인생으로서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아무도 견딜 수가 없어. 유아 독보거든. 보현 천사일에 모든 인연이 다해가지고 이승을 하직할 때 염라대왕 앞에 가더라도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합장 공경을 할 것이다. 이건 조사 스님의 개송인데, 참선이라는 것이 한 1년, 2년, 3년, 내지 7년, 10년을 해도 올바르게만 해나가면 알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알아질 것도 없고 얻어질 것도 없고 무엇이 보일 것도 없고 헷갈수록 알 수 없을 뿐이거든. 그렇게 공부를 지어나가야 정말 시절 인연이 돌아오면은 공안을 타파하고 의단을 타파해가지고 확철되어 오는 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백일기도 입제도 되고 하니 이 백일교도에 드신 분은 가정에서 정진을 하시되 가정에서도 항상 조스님의 녹음 법문을 들으면서 가정에서도 이목구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가정이 바로 선방이 될 것입니다. 요새 세상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불법을 믿는 사람

오히려 이럴 때 더욱 발심을 해서 잘 모든 것을 이겨 나가시면 또 세상이 다시 또 살기 좋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부처님도 결국 누굽니까? 사람의 완성자죠. 완성된 사람이 부처고 아라하니. 부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분이죠.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 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계금불사를 봉해갑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해갑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 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은 눈물이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일단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동국대학교 로터스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1: 계좌번호가 어떻게 돼요?
2: 중앙지검입니다. 박지아 씨 대포폰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네? 폰 검사를 해야 하니까 카톡 링크 들어가서 앱 설치하세요.
1: 설치했어요.
3: 당했다!
4: 아빠 바빠? 나 핸드폰 깨졌어.
1: 야, 놀랐겠네 우리 딸. 이거 누르면 되나 이거? 이게 뭐야?
3: 아 이거 어떻게 멈춰? 그만! 도대체 뭘 깐 거야?
5: 범죄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도 곧 만나게 될 진짜 피싱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뿐.
6: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7: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티벳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불교, 전 세계에 있는 성가한테 나는 귀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예불, 그래서 우리가 그 예불문에 시방상주라고 하잖아요. 시방상주. 시방상주를 예사롭게 들었죠. 시방상주. 동서남북 가운데 동남 뭐 또 팔방 있잖아요. 여러 십자고 가운데 그럼 팔방이 생기죠. 위아래 합집니까? 시방이 되는 거예요. 열십자 모방자 해야 되는데 불교는 십방하니까 발음이 안 좋잖아요. 시방 이래요. 시방. 시방. 삼세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공간에 가득 찬 부처님 가르침 성가한테 귀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성가를 이간질시키면 안 된다. 뭐 여러분들이 성가를 이간질시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라도 아유 저 스님은 저 스님 왜 저리 못생겼지? 스님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래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불자들도, 아, 일부 그런 선생님이 있겠지. 예, 일부. 아직 수행이 완성이 못 해가지고, 부안해동해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연을 잘못 맺어가지고, 잘못된 폐에 가담돼가지고, 일부 그런 일이 있겠죠. 이해하세요. 이래야 되지. 자,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까지 가면 이제, 세속에서 군자인데, 우리는 보리심을 바른 불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축원을 해줘요. 성가가 화합하기를. 불화를 일으킨 서인들이 모두 마음을 돌이켜 다 성불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우리의 불자의 마음가짐이죠. 예. 그리고 불교가 중흥하기를 세계 성가에, 그래서 한국 불교만 아니라 세계 성가가 있기 때문에 세계 성가에 보면은 한국 불교는 세계 불교도에 보면은 아주 미세한 10%도 안 돼요. 한국 불교는 세계 성가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가에 대해서 험담을 했거나 비판한 그런 마음에 허물을 지었다. 그런데 성가에 죄를 지었을 때는 복제에게 관상해서 성가로부터 감로가 내려와 모든 죄가 소멸됨을 관상한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자기 앞에 모시는 불단이라든지 혹은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이라든지 그 앞에 이제 108 참회를 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빛이 확 내려가지고 내가 감도가 내려와가지고 다 내가 소멸된다 이렇게 관상하시면 노해져 버리고 생각에도 그 뜻을 모르며 깊이 사유에도 깨치지 못할 때 이렇게 복전을 쌓으면서 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속히 정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예, 참회를 반대해야 된다. 우리가 빨리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고 빨리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내가 수행한 만큼 효험이 없는 것은 다 업장이 지중해서 그렇다. 셋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공덕을 쌓지 않고 업장이 무거운 상태에서 그저 관상을 열심히 재본들 그

해서는 안 되지. 자기 몸을 탁 몸을 땅에 눕히면서 상투를 쫙 풀어서 부처님 제 몸을 밟고 지나가세요. 그게 절하는 오제투지가 나오게 된 원인입니다. 나를 밟고 부처님과 일교의 스승인 부처님과 모든 아라니시여 저를 밟고 지나가소서. 고해를 건너는 다리를 밟고 지나가서 저를 밟고 지나가소서. 이런 자세로 하는 겁니다. 오제투지.

가지 사정으로 제사를 지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조상 기일 제사를 봉행해 드립니다. 아미타우스는 왕생 탄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하실 경우 선착순으로 자리를 지정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재단법인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안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의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돼 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0: 책임을 강조하며 함께하길 제안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이미자 정책위 의장, 정의용 사무총장 등 당 핵심 지도부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회화합에 기여해온 불교계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진우스님 재임으로 조계종이 보여줄 역동적인 변화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 이번에 연임하시면서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교가 젊고 역동적으로 바뀌면 우리 사회도 더 활력이 넘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뵐 때마다 이렇게 좋은 가르침과 또 제가 나아가되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또 선생님 좋은 말씀 주시면 제가 잘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1: 장 대표의 진솔한 요청에 진우 스님은 먼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3: 서로 타협을 하고 또 화합을 이끌어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영 간에 손해보지 않겠다 또는 나만 이익 보겠다는 그런

0: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1: 이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지만 행복 지수가 낮고 스트레스가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권과 불교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로 자비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0: 물질 문명에 이제 너무 점철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따뜻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제가 다시 복원을 지금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위해서 힘을 모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연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하며 거대 양당 모두 상처받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당리 당략을 초월한 시급한 과제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불교계 국제 NGO 단체인 사단법인 월드머시 코리아가 산사태와 대홍수 피해를 당한 네팔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월드머시 코리아 대표이사 현진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

0: 지난해 9월 태구종 제154회 임시회의 벽에 막혔던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이 1년이 지나 어제 157회 임시중앙종회에 다시 올랐습니다.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을 둘러싸고 종단 안팎에 이목이 쏠린 만큼 개회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1: 종원과 종법의 개정은 당장의 이해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단의 미래와

0: 그리고 이것은 이미 8년 전에 안건이 나왔고.
1: 찬성 측에선 현 집행부 종책 사업의 연속성과 대외 업무 협조의 지속성, 중도들의 종무 행정에 대한 중간 평가 선택권 보장 등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곧바로 무기명 비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2: 찬성, 찬성, 반대, 찬성.
1: 개표 결과 재적의원 60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2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가결 종족수인 40표를 넘기면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8표 차이로 부결됐던 연임제 안건이 종도 발안제라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 마침내 중앙종회의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2011년 총무원장 단임제가 도입된 후 15년 만에 변합니다. 이번 가결로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 단임에서 한 차례 연임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3: 모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종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그 의견을 담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계층의 지적과 지혜를 모아 반영하는 등 보다 다가가는 행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하였습니다.
1: 중앙종회는 연임제 가결에 이어 지방 종무원장 후보자가 선거 당일까지 주지직을 제외한 공직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강원교구 무덕대종사와 부산교구 고담대종사를 원로의원으로 선출하는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4: 숲에서 휴식과 치유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사찰님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계종 사찰님 연구소가 관계기관과 함께 사찰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산림 치유와 탐방 서비스 등 다채로운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5: 전국 산림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사찰

0: 사찰의 기존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 서비스와 복지 예산을 활용해 산림 치유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1: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 이건 매우 즉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0: 사찰림의 활용 논의는 국립공원 내 탐방 서비스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은 탐방객은 1,390만 명. 전체 국립공원 탐방객의 32%를 차지합니다. 강병성 국립공원공단 차장은 사진 콘테스트와 스탬프 투어 등 사찰의 주요 문화유산과 숲을 체험하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2: 탐방객들이 전국의 명찰과 사찰림을 순례하듯 걸으면서 불교 문화의 향기를 배우고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과도 연결시키는 그런 선순환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0: 불회사 주지 철인 스님은 사찰마다 산림의 규모와 생태적 특성, 보호 여건이 다른 만큼 사찰림을 핵심 보존과 생태관리, 전통문화, 탐방치유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사찰림 산림유전 자원보호구역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산림보호관리협약과 관리비용 지원, 생태계 서비스 보장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보호를 전제로 한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생태적 특성에 따른 차등관리로 정부, 전문가, 사찰의 공동관리로 한 단계 발전

0: 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자신과 타인, 세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사랑과 친절, 자비로움을 키우고 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두 괴로움에서 떠나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 위한 마음 수행법이다.
0: 명상을 위해선 마음이 흐리지 않고 또렷하게 깨어있는 명료성과 한 가지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명상의 원리는 보육교사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혜주 스님은 종소리처럼 하나의 대상을 활용해 아이들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기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2: 이거를 꾸준히 매일마다 하면은 아이들이 점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점점 고요한 순간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고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근육들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보육교사들의 전문성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지원하며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3: 호국 사찰 구미 대돈사가 지난 12일 대웅전 앞바닥에서 삼형대사 뮤지컬과 소원 풍둥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부주지 자성 스님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순군을 이끌며 나라와 백성을 지킨 삼형대사의 숭고한 정신을 현대적인 뮤지컬 무대로 되살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갈라쇼보다 두 배 많은 장면과 배우가 참여하고 새로운 의상과 전쟁 장면까지 더해져 삼형대사의 삶과 호국 정신을 더욱 웅장하게 표현했습니다. 뮤지컬 공연이 끝난 뒤에는 대둔사 경내에서 약 300개의 풍등이 어둠이 내려앉은 대둔사의 밤하늘을 밝히면서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둔사 주지 서원 스님

0: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땀 범벅이 돼 작업하면서도 내면의 환희심을 통해 일을 즐거운 고행으로 승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1: 적게는 이제 수백 시간, 많게는 이제 수천 시간. 거기에다가 가급적이면 이제 최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0.1mm의 집중을 7,500시간 정도 해서 이루어진 이제 그런 작품들까지도 있어요.
0: 보존상 한계로 장기간 갤러리에 전시하기 힘든 현실에 진품 사경은 오픈식에만 공개하고 이후엔 영인본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와 함께 감지금리, 대보적경 권제 32 표지화를 현대적 미감으로 표현한 작품 등도 영인본으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사경 외길 김경호 사경장의 초인적인 집중력과 예술혼이 전통 사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참론종 제3세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 안정과 포교복지에 헌신했던 해공대종사 49제와 부도탑 제막식이 엄수됐습니다.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누리의 한일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달마의 좋은 기운과 복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고 애군 소멸을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몬헌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자 법안기묘원자 우복이 설명이항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감인기해자감 국조

부탁드립니다. 평삼처시론 만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 풍조 만민 안락 천하 태평 불일정이

이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가피지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소작지제업실계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인천지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일의 지우금일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저는 걱정이 많아서 새벽까지 쉽게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자기 전에 틀어놓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4: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5: 저는 매일 아침 사경을 합니다. 조용히 글만 썼는데요. 지금은

0: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험센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봉행해드립니다. 붓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애군을 물리치고 소원 성취를 이뤄주는 해피 달마도. K-POP 데모논터스의 호라니와 까치를 모티브로 애군을 막아주고 복이 오는 호작도. 각자에 맞는 소원 성취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애군 소멸과 소원 성취 복을 전해드리는 경기도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행목관 찰중생 시행보구 중생묘덕신 석점험매주야신 소일체주야신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 다녀 여러 생애 지연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홀려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호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들끝인들 범하리까 점자는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 판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견만견의심 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 가운가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 그던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

가기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 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주정업주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옴바게타나마사바 문수보살옷자지나나라파짜나라파짜나라파짜나 문수보살대위덕심주 오맘이라흥가자라 오맘이라흥가자라 오맘이라흥가자라 관세음보살 금강저수지난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옴바라니바라니따야사바 예원성치지난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오마모카살바다라사대야시베음 수능

시험을 맞이하여 수험생들이 불보살림전에 백일동 장기절을 올리고 시극기정성으로 합장하고 발언합니다. 그동안

0: 연인은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공강과 금강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성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3: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마음은 눈물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5: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매 그리운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0: 울산 백양사 지선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파림산책.
1: 명심, 날마다 환희롭게. 창해 동대지, 푸른 바다는 대지와 함께하네. 엄나니 일일활환시, 날마다 날마다.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어서 오세요. 아유, 혜주스님 어서 오세요. 아유, 고생하셔서 어떡하나.
1: 아닙니다.

0: 사실 여기 뒤에 있는 그림들이 천불수어
1: 네,
0: 설법도라고
1: 천불수어
0: 들었어요. 네.
1: 설법도인데 그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법구경에서 100개의 개송을 뽑아가지고 한 판에 10분이 한 개송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불수어 설법도라 하고 그 장애 있으신 분이 오시면 저손 모양을 보고 법구경의 개송을 알아들으셔요. 또 뒤에 배경 화면이 있어요. 나무가 있고 또 뭐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시간 귀하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바쁘신 혜주 스님이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아닙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1: 네.
0: 궁금하고요.
1: 요즘은 뭐 정해진 일정이 없으니까 사찰의 여러 일들을 제 나름대로 돕고 있고요. 또 이제 밖에서 저를 또 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응해드리고 또 이제 가을까지 원고 몇 가지 정리하고 그래 있습니다. BTN 불자님들께는 이런 뜻깊은 일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저 자신도 기쁩니다.
0: 사실 저와 함께 조금 전에 금윤사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금윤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산중의 사찰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금윤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저희가 금윤사에 오기는 2010년에 여기 개원을 했어요. 그때는 이 건물이 식당하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설프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법회, 청년법회, 일반 불자님, 일요법회, 군포교, 그래서 다양한,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불자님들이 뭐 제사를 모시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건 또 저희 전통 사찰에서 하는 역할을 또다 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절이 열려 있는 것
1: 열려
0: 같습니다.
1: 있어요, 정말로. 옛날에는 뭐 우리 신도, 너네 신도 그랬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이 일요법회는 누구든지 오셔서 일요법회 참석하시고 그럼 점심 공양하고 그건 정말 자유예요. 또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 불자들을 또 같이 참석시키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편안하고 좀 쉬어갈 수 있고 그냥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따뜻한 사찰인 게 너무
1: 네.
0: 많이 느껴집니다.
1: 그러셨어요? 오시는 분이 따뜻한 걸 느끼셔야지 제대로 된 거죠.
0: 근데 너무 감동인 게 사실 어린이들을 이곳에 와서 잘

0: 그룹도 잘 먹고, 그래서 도시면서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사찰이에요.
1: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군법당도 지금.
0: 군법당은 여기서 한차 타고 5분
1: 아,
0: 거리에
1: 가까운 데
0: 네,
1: 있군요.
0: 60 보병 사단이라고 있는데요.
1: 네.
0: 그건 또 어떻게 인연이 됐냐 하면 2010년 가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원이라 하는 거는 각 일요법회 또 부채무신단 행사 그리고 그 법회 간식 또 이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훈련 간식이에요. 1,000명분 간식을 쌀 때는 공장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서로 질까 봐.

분명히 또 제대한다고 찾아오고 지나가다 찾아오고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바라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금년사는 금년사가 할 수 있는 것, 미래 불교의 종자가 되는 거니 할 뿐이에요.

0: 3살 때 출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이렇게 출가 인연이 되셨는지도 네, 여쭤보고 저는 싶어요.
1: 그 출가 인연은 너무 유명해서 네. 다 아시긴 하는데 3살 2개월 때 나도 출가할 거야 그랬다고 항상 네. 증명을 해주셔요. 이제 저희가 이제 6남매가 다 출가했잖아요. 그럼 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제 큰오빠 스님이 성철 큰시님께 이제 49제를 모셨어요. 근데 그 어른을 보는 순간에 진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새로운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고 그러셔갖고 그분이 이제 먼저 절에 갔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다 이제 절에 가려고 짐을 쌓고 쌓아놓고 나는 3살 2개월인데 네,
2: 막내예요.
1: 그래서 다 물어봤대요. 우린 절에 갈 건데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간다고 해라. 그럼 이제 그때 뭐 고모도 계시고 그러니까 맡겨놓고 오려고. 그래서 하나하나 물으니까 마지막 저도 나도 갈 거야 그랬답니다. 그건 이제 근원니 스님이 기억하시고 저는 모르죠. 그래서 너도 스스로 결정해서 온 그 출가의 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네.

0: 그 국제전화는 전화가 톡톡톡톡 돈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미리 스님 제가 돈 떨어지면 끊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럼 알았다 그러고 어떤 데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서로 붙들고만 있기도 하고. 4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8시만 되면 이제 전화 올거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러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년 뒤에 어떤 스님을 뵀는데, 아, 스님이 8시마다 전화한 스님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어머, 스님. 4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8시만 되면 이제 전화 올거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러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년 뒤에 어떤 스님을 뵀는데, 아, 스님이 8시마다 전화한 스님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어머, 스님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그때 잠시 거기 노전을 보고 계셨대요. 그럼 노스님이 8시 되기 전에 내 전화 기다리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직접 봤다고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인연입니다. 네.
1: 어렸을 때 이제 부용하면서 자라시면서
0: 네.
1: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0: 많죠.
1: 하나 정도 혹시
0: 하나 정도
1: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갖고
1: 두개 정도
0: 다니겠습니다.
1: 말씀해 주실 수
0: 저는 지금은 말도 잘하고 자랐는데 어릴 땐 굉장히 좀 힘든 아이였다 그러셔요. 말도 잘안 하고 음식도 편식이고 막 스님이 이제 힘이 많이 드셨는데 절에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기 사람들 안 만나고 할까? 그래서 그때가 뭐한 8, 9살 정도인데 인천 부용암은 지금은 이제 다 개발이 됐지만 뒷산이 전부 밤나무였어요. 이제 밤주스로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밤나무, 절에서 가까운 뒷산에 밤나무를 보니까 올라가 앉아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평평, 가지가
1: 아,
0: 평평해서.
1: 밤나무 위에요?
0: 예. 그래서 올라가면 한 2m 되고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 밤나무가 돼요. 아지트였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 앉아갖고 그러면 이제 해가 져도 안 오면은 스님이 찾으셔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거기서 대답하면 아지트가 들통이 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 하시는 거.

0: 무섭구나. 그리고 다또 하나는 아, 어른한테는 대들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스님이라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스님이 분명히 날 야단칠 수도 있었는데 나한테 눈만을 계시고 그 어른을 그렇게 공덕을 주러 와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두 사람한테 다 경책을 주신 것 같아요.
1: 은사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잘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은사선생님이 항상 내 편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0: 그럼요.
1: 하셨잖아요.
0: 항상 내
1: 지금
0: 편이었죠.
1: 이제 은사선생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스님께는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은사선생님께서 남기신 게 어떤 것일까요?
0: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손을 위해서

0: 함께
1: 네.
0: 많은 배움도 있으셨을 것
1: 그럼요. 예.
0: 같아요.
1: 참 그, 인홍 노스님은 굉장히 엄하면서도 자비로운 분이세요. 근데 저는 공부하려고 시간 낭비 안 하는 소임을 주로 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녁에 겨울에 불 때는 거. 그 부모 그 화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르신 방에 한 10개 되면 거의 다 장작불을 막 때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운데 이제 그잘몇번 해보면은 불을 잘 떼요. 그래, 지금도. 그래서 쫙 붙여놓으면 인홍 노스님이 쫙 오셔요. 잘 붙였나. 이제 내가 그걸 하니까 더 걱정돼서도 오신 것 같아요. 오시면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장작 하나씩을 다 꺼집어내세요. 그 10개 아궁이 걸 꺼내면 10개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님 그거 왜 꺼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면은 절약이 된단다. 내일 한방 하나를 뗄수 있잖아. 그래서 그 절약 정신을 그 장작 하나씩 꺼내서 놓고 불이 좀 붙으려 하는 건 꺼서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그 바다에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 거기 가면은 뿌리가 떨어진 미역은 바다에 살질 못한대요. 파도 때문에 밀려 나오는 그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 바다의 팔떡. 바다의 십덕에 이제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분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있어야 어떠한 파도에도 그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데 뿌리가 끊어지면은 파도에 미쳐서 결국은 썩어진다. 이게 이제 그 뿌리라는 건 신심이라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굳건한 신심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데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 자세를 가다듬고 불신하지. 부처님은 언제고 우리가 갖춰주면 나타나신다. 이렇게 또 익혀지더라고요. 부처님 쪽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중생이 원하면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부처님 바로 거기 계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중생이 너무 때를 놓친다. 저는 사실 일생을 되돌아보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실 공부하는 것도 뭐다 때를 놓쳤거든요. 놓친 그거를 다시 만드느라고 은사님도 애쓰셨고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한 뒤에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이제 한경을 읽으니까 부처님도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제도 하러 오시고 더 읽다 보니까 부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항상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구나.

0: 지금의 정각원을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교양 불교학은 전학년이 1학년이 막 한 1,000명이면 그 1,000명이 다 그 정각원 막 제일 큰 강당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걸음부터 예, 타로 선생님 가르치셔요. 장군 주피 탁 메고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땅 쳐다보면 탁 치시면서 너 앞만 보고 나면 폐가 망신할 걸음이야 다시 들어 이러고 가르치셨고 이러 뒤로 전학년이 1학년이 막 한 1,000명이면 그 1,000명이 다 그 정각원 막 제일 큰 강당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걸음부터 예, 타로 선생님 가르치셔요. 장군 주피 탁 메고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땅 쳐다보면 탁 치시면서 너 앞만 보고 나면 폐가 망신할 걸음이야 다시 들어 이러고 가르치셨고 이러 뒤로 어떤 승려가 이러고 들어오면 너는 건방져서 네 밑에 사람이 없을 걸음이야 다시 들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현장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흉내를 낸 거죠. 용기 있게.
1: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전하고 싶으셨어요?
0: 뭐냐면 승려의 위예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사람들이 볼 때 먼저 감동은 그 사람의 모습에 감동하는데 우리 걸음부터 걸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걸음을 갖고 걸음이 제일 인품을 나타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예요.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문도 중요하지만 승가의 그 승가대학이니까 정말 이 시대에 존중받는 승려상을 저는 스승이니까 하고 싶었어요.
1: 그러니까 머리 지식이 아니라 네. 정말 행동과
0: 지식은
1: 마음을
0: 지식은 기본이에요. 네. 기본의 기본이 지식이고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생각 하나를 바꾸면 어두운 세상이 밝음으로 바뀝니다. 달마공원의 김유현.

0: 아이를 낳아 키우지 못하고 입양을 보낸 어미는 양심이 없어서였을까요? 인간이 가진 본능 가운데 가장 깊고 끊을 수 없는 것은 모성애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이를 외면했을 때 그의 현실은 자신조차 지키지 못할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상대의 내면은 모른 채 눈앞의 상대만을 보며 자기 입장에서 판단을 내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긍정의 눈빛보다 부정의 눈으로 그를 단정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삶의 방향은 인생을 슬프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흙위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하초가 있고 낮은 물속에 자리를 잡고 싹을 틔우는 꽃도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자기식이 아니면 비난하며 최악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는 땅 위에 서서 꽃을 피우고 하나는 물속에 잠겨 꽃을 피웁니다. 무엇이 잘못인가요? 무엇이 죄인가요? 물이 죄인가요? 흙이 죄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생명을 터가는 꽃이 죄인가요? 그저 각자의 터전이 달랐고 각자의 시작이 달랐을 뿐입니다. 본래 죄가 있었나요? 그림자에 가려진 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안아준다면 나의 그림자는 지워질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안아준다면 나는 아마 아름다운 꽃이 될 거예요. 밤이 없는 낮은 어떻게 될까요? 밤을 모르는 과일은 어떻게 될까요? 밤은 무엇이고 낮은 무엇인가요? 낮은 선이고 밤은 악일까요? 우주가 선이라면 일체가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의 일부여서 선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면 우리에게 악의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한 것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1: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의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양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스님들의 예불 소리가 서울의 아침을 깨웁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의 도량이자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도량 진관사. 새벽 예불이 끝나면 전통적인 의례에 따라 대중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로 공양을 합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똑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바로 공양에는 화합과 평등의 사상이 녹아있고 음식을 도업을 이루기 위한 약으로 삼는 수행자의 정신이 살아있습니다. 서울의 진산, 북한산 아래 산사의 정취가 멋스러운 진관사는 도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서울 근교 4대 명찰 중 하나로 불려왔죠. 생명이 움트는 계절, 봄. 산사는 제철 먹거리 장만으로 분주해집니다. 참죽나무에 여린 잎인 가죽나무를 손질해 풀을 바르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봄향기 듬뿍 머금은 가죽나물 부각이 만들어집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맛볼 수 있는 별식인데요.

0: 봄 기운이 익어갈 무렵 특별한 손님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세계 3대 요리 명문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 파리 본교의 에릭 브리파 학과장입니다.
1: 발효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이게 이제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게 발효된 거예요.
0: 아이고, 거기다 놓으면 거장은 거장을 한눈에 알아본다고 하지요. 출가 60년을 바라보는 사찰 음식의 명장 개호 스님과 프랑스 최고의 요리 장인으로 손꼽히는 에릭 브리파 셰프.
1: 이 소스가 이 나물의 강한 그 쓴맛을 이렇게 다 완화시켜준다고.
0: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음식을 대하는 손길 하나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사찰 음식은 맛이 아닌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먹는 음식입니다. 부처님 계율에 근거해서 육류와 생선, 오신채를 일체 쓰지 않고 음식을 만드는 일 또한 수행이니 모든 과정에 정성이 깃듭니다.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깊은 맛이 당연하다는 듯 그 뒤를 따릅니다.
2: 불교 음식에서는 양파면 이런 거를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색깔을 내기 위해서 약간의 녹색 채소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겠다고.
3: Je pense que les générations ont besoin qu'on les guide dans leur propre alimentation. Et c'est ce que j'ai vu ce matin avec vraiment le printemps qui était devant nous et le printemps bien sûr avec les produits coréens. Et ça pour moi c'est totalement mon cheminement culinaire depuis que je suis enfant parce que je viens de la campagne. Mais également l'esprit que j'ai voulu mettre dans ma cuisine, dans les différents palaces parisiens, le Plaza Athénée, le Georges V avec Joël Robuchon. Et je pense que c'est le meilleur message qu'on peut donner en cuisine déjà, de respecter les produits dans leur goût, dans leur manière d'être présenté, pas trop compliqué, et la saisonnalité.
0: 생명을 존중하고 보살피며 나눔을 실천하는 한국의 사찰 음식. 진관사 스님들은 틈만 나면 손수 채소를 가꿉니다. 우리의 오랜 저장 음식과 발효 음식을 계승하고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것도 스님들의 일과죠. 진관사는 각국 정상의 부인들, 공주들, 세계적인 배우와 셰프들까지 유난히 국빈 방문이 잦은 사찰입니다. 마틸드 필립 1기의 여왕도 3박 4일이란 짧은 방한 일정에 시간을 내 진관사를 찾았습니다.

0: 100% 이익되게 하라 당부하신 진관사의 선지식. 진관 스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1: This is actually my first visit, but definitely not my last. I will be back without any doubt.
2: How do you feeling just not food about this temple?
3: This end.
1: It's a very special environment because we have been in Seoul in the city for 3 days, and it's very hectic, it's very chaotic. There's a lot of concrete, and then you come here in beautiful nature, a beautiful environment, splendid buildings, and this monastery feeling, a feeling of spirituality that is, I think, so important also for our mental health. So I feel better now than this morning, and that's the good effect of being here.
4: 진관사 사찰 음식
5: 세요 세요
4: 박수.
0: 진관사에선 종종 사찰 음식의 정수를 알리는 행사가 열립니다. 조선의 시문집에 나오는 진관사 두부찜을 556년 만에 재현한 특별한 자리. 사찰에서 기른 콩으로 만든 두부 요리 20가지가 대중들 앞에 선을 보였습니다.
4: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같이 자리를
6: 빌려주세요. 자, 교수님들께서 건강하셔야 나라가 건강하고 백성이 건강하고.
7: 제가 주거지가 바로 여기에서 15분 거리예요. 양로원이 한 25년 됐는데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한 90대 이상이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드시는,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어르신들은 별로 안 좋아하셔요. 예. 그래서 스님들이 그 사찰 음식을 제가 응용해서 식재료를 그대로는 할 수는 없어도 약간 그 자연 그대로 양념하고 그 스님들이 만드신 사찰 음식을 제가 이렇게 참고로 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0: 맷돌을 직접 갈아서 만든 두부, 종교 화합의 아름다운 장도 펼쳐졌는데요.
6: 저 세계로 하나 되는, 세계가 하나처럼 건강해요. 이상호 교수님.
0: 야외에선 누구나 진관사 두부를 맛볼 수 있는 시식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8: 밥을 미사는 냐니까
9: 너무 좋지.
8: 예.
9: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8: 고맙습니다.
0: 그야말로 두부로 하나 되는 축제. 간단하면서도 영양 만점인 맛과 멋을 간직한 두부 요리들입니다. 두부의 역사 문화와 진관사 두부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도 열렸습니다. 진관사의 두부가 특별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관사는 조선시대 왕실 제사에 쓰는 두부를 만든 왕실 지정 조포사였는데요.
10: 이런 시기에 두부가
0: 왕실이 인정한 두부의 맛을 진관사에서 재현해낸 것이죠.
11: Not round shape. They just remember the slicing of radish have to slice of radish.
0: 개호 스님은 항상 최고의 양념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2: 그래서 볶아야지 안 깨집니다. 칠 때 동글동글하게 하면은 이렇게 볶으면요 다 끊어져요.
13: 여기도 한 번 먹어야.
0: 음식을 대하는 마음과 만드는 과정이 모두 수행인 사찰 음식. 이 음식이 약이 되고 좋은 인연이 되길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해외에서 온 학생들에게도 전해졌을까요?
14: You say it's simple, but then again, you have to go through a lot of effort to make the food. So it's interesting to see. I just think in general the flavors are really good, really tasty food.

0: 해마다 진관 스님의 기일이 되면 스님을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모여 스승을 추모하는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시주의 은혜는 하늘과 같으니 항상 검소하라 당부하시고 보현보살의 행으로 수행자의 참모습을 보여주신 비구니 선지식 무의당 진관스님.
1: 사형사제 원근관석 파생승문관석
0: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원과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스님은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력의 힘으로 늘 활달하면서도 당당했고 자애로우면서도 엄하셨던 수행자의 사표셨죠.
1: 사사시주 대소결연
0: 2011년

남한테 보시는 걸 이렇게 남한테 보시는 거. 뭐든지 남을 주고 사는 걸 이렇게 해야지. 남의 걸 가져오는 생각은 이렇게 많네요.

아낌없이 베풀라. 남에게 베푸는 것이 곧 내가 잘 사는 길이다 강조하며 오직 공심으로 보현행자의 삶을 사신 진관스님. 부처님 법이 아니면 가지 않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며 정법의 순간에도 불사의 순간에도 무자 화두를 놓지 않았던 스님께서는 2016년 여름비가 하염없이 내리던 날 세수 89세, 범납 68세로 원적에 드셨습니다.

0: 일상의 모든 말과 행동이 법문이셨던 스님의 가르침은 진관사 도량 곳곳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1: 저희 스님은 평상시에도 그랬고 우리 사는 그 삶이 바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수행 따로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살면 바로 평상심이 도라고 하듯이 그게 우리 스님의 사상이고 항상 보현행원품을 실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덕을 베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0: 녹음이 짙어가던 여름날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진관 사이에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샤카디타 세계대회를 위해 한국을 찾은 700여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입니다. 부다의 딸이란 뜻의 샤카디타는 전 세계 비구니 스님과 여성 불자들의 모임인데요. 세계적인 선제식으로 존경받는 텐진 팔모 스님과 카르마 렉세 소모 스님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1: 스님, how do you feel, 진관사?
2: This is wonderful place. It is pure land.
1: What about you, 스님?
3: So wonderful, so peaceful with the mountains and the stream. It's lovely.
1: Okay, thank you so much.
0: 여성 수행자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 환영의 뜻을 담은 정갈한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3: It's so beautifully done. Everything is so tasteful, so beautiful, and so mindfully prepared. It's very intriguing and unusual and delightful.
4: A single drop of water reflects the grace of the earth and heavens. A single grain of rice contains the labor of countless days in my life.
0: 오늘의 이 음식이 수행자의 덕행을 세상에 전하는 약이 되길 기원하는 시간. 지극한 마음으로 공들여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각국의 스님들이 서로의 수행을 응원합니다.

0: 맛있는 식사가 끝나고 한국의 멋을 전하는 진관사 비천무팀의 공양무가 모두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고 조계종 비구니 어산어장이신 동희스님의 화청은 모두의 마음을 한이로 채워주었습니다.
1: 배를 설판하고 야단법석을 진설하고 전세계 부처의 딸들이 함께 모여 선사공양을 받읍시니

0: 함께 하신 승성남녀 준비귀천 사부대중이 한 마음으로
1: 진관사는 이야기거리가 참 많은 도량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된 진관사 태극기는 치열했던 독립운동의 흔적인데요.
2: 환영합니다, 여러분. 진관사에 있는 우리 세민들은 우리도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1: 나라 밖에 살고 있는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광복절을 맞아 진관사를 방문했습니다.
2: 1914년에 생겨진 태극기를 직접 손에 받으셨던 우리 주지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진관사는 천년의 우리 민족의 역사가 담긴 독립운동의 목전사입니다. 네, 진관사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흔적이 있는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1: 칠성각에서

0: 일제의 감시를 피해 지하신문을 발간하며 민중의 독립의식을 고취했고 불교계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지원했던 백초월 스님이 남기신 독립의 염원이 담긴 귀한 태극기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항일을 상징하는 태극기로 인정받아 2021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항일을 상징하는 태극기로 인정받아 2021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1: 대한민국 만세!
0: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에 가르듯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의 마음은 변하고 싶지 않다며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니 오지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고 지나가 버린 과거에 집착하며 가장 중요한 오늘을 놓치곤 하지요. 진관사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수행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에 맞는 종교 시설을 위해 마련된 진관사 한문화 체험관. 이곳에선 종교를 떠나 누구나 어지럽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선명상 수행을 통해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 집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며 나의 내면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고 한결 단단해진 마음은 밝고 긍정적인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한 해의 가장 성대한 행사인 진관사 국행 수륙제의 막제를 앞두고 야속하게도 장맛비 같은 가을비가 쏟아졌습니다. 종이로 된 번과 지화들, 각종 도량의 장원물들.
2: 안 돼. 걸로 넘어가면 안 돼. 뒤로.
0: 1년 내내 공들여 준비했건만 비 앞에선 속수무책입니다. 비를 대비해서 준비한 천막마저 말썽입니다.
3: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능력이야. 알았지? 네. 그래 3일이가 3시까지 못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가지고 그냥 최소한 간단하게
0: 어디선가 번개처럼 나타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이제 곧 진관사 국행 수륙제의 대미인 막제가 시작됩니다.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조선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합니다. 1397년 조선의 태조 이성계의 명에 따라 국가 차원의 수륙제를 주관하는 수륙사가 진관사에 설치됐는데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선대 왕실의 조상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주관하는 수륙사가 진관사에 설치됐는데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선대 왕실의 조상뿐만 아니라 이름 없는 유주, 무주의 고혼들까지 차별 없이 천도하고 나아가 백성의 안락과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진관사에서 수륙제를 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전통 양식인 칠칠제로 진행되는 진관사 수륙제는 2013년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지금은 불교의 전통에 따른 국가적 법석인 동시에 모든 생명의 행복을 기원하는

0: 지구촌 무충생의 아픔이 남김없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1: 철수 최청신 마경을

0: 기원합니다.
1: 철수 최청신 마경을

세상을 얼릴 듯한 추위에도 인자하고 따스한 미소. 부처님은 그런 분이시지요. 어느 누구에게도 곁을 내어주시고 지옥 중생까지도 안타까워하며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 진관사에선 그런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날. 사찰에선 새벽 예불을 마친 뒤 통알이라고 하는 세배를 올립니다. 일체 중생의 평안과 행복을 발원하며 불보살님과 신중님들께 먼저 삼배를 올린 다음

0: 후원금으로 쓸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달콤한 붕어빵 향기에 어른들의 지갑이 저절로 열리는데요.
1: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신심 내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진관.

후에 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근불사를 봉해갑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구람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해갑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000번입니다.

0: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

0: 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6: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 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0: 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스님이 직접 만든 꽃이라는데요. 실제 작약과 나란히 놓아도 구분이 어렵고 무궁화는 꽃잎의 결까지 살렸으며 들판에 핀 구절초는 그 자태를 그대로 옮겨 담았는데요. 울산 정족산 자락에 위치한 용암사 부처님께 생화 대신 손수 꽃을 만들어 올리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1: 스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스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2: 예, 저는 지화장 서경스님이라고 합니다.
0: 경기도 무형문화재 63호 지화장 서경스님입니다. 종이지에 꽃화 한지를 자르고 물들여 꽃의 모양을 섬세하게 표현한 우리의 전통 종이꽃을 지화라고 하는데요. 지화의 쓰임은 넓고 다양합니다. 법당의 부처님전을 장엄하는 건 물론 궁중잔치를 화려하게 빛내고 꽃상회에도 올라 삶의 희로애락을 함께해 왔는데요.

0: 은 보기 힘든 낯선 도구들 겹쳐놓은 한 집 위에 꽃잎 모양이 새겨진 정을 놓고 망치로 힘껏 내리치면 새겨진 모양에 따라 꽃잎이 한 번에 잘려 나오는데요.
1: 님께서 다 물려주신 도구들이라 지금까지 이제 조승이 쓰고 있고 전통 방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옛날 그거 한 것을 지금도 유지시켜준다는 그 자체죠. 왜냐하면 전통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자꾸 사라지는 것을 이제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간다면은 모든 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0: 오래전 스승에게 지화를 배우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스님은

0: 염색하는데 제일 중요한 색깔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1: 소목부터 쪽까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이랍니다. 끓인 물에 천연 재료인 소목을 넣고 한지를 담그자 하얗던 한지가 붉은색으로 물드는데요. 이번에는 끓인 물에 치자를 넣자 노란색이 배어나옵니다. 이번에는 끓인 물에 치자를 넣자 노란색이 배어나옵니다. 자연이 품고 있던 색이 한지에 고스란히 스며드는데요.
0: 자연색이기 때문에 은은한 색을 많이 만들어주고 화학처럼 이게 화려하진 않아요. 약간 은은한 색을 내가지고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님들을 사랑하겠습니다.
1: 이렇게 색을 곱게 입힌 한지를 들고 밖으로 이동하는 석영스님. 한지를 한 장씩 고르게 펼쳐 햇볕과 바람에 말리는데요. 서둘러 말리면 색이 얼룩지고 종이도 상하기에 제 빛깔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립니다. 그저 기다리는 이 시간이 스님에겐 수행입니다. 한지가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산책에 나서는 석영스님.
0: 토경할 때 그냥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 듣고 그거의 경치를 즐기면서 혼자만의 이제 조용하게 꽃도 생각을 하고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어떻게 꽂을 것인가, 또 문득 자다가도 화득 생각날 때 있어요. 그냥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또 적기도 하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제 항상 그 연구하고 새롭게 뭘 만들 것인가를 자꾸 보고 또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걸 계속 보면서 아 나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아요.
1: 이름 모를 풀 한 포기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석영스님. 꽃잎의 생김새와 색깔, 자연스럽게 피어난 모습까지 찬찬히 살펴보며 영감을 얻는데요. 그러다 문득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찍는데 어김없이 담는 건 마음에 드는 꽃 한 송입니다.
0: 저 꽃만 찍고 있으면은 뭐 스님이 저 꽃만 자꾸 찍고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꽃을 만들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꽃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런 꽃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은 항상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애정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다릅니다.
1: 40년 넘게 지화를 만들어 온 석영스님. 그런데도 스님은 지화를 아직 다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더 배울 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0: 부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필요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고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60-800-7000번 누르셔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부처님 법을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산책을 마치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온 석영스님. 본격적으로 꽃을 만들 준비를 하는데요. 스님이 좋아하는 꽃부터 만들겠다는데 과연 어떤 꽃일까요?
2: 지금 연꽃 재단하는 거 같아요.
1: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아 불교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꽃, 연꽃. 꽃잎을 만들기 위해 길게 자른 한지를 대나무통에 돌돌 말고요. 그 위를 낚싯줄로 촘촘하게 감아줍니다.

0: 실패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다가 이제 이런 모양도 나오고 저런 모양도 나오고 하다 보면 또 그 따라 때에 따라서 또 그런 꽃도 만들 수 있다는 거.
1: 주름이 뜻대로 잡히지 않아도 스님은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면 이 모습대로, 저 모습이면 저 모습대로, 어떤 모양으로 피어나던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랍니다.
0: 연꽃은 참 저한테는 생명의 꽃이라고 볼 수 있나 그럴 정도로, 그래서 연꽃을 잘 접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청도에 연못에 가가지고는 이것을 그것을 먹고 자고 하면서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시작을 했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가지고 이거를 하다가 이제 연못에 또 풍덩 빠져가지고 또 죽을 뻔은 하고
2: 왜요?
0: 페타우드 갔다가 쪽 페타우드 갔다가 뒤집혀가지고 얼마나 깊은지 뭐 발이 안 닿아요 그냥.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물을 퍼내려고 그러니까 이거 물을 어디 퍼내고 있어 그거를.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이제 배를 잡고 밀고 그리고 바깥으로 나왔지.
1: 연꽃 하나에 매달렸던 시간, 그 끝에 스님이 배운 건 욕심을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만들어둔 꽃잎을 한 장씩 실로 꿰어 아래쪽을 오므려주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야 꽃잎다운 곡선이 생긴답니다. 오로지 바느질에 마음을 두다 보면 어느새 잡생각이 사라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산매에 든다는데요.
0: 어떤 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짜 뭐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계속 밤에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새벽 몇 시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 이제 좀 피곤하네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좀 자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2: 내려놓으신 건가요?
0: 그냥 뭐 그러다가 얼매지도 않으면서도 또 그러다가 하나 이제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나시 이제 그러다가 체념을 하면서 이제 꽃을 만들 때 그냥 잘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씩 이제 순수대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1: 그 다음 꽃잎을 대나무 살에 하나씩 붙여나갑니다. 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잡고 또 한 장을 붙이고 모양을 다듬으며 같은 일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데요. 스님에게 꽃잎 한 장을 붙이는 일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0: 그 부처님께 올린다는 그 마음을 갖고서 열정을 갖고 한다는 그 자체는 예, 저에게는 참 기쁨이자 또 때에 따라 고통이었었고 그러면서도 슬픔이었었고 하지만 또 나중에는 돌아오는 것은 행복입니다.
1: 한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생화와 꼭 닮았는데요. 연못의 연꽃은 여름 한철이지만 스님의 연꽃은 사시사철 피어 있습니다.
0: 국화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1: 불교에서 청정과 인고를 상징하는 꽃, 국화. 찬 서리를 견디고 피어나는 모습이 수행자의 마음과 닮았다 하여 귀하게 여겨져 왔는데요. 촘촘하게 가위집을 낸 한지를 막대에 감아 꽃술을 만들고 그 주변으로 노랗게 물든 꽃잎을 한 장씩 끼워주면 국화가 완성됩니다. 정말 드레핀 국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만 같습니다. 이번에는 법당을 화려하게 장엄할 때 빠지지 않는 꽃, 작약을 선보인다는데요.

0: 잡아나갑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갑자기 자세를 고쳐앉는 스님. 한지를 올려놓은 곳은 다름 아닌 발바닥인데요. 그 위에 칼을 대고 주름을 잡아가는 모습이 어쩐지 조마조마합니다.
1: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발을 위에다가 꼭 올려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0: 그래요. 더 뚝뚝뚝 소리나고 그래.
1: 수술하셨어요?
0: 네.
1: 어디요?
0: 팔목을. 뭐.
2: 수없이 한지를 자르고 누르며 꽃을 피워온 스님의 손. 아픈 손목과 수술의 흔적은 부처님께 올릴 꽃을 위해 걸어온 세월의 훈장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완성된 붉은 작약. 칼끝으로 새긴 주름이 이토록 고운 꽃이 됐습니다.
0: 이번에는 불두화를 만드는 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 부처님의 머리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불두화. 이번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오래된 도구를 손에 쥐고 꽃을 피워내는데요. 꽃잎을 다듬고 한 장씩 자리를 잡아주며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는 석용스님.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0: 예, 불도 완성되었습니다.
2: 부처님을 닮은 꽃 한 송이에 부처님을 향한 마음까지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연꽃과 국화, 그리고 작약과 불두화까지. 한지를 자르고 물들이고 주름을 잡아 꽃잎을 붙이는 수많은 과정 끝에 지화가 완성되는데요. 스님에게 이 꽃들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소중한 공양물이자 불심입니다.

0: 그렇기에 오늘도 스님은 한 송이 한 송이에 온 마음을 담아 시들지 않는 꽃을 피웁니다. 지화장 석영스님의 두 번째 이야기.
1: 이렇게 꽃이 예쁘게 만들어졌나요? 한번 봐주세요.
2: 잘 만들었어요. 얘는 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모아지게 되면 더 예뻐지고
0: 제자들과 함께 피워낸 꽃으로 백중을 맞은 법당을 정성껏 장엄하고 지화를 만들던 손으로 이번엔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이는데요. 지화장 너머에 감춰진 석영스님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

처음엔 딸에게 줄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BTN은 내 마음의 큰 법당이자 쉼터가 되었습니다. 딸과 다시 웃게 해준 건 작은 보시의 기적이었어요.

0: 안녕하세요. 자연스님입니다. 불교의 불법을 가리키신 것은 부처님이지만 그것을 전달한 것은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 맨 앞에 서두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에서의 내가 아난이잖아요. 자밤경의 아유광경 그리고 또 별본으로 있는 아유광전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의 유적지를 참배하는 아쇼카 왕이 가장 크게 공양한 제자가 아난입니다. 아난에게 그렇게 특별히 더 많은 공양을 올렸던 이유는 아난이 불법을 전한 그 공덕이 높다라고 생각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불교TV야말로 이 아난에 필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단순히 TV를 넘어서서 뉴미디어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상황에서는 조금씩의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이 공덕이 돼서 새로운 이러한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60-800에 7000번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1: 비티엔 부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 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오늘은 사찰 음식 장인 해범 스님을 만나러 사찰이 아닌 대학로로 나왔습니다. 대학로로 나온 이유는 오늘 해범 스님께서 특별하게 청년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해주신다 그래서 저도 오늘 초대받았거든요. 그래서 해범 스님들 만나러 이 대학로에 나왔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셰프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2: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1: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2: 아, 저희가 감사드리죠.
0: 네, 그럼 우리 주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주방, 바로 주방 들어가나? 네. 알겠습니다. 바로 오자마자 인식시키시는 거예요?
0: 네, 네.
2: 맛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최대한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0: 자, 들어가시죠. 네.

0: 비싸진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4,000원 보다 좀 더 비싸도 될 것 같은데 느낌이었어.
1: 저희가 이제 성북구에서 처음 식당을 시작했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북구에서 또 활동하시는 해범 스님을 뵙게 됐어요. 뭐 불교 행사라든지 이럴 때 스님께서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사찰 음식을 이렇게 제공해 보는 것 어떨까라고 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메뉴가 김치찌개 한 가지 뿐이라서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들을 그래도 응원하는 분들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것으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2: 오늘 네. 더운데 이렇게 봉사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3: 저는 사찰 음식 배우러 왔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돼서 네. 너무 좋았고 네. 또 스님께서 또 사찰 음식도 알려주실 거 아닙니까?
2: 네네.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저희가 먹을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사찰 음식을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거죠?
3: 네. 오늘 이렇게 봉사도 하고 네. 또 내일 사찰 음식도 배우고 네. 저는 너무 행운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2: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 고기 없이 순수 채소로만 맛을 내는 사찰식 카레를 준비하고 청년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음식을 통해 온정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요리의 본질이자 보람찬 수행임을 깊이

0: 저희 이게 작은 텃밭인데요. 조그만 텃밭을 좀 이용해서 재료를 좀 뭐 상추랑 이런 것들은 다 네네. 벌써 네네. 갈아 엎었고 지금 가지도
1: 가지.
0: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가지를 이 부분은 조금 따가우니까 네. 이렇게 해서 따보세요.
1: 잘라보겠습니다. 네.
0: 못생겼지만 저희 농약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1: 그러니까요,
0: 하거든요.
1: 이게...
0: 잘 안 되시죠?
1: 오, 안 잘라지는데요?
0: 안 잘라져요? 이렇게 딱 위로 딱 이렇게 올리시면 딱 끊기거든요.
1: 오우, 네. 떴습니다. 아, 잘 못 떴어요, 근데.
0: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를 하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저희 고추 장독도 할 거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고추를 따서 한번 따보시겠어요? 요것도 네. 요 끝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딸 수 있어요.
1: 딱 올려서?
0: 네.
1: 이야, 되게 매울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빨간 고추 따고 여기 파란 고추도 따고
1: 알겠습니다.
0: 이렇게 고추를 따서 자 그러면 오늘 가지 음식하고 고추 방앗잎 장떡을 한번 네. 만들러 내려가 볼까요?
1: 알겠습니다. 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0: 네, 내려가시죠. 내려가 보겠습니다.
1: 네. 와, 스님 드디어 수월함 체험관에 왔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사찰 음식 어떤 걸 알려주실지 한번 순서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오늘 버섯이랑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채게장을 먼저 처음으로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1: 네.
0: 이어서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 그다음에 입맛을 돋굴 수 있는 가지 채소말이, 그다음에 제철인 가지 갖고 음식을 하는데 가지 구이 조림과 마지막으로 이 차례만 먹을 수 있는 고추 방아잎 장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기대가 너무 큽니다.
0: 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채게장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채게장부터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채게장에 들어가는 그 재료로는
1: 네.
0: 저희 그 표고버섯하고
1: 네.
0: 새송이버섯, 그다음에 느타리, 그다음에 고사리하고
1: 고사리.
0: 그다음에 얘는 토란대라고
1: 토란대.
0: 하는데
1: 아.
0: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토란을 화분화분 심어요.
1: 아.
0: 그래서 그거를 이 계절에 이렇게 말려놨다가 이제 저희 토란대를 찌개로 많이 국으로 많이 사용해서 쓰거든요.
1: 네네.
0: 그다음에 이제 숙주나물이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추가 들어갑니다.
1: 식감이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0: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네.
0: 네. 자, 버섯은 이렇게 가지런히 그냥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1: 슬라이스하고.
0: 네. 새송이도 이렇게 옆으로 썰어서
1: 네.
0: 가지런히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썰어진 것 같고
1: 네.
0: 우리 셰프님께서 한번 볶아 주실까요?
1: 알겠습니다. 이 버섯은 느타리랑 같이 볶아도 되죠?
0: 네.
1: 표고는
0: 네.
1: 따로
0: 표고는
1: 볶고.
0: 제가 이제 양념을 해 놓을 테니까.
1: 스님, 이 간하는 거는 제 감에 맡기시겠습니까?
0: 네.
1: 아니면은
0: 셰프님이 잘해 주시길
1: 감사합니다.
0: 믿습니다.
1: 감사합니다. 보통 우리가 고기 육수를 많이 내서 육개장을 많이 만들어 먹는데 이 채소만 들어가서 이 맛을 낸다는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0: 네.
1: 너무 기대가 됩니다.

0: 그 앞에 보시면 저희가 미리 채순물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1: 아, 채순물?
0: 네, 그 채순물은 기본으로 저희가 무와
1: 무?
0: 다시마,
1: 네.
0: 버섯을 넣고 끓기 시작해서 한 8분?
1: 8분, 아, 오래 안 끓이시네요.
0: 네, 8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끓여서 채순물을 내놓아요.
1: 선생님, 이 정도 볶았는데 괜찮을까요?
0: 네. 그러면 이제
1: 아, 버섯 향이 아주 향기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이렇게 보사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0: 그리고는 버섯은 저희가 간장하고 참기름 했다가 이렇게 재워놨습니다. 이야. 잠시만요. 자, 그렇게 볶아주시면 네. 이제 나물을 갖다가 다 냄비에다가 넣으실 거예요.
1: 재료.
0: 네. 재료를 한꺼번에 넣어서 서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네. 기름을 조금 더 넣으시고 한번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름은 이제 조금만 넣어주세요.
1: 아, 들기름의 향이 너무 좋습니다. 버섯향도 많이 올라오고.
0: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볶아지면 이제 여기에다가 채소를 넣을 거예요. 네. 채소는 이 건더기가 다 좀 덮일 만큼 자작자작 할 만큼 이렇게 붓겠습니다.
1: 아, 스님 그 채소에서 다시마 향이 올라오네요.
0: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끓을 도록 내비두시고 네. 이제 이렇게 적당한 들깨가루를
1: 지금
0: 물에다가
1: 그냥 물에다가 네, 채소가 그냥 물에다. 아니라 그냥 물에다
0: 이제 채소물에다 하시면 좋은데 보통 끓이는 4인분에 한 3숟가락에서 4숟가락 정도 넣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3-4티 이 정도 넣으시면 돼요. 아... 자, 한번 간을 한번 보시겠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저는 좀 간이 많이 싱거운 편이라서 네네네. 제가 간을 보면 많이 싱겁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제가 간을 한번
0: 네.
1: 보겠습니다.
0: 보세요. 들기름이랑 버섯향이랑
1: 와, 제가 생각하기에는 딱 스님이 좋아하실 만한 간 같아요.
0: 진짜요?
1: 스님 한번 드셔보시죠.
0: 네, 저도 먹어봤죠. 네. 어떻게 다른가 한번 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셰프님도 간이 싱거우시거든요.
1: 네네.
0: 네, 아, 좋습니다.
1: 되게 이상적인 간. 결론은 제가 채소로 좀 간을 좀 제대로 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0: 아,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네. 네. 한번 끓었으면 우리 요거를 넣고 네.
1: 숙주 넣고
0: 네, 숙주를 넣고 끓었으면 이제 들깨가루 넣고
1: 네. 이거 다 넣을까요?
0: 네, 다 넣어주세요. 농도를 봐가면서 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톱. 네. 그래서 한번 저어보시고 취향에 따라서 더 넣기도 하고 덜 넣기도 하고.
1: 네, 좋은 경우.
0: 고추를 넣어서
1: 색깔을 좀 예쁘게.
0: 색깔을 예쁘게 하시고. 자, 이제 한번 맛보실까요? 네. 맛있죠? 간이 딱 좋죠?
1: 네, 너무 네. 딱 알맞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네, 약간
0: 매콤한 맛이 나는 네. 게. 네. 자, 그럼 한번 밥에 완성품 한번
1: 네.
0: 담아보도록
1: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아, 일단 맑아서 좋아요. 네. 색깔 같지 않고 네. 맑은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0: 저희 채기장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0: 들기름과 간장에 볶아낸 표고와 느타리 버섯, 토란대가 만들어내는 단단한 식감과 감칠맛이 인상적이었다. 사찰 음식이 가진 깊은 국물 요리의 지혜를 새삼 배울 수 있었다.
1: 네, 스님, 다음 요리는 어떤 건가요?
2: 네, 요즘 네. 현대인들이 쉬운 재료를 찾아서 만들 수 있는 토마토 물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무, 네. 그 다음에 레몬, 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무는 네. 보통 이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0: 삼각형에서 네. 이렇게 한 0.2cm 정도로 0.2cm. 네. 손질 잘 하시네요.
1: 이 칼이 스님 잘 드네요.
0: 네, 제가 셰프님을 위해서 아까 이렇게 갈았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이는 가운데 씨를 네, 좀
0: 오이는 이렇게 씨가 물이 많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물김치를 담아 놓으면 네. 금방 물러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래서 이렇게 물이 많은 씨 부분은 이렇게 좀 잘 그러니까 빼내시고 이렇게 좀 똥똥똥 이렇게 썰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단맛을 저희가 설탕을 사용하지 않고 네. 배를 갈아서 배물을 사용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셰프님께서 배를 좀 갈아주시겠어요?
1: 가겠습니다.
0: 네. 우와 배 껍질.
1: 네 이렇게 까지 말아요?
0: 너무 잘 까시네요.
1: 이 네. 껍질을 최대한 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0: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무를 절일 때 이 무 절인 소금물을 사용할 거거든요.
1: 그 이제 무는 소금에 절여서 네. 어느 정도 놔둬야 돼요?
0: 한 네. 2~30분만 절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물 내는 네네. 팩이 많이 있잖아요.
1: 네.
0: 여기에다가 고춧가루를 한 2T 정도 넣으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봉지에다가 고추를 넣고 이렇게 고춧물을 만듭니다.
1: 야.
0: 네. 그래서 요 고춧물의 색깔은 저 흑타 좋아하세요?
1: 흑타 좋아하죠.
0: 네. 그 흑타 빛깔 정도
1: 그러네요.
0: 만들면 흑타 빛깔보다 조금 진하게 만들면 이제 여기에서 채소에서 물이 나와서 보기가 좋은 국물김치 빛깔이 된다고 해요. 네, 셰프님 손님 좋으시죠?
1: 네. 네. 네. 레몬은 짜겠습니다.
0: 네, 레몬을 짜서 여기에다가 같이 하나 정도 반 정도 이렇게 짜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 정도 이렇게 짜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무 절인 무를 이제 여기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1: 아, 그냥 넣으면 돼요?
0: 네. 한번 요것도 넣어 주실까요?
1: 네. 이 음식에 레몬이 들어가니까 네. 너무 음식이 산뜻하고 향이 너무 좋습니다.
0: 자, 여기에다가 아까 저희가 그 짜 놓은 그 배하고 레몬즙을 이렇게 같이 섞을 거예요. 국물이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1: 네.
0: 그 아까 고춧가루 물을 조금 진한 색깔을 내는 게 되게 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간은 아까 무를 간한 그 물이 있죠?
1: 네네네.
0: 이 물을 사용을 해서 간을 할 거예요.
1: 그러니까 소금에 이제 무가 절여져서
0: 네.
1: 삼투압 현상이 생겨서 이렇게
0: 네.
1: 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0: 네.
1: 그거를 나중에 이제 간을 해주네요.
0: 네.
1: 스님, 요거는 진짜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을
0: 그쵸?
1: 것 같아요.
0: 그쵸. 이거는 한두 시간만 밖에 두시고, 냉장고에 넣으셔서 바로 드실 수 있는 물김치입니다. 아주 매콤하니 좋죠.
1: 와.
0: 아주 향긋하고 좋죠.
1: 국물을 딱 마셨을 때,
0: 네.
1: 이 끝에 화사하게 안에서 퍼져요.
0: 네. 레몬 향이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많이 나죠.
1: 맞아요.
0: 네.
1: 보통 사찰에서 레몬을 그렇게 많이 먹진 않죠.
0: 네, 맞아요. 레몬을 많이 먹진 않는데 오늘의 재료는
1: 네.
0: 지금 현대하고 좀 발맞춰서 재료를
1: 네.
0: 사용해보자 해서 이렇게 레몬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이렇게 사용해봤습니다.

양식에서 자주 쓰이는 토마토를 사찰식 물김치로 풀어낸 점이 매우 참신했다. 무와 오이의 아삭함에 레몬의 산미를 더해 토마토 본연의 상큼함을 극대화한 여름철

0: 별미였다.
1: 여름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지 갖고 음식을 해볼 거예요. 재료의 본연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먹어보는 그런 정신이 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고3인 아이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때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 샘.

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의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례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

외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 실수반과 경전반, 자비 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1: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2: 네, 예수님.
3: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마음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4: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천년 고찰 고운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명산재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서울 나들이에서 V10에 오니까 오랜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선명상 그 법문

문 11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선명상 관심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종단에서도 이 선명상을 좀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급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로 그런지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명상 또는 참선 그러면은 스님들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제 있는 구기람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타 종교인도 왔고 또 젊은 청년도 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에 대한 그 필요성, 관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게 됐고 또 그 접연도 굉장히 확대됐는데 또 달리 보면 쉽게 시작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특별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된 것은 굉장히 훌륭한 성과지만 그 노력이나 그 자세에서는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명상을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명상을 지도해 오다 보니까 명상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계속 그 모르는 상태로 안 하고 있지.

하다가 생각보다 힘들다거나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관두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명상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제 뭐 없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서 관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험은 했는데 그 경험 이후의 단계에서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또 그만둔 분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이유로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라는 말이 어디가 끝까지인지, 특히 이제 이렇게 대중화된 명상에서 끝이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러다가 다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마음이 좀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하면 다시 그때 생각을 해서 명상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상이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하다가 관두고 하다가 관두고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방법으로 좀 했다가 이 방법이 좀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잘 안 되면 그래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그러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하다가 또 안 하다가 또 또 누가 좋다는데 어디가 잘한다는데 이러면 또 거기를 기웃거리면서 여기저기 이제 말하자면은 쇼핑하듯이 명상을 쇼핑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건 굉장한 노력의 낭비잖아요. 제대로 하고 제대로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가벼움이 거기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절집에서 말하는 초심, 초발심 이것의 의미와 가치를 좀 더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 번의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처음 마음, 그 처음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처음 마음인가요? 네?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우리가 초심, 그 정치인들한테도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을 지켜라, 그죠? 뭐 이런 말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초심입니까? 네? 시작이죠. 처음이니까 시작하는 마음인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잘해야겠다. 예. 네.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 또 예? 내려놓은 마음.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다 정말 불심이 깊어서 그런지 그 기본 자세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해야겠다. 예, 그런 어떤 결이고 뭔가 시작할 때의 어떤 각오이기도 한 거죠. 네. 저희 이제 스님들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출가할 때 또는 이제 출가한 후에 이제 선방에 들어갈 때 굉장히 큰 어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사교 입선이라고 해서 교를 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선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절차를 밟기도 하고,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년에 선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번 해에는 복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공양주를 자청해서 살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내가 수행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겠다 해서 기도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어떤 처음 시작한다는 거는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을 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 준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막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영화 중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국인 장교가 아랍 그 부족들을 도와서 아랍의 독립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끝내는 이제 그게 성취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장교가 사막을 이제 횡단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별 준비 없이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가서 빨리 뭔가를 성취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별 준비 없이 몇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출발했다가 중간에 모래 폭풍을 만나서 아주 천신망고 끝에 다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라비아의 그 오랜 부족들의 지혜를 듣게 되는데, 사막이라는 먼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내가 사막에 횡단을 하겠다 해서 바로 들어가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막을 건너서 상업을 하는 그 대상들은 미리 사막에 가기 전에 만약 한달 정도 사막을 여행한다고 하면은 두달 이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거기 탈 낙타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준비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몰랐던 영국인이 그냥 바로 가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되겠다 생각했다가 중간에 악천후를 만나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명상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쉽고 또 누구나 할수 있고 또 그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우리가 좀더 쉽다, 또좀더 가볍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 그냥 내가 오늘 명상해야지 하는 마음 들었다고 막 시작해서도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처럼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는 물론 이제 스님들처럼 복을 좀 짓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해서 좀더 집중력을 길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되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것의 가치, 그것의 중요성을 잘 생각지 않고 그냥 쉽게 하고 또 그러니까 또 쉽게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시작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면은 시작한 사람이 아니죠. 이미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진행된 사람이죠. 모든 일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떤 상황을 가져올까 오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 알려고 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명상을 할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책을 열심히 읽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상 관련한 서적들을. 물론 때때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책을 읽었다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의 문제라서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와서,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그 읽었던 분들은 내가 명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책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물론 그 책은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의 책이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 수행을 하면서 그것과 자꾸 맞춰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온전히 거기에 몰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체로 책 읽고 오신 분들이 머리로만 명상을 하셔서 실제 명상의 단계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은 한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명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오면서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에 대한 생각과 명상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알려는 자세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입니다. 중간에 힘들면 포기하고 그냥 멈추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마음을 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한번 해보고 하지 뭐 이런 식의 그냥 일반적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되새겨 본다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끝까지 이것을 해내겠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저기서 또 배워온 분들이 많다고요. 여기저기서 또 많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 배워와서 또 하다가 안 되어서 오거나 또는 이것 말고 좀 다른 걸 해볼까? 더 쉽고 더잘 되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또는 이만큼 체험했는데 이 체험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온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공부를 할때 이미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한국의 전통적인 선은 우리 마음의 청정함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청정함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거죠. 그죠? 예, 마음이 청정하다는 건 욕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내려놓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은 못 했겠지만 짐작해 본다면 내가 수행을 다 이룩했을 때그 끝의 마음은 어떤 걸것 같습니까? 네? 고요한 마음. 또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편안한 마음. 네, 고요한 마음, 편안한 마음 같은 마음이죠. 그죠? 상쾌한 마음 가져요. 네, 또요. 행복한 마음. 또. 예, 비슷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텅빈 마음이라고 보통 말하죠. 고요한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은 고요한 마음, 텅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와 끝의 상태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텅빈 마음에서 모르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도 없습니다. 그때 뭘 알아야 욕심을 생기지. 모르니까 욕심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진짜 초심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난 뭔가 했어. 난 남들보다 집중을 더 잘해. 나는 어떤 경험을 했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미 처음부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얻어야겠다. 명상을 해서, 물론 우리가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야겠다는 거는 누구나 갖는 당연한 마음이지만, 근데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도자가 되겠다. 나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최근에 꽤 많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100시간만 하면 자격을 줍니까? 200시간 하면은 1급 자격을 줍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것을 얻겠다는 것도 굉장한 욕심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그 자세라는 거죠.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가짐으로 과연 이게 공부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빈 마음, 비워진 마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언제 시작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고 어떤 욕심을 갖고 시작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얻고자 하는 쪽으로만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뭐 특이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대적인 어떤 자격을 획득한다든지 뭔가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과연 좋습니까? 그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본말이 전도된 거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결코 선명상을 제대로 할수 없겠구나.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개개인이 얻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얻을 수 없겠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단계에서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거기에 이제 자기를 붙이니까 소위 말하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할줄 알아. 나는 명상에 대해서 알아. 거기서 안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굉장히 힘들게 그 마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그런 상태에 안 들어가져요. 내가 욕심이 있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생기면은 고요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비워져야 되는데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고요해집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뵙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시작할 때 마음이 온전하게 반듯하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중간에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의 수행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타적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초발심이라고 하죠. 초심이라고도 하지만 초발심. 발심이라는 건좀더 역동적 개념이에요. 마음을 먹는다, 결심한다, 뭔가 끝내 해내겠다라는 마음인데, 이 마음의 기본 바탕은 뭐냐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부처가 될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이라 할때 발심은 발보리심의 준말이에요. 보리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깨달음을 위한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굉장히 큰 마음인 거예요. 설사 우리가 조금의 어떤 과정에서 개인적인 고통을 벗어나려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 마음의 폭이 넓어지면 공부는
바탕이 딱 껴지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에게도 저희가 처음 출가했을 때 발심을 강조하는데, 그때 발보리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게 서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사를 경험하면 나를 위하던 일이 실제로는 나에게 해가 되고, 남을 위해 했는데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예,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한 일이 꼭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줄 아세요? 나를 생각하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죠?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생각을 지우려면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나라는 생각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자기 업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과정이 생겨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문제들을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계인 건데, 이제 당장은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이 앞서서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와 반대로 수행은 물론 자기 집중된 자기 내부적인 수행을 하지만, 마음가짐이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수행은 이기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계 어려움들을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수행은 이타적인 수행이다. 수행하다가 우리가 마장이 생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건 다 나를 위한 마음이 있어서 마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그 마장이 지나가도 가볍게 지나가고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보리심에 서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유, 명상 가볍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꼭뭐 아주 우리가 이제 안욕따라 삼략삼불 이러면 너무 거창하고 나하고는 무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엄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초발심시 변성정가 이렇게 말합니다. 초발심, 처음 막 발심을 했을 때가 곧 정각을 이루는 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많이 들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성불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화엄경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제 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서 한분한분 이제 가르침을 청하잖아요. 근데 한 분한테 배우고 그 다음 분한테 배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에 분한테 배운 거를 싹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완전히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뭘 알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 스승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부처의 길을 갈 것인가, 보살의 길을 갈 것인가, 무엇이 보살도인가라는 질문을 품고 첫 번째 스승한테 배움을 얻으면 그건 마음에 담고, 다음 스승을 갈 때는 완전 새로운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승한테도 초심의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3 선지식을 만나는데, 그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있고, 뭐 사문도 있고, 뱃사공도 있고, 또그 기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배움을 청할 때는 내가 안다는 마음으로는 배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받겠다. 내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들의 터득한 바는

나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텅빈 마음으로 오로지 배움을 청하는 거예요. 오로지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53분을 찾아가는 그 역정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세분 찾고 나서 아 이거 충분하다 이러고는 멈출 만도 한데 53선 지식을 한분한분 찾아가서 그 가르침을 다 청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문수보살에게 돌아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보현보살에게 완전히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뭘 알게 되었을까요? 선제동자가. 아, 그건 전부 다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처음 질문했던 그 질문이 그 질문을 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었구나. 보살의 마음이었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이 그것이 결과로서 깨닫게 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네, 우리가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거잖아요. 그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팥을 심는 마음으로 콩이 되기를 바래. 명상을 하면서 뭔가 욕심을 막 내는데 아, 내가 뭔가 되고 뭔가 특별한 게 되고 막 엄청난 뭐 신통력을 부리고 이런 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은 아주 못난 마음인데 결과는 막 대단한 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래서 처음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 거예요. 처음 마음이. 근데 그 부처의 마음이 놀랍게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텅빈 마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움을 갈구하고 알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끝없이 구도를 향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목표라는 게 열정이 없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열정을 갖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자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될 때까지 갔는데 그 결과로 뭐예요? 텅빈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마음이에요. 웃기죠? 근데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아는 그 마음은 텅빈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출발점의 상태와 끝의 상태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3선지식을 한분한분 칭견할 때마다 선제는 자기 마음의 본질에 더 충실해지는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또 질문하고 그래서 53번째 선지식을 만났을 때 나는 그동안 많은 배움을 배웠고 나는 경지가 굉장히 높고 이제 마지막 단추만 끼우면 나 부처가 될 거야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 구도자 처음 시작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명상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뭔가 경험을 했다. 아, 난 뭔가를 했다. 뭔가를 안다. 남들보다 한 시간, 두 시간 더잘 앉아 있다. 아만심이 생기거든요. 스님들도 그래요. 선방에서 남들은 막 몸을 비틀고 이제 난 집중을 잘해.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아만심이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공부의 바른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 초심을 잃지 마라. 그건 되돌아서 그 생각을 해서 리마인드 해서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하라. 그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 알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근데 그 마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오로지 진리를 향해서, 오로지 부처의 길을 향해서 집중된 마음이라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쭉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달라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명상을 하면 내가 달라질 거야. 내가 뭔가가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물론 그 기대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우리 명상을 경험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몸에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서양에서는 이걸 의료에도 활용할 만큼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명상을 하다가 학습에도 굉장히 효율이 있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바라고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면은 이건 수행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야 돼. 그 우리 이제 옛 선조들께서 그런 거에 마음 쏟지 말라. 그거를 자꾸 얻고 그거에 이제 마음을 쏟고 그런 것 외도다.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우리 마음을 다른 데로 삿된 길로 끌고 가고 또 실제로도 그런 종류의 수행법에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이게 하고 그래서 정말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뭔가 변화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순수하게 초심으로 나는 모르는 존재. 그래서 더 뭡니까? 모르니까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정진하는 그 정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체험했다, 어느 정도 뭔가 단계에 올랐다면, 이걸로 충분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다가 안 하거나 또는 그 상태에 이게 정체되면은 사실은 그 단계에 정체된다는 거 없어요. 뒤로 미끄러지죠.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 다시 시작할 때 사람들은 또그 전에 했던 걸 갖고 내가 안다, 난 해봤어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진짜 시작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모른다, 나는 처음이다, 이 계에 첫 발을 들이는 사람이다. 오로지 배우려는 마음, 알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추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렵게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쉬운 거예요.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뭘 하고 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난좀할수 있어, 난 잘하는 거야, 남들보다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실 경계할 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경계하고 마음의 그 배우려는 마음, 모자라고 내가 모른다는 마음을 유지하면은 그건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두는 어떤 겁니까? 답이 없죠. 당장 모르죠. 내가 그거 알면 화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간절하게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에 꿰어 맞추고 이러면은 그게 공부가 아니고 생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스승이 된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스승이 되었다면 그 스승은 어떤 존재냐? 그 스승 역시 무지한 스승이에요. 선사들이 그죠? 나 아무것도 한거 없어. 나 가르쳐 준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게 바로 가르침의 본령이에요. 얼마 전에 저기 성철 스님의 열반송에 내가 사람을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걸 타 종교인들이 아 성철 스님이 사람을 속였단다 마지막에 실토했단다 이러면서 우리 이제 불교에 처음 들어온 분들에게 아 그렇게 이제 호도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알려준 것조차도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자비심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쳐 준 것조차도 어긋난다는 그런 본질, 본연 그 자체에서 한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수준이 안 되니까 그 말이 사람을 속인 이야기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승이
진정한 스승은 그것조차 없는 스승이에요. 안다는 것도 없고 알려줄 것도 없는 것이 진정한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서 끝 마음이 된다면 그게 우리가 공부입니다. 화엄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범부여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는 거죠. 부처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막 특별한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 모른다는 그 마음, 그래서 알려고 하고 배우려는 열망을 갖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길을 한번 출발하면 진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여러 번을 반복해도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때 그 올바름이라는 거는 오로지 순수한 마음, 오로지 텅 빈 마음, 모른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출발한다면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끝은 각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똑같은 상태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네,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명상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시되 내가 이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내가 모르는 나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모름을 완전히 타파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단계의 무지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월에서 문경 한산사 부리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 불교 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 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 위기의 실체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 봅니다. 한마음 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반갑습니다. BTN 남성 불교 심리학 산혜진미의 보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세상으로 퍼진다고 하셨습니다. BTN 불교 TV는 그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전하며 포교의 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보시가 한 생의 인연이 되고 한 마음의 등불이 됩니다. 060-800-7000번. 지금 부처님의 법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

0: 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기도와 함께 불경수위로 장엄하고 공덕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0: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0: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 정보 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1: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른다. 수레가 황소를 따르듯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이 주인으로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속에 좋은 생각을 품고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그림자가 물체를 따르듯이

숙교뜨 시청하는 부부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A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으로 포교의 길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14비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14비법 논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 불교사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 BCE 386년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뒤 100년 뒤에 외사리 강음성에서 발생하는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에 대해서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80살에 노쇠한 부처님이 마가다의 아자타샤투 왕이 왓지국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 준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이곳에 부처님이 전쟁을 막으려고 도착을 해서 암바빨리 망고동산에 많은 스님들과 함께 여정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 교단의 분열은 부처님 제세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 스님들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행하는 스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순진한 거죠.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9년 10년 정도 뒤에 꽃삼비 꽃이다 선언에서 스님들 사이에 화장실 사용 에티켓 문제로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분쟁이 거의 1년 동안 지속이 되죠. 그리고 부처님이 사람을 보내고 나중에는 직접 분쟁 현장에 가서

가늠으로 해서 부처님도 못 말리던 싸움이 2주 만에 깨끗하게 해결이 됐죠. 그래서 부처님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10년 만에 발생한 그 교단의 분열은 1년 만에 수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단의 분열은 BCE 494년 무렵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후 37년 정도 지나서 부처님 세수 72살 정도 될 때 최초의 불교 도량이 만들어진 라자가하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자 아난다 존자의 형님인 대바다타가 아자타샤트르가 빈비사라 왕을 제거하고 구테다의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깊숙이 관여가 됐죠. 스님으로서. 그러고는 자기는 부처님을 제거하고 불교 교단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요 대바달타의 욕망과 맹의욕이 교단을 분열을 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바달타는 세 번에 걸쳐서 부처님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이 돌아가시게 되는 좀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만 이 사건 또한 부처님의 수제자였던 사리부따와 모깔라나 존자의 신심과 지혜력으로 무사히 극복이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교단은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 꾸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세수 여든 그리고 출가한 지 51년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지 45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지혜와 그 끝을 알 수 없는 자비심 그리고 수행으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겠노라는 그 굳은 원력으로 숨쉴 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수행을 지도하겠다고 하시다가 꾸시나가라 사라상수 아래서 고요하게 인매를 하시죠. 그때가 BCE 486년 음력 4월 보름 저녁 11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율장 소품에 따르면 정확하게 100년이 지나서 왓지국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스님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 분쟁이 무사히 수습은 됐는데 교단은 분열을 해버리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시중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을 합니까?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죽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간혹 할 때가 있죠. 이때 일어났던 14비법 논쟁에 대한 수습은 잘 됐는데 부처님 이래에 부처님이 제세시에 45년 그리고 인멸하시고 100년
약 100

150년 동안 단일 대오를 유지해오던 불교 성단이 이 논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분열을 해버리게 되고, 이게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한 번 분열이 시작이 되니까 향후 200년 동안 약 20개 부파로 분열이 되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흔히 부파불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중국과 한국어로 미치면서 중국의 종파불교가 만들어지게 됐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스님들은 가령 조계종이나 태고종이나 천태종과 같이 종파에 소속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되죠.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만, 부처님 인멸하시고 100년 뒤에 바로 외사리 강음성에서 최초의 분열이, 교단의 분열이 일어났던 그 영향력이 지금까지 한국 불교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사리 강음성에서 발생했던 14비법 논쟁은 BCE 386년 무렵, 장소는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였었고요. 약 8개월 동안 700명의 대아라한이 참여해서 논쟁을 했는데, 양 진영에서 팽의원을 4명을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8명이 팽의원을 선출을 해갖고 조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 핵심 쟁점은 외사리 강음성 지역에서 스님들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던 10가지 간행이 부처님 정법에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였습니다. 그 10가지 간행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조항은 외사리 강음성에서 수행하던 스님들이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만든 계율 조항도 있었고, 어떤 조항은 부처님이 만들어 놨는데 그 조항을 완화해서 적용을 했던 것도 있었죠.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새롭게 스님들이 임의적으로 계율을 만들어도 되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이미 정해놓은 계율을 해석을 다르게 해도 되는가. 그 해석은 엄격한 것이 아니라 편리주의에 따라서 완화시켜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결론은 새로 계율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계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은 쌈박하게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부처님 이래 단일 대오를 유지하던 불교 교단은 분열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분열을 하게 되면 이제 부파불교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향후 200년 동안 양파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테라바다 계열, 상자부 계열에서는 11개 부파로 분화돼 나가고, 그리고 마하쌍기까 대중부 계열에서는 9개 부파로 분화돼 나갑니다. 물론 자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일단 분화가 되고 나니까 각 부파는 자기 부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겠죠. 그리고 활동도 열심히 하겠죠. 경쟁이 되니까. 그래서 불교가 전 인도로 확산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근데 부정적으로 보면 좌파 이기주의의 매몰됨으로 인해서 마지막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위배하는 결과를 가지고 와버립니다. 그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게

마련이죠. 세상 만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치를 부여할 건지에 따라서 평가는 다르게 이루어지겠죠.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녹야원으로 옮겨서 오비구들에게 당신이 경험한 수행을 가르치죠. 그러고는 근본 교단이 이루어지죠. 부처님이 탄생한 곳은 고타마 시탈타가 탄생한 곳은 룸비니죠. 우리는 이 룸비니를 부처님이 탄생한 곳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고타마 시탈타가 태어난 곳이 룸비니, 그리고 부처님이 탄생한 곳은 보리수 아래지 않습니까?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의 내용이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은 보리수 아래에서 창안됐고,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제자들의 모임, 수행자들의 모임, 흔히 상가, 승가는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수행을 지도하면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최초로 수행을 오비구들에게 지도했다, 최초 설법지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부처님의 법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즉 성단이 녹야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세 불교도들은 녹야원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법성 삼보가 이루어졌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근본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난 이후 첫 교단이 만들어진 후 145년 뒤에 바로 외사리 강음성에서 근본 분열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상자부와 대중부로 분열을 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상자부는 부처님이 제정해놓은 계율을 새로 만들었어도 안 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된다라고 했고, 대중부는 새로운 계율을 만들어도 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도 된다라고 했던 분들이고, 더 핵심은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신도로부터 돈을 시주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쪽에서는 개인적으로 받지 말자 했고, 대중부 쪽에서는 받아도 된다라고 했고, 그걸 원전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산치대탑 쪽에서 수행을 하던 야사 깔란다까 뿌따라는 스님이 한 1500km 정도 이동을 해서 외사리 강음성으로 옵니다. 그 외사리 강음성으로 왔는데 산치대탑 쪽 그 지역을 우째인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보팔이 있는 바로 그 지역들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계율의 내용하고 요 외사리 강음성에서 스님들이 간행처럼 하고 있는 계율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은 스님들이 포살하는 날 발생을 합니다. 율장 소품에 보면 스님들이 포살을 하려고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동으로 만든 바루를 놓고 제가 남자 신도들에게 벗이여 비구 상가의 돈으로 보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사겠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주를 하면 이걸 우리가 모아갖고 스님들이 공동으로 필요한 데 쓰겠습니다가 아니고 이렇게 시주된 걸 스님들 숫자별로 나누어서 개인한테 주겠습니다. 이 말이 대빈 거예요. 원전에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항상 내부 고발자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 야사 스님이 그 포살법회에 참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같으면 나중에 스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것 같는데 저 스님은 바로 즉설주화를 해버립니다. 이 있습니다 하면서 벗들이여 비구상가의 돈으로 보시하지 마십시오. 사문 사키아의 아들들은 금이나 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 현장에서 바로 문제 제기를 해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리게 됩니다. 율장 소품에 따르면 그날 밤 왓지족 비구들은 금이나 은화를 비구들의 숫자에 따라서 몫을 나누고 분배했다. 그리고 야사의 몫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야사는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모여있는 데서 바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남자 신도들이 의견이 분분해졌지만 또 그럼에도 시주했던 분들이 있겠죠. 안 한 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몫을 나누어 갖고 저녁에 그 포살에 참여했던 스님들의 숫자만큼 N분을 해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사 스님이 아 저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내부 고발자가 되어버립니다. 원칙주의자 스님이 나타나서 원칙을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당신들끼리 모여갖고 어떻게 수습할 건지 수습 이야기를 했겠죠. 그 율장 소품에 보면 벗들이여 존자 야사 깔란다까부터는 자기만이 홀로 사문사카예의 아들이고 왓지국의 스님들은 사문도 아니고 사키아의 아들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내만 진짜 스님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짜 스님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이 기존에 있던 스님들이 이게 보통 곤욕스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스님들이 그 야사 원칙을 이야기하는 스님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중들 앞에 가가지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야사 스님이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의 원칙을 이야기했고 나는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하니까 이 스님들이 계속 징계는 안락하고 야사 스님이 아마 그 문장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물리적인 위협도 가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야밤에 탈출했다 요랬거든요. 이래가지고 서쪽에 가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10년 성도한 지 10년 뒤에 최초의 교단의 분열이 일어났던 고산비 지역으로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고산비 지역에 와가 있던 우제이니에서 온 산치대탑 지역에서 온 스님들 그리고
구시나가라 조금 밑에 가면

빠빠라는 데가 있는데 빠빠에서 온 스님들 이래가지고 전 인도에 있는 스님들에게 우리식으로 하면 사발통문을 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분쟁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적에 율장 소품에 보면 돈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관점을 취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 당시에 중림정사에 살던 스님이 돈을 받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100년 뒤의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 제세 시에도 시주를 직접 받는 스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대신들이 모여갖고 사문 사키아의 아들들에게는 금과 은이 허용됩니다. 사문 사키아의 아들들은 돈을 주면 돈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무원들이 대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 마침 거기에 앉아있던 분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금과 은을 받지 않습니다. 사문 사키아의 아들들은 금과 은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석과 황금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처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니까 부처님이 맞아 내 제자들은 어떤 경우든 신도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돼. 이게 율장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외사리 강음성 대림정사에서 14비법 논쟁이 될 적의 판정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사리 강음성에 있던 스님들이 요 야사 스님에게 압력을 가해서 당신의 주장을 철회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종원종법에 따라서 징계를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율장에 입각을 해서 행위를 했어.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아마 저 다음 구절을 보면 밤에 외사리를 떠났다라고 했으니까 꽤 물리적인 위협까지도 가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고는 풍문에 따르면 그 야사 스님이 서방으로 가서 전 인도에 사발통문을 돌려서 스님들을 외사리로 다 모시고 온다라는 소문이 외사리 스님들한테 들리니까 이 외사리 스님들이 율장 소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쟁사는 가혹하고 곤욕스럽다. 어떻게 우리 편을 더 만들까? 그러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건데 하면서 이제 진영끼리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때요 야사 스님이 고산비에 있던 율사 스님한테 이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비따라고 하는 율사 스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외사리 강음성에 있던 스님들도 그 레비따라는 율사 스님을 지명을 하고는 그 율사 스님한테 로비를 하러 갑니다.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가사하고 뭘 다른 걸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레비따 스님이 소문에 들어보니까 계율을 지키지 않고 새로운 계율을 만들어가지고 하던 스님들이 자기한테 로비하러 온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저기서 한 1000km를 오늘 여기 오면 이 마을로 가버리고 저 마을로 가버리고 이래가 계속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하니까 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이 외사리 강음성에서 로비하러 왔던 스님들이 율사 스님한테 로비가 안 통하니까 그
시자 스님한테

테러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자 스님이 넘어가 빈 거예요. 돈에. 그래가지고는 외사리 강음성 스님들이 옳고 야사 스님, 문제 제기를 했던 야사 스님이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데비타 스님이 자기 시자를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그건 네가 잘못 알았어. 하고는 파문을 시켜버리고 그리고는 야사 스님을 만납니다. 야사 스님이 전략을 잘 짭니다. 그래서 그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레비타 스님한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 항목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불법이지, 불법이지, 불법이지. 이래가지고 두 분이서 그 열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일치를 하고는 자, 그러면 제하고 갑시다. 해서 이제 외사리 강음성으로 갑니다. 이 외사리 강음성으로 가는 중간에 사빠가민이라는 노스님을 찾아갑니다. 항상 분쟁이 있으면 건의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노스님의 나이가 140살이에요. 그러니까 140살인데 출가한 지가 120살이에요. 그리고 아난다 존자의 제자예요. 요 노스님은 말년에 부처님 말년에 부처님을 직접 먼 발치에서라도 뵌 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 인도에서 연세가 제일 오래된 스님, 법납이 제일 오래된 스님, 아난다 존자의 직계 제자, 그리고 부처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봤던 스님이에요. 모든 근위를 이 스님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한테 가서 외사리 강음성의 스님들이 행하고 있는 열 가지 사항, 간행, 그 십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전부 다 듣고는 그거는 잘못됐어. 그런데 이게 그냥 잘못됐어 쿠면 패싸움이 나니 우리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포옹을 하지 말고 그 상황이 일어났던 현장에 가서 조항을 하나하나 다시 대중들하고 토론을 하자. 그렇게 해서 결론을 지어야 문제가 없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고 우리 의견을 먼저 발표를 하면 곤란하다. 이래서 기가 막힌 전략을 짭니다. 짜서 외사리 강음성으로 모여듭니다. 이때 700명의 스님들이 8개월 동안 대토론을 합니다. 그러고는 그 중에 8명의 평의원을 선출을 합니다. 양쪽에서. 기존의 계율을 완화시켰던 그룹에서 4명을 자기들 대표를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든 새로운 계율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원칙주의자들 중에서 네 분을 선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8명의 평의원이 그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외사리의 스님들이 자기들 대표였거나 또는 그 외사리의 스님들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던 야사 스님의 대표들이나 8명이 만장일치로 이 10가지 사항은 잘못됐어 하고 14 비법을 14 간행을 비법이라고 판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사리 강음성에서 그 10가지 간행을 지켰던 고 스님들의 대표들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라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예,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판정은 잘 끝났는데 문제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로 교단이 이제 그런 판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본 교단에서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걸

0: 떨어져 나가갖고는 이름을 대중부라고 지어버립니다. 우리가 인원이 많아 했는데 외사리에서만 인원이 많았고 전 인도 지역에서는 소수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이 대중부라고 하니까 다수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마을에서만 다수파였고 전 인도로 놓고 보면 철저한 소수파였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 부파불교를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인멸한 후 100년 뒤 외사리 강엄성 대림정사에서 발생한 근본 분열, 상자부와 대중부의 근본 분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근본 분열을 좀 더 설명을 하고 그 이후로 20개 부파로 발전해가는 분화되어가는 과정을 BTN 불교TV를 시청하는 법우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마지막 여정, 부처님 유언을 담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부타빠라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1: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탁께 공양 올립니다.
0: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0: 도쿄트 행복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만 열반경을 진행하는 부타빠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빚게 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비티엔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

0: 참여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결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과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아이 할멈, 이제 속이 좀 후련해요?
1: 아이고 그럼요. 오늘 데려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0: 항상 만불사 만불사 하더니 드디어 소원 풀었네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1: 영천 만불사 불교 장묘공원에서는 큰 스님만 사용하던 부도타묘를 왕생타묘로 우리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거 좋네. 좋아.
1: 아, 그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벌초나 제사까지도 대신 관리해준다고 해요.
0: 제사까지도?
1: 네. 그러니 얼른 와서 이제 엉망 좋은 자리 미리 잡아두고 싶어서 그렇게 보챈 거죠.
0: 잘했네요. 우리 생애 마지막을 걱정 없게 도와주는 이 아미타하우스
1: 고맙습니다.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

0: 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초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0: D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 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 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 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 하던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 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 하던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5: 오랜 시간 팔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전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팔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팔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이어 무드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이에요.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식이 불교 장려의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나상도 지혁진의 근황 열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너무 멋있어요.
1: 진짜.
3: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4: 그 반듯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5: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1: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예요.
6: 안녕하세요. 저는 쾌동이라고 해요.
7: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1: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5: 예명이 나왔나요?
7: 김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1: 김낭만.
7: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동국의 주인공을 위한 2016 영캠프 수계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우리 네이비께서 입장하실 때에 맞춰서 네, 오늘 특별히 동국의 주인

예배를 설해 주시고 증명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큰 스님과 대덕 스님께서 3, 4, 7층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계의식에는 특별히 모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큰 스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올려주십시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관 스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올려주십시오. BBS 불교방송 이사장이신 수불 대종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분사 주지 현덕 스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이시며 보문사 주지이신 원명 스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이시며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종호 스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이시며 전 송광사 주지이신 진화 스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이시며 대한불교조계종 인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성행 스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이시며 서울 장안사 주지이신 성화 스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미국 LA 동국대학교 이사이시며 조계사 주지이신 다마 스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독립학교관리위원회 위원장 각진 스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동국대학교 감사이시며 실륵사 주지이신 법성 스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빈꾼위의 회장이신 황용 스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올려주십시오. 네, 수계의식에 앞서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예경을 올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와 함께 스님들께서 지극한 예경의 절을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합장 배례로 예경에 동참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예보를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련 진우 큰스님을 전계 대화상으로 모시고 한국불교의 희망, 동국의 주인공들을 위한 수계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일만의 수계대중은 모두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기를 봉행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해 주십시오.

0: 삼보를 청하여 모시는 순서입니다. 일례자 스님께서 선창하시면 수계자 일동은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라며 목탁 소리에 맞춰 스님의 큰절과 함께 대중께서는 선체로 합장배례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1: 향과 고추로 청하옵니다.
2: 계를 받는 저희들이
1: 한 마음으로 청하옵나니 끝없는 허공 복계에 들어하신
2: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님
1: 이 수계 도량에 강림하시오 저희들의 수계를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2: 우리 수계 제자는
1: 시방삼세에 들어하신
2: 일체 모든 부처님을 청하옵니다.
1: 우리 수계 제자는 시방삼세에 들어하신
2: 일체 모든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0: 일체 모든 스님들을 청하옵니다.
1: 일체 모든 스님들을 청하옵니다.
0: 대자비를 베푸시오.
1: 대자비를 베푸시오.
0: 이 동국대 학교 금강계단에 강림하시오.
1: 이 동국대 학교 금강계단에 강림하시오.
0: 우리들의 수계를 증명하소서.
1: 우리들의 수계를 증명하소서.
2: 오늘 우리에게 계를 설해 주실 정계사 총무원장 큰 스님과 3, 4, 7증 스님께서는 앞쪽 법단으로 오르시겠습니다.

0: 다음은 수계법사를 청하여 모시는 순서입니다. 일례사 스님께서 선창하시면 수계자들은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라며 스님들의 큰 절과 함께 대중들께서는 선체로 합장배례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1: 계를 받는 저희들은 지금 대도 큰 스님을 청하여 저희들의 계사 스님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0: 저희들은
1: 이제 대도 큰 스님을 의지하여 삼기 의계와 오계를 받고 올바른 부처님의 제자가 되게 싸우니
0: 원하옵건대 대도 큰 스님께서는
1: 청정한 계를 주시옵소서
0: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1: 자비로 어여삐 여기 서서
0: 대자비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중히 앉은 자세에서 의식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수계법회의 교수 아사리이시며 동국의 주인공들을 위해 영캠프 법석을 마련해 주신 이사장 동관 스님께서 3, 4, 7증 스님에 대한 소개와 인사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2: 동국의 주인공 여러분, 남산 동국가람 영캠퍼 수계법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대한불교조계 중 총무원장 진욱 헌스님을 정계대하상으로 모시고 동국 역사 120년 2026년 9월 17일 1만 명이 동국의 주인공이자 한국 불교의 미래 주인공으로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의 야단법석은 한국 불교 역사에 크게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 여러분의 원력과 발언이 삶의 길잡이가 되고 등불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3, 4, 7정 스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들 때마다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계 대하상이십니다. 대한불교조계 중 총무원장 진욱 헌스님 모시겠습니다. 교수 아사리 동국대기 이사장, 다음은 갈마 아사리이십니다. 동국대학교 석좌 교수이시며 BBS 불교방송 이사장 수불 대종사님 모시겠습니다. 다음은 존정 아사리 칠정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불지종찰 통사저주의 현덕스님 모십니다. 동국대학 이사이시며 봉원사조지 운명스님 모십니다. 동국대학 이사이시며 전 동국대학교 부총장 종호스님 모십니다. 동국대학 이사이시며 전 송강사조지 진하스님 모십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이시며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성행스님 모십니다. 동국대학 이사이시며 장하사 주지 성하스님 모십니다. LA 동국대학교 이사이시며 조계사 주지 다마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 관리위원회 위원장 각진스님 모십니다. 동국대학 감사이시며 실록사 주지 법성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스님 모십니다. 외회어 정명으로 총무원 부실장 스님, 동국대학교 윤지영 총장님, 총동분회 문선배 회장님과 법인 이사님들 함께 모시겠습니다. 네, 문선

태연 학생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국의 주인공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총무원장 큰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자 주인공을 대표해서 문수연 학생이 꽃다발을 올리겠습니다.

0: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주님으로 연임하신 것에 대한 동국 구성원의 모두의 축하의 마음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함께 올려주십시오. 이어 오늘 수계법회의 정계대화상이신 총무원장 큰 스님께서 수계 대중을 위해 오계를 설하시겠습니다.
1: 수계 제자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들의 계사가 되어 계를 설명하겠습니다. 무릇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없애고 선을 드러내는 기본이 되며 범부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씨앗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는 8만 4천 가지 한량없는 번뇌가 있습니다. 번뇌는 또 한량없는 나쁜 업을 만들어 이 번뇌와 업 때문에 우리는 끝없는 생사윤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계를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사윤회를 벗어나 해탈을 성취하는 지름길이 되며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부처님의 계는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계는 삶과 죽음의 기나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습니다. 먼 길을 가는 나그네에게는 양식이 되고 병든 이에게는 좋은 약이 되며 혼탁한 물을 깨끗이 맑히는 구슬과 같습니다. 이제 계사는 오계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산 목숨을 보살피고 자비심을 가지라는 것은 성내지 말고 포악한 마음, 잔인한 마음을 멀리하며 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이니 이것은 곧 자비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과 덕을 지어라. 이는 주지 않는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으로 게으르지 말고 힘써 일하고 저축하여 이웃을 위하여 보시하라는 것이니 이것은 곧 평등한 행복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은 방탕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순결히 하며 예의로서 남을 공경하라는 것이니 이것은 곧 청정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남을 속이지 말고 남을 욕하거나 아첨하지 말며 진실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니 이것은 곧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맑은 지혜를 기르라.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올바른 소견을 가지고 향락 문화에 취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나 밖에 그 어떤 존재에도 맡기지 않는 주체적이며 창조적인 나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계는 남에게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가르치는 것이니 곧 우리 불자들의 굳건한 생활 신조이며 행동 강령입니다. 이 모두가 자기 발전의 길이며 해탈의 문입니다. 이제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또 계를 받았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크나큰 이익이 되는 것이니 불덩이인 줄 알고 잡으면 손을 덜 대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어길지라도 계를 받는 것이 최선의 공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수계 제자 여러분, 이제 오계를 설할 것이니 잘 지킬 것을 다짐하여야 합니다. 다음 질문에 따라 예,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십시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2: 네, 지키겠습니다.
1: 둘째,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과 덕을 지어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2: 예, 지키겠습니다.
1: 셋째,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2: 예, 지키겠습니다.
1: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2: 예, 지키겠습니다.
1: 다섯째,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맑은 지혜를 기르라. 이것이 선남자, 선녀인들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2: 예, 지키겠습니다.
0: 이제 삼보님 전에 참회하는 순서입니다. 이사장 스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수계자 일동은 합장하고 큰 소리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3: 수계자 여러분은 오계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시기 때문에 참회로 연비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연비에는 팔의 단주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를 받는 저희들은
4: 계를 받는 저희들은
3: 지난 오랜 세월부터
4: 지난 오랜 세월부터
3: 현재 이르기까지
4: 현재 이르기까지
3: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4: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3: 게으른 마음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에
4: 게으른 마음으로 많은 잘못을 저질렀기에
3: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4: 몸과 말과 생각을 가다듬어
3: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4: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겠나이다
3: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4: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나이다
3: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4: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였나이다
3: 참회 진언을 하면서 연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비 스님들은 참회 진언을 시작하면서 이동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 스님들은 큰 소리로 참회 진언을 하겠습니다.

0: 사다야 사바.
1: 네, 연배를 마치고 삼보에 귀의하는 순서입니다. 정계사 스님께서 선창하시면 큰 소리로 따라하기 바랍니다.
0: 수계제자 여러분, 이제 참회를 하고 연비를 마쳤으니 이제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바로 삼보님께 넓고 크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삼기의를 하여야 합니다. 모두 합장하고 따라하십시오.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2: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3: 담배.
0: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2: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0: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2: 계를 받는 저희들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1: 개첩 수여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남녀 학생 수계자 대표에게 개첩을 수여하겠습니다.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이승준 단장과 문수연 부단장은 무대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기획위원단에는 영캠프의 기획과 홍보, 진행을 맡은 주인공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계사 큰스님께 반배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학생 대표에게 수계증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수계증, 법명, 자회, 성명, 이승준, 5개. 첫째, 불살생,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지 말고 자비심을 가져라. 둘째, 불투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복과 덕을 지어라. 셋째, 불싸움,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고 청정한 행을 지켜라. 넷째,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 다섯째, 불음주, 술과 같은 중독성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맑은 지혜를 기르라. 불기 2570년 9월 17일 동국대학교 금강계단 정계사 대련 진우. 축하의 박수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은 여학생 대표에게 전달하시겠습니다. 수계증, 법명 명화, 성명 문수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의 박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동국인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동참하신 우리 1만 명의 수계자에게는 영캠프 이후에 모바일 수계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계대중은 모두 일어나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 7증 스님께서는

좌복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석가모 입을 정근을 봉독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께해 주십시오.

0: 진결 일체 무유 여불조.
1: 발언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수계자 여러분은 합장하시고 전면에 화면을 따라서 모두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0: 발언문 참된 진리의 세계에 오세요. 큰 자비로 중생을 인도하시는 부처님이시오. 이제 고룩한 수계의 인연 속에서 실로 우리의 마음이 모두 부처님이 될 성품이며 우리의 국토가 무량공덕장의 광명불국토임을 믿게 되어사옵니다. 이제 저희들은 참된 부처님의 자랑스러운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부처님의 성품이므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주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고 널리 베풀겠습니다. 늘 청정한 생활 속에 기쁨을 나누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올바른 말과 밝은 슬기로 빛나는 생활을 열어갈 것을 소원합니다. 부처님이시오, 저희가 부처님의 청정한 계율을 생명으로 세세생생 무한한 생애를 바꾸어 가면서 온 국토 일체 중생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된 삶으로 장엄고자 하옵니다. 대비를 섭소하시오, 옥곱 죄업을 소멸하시고 무한 청정의 자비 광명을 햇살처럼 비추어 주시옵소서. 고룩하신 부처님께 귀하옵니다. 나모 석가모니불, 나모 석가모니불, 나모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1: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서인 사홍서원을 봉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수계 대법회를 증명해 주시고 계를 설해 주신 총무원장 진욱 큰 스님께 감사의 큰 박수 올려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영캠프 법석을 마련해 주신 이사장 스님과 수계 법회를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구트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애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애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환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0: 배사님 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1: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2: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1: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2: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1: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카피 직현 도량 무명사 051-944-7499.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장래 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 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다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연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상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상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상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 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상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1: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0: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예전에는 매주 절에 다녔는데 지금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래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1: 기도가 필요한 모든 순간, 연불소리샘.

지난 날을 참회하옵니다. 성장과 성군 성취만을 위해 지닫고 물질물망에 입살력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참회하옵니다.

권력을 세워 불태전의 마음으로 정진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넘어진 채 방치되었던 열왕공마의 부처님을 바로 모시어 미래 불교의 희망을 열어가겠습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불교의 희망을 새로이 세우는 것이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인과 나누는 불사입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선명상 프로그램과 영상센터를 통해 중생들의 안식과 기초를 제공하여 깨달음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천년을 세우다는 과거 천년을 세워 희망의 미래 천년을 여는 것이며 불교 중흥을 위한 거룩한 불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바로 나오니 온 우주가 감흥하고 부처님의 밝은 지혜와 자비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소원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통해 중생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불교 중흥과 궁유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 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승가에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의견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디서든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디서든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승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 소리에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에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0: 어둠 속 한 획의 빛으로 지혜를 깨닫는 시간. 한 획의 마음을 담고 한 줄의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금색 펜으로 옮겨 쓰는 금필 사경. 마음으로 그리는 부처님 사불. 백지에는 맑은 컬러의 브러쉬로 수행을. 펜으로 새기는 부처님 말씀. 지금 검색해보세요.
1: 방송포교 후원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0: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복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급 관음 지장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1: 내게 가장 소중한 부모, 형제, 자식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와 고인의 유택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생전에 탄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묘지를 이장하여 후손에게 부담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화 문의는 054-336에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괴사는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괴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의힘에 손해보지 않겠다는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을 위한 의무로 평안한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에서 1회 연임으로 바꾸는 종원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찬성 42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사찰림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찰림 치유와 탐방 등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사찰과 관계기관의 협력과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도륜 스님은 교사의 마음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분과 은분으로 불경을 써내려간 국가무형유산 사경장의 대표작이 공개됐습니다. 40도가 넘는 작업 환경에서도 초인적인 집중과 예술혼을 통해 사경의 가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0: 후보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손해보지 않겠다는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을 위한 의무로 평안한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가치로 자비와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며 함께하길 제안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이미자 정책위 의장, 정의용 사무총장 등 당 핵심 지도부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회 화합에 기여해온 불교계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진우 스님 재임으로 조계종이 보여줄 역동적인 변화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 이번에 연임하시면서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교가 젊고 역동적으로 바뀌면 우리 사회도 더 활력이 넘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뵐 때마다 이렇게 좋은 가르침과 또 제가 나아가되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또 선생님 좋은 말씀 주시면 제가 잘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1: 장 대표의 진솔한 요청에 진우 스님은 먼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3: 서로 타협을 하고 또 화합을 이끌어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영 간에 손해보지 않겠다 또는 나만 이익 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이제 양보해가면서 그야말로 국민들 내 관점에서 이렇게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1: 이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지만 행복 지수가 낮고 스트레스가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권과 불교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길로 자비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3: 물질 문명에 이제 너무 점철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따뜻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제가 다시 복원을 지금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같이 한번 그렇게 국민들 위해서 힘을 모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연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하며 거대 양당 모두 상처받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당리당략을 초월한 시급한 과제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0: 불교계 국제 NGO 단체인 사단법인 월드머시 코리아가 산사태와 대홍수 피해를 당한 네팔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월드머시 코리아 대표이사 현진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월드머시 코리아의 국내외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소개한 현진 스님은 지금까지 동남아의 학교 19곳을 지어 학생들의 공부를 돕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불교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월드머시 코리아처럼 불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한다며 모범적인 활동으로 불교를 널리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태고종 제157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이 마침내 가결됐습니다. 재적의원 60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2표로 가결 정족수 40표를 넘겨 통과되는데요. 이로써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지난해 9월 태고종 제154회 임시회의 벽에 막혔던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이 1년이 지나 어제 157회 임시중앙종회에 다시 올랐습니다.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을 둘러싸고 종단 안팎에 이목이 쏠린 만큼 개회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5: 종헌과 종법의 개정은 당장의 이해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단의 미래와 제도의 안정성 그리고 종도 전체의 뜻을 두루 살펴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4: 상정된 종헌 개정안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은 올해 2월 종도 발언제 공문이 내려오며 시작된 졸속 개정이라며

0: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미 8년 전부터 종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온 사안으로 분과위원회 논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반박 의견이 맞부딪히며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1: 공청회라든가 종도들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무려 2월서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깜깜이로

0: 사업의 연속성과 대외 업무 협조의 지속성, 중도들의 종무 행정에 대한 중간 평가 선택권 보장 등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곧바로 무기명 비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1: 찬성, 찬성, 반대, 찬성.
0: 개표 결과 재적의원 60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2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가결 종족수인 40표를 넘기면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8표 차이로 부결됐던 연임제 안건이 종도 발안제라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 마침내 중앙종회의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2011년 총무원장 단임제가 도입된 후 15년 만에 변합니다. 이번 가결로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 단임에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2: 모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종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그 의견을 담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계층의 지적과 지혜를 모아 반영하는 등 보다 다가가는 행정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하였습니다.
0: 중앙종회는 연임제 가결에 이어 지방 종무원장 후보자가 선거 당일까지 주지직을 제외한 공직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강원교구 무덕대종사와 부산교구 고담대종사를 원로의원으로 선출하는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윤입니다.
3: 숲에서 휴식과 치유를 찾는 발길이 늘면서 사찰님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계종 사찰님 연구소가 관계기관과 함께 사찰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산림치유와 탐방 서비스 등 다채로운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윤 기자입니다.
4: 전국 산림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사찰림. 전국 554개 사찰이 보유한 숲의 면적만 무려 8만 5천 헥타르입니다. 최근 숲에서 휴식과 치유를 얻으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찰님의 활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찰님 산림 치유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결과 방문객의 학업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고 자기 조절 능력은 향상되는 등 치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조계종 사찰님 연구소가 관계기관과 함께 사찰님을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시영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은 인문과 생태를 융합한 사찰림 특화 산림복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템플스테이의 바탕을 둔 체류형 산림치유와 생태교육, 무장의 숲길 등을 사찰의 기존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와 복지 예산을 활용해 산림치유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5: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 이건 매우 즉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4: 사찰님의 활용 논의는 국립공원 내 탐방 서비스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은 탐방객은 1,390만 명. 전체 국립공원 탐방객의 32%를 차지합니다. 강병성 국립공원공단 차장은 사진 콘테스트와 스탬프 투어 등 사찰의 주요 문화유산과 숲을 체험하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6: 탐방객들이 전국의 명찰과 사찰님을 순례하듯 걸으면서 불교 문화의 향기를 배우고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과도 연결시키는 그런 선순환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4: 불회사 주지 철인 스님은 사찰마다 산림의 규모와 생태적 특성, 보호 여건이 다른 만큼 사찰님을 핵심 보존과 생태 관리, 전통 문화, 탐방 치유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사찰님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산림 보호 관리 협약과 관리 비용 지원, 생태계 서비스 보장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7: 보호를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생태적 특성에 따른 차등관리로 정부, 전문가, 사찰의 공동관리로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4: 사찰님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숲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사찰과 관계기관의 협력과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0: 오로지 보조대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서 그 사찰에다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좀 사찰 내용을 잘 가볼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1: 천년의 숲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치유와 휴식,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그 가치를 나누는 것. 사찰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본격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2: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보육교사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교육을 진행하고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명상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전문성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산하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불교사회복지아카데미 영역별 보육교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도륜스님은 장기간 보육 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표창을 전달하며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선 교사의 마음을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4: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면서도 늘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들의 마음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3: 이번 교육에서는 보육교사와 유아를 위한 선명상을 주제로 보육교사들이 직접 명상을 경험하고 보육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강의를 맡은 혜주 스님은 명상이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 자신과 타인, 세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사랑과 친절, 자비로움을 키우고 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괴로움에서 떠나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 위한 마음 수행법이다.
3: 명상을 위해선 마음이 흐리지 않고 또렷하게 깨어있는 명료성과 한 가지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명상의 원리는 보육교사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혜주 스님은 종소리처럼 하나의 대상을 활용해 아이들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기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6: 이거를 꾸준히 매일마다 하면은 아이들이 점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점점 고요한 순간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고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근육들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3: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보육교사들의 전문성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지원하며 건강한 보육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호국사찰 구미 대둔사가 지난 12일 대웅전 앞바닥에서 사명대사 뮤지컬과 소원 풍둥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 부주지 자성스님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순군을 이끌며 나라와 백성을 지킨 사명대사의 숭고한 정신을 현대적인 뮤지컬 무대로 되살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갈라쇼보다 두 배 많은 장면과 배우가 참여하고 새로운 의상과 전쟁 장면까지 더해져 사명대사의 삶과 호국 정신을 더욱 웅장하게 표현했습니다. 뮤지컬 공연이 끝난 뒤에는 대둔사 경내에서 약 300개의 풍등이 어둠이 내려앉은 대둔사의 밤하늘을 밝히면서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둔사 주지 서원 스님은 사명대사께서 대둔사에서 이루신 호국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이어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7: 사명대사께서 의순군을 훈련시키고 아픈 병자들을 돌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뜻을 기리고자 뮤지컬을 준비했는데요.
2: 남한산성 장경사가 사찰 음식에 깃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누며 지역사회 포교에 나섰습니다. 장경사는 지난 13일 사찰 음식 시연회를 열고 전통 조리법 소개와 함께 음식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스님들과 함께 사찰 음식을 만들며 조리 과정에 담긴 불교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수찬 스님은 사찰 음식은

0: 건강한 먹거리를 넘어 자연과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삶을 돌아보게 하는 수행이라며 가족과 이웃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장 경사는 앞으로도 사찰 음식을 비롯해 대중이 일상에서 불교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실행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붓끝 0.1mm에 집중해 수천 시간의 공을 들여야 완성되는 전통 사경. 금분과 은분으로 불경을 써내려간 국가 무형유산 사경작의 대표작이 공개됐습니다. 40도가 넘는 작업 환경에서도 초인적인 집중과 예술혼을 통해 전통 사경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현장에 양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국가무형유산 김경호 사경장이 생애 대표작 중 하나로 꼽는 감지금리 불설아미타경 아미타불 48대원 합부. 금분과 은분이 어우러진 발색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문 한 글자의 크기가 8mm 내외에 불과하고 2000시간 넘게 공을 들여 붓끝 0.1mm에 초집중해 완성한 작품입니다. 2016 국가무형유산 공개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시. 이수자와 전수자뿐 아니라 사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전통 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2: 아주 특별하게 불설아미타경, 그다음에 아미타불 48대원 그 합부 작품을 지금 진품을 전체를 다 지금 선보이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옛날 방식은 옛날 방식대로 이제 또 가는 게 있고 현대적인 가미하는 그런 양식적인 요소들부터 시작을 해서 부분 부분 다 숨어 있어요.
1: 작품 속 신성한 영역을 나타내는 금출 안에 보계와 연화자가 자리하고 그 사이에 쓰인 경전 한줄한 줄이 곧 부처님을 상징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의 기록을 남기는 사성기 부분은 부처님의 영역과 글씨 크기, 문양 등의 차등을 두어 전통 사경의 여법함을 추구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경 작업은 기온이 35도, 습도 70% 이하로 떨어지면 금발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과 같은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김 사경장은 최적의 조건을 위해 에어컨조차 끄고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땀 범벅이 돼 작업하면서도 내면의 환희심을 통해 이를 즐거운 고행으로 승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2: 적게는 이제 수백 시간, 많게는 이제 수천 시간. 거기에다가 가급적이면 이제 최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0.1mm의 집중을 7,500시간 정도 해서 이루어진 이제 그런 작품들까지도 있어요.
1: 보존상 한계로 장기간 갤러리에 전시하기 힘든 현실에 진품 사경은 오픈식에만 공개하고 이후엔 영인본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와 함께 감지금리, 대보적경 권제 32 표지화를 현대적 미감으로 표현한 작품 등도 영인본으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사경 외길 김경호 사경장의 초인적인 집중력과 예술혼이 전통 사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0: 참론종 제3세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 안정과 포교복지에 헌신했던 해공대종사 49제와 부도탑 제막식이 엄수됐습니다. 지난 14일 충주 대산정사에서 봉행된 49제 및 제막식에는 종정 혜승대종사를 비롯해 승정원장 진봉스님, 총무원장 남륜스님, 종회의장 지경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종정 혜승 대종사는 나고 죽고 이뤄지고 무너지는 것이 허공의 꽃과 같으니 미워하고 어여삐 여기는 모든 수겁이 본래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추모 법문을 설했습니다. 문도대표 해불 스님은 큰 스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수행자의 정신과 전법의 원력을 깊이 새기고 그 뜻을 이어받아 불법을 더욱 널리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61년 법륜사에서 더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삼론종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제3세 종정에 취임한 해공대종사는 지난 7월 28일 법납 66년 세수 84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남해 무량암이 심우독일 33관음석불 조성불사를 원만 회양하고 새로운 수행도량 조성을 위한 원력을 세웠습니다. 무량암은 지난 13일 전 덕숭 총림 방장 설정대종서와 무량암 회주 범신 스님, 주지 창윤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33관음 조성 회향법회 및 경호 선불장 마을 불사선포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회향한 33관음 석불은 도량 내 심우도길을 따라 차례로 조성돼 참배객의 여법한 수행 길잡이가 될 전망입니다. 설정 대종사는 회주 범신 스님이 맨몸으로 무량암에 들어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도량을 일궜다며 오랜 노고를 치하하고 사부대중을 격려했습니다. 무량암은 이번 회향을 계기로 향후 5년간 도량을 정비해 선수행 문화를 확산하는 경허 선불장 마을 불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태고종 부산교구 자비암이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자비암은 지난 12일 경내 마당에서 주지 자관스님과 태고종 부산교구 규정국장 정무스님, 장준용 동래구청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100미 10kg 300포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주지 자관스님은 추석을 맞아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풍성한 한과일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선 태조의 명으로 국가적인 규모의 수륙제가 봉행된 도량 진관사.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사랑하는 가족의 극락 왕생을 빌는 기도의 잔입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주관하는 백품의 장입니다. 불자로서 발심을 굳건히 하는 수행의 장입니다. 우리의 전통을 잇는 문화의 장입니다. 온누리의 한일운 부처님의 법이 평등하게 베풀어지는 자리, 모두가 행복한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국가무형유산 진관사 국행 수륙제는 9월 6일 법상 큰스님의 입제를 시작해 매주 일요일마다 큰스님의 환희로운 법문이 이어지고 10월 24일 성파 종정예하의 회향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부처님 교화 공원이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화성 신흥사. 6년의 고행을 끝내고 고요한 선정 속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은 노교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후 인생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던 청소년 야사를 제도해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야사의 친구들도 출가해 아라한과를 얻게 하셨죠. 그리고 56명의 제자들에게 전도 부촉을 선언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그대들 또한 그러하니 비구들이여, 이제 전도의 길을 떠나라. 세상 모든 중생들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화성신흥사 백인의 전법사단은 조전 법륜을 재현하며 새로운 전법 포교의 원력을 함께 나눕니다. 부처님 11분, 존자님 7분, 교화 제자 등 총 1250여 명의 여법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4: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안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희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달의 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0: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 회주 지연 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이계 5개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새 동영상 채널에 제 얼굴 사진을 올려놓고 AI로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그냥 가짜,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가짜 이야기, 가짜 법문, 가짜 강의를 올리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아주 악질적이고 사기 범죄와 다름없는 그런 가짜 동영상 채널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 이거 광우쌤이 이야기한 거 아니구나, 이거 AI로 만든 가짜 법문 영상이구나 라는 걸 아시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제 얼굴 사진과 제 목소리를 그대로 따가지고 만든 가짜 영상, 가짜 법문 채널이 이름만 바꾸면서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당황스러운 게 저희가 깨서 신고하고 신고하고 또 신고해서 영상 하나를 채널을 삭제시키면 다른데 또 생기고 다른데 또 생기고 지금 이렇게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공부하시는 우리 불자님들은 절대 이런 거에 속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뭐 산소에 가서 소주를 올리면 복을 받는다. 뭐 생수병을 어느 쪽 방향에 두면 복을 받는다. 아파트 몇 층에서 살면 복을 받는다. 냉장고에 만 원짜리를 집어넣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디서 이런 엉터리 이야기를. 그리고 쌀독에 돈을 집어넣으면 복을 받는다. 뭐 현관문에 들어갈 때 어떤 물건을 두면 복을 받는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 제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 얼굴 사진 올려놓고 제 목소리를 똑같이 조작해서 가짜 법문, 가짜 영상이 돌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또 신고해서 그 채널들을 삭제하고 있는데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가짜 영상, 가짜 법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둘째도 오직 부처님 말씀, 경전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마음 밖에서 찾지 말아라. 부처님 가르침 밖에서 찾지 말아라. 오직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요새 뭐 성철 스님이니 법정 스님이니 이런 큰 스님들 가짜 법문, 가짜 동영상이 돌고 있고 또 제 얼굴 사진과 제 목소리를 똑같이 베껴가지고 가짜 법문, 가짜 영상, 가짜 채널이 많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절대 절대 속지 마시고 주변에도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좋은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불보살님의 가피가 담긴 참으로 감동이 가득하고 소중한 이야기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 지방에 살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 몹시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남편분께서는 비록 가난하지만 아주 아주 성실한 분이었고 아내가 되는 분은 심성은 좋았지만 몸에 큰 장애가 있는 지체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들 둘을 낳고 또 애를 가진 상태였는데 남편이

이 순진한 남편이 그만 못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억대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구구구, 하늘도 무심하죠. 가뜩이나 가난한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못된 사람들한테, 사기꾼들한테 걸려가지고 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참 못된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 잘못 없고 평범하게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진한 사람들 꼬대겨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나 봐요. 억대 빚을 지게 된 이 남편이 임신을 해서 이제 만삭이 된 아내에게 솔직하게 상황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가난한데 남편이 억대 빚을 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분께서 눈앞이 깜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졸도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에구구구, 에구구구. 그렇게 충격을 받고 정신을 잃었는데 가까스로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었지만 그 충격에 마음이 쉽게 가시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쁜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예쁜 공주님을 낳았는데 이 딸이 점점 커가면서 보통의 정상적인 아이들하고 좀 다르더랍니다. 행동도 너무 느리고 말도 그때 평범한 애들에 비해서 말도 좀 잘 못하고 우리 딸이 왜 그러나 우리 딸이 왜 그러나 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체장애인으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 아들은 멀쩡했거든요. 딸이 지체장애인으로 판명을 받으니까 억장이 무너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남편이 빚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는데 그때 뱃속에 있는 우리 딸이 같이 충격을 받아서 잘못된 거 아닌가, 이 어미 때문에 우리 딸이 뱃속에서 잘못된 게 아닌가, 억장이 무너지더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어머니가 너무나 막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딸아 딸아 미안하다, 우리 딸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나 보다, 그렇게 아픈 딸을 안고서 남편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또 갑자기 남편이 일자리를 잃고 일이 잘 안 들어와서 하루하루를 버겁게 힘들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안 되는 집안은 왜 이렇게 더 힘들고 더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참 먹먹하죠. 그나마 주변에 가까운 가족과 친척들의 도움으로 그래도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나마 밥은 굶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밥은 굶지는 않았대요. 그렇게 좀 몇 년이 지났나 봐요. 어느 날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귀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복을 짓고 자꾸 좋은 인연을 지어야 돼요.
그나마

한 가닥 복이 있고 그나마 좋은 인연을 부지런히 지은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너무나 힘겨울 때 쥐어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복을 짓고 좋은 인연을 지어야 합니다. 그때 귀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남편이 사기로 당한 그 억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법률사무소의 직원을 만나게 되었대요. 어찌어찌 어떤 인연으로 법률사무소의 직원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직원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억대 빚을 지고 있었던 남편의 채무를, 부채를 해결할 수가 있었대요. 남편의 빚을 해결하게 되었대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의 빚을 법적으로 해결해 준 그 직원이 부처님같이 보이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직원이 부처님처럼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직원이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개님, 인생이란 게 내 뜻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아무개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기는 건 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절에 다니고 간절하게 청성껏 기도해서 그 업보를 소멸하면 새로운 희망으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개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이제부터라도 절에 다닙시다, 절에 좀 다닙시다 하고, 그렇게 절에 다니라고 권유하고 어디 절에 다닙시다 하고 권유를 해주더랍니다. 그 귀한 분을 만나서, 정말 부처님처럼 보이는 그 귀한 분을 만났는데, 절에 다닙시다,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면 이 업보가 소멸하고 새로운 희망, 좋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절에 다닙시다. 그 순간 이 어머님이, 예, 그 오늘부터 다니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절에 다니겠습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래요. 오늘부터 제가 절에 다니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절에 갔대요. 그날 저녁부터 절에를 갔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절에 가기 시작하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절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매주 일요일이 온 가족이 다 절에 가는 날이었대요. 참으로 좋습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이 어머님이 절에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비로소 집안에 훈훈한 좋은 기운이 도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안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점점 좋은 일이 생기더래요. 첫 번째로 눈에 확 번쩍 뜨이게 된 게, 일이 없어서 계속 손을 놓고 있었던 남편이 새로운 일감이 자꾸 들어오고 꾸준히 일거리가 들어오면서 쌀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씩 저축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살림이 점점 펴졌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지난 몇 년 동안 하루하루 먹을 쌀 걱정을 하면서 저축할 여유조차 없었구나. 그 몇 년 동안 통장에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여유조차 없었나 보구나. 왜 이렇게 마음이 찡할까요? 남편의 일이 천천히 서서히 꾸준히 들어오면서 그렇게 저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점점 생기고 집안도 뭔가 점점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에 다니고 한 1, 2년이 지나가고 그 나이 어린 딸이 몸에 지체 장애가 있는 그 우리 딸이 갑자기 음식을 먹기만 하면 막 토를 하더랍니다. 왜? 왜? 이렇게 토를 하더래요.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를 하고 음식을 먹기만 하면 토를 하고 나중에 막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막 토를 하더래요. 왜? 왜? 이렇게 토를 하더래요, 애가. 그래서 어디 뭐 약도 먹이고 병원도 다녀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더래요. 먹기만 하면 토를 하고 애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까 그 어린 애기가 축 처져가지고 누워있는데 한 번씩 숨이 뚝 멈춘 것처럼 애가 막 정신을 잃더래요. 애기야, 우리 딸아,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처럼 쉐익거리면서 정신을 잃었다 깨고 정신을 잃었다 깨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뭘 먹기만 하면 토를 하면서 애가 축 처져버렸더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병, 질병, 몸 아픈 게 제일 무섭잖아요. 가난, 또 가난이 무섭잖아요. 근데 건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그 순간만큼은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게 자식이 아픈 거래요. 아픈 자식을 확 껴안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애기야 애기야 차라리 부모인 내가 아팠으면 하는 게 우리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병이 무섭고 가난이 무섭지만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은 사람들도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게 바로 자식이 아픈 거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우리 아기가 확 아파서 축 처져 있는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큰 병원에 갔대요. 큰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싹 받았는데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의사가 딱 검사 결과, 의사가 딱 하는 얘기가 소아암인 것 같습니다. 온몸에 암이 다 전이돼가지고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다시 검사 좀 해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근데 어떡해요?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기가 온몸에 암이 전이돼가지고 이제 뭐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큰 병 진단을 받을 때는 다른 병원도 여러 군데 다녀봐라,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오진일 경우도 있고 또 자기하고 궁합이 맞는 병원이 또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종합검사 결과가 나온 결과지를 손에 쥐고 애를 안고서 다른 여러 병원을 다녀서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딸 좀 봐주세요 하면 의사가 하는 한결같은 얘기가 다른 병원의 의사들도
똑같

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 검사 결과를 보면 아, 아이가 지금 도저히 손 쓸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마음의 준비를 하시죠. 우리 딸 어떡합니까? 우리 딸 어떡합니까?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어. 와, 진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면 아, 우리 중생들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막 억장이 무너질까요? 서울의 큰 병원에 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찌어찌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가지고 장애인 협회에서 우리 딸이 또 지체장애인 판정을 받았는데 그 장애인 협회에서 너무나 고맙게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도 장애인 협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 모든 치료비를 우리가 대줄 테니까 빨리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시라고 하고 장애인 협회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잘 됐나 봐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협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딸을 데리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가게 됐는데 가기 전날에 남편, 아내, 우리 아픈 딸, 멀쩡한 두 아들, 건강한 두 아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식구가 저녁을 같이, 한 자리에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들아, 우리 딸이 서울의 병원에 가잖냐. 오늘의 우리 식구가, 온 식구가 한 자리에서 함께 밥을 먹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식구가 같이 모여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저녁을 지금 우리 식구가, 온 식구가 다 모여서 마지막 저녁 식사가 될 수 있는 지금 이 저녁을 하는 거다. 얘기하니까 막 아버지도 막 울고 엄마도 막 울고 아들도 막 울고 밥 먹다가 막 그날만 우느라고 잠을 못 잤대요. 막 울었대요. 막 울면서.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서울 올라갔대요. 미리 예약이 다 됐겠죠? 서울에 다 올라가서 이제 서울에서 다시 정밀 종합검사를 받기로 했는데 이제 이게 암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무슨 암인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이제 조직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왜요? 어머니가. 아니 왜요? 애기가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쇠약한 상태라서 이거 조직검사를 세밀하게 하려면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데 전신마취라면 애기가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조직검사하기가 힘듭니다 하더래요. 아닙니다. 해주십시오. 전신마취가 안 되면 부분마취를 해서라도 좀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무슨 병인지 좀 확실하게 좀 검사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사정사정을 했대요. 사정사정을 했대요. 여차 해서 어쨌거나 병원에서 무사히 이제 조직검사를 마쳤는데 조직검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이제 또 며칠 걸려야 된대요. 그래서 애기 몸 상태가 너무 쇠약해진 상태라서 격리실로 보냈대요. 애기를 격리실로. 너무나 쇠약해진 상태에서 격리실로 보냈는데 격리실에는 이제 보호자,
엄마만 딱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기를 독방 같은 1인실 격리실에 아기를 탁 눕혀놓고 어머니가 아기 옆에 딱 앉았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어머니가 하루 종일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루 종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아기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울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대요. 억지로 운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눈물이 쭈르륵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기를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우리 아기가 나중에라도 떠날 때 떠나더라도 깨끗한 몸으로 떠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를, 우리 아기를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염불했대요. 관세음보살.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아기가 갑자기 웩 하고 토를 하는데 막 피를 토하듯이 아기가 막 토를 하더래요. 웩웩 하고 먹은 것도 없는데 막 토를 하더래 아기가. 근데 막 피를 토하듯이 토를 하는데 토한 그게 퍼렇더래요. 막 파란 피, 퍼런 빨간 게 아니라 퍼런 피 같은 걸막 토해내더래요. 어머니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왔구나. 이제 갈 때가 되었나 보다. 우리 내 새끼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떡하냐. 관세음보살 하면서 우셨대요. 이제 우리 애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제 죽나 보구나. 막 퍼런 막피 같은 막 퍼런 걸막 토해내니까 애기가. 그거 애기가 쓰러져 버렸는데 그 다음 날부터 밥을 먹더래요, 애기가. 전날에 퍼런 피 같은 걸막 토해내가지고 어머니가 막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우리 딸 이제 죽나 보구나 하고 막 엉엉 울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그 다음날 아기가 밥을 달래요. 밥을 달라고 하더니 밥을 먹더래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뭔가를 먹는데 토를 안 하는 거예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어머 이게 뭐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는데 조직 검사 결과가 딱 나왔는데 암이 아니래요. 아니 딴 병원에 다 찾아갔을 때 아, 이거 암인 것 같습니다. 온몸에 다 전이된 것 같습니다 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조직 검사 결과 암이 아니래요. 그래서 병원의 의사들도 어리둥절해가지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할수 있는 검사는 다 했대요. 심지어 막 애가 막 경기를 일으키고 의식을 잃고 먹기만 하면 토를 하니까 뇌에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뇌 검사까지 다 받았대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더래요. 그 애기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렇게 한참을 지켜보더니 어머니 그냥 퇴원하시지요? 이러더래요. 두둥. 어머니 그냥 퇴원하시지요? 예? 아무리 봐도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아기가 지금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밥도 잘 먹고 그냥 일단은 퇴원하시지요. 세상에 세상에. 어머니가 놀래서 의사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의사도 어리둥절? 의사도 뭐 모르겠대요. 자기네들 모르겠대요. 아, 모르겠다고.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 지금 상태를 보니까 지금 많이 호전됐으니까 몸에 이상은 없고 상태가 좋아졌으니까 일단은 집에 좀 가보시지요. 엄마도 놀라고, 의사도 놀라고.

옆에 있는 간호사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옆에 있는 깨구락지도 놀라고, 깨굴거리고. 그래서 상태가 많이 호전된 애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시골집으로 돌아왔대요. 아니, 어쨌거나 애가 멀쩡해져서 돌아왔잖아요. 세상에.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시퍼런 피를 토하고 쓰러진 뒤에 그 다음날 엄마 배고파 하고 그 다음날 밥을 먹은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몸에 큰 병 없이 비록 그 타고난 선천적인 장애인으로서는 살아가고 있지만 그날 이후로 밥 잘 먹고 지금 그때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불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어머님이 어머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우리 딸 살려주셨다. 부처님 은혜로 우리 딸이 살아난 것이다. 그날 이후로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집안이 너무 편안해졌고 온 가족이 아들도 술술 잘 크고 온 가족이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집안이 너무나 편안하고 기쁜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불보살님의 가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이 생겨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아야 되는구나.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분명히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저는 늘 불자님들에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오직 부처님께만 의지해라. 오직 염불하고 기도하고 부처님께만 의지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싶으면 마음을 잘 닦고 공양을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잘 써야지. 뭐 산소에 가서 소조를 올리면 복을 받아요. 쌀독에 돈을 넣으면 복을 받아요. 냉장고에 돈을 넣으면 복을 받아요. 아파트 몇 층에 살아야 복을 받아요. 잠잘 때 생수병을 어디에다 놓아야 복을 받아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잘 써라. 마음심, 마음을 잘 써라. 복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닦아라. 오직 부처님을 의지하고 염불하고 기도해라. 오직 부처님을 의지해라. 저는 그렇게 강곡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염불을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마음을 잘 써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 법문을 꾸준히 들은 진정한 불자님들이라면 해답을 아실 겁니다. 정답을 아실 겁니다. 아,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수 없는 과거 전생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보들,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크게 갚아야 할 전생에 빚이 있었는데 이번 생에 그나마 닦고 닦고 닦아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0: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휩쓸리지 않고 한결같이 한결같이 부처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바르게 바르게 올바르게 닦아야 하겠구나. 한결같이 묵묵히 꾸준히 닦아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진정한 불자라면 명심하고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수많은 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다가 효험이 없으면 내 절에 다니네 마네, 기도를 깨서 하네 마네, 해봤자 영험 없네.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갖고 무슨 가피를 받겠습니까? 간절해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어느 큰 스님께, 스님, 기도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간절하고 어떻게 해야 정성스럽게 하는 겁니까? 그 큰 스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하게 하라. 한결같이 꾸준하게 하는 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하는 거다. 꾸준하게 해라.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꾸준하게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정진하고 또한 정진해라 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힘들고 괴로운 사바세계, 그래도 우리가 과거 전생에 지은 한 가닥 복과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 때 우리 꾸준히 꾸준히 묵묵히 묵묵히 정진하고 정진하고 잘 닦아 나아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1: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해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를 선물로 드립니다.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는 팔공산 갑바위 부처님 연불 소리샘을 선물로 드립니다.
2: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봉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봉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봉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

0: 떠나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10,000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1: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여 큰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여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일처가 될 것입니다.

죽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0: 연불 최고 영인 스님 연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연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연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1: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2: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0: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연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연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해.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4: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 도량 삼광사. 삼광사는 천태종을 중창하신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주경야선 수행 종풍을 실천하며 마음을 밝혀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입니다. 인연 맺은 불자들이 신앙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공감하며 종교적 신념으로 소통해 정서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는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 대한불교 천태종 일심청정 관음기도 정진도량 삼광사에서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갑피즉현도량 무명사 051-944-7499 장래포교의 진신, 수많은 만족 후기로 증명된 불국토삼조.
2: 팀장님의 세심한 안내로 결려됨이 없이 아버님을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입관식 때 연꽃잎에 각자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아버님께 드린 점이 좋았습니다.
3: 어머님이 불자 신자이신데 스님의 시달림과 봉사단으로 오신 분들의 염불 소리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마지막 가시는 길, 가족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 일처럼 진심을 담아 장례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불교식 장례의 길을 걸어온 불국토 삼조. 지금까지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는 불국토 삼조를 통해 가족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모셨고 그 진심을 수많은 만족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습니다. 불국토 삼조는 소중한 영가를 부처님의 품으로 정성껏 인도하고 남겨진 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장례포교의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국토 삼조의 모든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마음으로 영가의 극락 왕생을 발원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577-7675번입니다.

0: 폐하 교지입니다.
1: 읽어보거라.
2: 고살라국 브라세나지 대왕의 승리마가 딛고 지나간 왕국은 예외 없이 고살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 말을 제지하는 건 고살라와 전쟁을 선포하는 걸 의미하며 이는 나라의 생존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 의미한다.
3: 고설라국 프라세나지 대왕 만세!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3: 프라세나지 대왕
4: 만세!
5: 구루 혼인 날을 상서로운 길일로 잘 잡아주세요.
6: 그래요, 그루. 히타르타와 야소다라를 맺어주는 혼인이잖아요.
5: 그루, 혼인 날을 가능한 한 가까운 날로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야소다라가 얼른 결혼하고 싶어 하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있는 게 아니라 히타르타와 있지 않습니까?
7: 시타르타!
8: 아니 뭐 하는 거야 고파?
7: 술을 하는 거지.
8: 아니 그래도 그렇지.
0: 길이를 잡았습니다. 7일 후 보름날입니다.
9: 축하오.
5: 축하드려요.
9: 경하드립니다, 배야.
10: 경하드리오.
5: 축하드려요, 마마.
0: 축하합니다.
9: 경하드립니다, 배야.
10: 축하해야지. 아미토단, 카펠라바스트의 달콤한 과제를 돌리게 대북을 울려라. 앞으로 며칠간 카펠라바스트와 데바다하의 모든 백성이 결혼식 하객이라고 널리 고정.
11: 물론이지요.
10: 인도네의 모든 왕들이 시타르타의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초청장을 두루 마련하도록 하라. 그리고 고살라국 프라세나지 대왕, 마가다국 빈비사라 대왕, 바이샬리의 리차비도 초청하라. 모두 카펠라바스트의 귀중한 손님이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초청 목록을 만들고 계세요. 네, 금방 다시 돌아오리다.
12: 배야, 접자 아리약 문안 인사 올립니다.
10: 아리약, 새 소식을 말하라.
12: 배야,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고살라의 프라세나지 국왕이 아슈아메굴 숭배 의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의도적으로 샤카 연합국 쪽으로 밀고 있습니다.
10: 방어할 방도는?
12: 두 가지뿐입니다. 그들의 통치를 받든가 전쟁을 하든가.
10: 그렇다면 전쟁이지. 아리약, 모든 첩자들에게 경기 태세로 대기하라고 이르라. 그 말에서 눈을 떼지 말고. 말은 카필라바스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12: 7일 정도 거리입니다.
10: 7일이라.
13: 배야, 이 혼인의 길이는 7일 후 보름날입니다.

0: 금방 돌아오겠다고 나가시더니 모두 폐하를 기다렸습니다. 폐하가 안 계신 동안 시타르타의 결혼식 준비를 다 마쳤어요.
1: 네, 폐하. 이런저런 준비를 얼마나 잘했던지 두 사람이 여기 있다면 당장 결혼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0: 여기 행사 목록입니다. 한번 보세요.
1: 배야, 왕실 사제가 결혼식을 즈음해서 사운을 하나 지으시랍니다.
0: 그리고 초청장은 여기 있어요. 보시지요.

0: 아니라
1: 결혼식 초청장이 아니라 전쟁 선고장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나팔 대신 전투의 꽹과리를 울릴 것이오.
2: 폐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1: 코살라의 프라세나지 부강이 말숭배 의식을 했소. 그 말이 샤카골 향해 오고 있어요.
3: 단답하니

0: 배야. 프라세나짓의 말이 샤카 왕국에 진입을 했습니까?
1: 아직은.
0: 아직 시간이 있다는 거군요.
1: 그래요, 배야. 그 말이 샤카 왕국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2: 그럼 시타르타와 야소다라를 결혼시킬 수 있지요.
3: 아, 그래요. 어쨌든 결혼식을 미루는 건 옳지 않아요.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지.
1: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는 당사자들한테 더 이상 혼란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미타, 내 약속하마. 이 결혼식은 꼭 한다. 약속하지. 거대하고 성대하게. 하지만 전쟁이 끝나야 한다.
3: 전쟁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고요? 경선을 다시 할 순 없죠. 그러면 누가 야소다라와 결혼을?
2: 숙모님, 긍정적인 말씀은 아니라도 최소한 부정적인 말씀만은.
3: 봐요, 우리가 핏줄 걱정을 안 하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제 말이 기분 나쁘시다면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겠다고요. 실은 나도 이 결혼이 연기되기만을 바라고 있단 말이지.
1: 핏줄한텐 결혼식 연기를 말할 수 있지만 적한테는 그럴 수가 없지.
4: 염려 마십시오, 배하. 배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5: 예, 배하. 야소다라는 이제 폐하의 사람이니 언제든 원하실 때 나를 잡아주십시오.
1: 그럼 그렇게 결정합시다. 결혼식은 하되 전쟁 후에 하는 걸로. 아미토단, 대신에게 샤카 연합국 왕들과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라.
0: 물론입니다, 폐하.
3: 이제 정말 신께 가서 공양을 올려야겠군.
6: 시타르타.
7: 응?
6: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그냥 두지.
7: 왜?
6: 그때는 네가 내 생각만 했잖아.
7: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6: 하나 마음은 어디에 있지? 항상 새를 따라가거나 별들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우주 어딘가로 간. 어디에 마음을 뺏겼는지 늘 궁금해.
7: 사실을 알고 싶어? 나도 잘 모르겠어.

0: 지금 뭐라는 거야?
1: 나를 너한테 묶어두는 거지.
0: 왜?
1: 내가 잠이 들었을 때 네가 떠나면 어떻게 해? 자, 매듭도 지었다. 이제 넌 내 거야. 영원히.

0: 젊은 악마마! 마마!
1: 찬나!
0: 마마! 끔찍한 소식입니다.
1: 뭔데?
0: 마마의 결혼식이 며칠 연기됐습니다.

0: 이게 됐습니다.
1: 아니 왜?
0: 프라세나짓이 말 숭배 의식을 하고 그 말을 풀어놓았답니다. 그 말이 도착을 하면 전쟁이랍니다.
2: 고파, 모든 게 다...
1: 아무 말도 하지 마, 시타르타. 이젠 넌 영원히 내 사람이야. 우리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0: 길을 가로막지 마.
1: 어떻게? 네가 내 길을 막았는데 어떻게 보내줄 수가 있겠어?
0: 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1: 왜?
0: 부마 경선에서 지는 바람에 네 얼굴에 먹칠을 했잖아.
1: 경선에서 진 건 내 인정하지. 하지만 내 운명까지 패배한 건 아니야. 안 그러면 이렇게 경선이 끝나자마자 임박한 전쟁 소식을 듣지 않았겠지. 네 결혼이 연기됐을 리도 없고 나한테 이런 기막힌 기회가 오지도 않았겠지.
0: 무슨 기회?
1: 전쟁터에서 적들의 칼이 말이야 우리 핏줄을 죽일 수도 있잖아. 안 그래?

0: 조용히 해주세요! 모두 조용히!
1: 전에는 축하할 일이 하나였는데 지금은 여신의 은총을 입어 축하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프라세나지스의 패배. 둘째, 시타르타의 결혼. 그런데 여러분도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프라세나지시 우리 왕국을 함부로 넘어온다면 그는 패배의 쓴맛을 볼 수밖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전쟁을 치러 그자의 말을 막아야 합니다.
2: 그자의 말을 막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1: 그리되면 우리가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이는가? 전쟁을 벌이든가?
3: 헤아, 코살라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무기도 종류가 다양하고 병사들 수도 아주 많습니다. 게다가 말도 더 많이 가졌고.
1: 나, 그들은 우리만한 용기가 없소. 샤카국 병사 한 명이 그들 전사 10명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4: 저는 먼저 전체 상황을 잘 숙고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폐하, 우리가 프라세나짓의 우정을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1: 우정인가 통치인가?
0: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5: 안 돼요! 안
0: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4: 그렇게 하면 나라의 부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왕국 내에서 우리의 권리를 보존해준다면

0: 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강력한 우방 국가가 있으면 좋잖아요.
1: 우정이라는 미명하에 그의 노예가 되는 건 말인가? 명심하시오, 단다파니 왕. 샤카 왕국은 이상적인 연합 국가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의 통치를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2: 야, 동감입니다.
3: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2: 그렇지, 안 돼. 동감이에요.
1: 동감이에요. 전쟁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요, 단다파니 왕.
4: 제안이 있습니다, 폐하. 프라세나지 세계 평화 조약을 제안할 수는 없나요?
1: 평화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아슈와 메그 숭배 의식 같은 건 하지 않는다. 패배의 맛을 본 후에야 평화가 뭔지 이해할 사람이다. 이제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바로 전쟁이다. 여러분 모두가 전쟁에 동의하십니까?
5: 예, 예, 동의합니다.
6: 동의합니다.
7: 동의합니다.
8: 숙도나라 대왕
9: 만세!
8: 숙도나라 대왕
9: 만세!
8: 숙도나라 대왕
9: 만세!
8: 숙도나라 대왕
9: 만세!
1: 이제 전쟁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샤카 연합국의 모든 왕들은 각자 자국의 군대를 인도해서 코살라국 경계선으로 집합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병력을 코살라 국경에 모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프라세나짓 군대가 코살라 밖으로 나오도록 허용할 수 없다.
5: 결코 마무리다! 마무리!

0: 경하드립니다, 베아.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투에 승리했습니다. 자국과 샤카국 사이에 있는 왕국에서 저희와 협상을 하겠답니다.
1: 잘 됐군. 잘했어, 사령관. 드디어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고 있다. 가까이 오시오, 대왕. 그러니까 코솔라국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
2: 예, 폐하.

0: 이건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야. 이건 코살라 국고에 보관해라. 그리고 당신은 가도초스, 돌아가는 길의 안전을 보장하리다.
1: 예, 폐하.
0: 짐은 작은 왕국이 아니라 거대한 나라를 원한다. 다음번 목표는 샤카 왕국 카필라바스트다.
2: 폐하, 샤카 왕국을 이기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용감한 전사이고 게다가 결속력도 단단합니다.
0: 내가 그 결속을 깨버렸다. 연합국의 한 왕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는 데는 갈라진 틈 하나면 좋겠다. 여봐라, 나의 교지를 그 왕에게 전하라. 스토다나 대왕을 지원하는 군대를 보내지 말라 이르라. 그리고 코살라국을 지원하는 대가로 짐이 약속한 사항을 분명히 지키겠노라고 전하라.
2: 예, 부여.

0: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이 많은 코코넛을
1: 모두 열 바구니지요.
0: 무엇 때문에?
1: 진원을 염송하기 위해서요.
0: 진원? 왜요?
1: 실은 제가 이걸 할 게 아니라 왕비마마가 하셔야지요. 저주의 눈을 막아야 하니까요. 카필라바스트에 그토록 불길한 행사를 하고.
0: 불길해요? 뭐가 불길해요?
1: 샤카 가문 여인들이 떠드는 소문이요. 저도 그게 싫지만 어쩌겠어요? 일일이 이름을 말할 수도 없고. 저 아이는 애군이에요. 보세요. 시타르타와의 결혼이 성사되자마자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애군을 하나 가져오더니. 저거 보세요. 또 다른 애군이 이어지고. 예경의 등불도 떨어뜨렸잖아요.
0: 야, 소다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야소다라가 데바다타와 결혼이 결정됐어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 만약 그랬다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을 겁니다.
0: 정말 딱도하십니다, 숙모님. 어제까지는 야소다라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시면서 아드님을 그 아이와 결혼시키는 꿈을 꾸시더니 오늘은 그 아이가 불길하고 애군이라고 하시다니요.
1: 당연하지요, 마마. 직접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기 보세요. 야소다라의 발자국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발바닥에 붉은색 주사를 묻히고 시댁 문지방을 넘는다고 하지만 그 아인 발이 피범벅이 돼서 시댁 문지방을 넘었어.

0: 야소다라.
1: 은승우님, 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참회를 할게요. 왕국이나 백성들한테 저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걸 싫어요.
0: 바보같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 다 제멋대로 말하라고 해. 너는 나한테 행운을 가져왔어. 네가 내 아들을 잘 이해하니까.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망갈라 외숙모도 본인 말을 후회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꼭 이길 거니까.
1: 꼭 그리 되기를.
0: 그리고 널 이 집안에 반기며 맞아들일 거다. 그때 내가 말할 거야. 우리 며느리가 복이 많죠?
1: 외숙모님.

양패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살라국의 말이 우리 왕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라세나지 왕의 교지입니다. 왕을 도와준다면 배아의 조건을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군. 대왕의 우정이 나한테는 소중하다고 전하라. 대왕의 명령을 잘 수행하겠다고.

0: 폐하, 프라세나짓은 산 기슭에 막살 세웠습니다.
1: 그는 아직 우리 국경에 들어오지 않은 거구만.
0: 하지만 폐하, 그의 말이 우리 왕국에 들어왔고 그는 우리가 그 말을 잡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폐하, 샤카 왕들의 군대가 산 끝자락에 속속 집결하고 있습니다.
1: 우리 군대는 언제 다 모일 수 있나?
3: 이틀 후입니다, 폐하.
4: 그럼 프라세나지과 어디서 싸우지요?
1: 우리 공격의 시발점은 여기다. 그의 말을 여기서 잡아 묶어둘 거다.
5: 폐하, 우리가 공격해야 할 지점은 이 작은 땅입니다.
1: 어째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군대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5: 폐하, 이 작은 땅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였습니다. 또한 여기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다른 길들은 다 협소하니까요. 그 길들은 다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 군대는 여기 위에, 그들 군대는 여기 아래에 있고, 그럼 그들은 우리하고 싸우며 위로 올라오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코살라국의 거대한 군대를 한꺼번에 상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렇다면 중요한 전투가 여기 협곡에서 벌어지는.
5: 그들은 협곡에, 우리는 정상에.
2: 즉 적군은 저 아래에 있고 우린 정상에 있으므로 그들을 놓칠 수 없게 됩니다.
4: 그러면 프라세나지스의 군대는 큰 손실을 입겠지요.
2: 그런 거대 군대를 마주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전략입니다, 배야.
1: 잘했다, 시다르타. 훌륭한 전사여.
5: 감사는 제가 아니라 카운다냐 스승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한테 이 전략을 가르쳐주셨죠. 거기에 더해 가르쳐주신 건 할 수 있는 한 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전쟁은 파괴만을 가져오니까요. 폐하, 우리가 전쟁을 방지할 길은 없습니까?
1: 사령관!
3: 예, 폐하.
1: 전군의 명령을 전달하라. 내일 출발한다!
3: 예, 폐하.
5: 아바마마, 제 말을 들어보세요, 마마!

0: 너는 누구냐? 발데프? 여기서 뭐라는 거야?
1: 저는 중요한 소식을 젊은왕 시타르타 마마께 전해야 합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카펠라바스토와 젊은왕이 잘 되길 바랍니다.

0: 코살라국 첩자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다. 단다파니 왕을 위해서.
1: 아닙니다.

0: 그리고 너는 반역자지. 데바다타, 나는 단지 욕망을 품었을 뿐이지만 그런데 너하고 내 부친은 혈육인 형제들을 죽이려 했다.
1: 자, 단답하니왕,

0: 이 교지를 숫도다나 대왕께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1: 너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대바다타.
0: 제가요? 왜요?
1: 우리한테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0: 숫도다나 대왕, 지금은 마마의 친척인...
1: 그렇다, 대바다타. 나는 네가 사위가 되기를 바랐지만, 그런데 네가 부마 경선에서 지지 않았니? 대바다타, 날 도와다오. 나도 널 도우마. 코살라국의 이 교지는 너와 나만 알도록 하자. 알겠니? 대바다타, 전쟁에서 패할 준비를 하자.
0: 이해가 안 되네.
1: 설명해주마. 코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른다. 그러면 야소다라는 네 차지가 되지. 그리고 내 너를 나의 후계자로 삼겠다. 바로 너. 대바다타 교질다오. 가자, 어서.

0: 발대표. 발대표. 웬일인가 발대표. 말 좀 해봐 발대표. 누구한테 당한 거야? 무슨 일이야 발대표? 어떻게 된 거지 찬?
1: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길래 여기로 데리고 왔어요.
0: 발대표. 무슨 일이야 발대표? 말해봐. 말을 해봐. 말해봐.
2: 단드?
0: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말해봐 발대표.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3: 그래. 그래 말을 해봐.
0: 물 좀 가져봐. 발대표, 자, 물 마셔. 발대표, 물 마셔. 발대표, 괜찮아요, 발대표. 발대표, 물 좀 마셔봐. 발대표. 발대표. 발대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찌 된 거야, 찬나? 왜 아무 말도 못해? 발대표! 발대표! 발대표! 말 좀 해봐, 찬나!
1: 발대표는 이제 말 못해요.
0: 말을 못해? 그 말은 의식이 없는 거야. 발대표! 가서 어일 불러와라. 찬나, 어서 가서 어일 불러와!
3: 의식이 없는 사람은 되돌릴 수 있어. 살아있는 사람은 말이야. 그는 죽었어, 시따르타.
0: 아니야, 의식이 없는 거야. 발대표, 자초 지종을 말해봐. 내가 그를 살려줬는데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해. 이제 말을 할 거야. 발대표, 말해봐.
1: 젊은 발대표. 젊은 아마 그의 숨은 끊어졌고 심장도 뛰지 않아요.
0: 발대표, 발대표 눈을 떠봐. 눈 떠오라니까 발대표, 발대표.

0: 안되고!
1: 죽음은 불가피한 거야, 시타르타. 죽음을 직접 본 적은 없겠지만 구루들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야. 힌두 경전에서도 읽었을 거고.
0: 하지만 생명이 어떻게 몸을 버릴 수 있지?
1: 그게 진리야, 스타르타.
0: 아니야!
2: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0: 전쟁터에서 쓰러진 유명 무명의 시체들.
1: 난 전쟁 안 할 거야. 난 전쟁 안 할 거야.
0: 왕국을 지키려면 싸우셔야 합니다.
1: 나한테 왕국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마. 난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인간의 동의도 없이 생명이 깃든 몸을 버리게 할 수 있어. 난 전쟁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0: 카빌 라바스토는 마음밖에 큰 희망을 걸고 있어요. 싸우셔야.
1: 난 전쟁 안 할 거야. 난 전쟁 안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싸우지 않을 거야.
2: 넌 가야만 해.
1: 안 갈 거야. 야, 아무도 죽일 수가 없어.
2: 전쟁은 적을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 피투를 구하는 것도 의미하지.
1: 그렇다면 난 전쟁 안 할 거야. 이 전쟁을 하게 되지도 않을 거야. 난 전쟁을 막을 거야. 전쟁을 막을 거야.
0: 젊은 악마,
1: 모두 날 내버려둬. 내버려둬. 혼자 있을 거야.
0: 젊은 악마, 어디 가세요?
2: 내버려둬, 찬나.
0: 말려야 돼요.
2: 지금은 내가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어. 방법은 다만 한 가지. 내버려 두는 거야. 죽음은 불가피에 시타르타. 그것이 진리야, 시타르타.
0: 앞으로 더 많은 죽음을 보셔야 할 겁니다. 전쟁터에서 쓰러진 유명 무명의 시체들.

0: 너는 누구냐?
1: 난 너야. 네 양심, 연민, 돌봄, 자비.
2: 그리고 나도 너야.
0: 둘 다 누구야?
1: 나는 물, 나는 흙, 나는 자비, 나는 미망. 이것들이 사랑이 생기게 하지.
2: 나는 불, 나는 공기, 나는 화, 그리고 질투, 나는 자존심. 이것들이 용기를 만들어내고 네가 용맹한 행동을 하게 하지. 인간을 성공의 정상에 올려놓기도 해.
1: 용기는 맹목적이야, 시타르타.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어.
0: 잘못된 행동?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1: 너는 그들에게 전투 전략을 제시했고 전쟁에 가담한 거야.
2: 너는 잘못한 게 전혀 없어. 전쟁은 필요한 거야. 승리는 전사의 본분이야. 너는 바로 그걸 한 거야.
1: 전쟁은 그저 파괴만을 야기해. 너도 알잖아.
2: 그리고 전쟁은 성공을 가져오지. 너도 알잖아.
1: 발데프의 죽음에 왜 울었어? 왜 그 죽음에 불안한 거야?
2: 그들에게 전투 전략을 설명할 때 왜 자랑스러웠어?
1: 전쟁의 산물, 수천 구의 시체, 애도하는 친척들, 절대 낫지 않는 상처.
2: 흑, 미망, 연민, 공감은 너를 감정적으로 만들. 네가 표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1: 이 불이, 이 화가 너를 태워버릴 거야, 시타르타.
2: 그 말은 듣지 마. 네 이해관계만 생각해.
1: 신을 생각해.

코살라가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나는 샤카국 왕좌에 오른다. 그러면 야소다라는 네 차지가 되지. 이미 수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 더 잃는다 해서 대수겠어요?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 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언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자연에서 자라 인간의 손이 빚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 오랜 세월 이 땅 사람들이 음미하고 즐겨온 차. 이 차 한 잔이 우려낸 오랜 정성과 기다림은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다져진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0: 지리산에서 날인 물줄기, 섬진강. 비옥한 땅을 적시며 우리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왔다. 지리산 중턱에 자리한 구례 화엄사. 백제성황 22년 544년에 인도에서 온 영기 스님에 의해 창건된 천년 사찰. 화엄사 경내 효대라는 언덕에는 특이한 성물들이 있다. 바로 국보 제35호 사사자 3층 석탑. 석탑 앞 석등에는 탑을 향해 꿇어앉아 차를 올리는 인물상이 배치되어 있다. 이는 효심 깊은 영기 스님이 어머니를 위해 차를 공양하는 모습이라는 것. 이곳 지리산과 차의 깊은 매력을 알 수 있다. 화엄사를 창건할 당시 영기조사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심으면서 이 땅에 차나무가 자라게 되었으며, 한편 당나라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 차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녹차의 시베지가 바로 이곳 지리산 기석 장죽전이다. 신라시대에 시작된 차 재배는 불교 문화와 함께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특히 야생차가 자라는 최적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1: 지리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강수량이 풍부하고 연중 안개일수도 높고 가뭄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차나무가 자생할 수 있는 최고의 분포 중심지입니다.
0: 화엄사의 산의 암자인 구층암. 찻잎 따는 손길이 분주한 구층암의 덕재 스님. 양력 4월 20일경 고구를 전후로 나는 부드러운 햇잎이 제일 품질이 좋다 보니 찻잎 따는 손길도 분주해진다.

0: 들이대는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고유의 차 제조법이라 불리는 제단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30호에 지정되어 있다. 한반도 남부지방의 차산지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차 제조법이 공유 전승되어 왔다. 달궈진 가마솥에서 뜨거운 물로 차를 볶아 수분을 빼는 이른바 차를 덮는 과정. 덮기를 마친 찻잎을 식힌 후 찻잎의 모양을 바로잡고 차가 물에 잘 우러나게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다. 지리산 야생차로 차를 덮는 덕재 스님은 오랜 세월 차와 함께하면서 그만의 다양한 제다법을 익혔다. 맛과 향을 따라 생녹차를 만드는가 하면 최근에는 시간을 두고 묵히는 발효차도 빚어낸다.
2: 재작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처음에 만들면 이제 녹색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발효가 돼서 색깔이 좀 변하고 있는 과정에.
1: 다선일미, 불가에서 차와 선은 한 가지 맛이라는 뜻. 졸음을 쫓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차의 효능 덕분에 불가에서는 오랫동안 차가 사랑받아왔고 이 땅의 차 문화 역시 불교를 통해 이어졌다.
3: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 게 원료 자체가 우리 몸을 이롭게 하고 정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죠. 사람을 차분하게 하고 안정시키고.

0: 지극한 정성과 오랜 다림의 시간이 만들어낸 맑고 그윽한 향기가 지리산 자락 산야를 적신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 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3: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우국사.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0: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마음은 동요하고 혼란하고 지키기 힘들고 억제하기 힘들다.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이를 바로잡는다. 마음은 잡기도 어려울 뿐더러 가볍게 흔들리며 탐하는 대로 달아난다. 마음을 바로잡는 일이 행복의 근원이다.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삼사 불교의 문대학 오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볼도 자제론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원담입니다. 성가에 귀한다. 성가. 성가하고 스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한국어 말로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하는데, 이게 성가에 귀합니다. 본래는 예법하게 하려면 성가에 귀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스님 개개인한테 귀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뭐 스님 자주 뵈니까 확장선이 뭐 인자하지만은, 저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대표하는 성가가 중요해요. 성가는 네 사람 이상이 모인 게 성가입니다. 네 사람 이상의 스님이 모인 게. 그 네 사람은 비구해야 돼요. 비구. 비구, 비구니. 네 사람 이상이라는 이 말은 다른 수계할 수 있어요. 계를 줘가지고 제자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성가는 한국의 스님들이 다 출가 안 해가 다 없어지면 성가가 그러면 없어지겠나? 만약에 뭐 돌아가신 스님들 나이가 막 다 쭉 다 돌아가신다. 그리고 새로운 스님이 하나도 없다. 그럼 성가가 소멸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 스님이 없다고 해서 성가가 없어졌나? 아닙니다. 티벳 성가도 있고 미얀마 성가도 있고 스리랑카 성가도 있고 세계 성가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처럼 성가에 귀해야

합니다 했을 때는 이 전 세계에 있는 성가한테 귀한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그래서 시방상주라 하잖아요.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영원히 있을 그 성가한테 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원대한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원대한 상상력. 한국에만 불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조계종만 불교가 아닙니다.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 있는 티벳도 있고 미얀마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이 불교 전 세계에 있는 성가한테 나는 귀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야를 넓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 시방상주라고 하잖아요. 시방상주. 시방상주를 예사롭게 들었죠. 시방상주. 동서남북 가운데 동남 뭐 또 팔방 있잖아요. 여기 십자하고 가운데 그럼 팔방이 생기죠. 위아래 합칩니까? 시방이 되는 거예요. 열십자 모방자야 되는데 불교는 십방하니까 발음이 안 좋잖아요. 시방 이런 거예요. 시방. 시방. 삼세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영원한 시간과 무한한 공간을 공간에 가득 찬 부처님 가르침 성가한테 귀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성가를 이간질시키면 안 된다. 뭐 여러분들이 성가를 이간질시킬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혹시라도 아유 제 스님은 제 스님 왜 저리 못생겼지? 스님을 평가하지 말아야 그지? 네, 평가를 평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세 사람이 모이면은 이제 남 험담하기를 좋아해요. 뒷담화하기를 좋아해. 그래서 불자들도 아유 우리 스님 요즘 말이 너무 많더라. 우리 요즘 뭐 그런 뒷담화를 하면 안 된다 그지? 왜? 부처님 앞에서 공경을 잘 들여놓고 다 해놓고 뒤에 때를 못 치는 거거든. 그게 안 좋아요. 그게 습관이 안 좋아요. 처음부터 좋고 끝까지 다 좋아야지. 말라고 뒤에 토를 붙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 살다 보니까 습관이 들어서 그래요. 습관이. 세상 살 때도 보면은 선물 잘 해놓고 다 깨끗이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괜히 또 뒤에 토를 달면은 자기가 잘해놓고도 공덕이 감해지는 거거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 또 이게 이런 말이 있어요. 143페이지 여러분들이 그런 말 이런 행동을 하실 리는 없는데 이제 옛날에 보면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절에 갔는데 어떤 오절에 오래된 보살님이 이제 부잣집 마나님처럼 생긴 분이 옷을 잘 입고 착 왔어요. 왔는데 아, 이 절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 절에다가 천만 원을 씌우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보살이 아이고 보살님 그러지 말고 백만 원 마세요. 예, 여기 말해 예, 아, 당신 아이로는 절에 잘 사니까 시주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래가지고 조금씩 차츰 내든지 내가 아는 그 보살이 내가 아는 절인데 그 좋은 절인데 거기다가 밥만 거기다 하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중간에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요점은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해서 성가에 욕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만약 우리가 비구대를 외형적으로만 보고 판단해서 비구 내변 예상에 욕을 한다면 성가에 욕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또 자기와 지치내고 있는 비구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성부에 귀합니다 하고 염소하는 것에 상반되는 행위다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는 업이 가지가지니까 스님들 출가했지만은 업이 다 정화되기 전에는 수행이 다 마쳐지기 전에는 우리 눈으로 보기로 있어서는 안 되는 뭐 들어온 행위가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안 그래도 본인이 알고
세상이 다 아는데

차가 가다가 또 내가 재생사도 아니고 변호사 판사도 아닌데 아, 저 내가 공연이 마음 상하면서 딴짓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인과가 분명하니까 그분은 자기 업대로 인과를 받을 텐데 내가 구태의 판단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그걸 전해가지고 막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집에 갔는데 나는 보살님인데 제일 잘 다니는데 남편이 텔레비에 너가 불교는 와 그러노? 네?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생각을 근데 여러분들은 같이 험담하지 말고 불교를 옹호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절대로 그래 안 해요. 기독교인들은 불자들도 아, 일부 그런 사람이 있겠지. 예, 일부 아직 수행이 완성이 못 해가지고 부화 내동해가지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인연을 잘못 맺어가지고 잘못된 폐에 가담돼가지고 일부 그런 일이 있겠죠. 이해하세요. 이제야지. 자,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까지 가면 이제 세속에서 군자인데 우리는 보리심을 바른 불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축원을 해줘요. 성가가 화합하기를. 불화를 일으킨 서인들이 모두 마음을 돌이켜 다 성불하기를. 이렇게 해야 되지. 그게 우리의 불자의 마음가짐이죠. 예. 그리고 불교가 중흥하기를 세계 성가야. 그래서 한국 불교만 아니라 세계 성가가 있기 때문에 세계 성가에 보면은 한국 불교는 세계 불교도에 보면은 아주 미세한 10%도 안 돼요. 한국 불교는 세계 성가가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성가에 대해서 험담을 했거나 비판한 그런 마음에 허물을 지었다. 그런데 성가에 죄를 지었을 때는 복제에게 관상해서 성가로부터 감로가 내려와 모든 죄가 소멸됨을 관상한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자기 앞에 모시는 불단이라든지 혹은 대웅전에 계신 부처님이라든지 그 앞에 이제 108 참회를 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빛이 확 내려가지고 내가 감도가 내려와가지고 다 내가 소멸된다 이렇게 관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 우리의 업장이 두터워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업장이 두터워서 들어도 잊어버리고 생각에도 그 뜻을 모르며 깊이 사유에도 깨치지 못할 때 이렇게 복전을 쌓으면서 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 속히 정치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예, 참회를 해야 된다. 우리가 빨리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고 빨리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내가 수행한 만큼 효험이 없는 것은 다 업장이 지중해서 그렇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업장을 소멸하는데 예를 써야 된다. 이와 같이 또 그 밑에 셋째 줄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공덕을 쌓지 않고 업장이 무거운 상태에서 그저 관상을 열심히 재본들 거의 깨닫기는 매우 어렵다. 자신의 마음이 무르익으면 그건 노고생 없지 마치 상처가 다 나와서 딱지가 제대로 떨어지듯 쉽게 겨울칠 수가 있다. 자, 이제 우리 천수경에 보면은 업장지는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모이스다 모디스 모다 사바야. 그게 있죠. 그걸 계속한다든지 108배를 계속한다든지 집에서 아침에 운동 108배를 다 하면 좋죠. 108배. 근데 이제 작심해가지고 우리가 도반하고 뭐 절에서 천배를 한다

뭐 30배를 한다, 108배를 오래 했는데 그러면 어느 날 징조가 와요. 자기도 알수 없이 흙슥 눈물이 나거나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거나 막 가슴이 톡 터지거나 평소에 가슴이 막히고 답답했던 것이 톡 마음이 톡 체중이 걸리더니 톡 터지거나 느닷없이 이유 없이 기뻐서 감동이 나서 눈물이 나거나 그러면 그것이 업장에 소멸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반드시 한번 경험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이제 마음이 이유 없이 마음이 밝아지고 가벼워지고 막 빛이 확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하게 하는 일곱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처음엔 절하기. 절하기, 이제. 절을 하는, 물론 이제 절에 왜 가십니까? 할때 옛날에 이제 약간 위트 있게 안 하고 절에 절하러 가지. 이래 하잖아요. 그 절하고 그 절하고는 이제 다른데 발음이 같으니까. 이제 절을, 기본적으로 절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오태 주지, 오제 두지를 하는데 한국식으로 하는 게 있고, 이제, 티벳식으로 온몸을 쭉 뻗어가서 하는 오체투지가 있는데, 온몸을 쭉 뻗어서 하는 오체투지는, 붓자 프로젝트 저번 학기에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 인연이 있잖아요. 과거 연등 부처님일 때, 부처님이 전, 스카우니 부처님의 현생이고, 과거, 칠불이 있었는데 과거 연등 부처님일 때 그때 수행하는 수메다 스님이라고 있었는데 수메다 스님이 소문을 듣기로 수행처에서 소문을 듣기로 이 내가 사는 이 도시에 연등 부처님이 아라한 수많은 아라한 제자들하고 온다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하고 내려와요. 내려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신장, 옛날에 신장로라고 이야기했어, 옛날에. 옛날에 돌이 구덩이에 파지고 물도 개이고 돌도 덩성덩성 이걸 갖다가 사람이 나와가지고 집집마다 장정이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이제 돌을 평탄하게 다녀. 닦아, 닦는 것을 세신자, 만들작자, 길도자 해가지고 신장로라고 했어요. 요즘은 다 아스팔트로 다 됐죠,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제 수메다 스님도 공사하는 중에 다 있는데, 갑자기 부처님이 제 앞에서 쫙 나타났어요. 그래서 앞에, 자기가 앞에 이제 부처님 오시는 바로 앞에, 자기가 수메다 스님은 여기 서 있고, 부처님 오시는데, 그 앞에 물웅덩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처님 맨발로 오시는데, 부처님 맨발에 물을 적게 해서는 안 되지. 자기 몸을 땅에 눕히면서 상투를 쫙 풀어서 부처님 제 몸을 밟고 지나가세요. 그게 절하는 오제투지가 나오게 된 원인입니다. 나를 밟고 부처님과 일교의 스승인 부처님과 모든 아라한이시여 절을 밟고 지나가소서. 고해를 끝나는 다리를 밟고 지나가서 절을 밟고 지나가소서 이런 자세로 하는 겁니다. 오체투지 오늘 내가 실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에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 절하는 그것도 동기가 너무나 좋잖아요. 나를 밟고 지나가소서 부처님. 일체 중생이 나를 밟고 지나가서 가장 가난한, 가장 낮은 자세로 나를 높입니다. 이 자세거든. 이걸 중세 때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이 티벳 17세인가? 15세인가? 티벳에 가가지고 오체투지함을 보고가지고 그걸 본다가 가가지고 사제 설품할 때 땅바닥에 눌러가지고 뭐 절한다고 하고 이제 다한 겁니다. 다한 거예요. 또 티벳 그 성당에서 뭐 향로에 이렇게

이렇게 다 티벳 땅인 겁니다. 오늘날도 티벳 법회할 때 다 이렇게 해요. 다 티벳 땅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3: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고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4: 추석을 맞아 BTN 불교 TV에서 풍성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광호 스님이 추석을 맞아 포항 원법사에서 포항 여성불교연합회 김봉순 회장을 만납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 속에서 느낀 일상 속 가피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부처님의 자비와 참된 불자의 삶을 돌아봅니다. 대기 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대전 보문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의 실체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해봅니다. 한마음선언 청년회의 작업 등 제작 과정을 1년 동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연등 행렬이 끝난 직후부터 다음에 작업 등을 준비하며 고민하고 함께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청년들의 뜨거운 열정을 만나봅니다. 설화산 송암사의 고즈넉한 풍경과 달빛을 배경으로 디즈니와 클래식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음악회가 열립니다. 가족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잊지 못할 한가위의 추억을 만들어 봅니다. 사찰 음식에 담긴 수행과 건강의 지혜를 네 가지 맛의 철학으로 풀어냅니다. 개호 스님의 절제미, 정관 스님의 조화미, 우관 스님의 자연미, 대안 스님의 균형미를 통해 음식에 담긴 수행의 의미를 되짚어 봅니다. 가족과 함께 BTN 불교 TV와 함께 풍성한 추석 되세요.
5: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6: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0: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백년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2: 나상도 지혁진의 극락 열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너무 멋있어요.
2: 진짜.
4: 그 슈트핏에 반했어요.
5: 그 반듯한데 언제부터 그렇게 반듯하셨는지 궁금해요.
6: 이 방송 일을 한 20여 년 하면서 지금 이런 지금의 제 모습이 더 굳어지게 된 거예요.
2: 이렇게 완성이 되신 거예요.
7: 안녕하세요. 저는 쾌둥이라고 해요.
8: 진짜 비결은 반전의 완벽함에 있어요. 아나운서 출신의 신뢰감 넘치는 눈빛에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치명적인 트롯 감성까지 더해지거든요.
2: 이미지와 어울리는 예명 하나 추천해줘.
6: 예명이 나요?
8: 김클래식은 어떠신가요? 하지만 저는 김낭만을 강력 추천합니다.
2: 김낭만.
8: 성이 김이고 이름이 낭만이라니.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BTN 불교 TV의 RS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병에 걸리면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산란한 마음도 그러하여 여러 일을 견디지 못한다. 마음이 산란하여 안정되지 않으면 듣고 사유하고 관찰하라. 그릇에서 물이 새면 물은 채워지지 않는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 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

1800-3300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삶의 서원을 세우는 순간. 불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뜻깊은 인연.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보살계 수계법회가 봉행됩니다. 개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삿된 길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무상사 회주 성호 스님을 개사로 모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불자로서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자리. 수계 법령은 성호 스님께서 직접 지어드립니다. 청정한 삶을 향한 새로운 서원, 뜻깊은 수계의 자리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의힘에 손해보지 않겠다는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을 위한 의무로 평안한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임기를 4년 단임에서 1회 연임으로 바꾸는 종원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태고종 중앙종회는 찬성 42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계종 사찰림연구소가 사찰림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산림 치유와 탐방 등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사찰과 관계기관의 협력과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도륜 스님은 교사의 마음을 돌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분과 은분으로 불경을 써내려간 국가무형유산 사경장의 대표작이 공개됐습니다. 40도가 넘는 작업 환경에서도 초인적인 집중과 예술혼을 통해 사경의 가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민의힘 지도부에 손해보지 않겠다는 당리당략에 앞서 국민을 위한 의무로 평안한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가치로 자비와 따뜻한 마음을 강조하며 함께하길 제안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이미자 정책위 의장, 정의용 사무총장 등 당 핵심 지도부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회화합에 기여해온 불교계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진우 스님 재임으로 조계종이 보여줄 역동적인 변화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2: 이번에 연임하시면서 젊고 역동적인 불교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불교가 젊고 역동적으로 바뀌면 우리 사회도 더 활력이 넘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뵐 때마다 이렇게 좋은 가르침과 또 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또 선생님 좋은 말씀 주시면 제가 잘 듣고 잘 새기겠습니다.
1: 장 대표의 진솔한 요청에 진우 스님은 먼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3: 서로 사역을 하고 또 화합을 이끌어내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영 간에 손해보지 않겠다 또는 나만 이익 보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씩 이제 양보해가면서 그야말로 국민들 내 관점에서 이렇게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1: 이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지만 행복 지수가 낮고 스트레스가 높은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권과 불교계가 함께

0: 나아가야 할 길로 자비실천을 강조했습니다.
1: 물질 문명에 이제 너무 점철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따뜻한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제가 다시 복원을 지금 좀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 특히 우리 국민의힘에서 같이 한번 그렇게 국민들 위해서 힘을 모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0: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까지 연일 조계종 총무원을 예방하며 거대 양당 모두 상처받고 지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 당리당략을 초월한 시급한 과제임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불교계 국제 NGO 단체인 사단법인 월드머시 코리아가 산사태와 대홍수 피해를 당한 네팔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월드머시 코리아 대표이사 현진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습니다. 월드머시 코리아의 국내외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을 소개한 현진 스님은 지금까지 동남아의 학교 19곳을 지어 학생들의 공부를 돕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불교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월드머시 코리아처럼 불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한다며 모범적인 활동으로 불교를 널리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태고종 제157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이 마침내 가결됐습니다. 재적 의원 60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2표로 가결 정족수 40표를 넘겨 통과되는데요. 이로써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해 9월 태고종 제154회 임시회의 벽에 막혔던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안이 1년이 지나 어제 157회 임시중앙종회에 다시 올랐습니다. 총무원장 연임제 개정을 둘러싸고 종단 안팎에 이목이 쏠린 만큼 개회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4: 종헌과 종법의 개정은 당장의 이해나 어느 한쪽의 입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종단의 미래와 제도의 안정성, 그리고 종도 전체의 뜻을 두루 살펴 결정해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3: 상정된 종헌 개정안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은 올해 2월 종도 발언제 공문이 내려오며 시작된 졸속 개정이라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미 8년 전부터 종회 차원에서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분과위원회 논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반박 의견이 맞부딪치며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5: 공청회라든가 종도들의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무려 2월서부터 8월까지 6개월간 깜깜이로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6: 누구 하나를 위해서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8년 전에 안건이 나왔고.
3: 찬성 측에선 현 집행부 정책 사업의 연속성과 대외 업무 협조의 지속성, 종도들의 종무 행정에 대한 중간 평가 선택권 보장 등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곧바로 무기명 비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7: 찬성, 찬성, 반대, 찬성.
3: 개표 결과 재적의원 60명 중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42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가결 종족수인 40표를 넘기면서 통과됐습니다. 지난해 8표 차이로 부결됐던 연임제 안건이 종도 발안제라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 마침내 중앙종회의 문턱을 넘어선 겁니다. 2011년 총무원장 단임제가 도입된 후 15년 만에 변합니다. 이번 가결로 총무원장의 임기는 4년 단임에서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현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8: 모든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종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으며 그 의견을 담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계층의 지적과 지혜를 모아 반영하는 등 보다 다가가는 행정하기

0: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하였습니다.
1: 중앙정회는 연임제 가결에 이어 지방 정무원장 후보자가 선거 당일까지 주지직을 제외한 공직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종무원장 선거법을 개정했습니다. 또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강원교구 무덕대종사와 부산교구 고담대종사를 원로의원으로 선출하는 등

0: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가 관계 기관과 함께 사찰림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산림 치유와 탐방 서비스 등 다채로운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1: 전국 산림 면적의 1.4%를 차지하는 사찰림. 전국 554개 사찰이 보유한 숲의 면적만 무려 8만 5천 헥타르입니다. 최근 숲에서 휴식과 치유를 얻으려는 수요가 높아지면서 사찰림의 활용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찰림 산림 치유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결과 방문객의 학업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고 자기 조절 능력은 향상되는 등 치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조계종 사찰림 연구소가 관계기관과 함께 사찰림을 국민을 위한 산림복지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하시영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은 인문과 생태를 융합한 사찰림 특화 산림복지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템플스테이의 바탕을 둔 체류형 산림치유와 생태교육, 무장애 숲길 등을 사찰의 기존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와 복지 예산을 활용해 산림치유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2: 여러분들이 가장 일상적이고 너무 평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 이건 매우 즉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 사찰림의 활용 논의는 국립공원 내 탐방 서비스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은 탐방객은 1,390만 명. 전체 국립공원 탐방객의 32%를 차지합니다. 강병성 국립공원공단 차장은 사진 콘테스트와 스탬프 투어 등 사찰의 주요 문화유산과 숲을 체험하는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3: 탐방객들이 전국의 명찰과 사찰림을 순례하듯 걸으면서 불교 문화의 향기를 배우고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과도 연결시키는 그런 선순환을 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것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1: 불회사 주지 철인 스님은 사찰마다 산림의 규모와 생태적 특성, 보호 여건이 다른 만큼 사찰림을 핵심 보전과 생태 관리, 전통 문화, 탐방 치유 등 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사찰림 산림 유전 자원 보호 구역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산림 보호 관리 협약과 관리 비용 지원, 생태계 서비스 보장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보호를 전제로 한 지속 가능한 이용으로 생태적 특성에 따른 차등관리로 정부, 전문가, 사찰의 공동관리로 한 단계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1: 사찰림을 지키는 동시에 국민의 숲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사찰과 관계기관의 협력과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5: 오로지 보존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연구해서 그 사찰에다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고 그렇게 좀 사찰림을 잘 가꿀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1: 천년의 숲을 지키면서 국민에게 치유와 휴식,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그 가치를 나누는 것. 사찰림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민관의 협력이 본격적인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0: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는 보육교사들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선명상 교육을 진행하고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명상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전문성과 마음을 함께 살피는 교육이 마련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산하보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불교사회복지아카데미 영역별 보육교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장기간 보육현장을 지켜온 교사들에게 표창을 전달하며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선 교사의 마음을 돌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들을 마주하면서도 늘 따뜻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지인들의 마음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6: 이번 교육에서는 보육교사와 유아를 위한 선명상을 주제로 보육교사들이 직접 명상을 경험하고 보육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강의를 맡은 혜주 스님은 명상이 지친 마음을 돌아보고

0: 받고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는 마음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자신과 타인, 세상의 존재들을 향해서 사랑과 친절, 자비로움을 키우고 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괴로움에서 떠나서 자유로운 상태가 되기 위한 마음 수행법이다.
0: 명상을 위해선 마음이 흐리지 않고 또렷하게 깨어있는 명료성과 한 가지 대상에 주의를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하는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명상의 원리는 보육교사뿐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혜주 스님은 종소리처럼 하나의 대상을 활용해 아이들의 집중과 알아차림을 기르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1: 이거를 꾸준히 매일마다 하면은 아이들이 점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말은 아이들이 점점 고요한 순간을 만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고요.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이런 근육들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0: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보육교사들의 전문성과 정서적 안정을 함께 지원하며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2: 호국 사찰 구미 대돈사가 지난 12일 대웅전 앞바닥에서 삼형대사 뮤지컬과 소원 풍둥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 부주지 자성 스님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의순군을 이끌며 나라와 백성을 지킨 삼형대사의 숭고한 정신을 현대적인 뮤지컬 무대로 되살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갈라쇼보다 두 배 많은 장면과 배우가 참여하고 새로운 의상과 전쟁 장면까지 더해져 삼형대사의 삶과 호국 정신을 더욱 웅장하게 표현했습니다. 뮤지컬 공연이 끝난 뒤에는 대둔사 경내에서 약 300개의 풍등이 어둠이 내려앉은 대둔사의 밤하늘을 밝히면서 사찰의 고즈넉한 풍경과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대둔사 주지 서원 스님은 삼형대사께서 대둔사에서 이루신 호국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이어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3: 삼형대사께서 의순군을 훈련시키고 아픈 병자들을 돌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뜻을 기리고자 뮤지컬을 준비했는데요.
2: 남한산성 장경사가 사찰 음식에 깃든 생명 존중의 가치를 나누며 지역사회 포교에 나섰습니다. 장경사는 지난 13일 사찰 음식 시연회를 열고 전통 조리법 소개와 함께 음식을 직접 맛보고 체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스님들과 함께 사찰 음식을 만들며 조리 과정에 담긴 불교적 의미와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주지 수찬 스님은 사찰 음식은 건강한 먹거리를 넘어 자연과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삶을 돌아보게 하는 수행이라며 가족과 이웃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장경사는 앞으로도 사찰 음식을 비롯해 대중이 일상에서 불교 문화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붓끝 0.1mm에 집중해 수천 시간의 공을 들여야 완성되는 전통 사경. 금분과 은분으로 불경을 써내려간 국가 무형유산 사경작의 대표작이 공개됐습니다. 40도가 넘는 작업 환경에서도 초인적인 집중과 예술혼을 통해 전통 사경의 가치를 엿볼 수 있는 현장에 양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4: 국가무형유산 김경호 사경장이 생애 대표작 중 하나로 꼽는 감지금리 불설 아미타경 아미타불 48대원 합부. 금분과 은분이 어우러진 발색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경문 한 글자의 크기가 8mm 내외에 불과하고 2000시간 넘게 공을 들여 붓끝 0.1mm에 초집중해 완성한 작품입니다. 2016 국가무형유산 공개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시. 이수자와 전수자뿐 아니라 사경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는 전통 문화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5: 아주 특별하게 불설 아미타경, 그다음에 아미타불 48대원 그 합부 작품을 지금 진품을 전체를 다 지금 선보이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옛날 방식은 옛날 방식대로 이제 또 가는 게 있고 현대적인 가미하는 그런 양식적인 요소들부터 시작을 해서 부분 다 숨어 있어요.
4: 작품 속 신성한 영역을 나타내는 금출 안에 보계와 연화자가 자리하고 그 사이에 쓰인 경전 한 줄 한 줄이 곧 부처님을 상징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의 기록을 남기는 사성기 부분은 부처님의 영역과 글씨 크기, 문양 등의 차등을 두어 전통 사경의 여법함을 추구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경 작업은 기온이 35도, 습도 70% 이하로 떨어지면 금발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과 같은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김 사경장은 최적의 조건을 위해 에어컨조차 끄고 40도가 넘는 환경에서 땀 범벅이 돼 작업하면서도 내면의 환희심을 통해 이를 즐거운 고행으로 승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5: 적게는 이제 수백 시간, 많게는 이제 수천 시간. 거기에다가 가급적이면 이제 최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0.1mm의 집중을 7,500시간 정도 해서 이루어진 이제 그런 작품들까지도 있어요.
4: 보존상 한계로 장기간 갤러리에 전시하기 힘든 현실에 진품 사경은 오픈식에만 공개하고 이후엔 영인본으로 대체됐습니다. 이와 함께 감지금리, 대보적경 권제 32 표지화를 현대적 미감으로 표현한 작품 등도 영인본으로 함께 자리했습니다. 사경 외길 김경호 사경장의 초인적인 집중력과 예술혼이 전통 사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참론종 제3세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 안정과 포교복지에 헌신했던 해공대종사 49제와 부도탑 제막식이 엄수됐습니다. 지난 14일 충주 대산정사에서 봉행된 49제 및 제막식에는 종정 혜승대종사를 비롯해 승정원장 진봉스님, 총무원장 남륜스님, 종회의장 지경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종정 혜승 대종사는 나고 죽고 이뤄지고 무너지는 것이 허공의 꽃과 같으니 미워하고 어여삐 여기는 모든 수겁이 본래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추모법문을 설했습니다. 문도대표 해불 스님은 큰 스님께서 평생 보여주신 수행자의 정신과 전법의 원력을 깊이 새기고 그 뜻을 이어받아 불법을 더욱 널리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961년 법륜사에서 더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삼론종 총무원장을 역임하고 제3세 종정에 취임한 해공대종사는 지난 7월 28일 법납 66년 세수 84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남해 무량암이 심우독일 33 관음석불 조성불사를 원만 회양하고 새로운 수행도량 조성을 위한 원력을 세웠습니다. 무량암은 지난 13일 전 덕숭총림 방장 설정대종사와 무량암 회주 범신스님, 주지 창윤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33관음 조성회향법회 및 경호선불장마을 불사선포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날 회향한 33관음석불은 도량 내 심우도기를 따라 차례로 조성돼 참배객의 여법한 수행 길잡이가 될 전망입니다. 설정 대종사는 회주 범신 스님이 맨몸으로 무량암에 들어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도량을 읽었다며 오랜 노고를 치하하고 사부대중을 격려했습니다. 무량암은 이번 회향을 계기로 향후 5년간 도량을 정비해 선수행 문화를 확산하는 경허 선불장마을 불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태고종 부산교구 자비암이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자비암은 지난 12일 경내 마당에서 주지 자관스님과 태고종 부산교구 규정국장 정무스님, 장준용 동래구청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 100미 10kg 300포를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주지 자관스님은 추석을 맞아 주변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하고 풍성한 한과일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원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당이 될 수 있게 호국 영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월제 혜담 스님의 북끝으로 놔두신 천년의 장엄 고려 불화대전이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제1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5m에 이르는 수월관음상과 500나한상, 아미타 내영상 등 대작이 공개됩니다. 천년 전 고려의 화려한 빛과 숭고한 정신이 담긴 혜담 스님의 고려불화 전시회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638-372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살아가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 77제 기도법문을 봉행합니다. 49일 동안 7번의 제를 봉행하며 스님들의 환희로운 법연의 장이 매주 펼쳐집니다. 설법을 듣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약사열의 불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여법하게 모셔질 약사열의 불의 가피 아래 치유와 희망이 가득한 도량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68-8500번입니다. 불암산 경수사에서는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를 봉행합니다. 노후된 마루를 새롭게 보수하는 이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정성어린 동참을 바랍니다. 한 장의 기와 한 조각의 나무를 보태는 공덕이 삼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만대 인연의 복받치 됩니다. 삼성각 마루 보수불사에 동참하시어 건강과 복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언에서 법화경 대강백 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 삼매참법 기도 수행으로 진행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또한 원만 회양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하는 법화 칠보탑 불사와 석가모니불의 분신제불을 모시는 원불 봉안불사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과 소원 성취, 성불의 공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금생 다 안 되면 다음 생에 또 하면 되고. 어디를 향해서든지 걸림없는 모습으로 살아라. 때를 놓치지 않으면서 지혜로 살피는 것이 우리 수행자 아닌가.

0: 어서 오세요. 아유, 혜주스님 어서 오세요. 아유, 고생하셔서 어떡하나.
1: 아닙니다.

0: 혹시 여기 뒤에 있는 그림들이 천불수어 네. 설법도라고
1: 천불수어
0: 들었어요.
1: 천불수어 설법도인데 네. 그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법구경에서 100개의 개송을 뽑아가지고 한 판에 10분이 한 개송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불수어 설법도라 하고 그 장애 있으신 분이 오시면 이제 손 모양을 보고 법구경의 개송을 알아들으셔요. 또 뒤에 배경 화면이 있어요. 나무가 있고 또 뭐 집도 있고 또 밀림 흑인 부처님은 뒤에 밀림 숲이 나오고 그래서 그 숨은 그림 찾기도 꽤 재미있고 써서 아이들이 아주 오면 좋아합니다. 이것이 세계불화에서 첫 번째 수어를 하시는 부처님.
0: 또 세계 최초네요.
1: 최초요. 유일 하나. 네. 그런데 장애 있으신 분은 저 손을 보고 법구경을 읽으셔요.
0: 부처님의 도량이네요.
1: 네, 그래서 항상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도량이에요.

0: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렇게 시간 귀하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바쁘신 혜주 스님이 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0: 아닙니다.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1: 네.
0: 궁금하고요.
1: 요즘은 뭐 정해진 일정이 없으니까 사찰의 여러 일들을 제 나름대로 돕고 있고요. 또 이제 밖에서 저를 또 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응해드리고 또 이제 가을까지 원고 몇 가지 정리하고 그래 있습니다. BTN 불자님들께는 이런 뜻깊은 일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저 자신도 기쁩니다.
0: 사실 저와 함께 조금 전에 금윤사를 한번 둘러봤는데요. 금윤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산중의 사찰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금윤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1: 저희가 금윤사에 오기는 2010년에 여기 개원을 했어요. 그때는 이 건물이 식당하던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설프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은 어린이법회, 청년법회, 일반 불자님, 일요법회, 군포교, 그래서 다양한,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불자님들이 뭐 제사를 모시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건 또 저희 전통 사찰에서 하는 역할을 또다 하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절이 열려 있는 것
1: 열려
0: 같습니다.
1: 있어요, 정말로. 옛날에는 뭐 우리 신도, 너네 신도 그랬는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이 일요법회는 누구든지 오셔서 일요법회 참석하시고 그럼 점심 공양하고 그건 정말 자유예요. 또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 불자들을 또 같이 참석시키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편안하고 좀 쉬어갈 수 있고 그냥 가족 같은 그런 따뜻함을 느끼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따뜻한 사찰인 게 너무 많이 느껴집니다.
1: 그러셨어요? 오시는 분이 따뜻한 걸 느끼셔야지 제대로 된 거죠.
0: 근데 너무 감동인 게 사실 어린이들을 이곳에 와서 잘 쉬고 갈수 있도록 새롭게 이 불사를 하셨다는 말씀이
1: 요번에도
0: 너무
1: 여름 불교학교를
0: 감동스러워요.
1: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어린이 쉼 수련회를 했는데 아주 심도 있게 좀 어린이 법당이 작기는 하지만 옆에 만불전이 같이 이어져 있어서 어린이들 아주 그 좁은 공간에서 가르칠 때는 어린이 법당에서 막뛸 때는 이제 만불전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새로 건물을 짓고 어린이들하고 또 어린이들이 오다 보면 젊은 부모님이 자연히 따라오니까 미래 불교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마음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0: 또 신생 사찰이긴 하지만 자연도 함께
1: 아
0: 있어서 너무
1: 여긴
0: 좋은
1: 그래요.
0: 환경을
1: 그래서
0: 갖춘 것
1: 수련회
0: 같아요.
1: 하면 저희가 서운릉에 가서 그 걷기 명상이라든가 그런 명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텃밭이 있어서 이번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야외 활동도 하고 또 채소 안 먹는 아이들은 직접 뽑아갖고 거기서 요리해서 먹이고 그러면 또잘 먹고 그래서 도시면서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사찰이에요.
0: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군법당도 지금
1: 군법당은 여기서 한차 타고 5분 거리에
0: 가까운데 있군요.
1: 60보병 사단이라고 있는데요. 그건 또 어떻게 인연이 됐냐 하면 2010년 가을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그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원이라 하는 거는 각 일요법회 또 부처님을 시달 행사 그리고 그 법회 간식 또 이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게 훈련 간식이에요. 1,000명분 간식을 쌀 때는 공장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하고 서로 질까봐. 거긴 거기대로 우리 보고 힘내고 우리는 거기 질까봐 한 가지 더 넣고 아주 재밌게 하는데 이제 거기도 20년이 지나니까 건물이 다 헐었어요. 여기를 잘 해놓고 나니까 거기 갈 때마다 너무 미안해갖고 이번 9월부터 리모델링 하려고 제가 또 용기가 날 때가 있거든요. 용기 날 때는 아무도 저를 멈추어 세우지 못해요.
0: 될 거라고.
1: 길이 없을 때 그래 BTN을 네. 의지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 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0: 아, 네. 군법회 또 의료법회도 하시고 네. 또 일반 대중분들 위해서 네. 만나는 그럼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니까
1: 도시에 있는 사찰은 네. 다양한 역할을 저는 다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공이 환경이잖아요. 네. 전부 원력이에요. 원력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보살이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자. 요즘 군인들 한두 명도 귀하거든요. 그리고 그 한두 명이 또 제대한다고 찾아오고 지나가다 찾아오고 그러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바라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금륜사는 금륜사가 할 수 있는 것, 미래 불교의 종자가 되는 거니 할 뿐이에요.

0: 지금 3살 때 출가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출가 인연이 되셨는지도
1: 네,
0: 여쭤보고
1: 저는 그
0: 싶어요.
1: 출가 인연은 너무 유명해서 다 아시긴 하는데,
0: 그래도 또
1: 저희 큰 언니 스님이 올해 92이셔요. 그분
0: 함께 여기
1: 지금 계셔요.
0: 계시죠?
1: 항상 절 보고 너는 3살 2개월 때 나도 출가할 거야 그랬다고 항상 증명을 해주셔요. 이제 저희가 이제 6남매가 다 출가했잖아요. 그럼 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그때 이제 큰오빠 스님이 성철 큰시님께 이제 49제를 모셨어요. 근데 그 어른을 보는 순간에 진짜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새로운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고 그러셔갖고 그분이 이제 먼저 절에 갔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서 다 이제 절에 가려고 짐을 쌓아놓고 나는 3살 2개월인데
0: 네,
1: 막내예요, 막내.
0: 막내신 거잖아요.
1: 그래서 다 물어봤대요. 우린 절에 갈 건데 안 가고 싶은 사람은 안 간다고 해라. 그럼 이제 그때 뭐 고모도 계시고 그러니까 맡겨놓고 오려고. 그래서 하나하나 물으니까 마지막 저도 나도 갈 거야 그랬답니다. 그 이제 근원니 스님이 기억하시고 저는 모르죠. 그래서 너도 스스로 결정해서 온그 출가의 길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왔어요. 네.

0: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절에 사셨는데 네. 절이 집이기도 하고 또 네. 수행의 공간이기도 네. 한데 스님께서 좀 남다르게 생각이 남다르죠. 드실 것 같습니다.
1: 제일 거룩한 건 우리 은사스님. 은사스님 이제 3살 2개월 된 절을 맡아가지고 그렇게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더 감사한 거예요. 돌아가실 땐 절 보고 너 잘 되라고 나는 일생 나 한 잔에 기도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사찰을 가도 나 한 잔이 있으면 꼭 들어가서 불청금 내고 스님 은혜 이제 감사하고 그래 오지요. 네. 나게 해주

0: 계신 어머니도 계지만 이분이 진짜 어머니 마음으로 제가 학교 가겠습니다. 사회 구경 저기 경험을 하겠습니다. 일본 유학을 가겠습니다 하면 유학 갈때 제일 말리셨어요. 그건 왜냐하면 스님하고 저하고 57년 나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학 가면 나 죽어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3년을 그 말리셔요. 여기서 있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스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올게요.
1: 근데 9년을 계셨어요, 일본에.
0: 네, 그랬더니 그럼
1: 와.
0: 나 죽기 전에 오라고. 그래서 일본에 가서 9년씩이나 되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4년간은 저녁마다 제가 그 역에,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거기 제그 자취방에 그 역이 가까웠어요. 거기 가서 저녁 8시면 꼭 국제전화, 거기 가야 이제 그 공중 국제전화가 있으니까. 제가 효도한 건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매일. 그러니까는 뭐, 잔돈 일본 1,000원짜리 모아갖고, 그 국제전화는 전화가 톡톡톡톡 돈이 떨어지거든요. 그 미리, 스님, 제가 돈 떨어지면 끊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고, 어떤 데는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서로 붙들고만 있기도 하고.

0: 4년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8시만 되면 이제 전화 올 거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어떤 스님을 뵀는데 아 스님이 8시마다 전화한 스님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어머 스님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때 잠시 거기 노전을 보고 계셨대요. 그럼 노스님이 8시 되기 전에 내 전화 기다리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직접 봤다고 그래서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인연입니다.
1: 네. 어렸을 때 이제 부용함에서 자라시면서 네. 굉장히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많죠.
1: 기억나는 거 하나 정도 혹시
0: 말씀해 하나 정도 갖고
1: 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지금은 말도 잘하고 자랐는데 어릴 땐 굉장히 좀 힘든 아이였다 그러셔요. 말도 잘 안 하고 음식도 편식이고 막 스님이 이제 힘이 많이 드셨는데 절에는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여기 사람들 안 만나고 할까? 그래서 그때가 뭐 한 8, 9살 정도인데 인천 부용암은 지금은 이제 다 개발이 됐지만 뒷산이 전부 밤나무였어요. 이제 밤주스로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밤나무 절에서 가까운 뒷산에 밤나무를 보니까 올라가 앉아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평평 가지가 평평해서.
1: 아, 밤나무 위에요?
0: 예. 그래서 올라가면 한 2m 되고 가지가 있고 그래서 네. 그 밤나무가 돼요. 아지트였어요.
1: 우와.
0: 그래서 거기 올라가 앉아갖고 그러면 이제 해가 져도 안 오면은 스님이 찾으셔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거기서 대답하면 아지트가 들통이 나니까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님 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1: 2m 위에서?
0: 네. 야, 어디 갔어? 그러고 방에 들어가시면 얼렁 내려와서 스님 저 왔어요. 그러면 어디 갔다 이렇게 금세 나타났냐. 그게 이제 제가 인천에 살고 그 복잡한 사찰에서 나를 지키는 그런지 여기를 와가지고 네. 근데 뒤에 밤나무가 그렇게 많아요. 저희 밤나무가 많은 게 그런 인연 털어서 그렇게 오게 됐나 보다. 근데 그게 제 이제 기억에 남고 근데 이건 이제 제가 깊이 반성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 인법당에 이게 들팍이라 그러죠? 축대. 거기 이제 행사 있으면 다 거기 문이 하나니까 글로 이제 손님들이 다 들어와요. 신발을 벗고 그러면 이제 신발이 막 엉키고 막 어지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늘 아주 연세 드신 노인이 오시면서 날 보고 애기 스님 이 신발 내 신발 좀 저쪽으로 잘 갈무리 해주세요 이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그때도 문제아였는지 스님 보고 신발 지키라고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화가 나갖고 어린 사람이 말대꾸 한다고 막 화를 내셨어요. 그 나는 또 지지 않고 나도 스님인데 아, 신발 벗고 들어가시면 되지 그렇게 신발을 했다고 막 그러니까 그 노인도 성격이 계속 막 이제 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부엌에서 일하시다 밖에 그런 내 목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쫓아 나오셨어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아, 스님이 이제 내 편을 들러 나오셨다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눈을 먼저 나한테 싹 흘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뭐가 잘못됐나? 그래서 내가 아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스님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눈을 흘키고 무서우시니까 아 뭐가 잘못됐나 보다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그 노인한테 스님이 절에 공덕을 지으러 와가지고 어린 스님을 데리고 시비하면 되겠느냐 도량 시끄럽지 않게 어서 들어가라고 소리를 깍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노인이 또 스님한테 야단 맞고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녁에 스님이 날 보고 어른한테는 그렇게 대드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참 성격도 기고만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 스님도 화낼 때는 무섭구나. 그리고 다 또 하나는 아 어른한테는 대들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스님이라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스님이 분명히 날 야단칠 수도 있었는데 나한테 눈만 흘리시고 그 어른을 그 그렇게 공덕을 주러 와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두 사람한테 다 경책을 주신 것 같아요.
1: 의사 선생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잘 해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의사 선생님이 항상 내 편이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0: 그럼요.
1: 하셨잖아요. 근데
0: 항상 내
1: 지금
0: 편이었죠.
1: 이제 의사 선생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스님께는 어떤 부분이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남기신 게 어떤 것일까요?
0: 우리 부모님들은 다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은사스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남을 위해서, 그 성철 큰스님이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거룩한 일이고, 또그 기도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부모님은요, 물론 자손을 위해서 일생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은사스님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게, 그런 게 이제 저한테 참 남고, 그날도 야단칠만 하셨는데 내 체면을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체면을 세워주면서 동시에 야단을 치고, 저녁에는 이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타이를 쉬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스승이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 무조건 야단치는 것보다 그런 어떤 그 순서를 밟아서 사람이 생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참 어른의 도리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0: 그렇게 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진짜 출가라는
1: 네, 그래서 저는
0: 말씀을.
1: 법납도 다 진짜
0: 네.
1: 출가 거기서부터예요.
0: 아.
1: 졸업을 하고 많이 고민을 했죠. 절집도 너무 잘 알고. 또 이제 내가 세상을 경험하니까, 아, 삶은 이런 거라고 그러냐. 한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애착도 전혀 없고, 단지 어떤 방향을 잡아서 살아가야 되나, 이 문제로. 제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늘에 방을 싹 열고 들어오시더니, 날 보고, 시집 가고 싶으면 시집 가라. 나는 철학과를 나가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그 단어가. 그래서, 스님, 저 그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럼 무슨 고민하고 이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물론이지만, 학문도 하고 싶고, 복지도 하고 싶고, 이런 고민을 하지, 스님, 좀 그런 고민 아니야. 바로 그 다음날 삭발하고 성남사를 갔어요. 성남사를 그때 76년도 가을에 갔더니, 인홍로 스님서부터 얼마나 환영을 하시는지요. 너 그대로 그냥 얼룩 갚아버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시 거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진짜 출가예요.
2: 성남사에 가서 그 아침 공양이 이르니까 불빛도 희미하고 그러는데 바로를 씻어가지고 마지막 마시려고 이렇게 하는데 제온 모습이 그 바로에 다 비쳤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10년의 그 허덕거리던 것이 일순간에 싹 없어진 그런 느낌이고 굉장히 상쾌하고 내가 많은 것을 하면서 고생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에 옛날 그대로 섰구나 하는 그런 환희심, 안도감을 느꼈고요. 이제는 정말 밖으로도 안으로도 튼실한 마음으로 다시 부처님의 법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 같은 거, 야, 이제는 다시 정말 한번 출가의 길을 오롯이 정말 힘있게 가볼 수 있겠구나.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0: 선생님, 그때 성남사 계실 때 인홍 스님께 많은 배움도 있으셨을 것
1: 그럼요. 네,
0: 같아요.
1: 참 그, 인홍로 스님은 굉장히 엄하면서도 자비로운 분이세요. 근데 저는 공부하려고 시간 낭비 안 하는 소임을 주로 살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녁에 겨울에 불 때는 거. 그 부모 그 화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때 어르신 방이 한 10개 되면 거의 다 장작불을 막 떼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운데 이제 그잘몇번 해보면은 불을 잘 떼요. 그래, 지금도. 그래서 쫙 붙여놓으면 인홍로 스님이 쫙 오셔요. 잘 붙였나. 이제 내가 그걸 하니까 더 걱정돼서도 오신 것 같아요. 오시면 아직 불이 붙지 않은 장작 하나씩을 다 꺼집어내세요. 10개 아궁이 걸 꺼내면 10개가 모여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스님 그거 왜 꺼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면은 절약이 된단다. 내일 한방 하나를 뗄수 있잖아. 그래서 그 절약 정신을 그 장작 하나씩 꺼내서 놓고 불이 좀 붙으려 하는 건 꺼서 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우리한테 하신 말씀은 그 바다에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에 거기 가면은 뿌리가 떨어진 미역은 바다에 살질 못한대요. 파도 때문에 밀려나오는 그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 바다의 팔떡 바다의 십덕에 이제 그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분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뿌리를 굳건히 내리고 있어야 어떠한 파도에도 그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데 뿌리가 끊어지면은 파도에 미쳐서 결국은 썩어진다. 이게 이제 그 뿌리라는 건 신심이라는 거예요. 불법에 대한 굳건한 신심을 갖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데 부처님을 향한 신심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도 거기서 살아남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0: 일본에 가실 때에는 이제 드디어 불교학을 공부를 하시고 이제 화엄 쪽으로 공부를 하셨다고
1: 이제 화엄도
0: 들었어요.
1: 제가 재밌게 선택을 했어요. 철학은 불교를 하기 위한 그런 보조 학문으로 했고, 이제부터는 정말 불교학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전공을 할까 그래 생각하다가 아주 단순해요. 일생을 해도 할게 남는
0: 아,
1: 체념.
0: 방대한 공부의 양을 가진.
1: 왜냐하면 건강경도 짧고 끝까지 해도 끝이 안 나는 경전이 무엇일까 그래서 화엄을 선택했어요. 제가 그 화엄을 선택해서 보니까 그 화엄경이 아바탐사카라는 뜻이 온갖 꽃이거든요. 그한 송이 뭐 백년하도 아니고 장미 한 송이도 아니고 재불 재불과 중생 중생이 다 함께 어우러진 꽃밭이 화엄경인 거예요. 그래서 평등하고 경전 자체가 방대해서 끝이 없고 그냥 시작을 해서 보니까 왜냐하면 조금 하다가 끝이 보이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화엄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새로운 해석을 하게 돼요. 이제는 그전에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해석을 했는데 이제는 한문 경전을 읽다 보면 정말 새로운 발견이 그리고 이제 그 전체가 보살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어떤 길인가 하는 게 화엄경에 그대로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법화

0: 화경, 열반경 다 대승경전인데 화엄경은 정말 다양하고 그리고 그 보살의 역할이 그냥 탁 펼쳐져 있고 그래서 참 선택을 잘했다. 해도 해도 끝도 안 나지만 너무 다양한 그 내용이 참 좋다. 그렇게 만족합니다.
1: 아, 지금 환경에서 가슴에 정말 가지고 계시는 가르침을 하나 정도만이라도
0: 하나
1: 조금 너무 많지, 정말 방대하고
0: 정도구나. 네.
1: 큰 경전이지만,
0: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제가 화엄경을 통째로 공부를 안 하고 품별로. 그각 품이 39품이잖아요. 그한 품이 갖고 있는 가르침이 독립적이기도 하고 또 연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제 열애 출연품에 가면 열애가 출연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열애는 불실러시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때를 놓치지 않는다고. 근데 그전에는 아, 부처님은 때 맞춰 나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신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말도 맞거든요. 근데 다시 더더 읽으면은 어느 때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세를 가다듬고 불실어지 부처님은 언제고 우리가 갖춰주면 나타나신다 이렇게 또 읽혀지더라고요. 부처님 쪽에서 보면은 언제든지 중생이 원하면 나타나시는데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부처님 바로 거기 계시다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중생이 너무 때를 놓친다. 저는 사실 일생을 되돌아보면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실 공부하는 것도 뭐다 때를 놓쳤거든요. 놓친 그거를 다시 만드느라고 은사님도 애쓰셨고 저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한 뒤에는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이제 환경을 읽으니까 부처님도 때를 놓치지 않고 중생제도 하러 오시고 더 읽다 보니까 부처님은 항상 거기 계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구나. 항상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되겠구나.

0: 학을 선생님 중앙승가대에 가셔서 계속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지금 어떠셨어요?
1: 제가 이제
0: 중앙승가대학교에서.
1: 처음 승가대학에는
0: 네.
1: 학위 끝내기 전에 1년 전에 승가대학에 이제 취직이 됐어요. 그것도 그 대문에 서 있다가. 그래, 우리 조카 스님이 자기 도반 만나러 왔는데 내가 우두커니 서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있다 잠시 나와서 그냥 서울 구경도 하고 싶고 서 있으니까 가서 여기 총장님 만나보고 인사라도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아, 그래, 이렇게 우두커니 있느니 그러자. 그때 혜성 큰 스님이 학장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장실을 물어갖고 가 인사를 하니까 막뭘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으니까 하기는 어서 왔냐고 이러셔요. 근데 내가 일본 유학하고 이제 곧올 거라는 말도 하기 싫어서 인천서 왔습니다. 그러시니까 또막 하시다가 그러는 순간에 내가 스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년 강의할 강사들 지금 뽑으려고 그거 이제 그 과목하고 강사 정리한다고 그러셔요. 그 말을 그 하셔서 내가 저도 이제 곧 돌아올 건데 강의 한 과목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0: 우와,
1: 아유, 그 순간에. 그랬더니 하던 걸탁 놓으시고 그 혜성 스님께서 날휙 보더니, 그래, 그러면서 쪽지를 하나 휙 넣어서 강의할 수 있는 걸다 적어보래요.
0: 우와,
1: 그래서 내가 여덟 과목을 적었던 것 같아요. 여덟 과목, 뭐, 동양 철학, 그때 동양
0: 여덟
1: 철학교에서.
0: 과목을 하실 줄 아셨던 거예요?
1: 할수 있지. 뭐, 그거 다 적었어요.
0: 네.
1: 그때 날 보고, 그 철학할 수 있느냐. 동양 철학하고 하오마 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서부터 뭐 대승부로도 다 적었더니, 그래, 이제 제가 취직이 됐어요. 막 논문 쓰고 있는데, 그래갖고서는 그 일본 가 있으니까 그 취직됐다는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그 다음 해.
0: 이 화엄학을 중앙승가대에 가셔서 계속 강의를 하신 거잖아요. 26년 동안 후학대 양성하실 때꼭 당부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면,

0: 그때는 이제 승가대학 초창기라서 그 새로운 3위, 3인위가 아니라 재교육이 있더라고. 그래서 막 거한 비구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3위, 3인위보다는 비구, 비구니가 더 많았어요, 초창기는. 그러니까 이제 비구스님들한테 제일 들은 게 비구니가 교수하러 왔다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1: 그때 스님만 비구니 스님이셨어요?
0: 그때 이제 비구니 교수로는 제가 혼자 있었죠. 얼마 동안, 몇 년간.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 스님들 이길까? 그래갖고 제가 그 교단이 요 정도 높인데 내가.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이제 교수니까. 난 교선으로 다갈 수, 공부해야지. 내려가면 비구니니까 내가 비구니로서 공손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나라도 흠이 잡히면 그날 수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도 많이 됐고.
1: 스님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낀 건데, 스님은 항상
0: 네.
1: 삶에서 주인이 되셨던 것
0: 아,
1: 같아요.
0: 모르겠어요. 그때는 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제 강의 되면 저놈은 비구니가 무슨 소리 할까 해서 다 거룩한 비구심들이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걸어들어요. 그럼 내가 탁, 탁, 탁, 다시 걸어들으세요!
1: 와.
0: 또 이건 뭐야? 하는 얼굴로. 근데 왜 그런 용기가 났냐 하면 제가 이제 동대 다닐 때 그때는 그 탄어큰 스님이 정각원을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2학년 교양 불교학은 전학년이, 1학년이 막한 1,000명이면 그 1,000명이 다그 정각원 막 제일 큰 강당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건 걸음부터 이 탄어큰 스님 가르치셔요. 장군 주피 탁 메고 이제 공부하기 싫어서 땅 쳐다보면 탁 치시면서 너 앞만 보거든 패가망신할 걸음이야 다시 들어 이러고 가르치셨고, 이러 뒤로 어떤 승려가 이러고 들어오면 너는 건방져서 네 밑에 사람이 없을 걸음이야 다시 들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 현장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흉내를 낸 거죠, 용기 있게.
1: 그걸 통해서 어떤 걸 전하고 싶으셨어요?
0: 뭐냐면 승려의 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한테 먼저 감동은 그 사람의 모습에 감동하는데, 우리 걸음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걸음을 갖고 걸음이 제일 인품을 나타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예요. 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학문도 중요하지만 승가의 그 승가대학이니까 정말 이 시대에 존중받는 승려상을 저는 스승이니까 하고 싶었어요.
1: 머리 지식이 아니라 정말 행동과
0: 지식은
1: 마음을.
0: 기본이에요. 기본의 기본이 지식이고, 그 지식을 담을 우리들의 모습이나 자세는 출가 3은 다 와야 되는데, 걸음부터가 틀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그래도 제가 생각하면 제가 용기 있었고, 그때 그 스님들이 참 감사하다. 그 꼴을 다 봐줬으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승가대학 스님들을 정이 들은 거예요. 저, 그 스님들도 뭐저 스님이 잘난 척 하느라가 아니다. 정말 우리를 염려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그 진정성 같은 게 통해지고, 그리고 그런 스님들이 금세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승가대학은
1: 와,
0: 잠시 있으려고 들어갔는데, 26년
1: 26년을
0: 계셨어요.
1: 26년 동안 후학들을
0: 네, 그래서
1: 양성하시면서,
0: 퇴임식 할때 26년이 무슨 일순간 확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26년도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축하도 받고 뭐 인사도 받고 이러면서 내 이제 마지막 연구실을 나오면서 아니 내가 26년을 여기서 보냈어 그러면서 너무 그 순간이 시간이 26년이 지나갔는데 그냥 한순간에 서 있은 것 같은 그래도 그것 또한 부처님의 말씀에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펼쳐보면 무한대이지만 접으면 나의 일념 한마음이다. 그래서 승가대학에서 26년간이라는 게 한 생각이었구나 한마음이었구나 하는 그런 깨침이 이제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이제 나의 나름대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 단계 더 이제 깊이 들어갔다는 그런 느낌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불교 신앙생활에서 나왔다고 저는 보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수행을 했고 그 교육을, 그 불교의 그런 지식을 익혔다. 이 에너지가 응축된 것이 정말 우리 비구니 스님들은 그 어려운 때에도 그 절을 지키고 스승을 봉양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들은 절을 통해서 자기네 기계를 키워갔다.

매달 10,000원의 후원금이 모이곤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화산 마곡사에서는 호국불교의 어를 계승한 진위장군 기허당 영규대사를 추모하고 애국혼을 널리 알리고자 434주기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오는 9월 23일 마곡사에서 진행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841-6221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아산 송암사에서는 오는 9월 19일 송암사 경내 특설 무대에서 디즈니와 클래식의 만남 달빛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귀에 익은 디즈니 OST를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만나보고 아카펠라 그룹이 들려주는 특별한 무대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41-543-3947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오는 10월 10일 오후 3시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관음사회주 지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제9회 3기 2계 5계 수계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01-501-7554번입니다. 참 좋은 공부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대 대광명사에서는 조사선, 실참실수반과 경전반, 자비도량참법, 선명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수행의 깊이를 더하고 싶은 분은 051-742-7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달마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고 단독 천도제와 함께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복이 가득한 달마도와 호작도를 그려드립니다. 깨달음으로 향하는 해피 달마도와 복을 나누는 호작도로 소원 성취의 감동과 복을 느껴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번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모처럼 서울 나들이 해서 VTN에 오니까 오랜 옛 친구를 만난 것처럼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선명상 그 법문 11번째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선명상 관심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종단에서도 이 선명상을 좀 국민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보급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로 그런지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명상 또는 참선 그러면은 스님들만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요즘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제 있는 구기람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타 종교인도 왔고 또 젊은 청년도 왔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에 대한 그 필요성, 관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게 됐고 또 그 접연도 굉장히 확대됐는데 또 달리 보면 쉽게 시작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거나 그냥 특별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된 것은 굉장히 훌륭한 성과지만 그 노력이나 그 자세에서는 조금 해이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명상을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가 이제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오랫동안 명상을 지도해 오다 보니까 명상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모르니까 그냥 계속 그 모르는 상태로 안 하고 있지만 한 번 해본 사람은 한 번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생각보다 힘들다거나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에서 관두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명상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제 뭐 없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서 관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험은 했는데 그 경험 이후의 단계에서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또 그만둔 분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이유로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가 끝까지라는 말이 어디가 끝까지인지 특히 이제 이렇게 대중화된 명상에서 끝이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아무튼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로는 그러다가 다시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마음이 좀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자 하면 다시 그때 생각을 해서 명상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명상이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하다가 관두고 하다가 관두고 이렇게 여러 번을 반복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거죠.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방법으로 좀 했다가 아, 이 방법이 좀 자기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잘안 되면 그래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그러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하다가 또안 하다가 또 아, 또 누가 좋다는데 어디가 잘한다는데 이러면 또 거기를 기웃거리면서 여기저기 이제 말하자면은 쇼핑하듯이 명상을 쇼핑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만두고 하다가 그만두고 이런 건 굉장한 노력의 낭비잖아요. 제대로 하고 제대로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아, 처음 시작하는 마음이 참 중요하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가볍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가벼움이 거기서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절집에서 말하는 초심, 초발심, 이것의 의미와 가치를 좀더 되새겨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렵게 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세월, 그러니까 여러 번의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의 이제 그 수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많은 사람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처음 마음, 그 처음 마음 여러분들이 어떤 게 처음 마음인가요? 네?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우리가 초심, 그 정치인들한테도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을 지켜라, 그죠? 뭐 이런 말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초심입니까? 네? 시작이죠. 처음이니까 시작하는 마음인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잘해야겠다. 예.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 또 예? 내려놓은 마음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께서 다 정말 불심이 깊어서 그런지 그 기본 자세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열심히 잘해야겠다. 예, 그런 어떤 결이고 뭔가 시작할 때의 어떤 각오이기도 한 거죠. 네. 저희 이제 스님들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출가할 때 또는 이제 출가한 후에 이제 선방에 들어갈 때 굉장히 큰 어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사교 입선이라고 해서 교학을 이제 공부하고 선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절차를 밟기도 하고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 내가 내년에 선방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번 해에는 복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공양주를 자청해서 살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내가 수행을 좀더 잘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겠다 해서 기도에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어떤 처음 시작한다는 거는 그냥 막 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을 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 준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계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막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우면 이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그 영화 중에 아라비아의 로렌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국인 장교가 아랍 그 부족들을 도와서 아랍의 독립을 이렇게 도와주려고 노력했는데 끝내는 이제 그게 성취가 되지 않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장교가 사막을 이제 횡단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별 준비 없이 이렇게 급하게 빨리 가서 빨리 뭔가를 성취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별 준비 없이 몇몇 사람들하고 이렇게
출발.

출발했다가 중간에 모래 폭풍을 만나서 아주 천신망고 끝에 다시 되돌아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아라비아의 그 오랜 부족들의 지혜를 듣게 되는데, 사막이라는 먼 길을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한다면은 그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바로 내가 사막에 횡단을 하겠다 해서 바로 들어가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사막을 건너서 상업을 하는 그 대상들은 미리 사막에 가기 전에 만약 한달 정도 사막을 여행한다고 하면은 두달 이상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거기 탈 낙타도 준비하고 이런저런 준비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몰랐던 영국인이 그냥 바로 가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오면 되겠다 생각했다가 중간에 악천후를 만나서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명상도 어찌 보면은 굉장히 쉽고 또 누구나 할수 있고 또 그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까 봐 우리가 좀더 쉽다, 또좀더 가볍게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그 부분은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막 그냥 내가 오늘 명상해야지 하는 마음 들었다고 막 시작해서도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처럼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는 물론 이제 스님들처럼 복을 좀 짓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해서 좀더 집중력을 길러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가짐이 되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것의 가치, 그것의 중요성을 잘 생각지 않고 그냥 쉽게 하고 또 그러니까 또 쉽게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마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시작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면은 시작한 사람이 아니죠. 이미 어느 정도의 단계가 진행된 사람이죠. 모든 일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마음 자세가 어떤 상황을 가져올까 오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배우려는 자세, 알려고 하는 자세가 나오는 거죠. 명상을 할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책을 열심히 읽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명상 관련한 서적들을. 물론 때때로 필요하기도 하지만 책을 읽었다고 명상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의 문제라서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와서 그래서 어떤 책을 읽고 오신 분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제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그 읽었던 분들은 내가 명상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책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물론 그 책은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의 책이겠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지도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 수행을 하면서 그것과 자꾸 맞춰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온전히 거기에 몰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체로 책 읽고 오신 분들이 머리로만 명상을 하셔서 실제 명상의 단계 진행이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은 한 1년 동안 계속 그렇게 명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오면서 명상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에 대한 생각과 명상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 알려는 자세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입니다. 중간에 힘들면 포기하고
그냥 멈추려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마음을 낸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한번 해보고 하지 뭐 이런 식의 그냥 일반적인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되새겨 본다면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끝까지 이것을 해내겠다는 마음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서 또 배워온 분들이 많다고요. 여기저기서 또 많은 곳에서 하다 보니까 그 배워와서 또 하다가 안 되어서 오거나 또는 이것 말고 좀 다른 걸 해볼까? 더 쉽고 더잘 되는 방법은 없을까?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또는 이만큼 체험했는데 이 체험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할때 이미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네, 특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한국의 전통적인 선은 우리 마음의 청정함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청정함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거죠. 그죠? 예, 마음이 청정하다는 건 욕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내려놓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을 때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은 못 했겠지만 짐작해 본다면 내가 수행을 다 이룩했을 때그 끝의 마음은 어떤 걸것 같습니까? 네? 고요한 마음. 또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편안한 마음. 네, 고요한 마음, 편안한 마음 같은 마음이죠. 그죠? 상쾌한 마음 가져요. 네, 또요. 행복한 마음. 또. 예, 비슷한 말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은 텅빈 마음이라고 보통 말하죠. 고요한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은 고요한 마음, 텅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와 끝의 상태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죠? 처음 시작할 때도 아무것도 모르는 텅빈 마음에서 모르는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도 없습니다. 그때 뭘 알아야 욕심을 생기지. 모르니까 욕심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진짜 초심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난 뭔가 했어. 난 남들보다 집중을 더 잘해. 나는 어떤 경험을 했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거는 이미 처음부터 그것을 목표로 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얻어야겠다. 명상을 해서 물론 우리가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야겠다는 거는 누구나 갖는 당연한 마음이지만 근데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도자가 되겠다. 나는 이걸 통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최근에 꽤 많습니다. 아, 그리고 그것도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분 중에 100시간만 하면 자격을 줍니까? 200시간 하면은 1급 자격을 줍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그것을 얻겠다는 것도 굉장한 욕심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큰 문제는 그 자세라는 거죠.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가짐으로 과연 이게 공부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제 빈 마음, 비워진 마음.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거는 그 마음인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언제 시작해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고 어떤 욕심을 갖고 시작한 사람은 그 마음이 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자꾸 뭔가를 얻고자 하는 쪽으로만 자꾸 가게 돼요. 그래서 뭐 특이한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부대적인 어떤 자격을 획득한다든지 뭔가 이익을 추구한다든지 최근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상황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과연 좋습니까? 그게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본말이 전도된 거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건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면 결코 선명상을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개개인이 얻으려고 하는 것조차도 얻을 수 없겠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단계에서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거기에 이제 자기를 붙이니까 소위 말하는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할 줄 알아. 나는 명상에 대해서 알아. 거기서 안다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굉장히 힘들게 그 마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그런 상태에 안 들어가져요. 내가 뭐 욕심이 있고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게 생기면은 고요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비워져야 되는데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고요해집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뵙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시작할 때 마음이 온전하게 반듯하게 갖춰지지 않으면은 중간에 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역할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의 수행이 충분히 무르익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타적인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초발심이라고 하죠. 초심이라고도 하지만 초발심. 발심이라는 건 좀 더 역동적 개념이에요. 마음을 먹는다, 결심한다, 뭔가 끝내 해내겠다라는 마음인데 이 마음의 기본 바탕은 뭐냐면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때까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보리심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이라 할 때 발심은 발보리심의 준말이에요. 보리의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깨달음을 위한 그런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굉장히 큰 마음인 거예요. 설사 우리가 조금의 어떤 과정에서 개인적인 고통을 벗어나려는 그런 동기에서 출발할 수는 있지만 그냥 그 마음의 폭이 넓어지면 공부는 바탕이 닦여지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에게도 저희가 처음 출가했을 때 발심을 강조하는데 그때 발보리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게 서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사를 경험하면 나를 위하던 일이 실제로는 나에게 해가 되고 남을 위했는데 그게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를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죠. 그죠? 예,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한 일이 꼭 저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비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나를 생각하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죠?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생각을 지우려면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나라는 생각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자기 업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과정이 생겨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문제들을 만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단계인 건데 이제 당장은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이 앞서서요.

그래서 그런데 그와 반대로 수행은 물론 자기 집중된 자기 내부적인 수행을 하지만 마음가짐이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수행은 이기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단계 단계 어려움들을 극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수행은 이타적인 수행이다. 수행하다가 우리가 마장이 생긴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건 다 나를 위한 마음이 있어서 마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은 그 마장이 지나가도 가볍게 지나가고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나를 위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보리심에 서원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유, 명상 가볍게 하면 되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꼭뭐 아주 우리가 이제 안욕따라 삼략삼불 이러면 너무 거창하고 나하고는 무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엄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초발심시 변성정각 이렇게 말합니다. 초발심 처음 발심을 했을 때가 곧 정각을 이루는 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많이 들었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아무 노력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성불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화엄경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제 동자가 53 선지식을 찾아서 한분한분 이제 가르침을 청하잖아요. 근데 한 분한테 배우고 그 다음 분한테 배움을 청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앞에 분한테 배운 거를 싹 잊어버려요. 그렇다고 완전히 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뭘 알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그 다음 스승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부처의 길을 갈 것인가, 보살의 길을 갈 것인가, 무엇이 보살도인가라는 질문을 품고 첫 번째 스승한테 배움을 얻으면 그건 마음에 담고 다음 스승을 갈 때는 완전 새로운 마음으로 묻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승한테도 초심의 마음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의 가르침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3 선지식을 만나는데 그중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있고 뭐 사문도 있고 뱃사공도 있고 또그 기녀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배움을 청할 때는 내가 안다는 마음으로는 배움을 청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에게 가르침을 받겠다. 내가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분들의 터득한 바는 나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텅빈 마음으로 오로지 배움을 청하는 거예요. 오로지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53분을 찾아가는 그 역정이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세분 찾고 나서 아 이거 충분하다 이러고는 멈출 만도 한데 53선지식을 한분한분 찾아가서 그 가르침을 다 청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문수보살에게 돌아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보현보살에게 완전히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뭘 알게 되었을까요? 선제동자가. 아, 그건 전부 다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처음 질문했던 그 질문을 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부처의 마음이었구나, 보살의 마음이었구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마음이 그것이 결과로서 깨닫게 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는 거잖아요. 그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팥을 심는 마음으로 콩이 되기를 바래. 명상을 하면서 뭔가 욕심을 막 내는데 아, 내가 뭔가

기회가 되고 뭔가 특별한 게 되고 막 엄청난 뭐 신통력을 부리고 이런 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은 아주 못난 마음인데 결과는 막 대단한 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래서 처음 마음이 부처의 마음인 거예요. 처음 마음이. 근데 그 부처의 마음이 놀랍게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텅빈 마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움을 갈구하고 알류관이 열망을 가지고 끝없이 구도를 향할 수 있는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목표라는 게 열정이 없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열정을 갖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자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될 때까지 갔는데 그 결과로 뭐예요? 텅빈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마음이에요. 웃기죠? 근데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우리가 물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들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아는 그 마음은 텅빈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출발점의 상태와 끝의 상태에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본질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3선지식을 한분한분 챙겨낼 때마다 선제는 자기 마음의 본질에 더 충실해지는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또 질문하고 그래서 53번째 선지식을 만났을 때 나는 그동안 많은 배움을 배웠고 나는 경지가 굉장히 높고 이제 마지막 단추만 끼우면 나 부처가 될 거야 이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처음 시작한 그 마음, 구도자 처음 시작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명상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뭔가 경험을 했다. 아, 난 뭔가를 했다. 뭔가를 안다. 남들보다 한 시간, 두 시간 더잘 앉아 있다. 암한심이 생기거든요. 스님들도 그래요. 선방에서 남들은 막 몸을 비틀고 이제 난 집중을 잘해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암한심이 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공부의 바른 방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그 초심을 잃지 마라. 그건 되돌아서 그 생각을 해서 리마인드 해서 그 마음을 다시 생각하라. 그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음. 알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근데 그 마음은 나라는 생각도 없고, 오로지 진리를 향해서, 오로지 부처의 길을 향해서 집중된 마음이라서, 그래서 그 마음으로 쭉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달라지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명상을 하면 내가 달라질 거야. 내가 뭔가가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물론 그 기대가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우리 명상을 경험하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몸에도 변화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서양에서는 이걸 의료에도 활용할 만큼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심리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학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명상을 하다가 학습에도 굉장히 효율이 있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를 바라고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면은 이건 수행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이제 옛 선조들께서 그런 거에 마음 쏟지 말라. 그거를 자꾸 얻고 그거에 이제 마음을 쏟고 그런 것 외도다.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그게 우리 마음을 다른 데로 삿된 길로 끌고 가고 또 실제로도 그런 종류의 수행법에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이게 하고 그래서 정말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뭔가 변화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나의 마음은 순수하게 초심으로 나는 모르는 존재. 그래서
더 뭡니까? 모르니까 더 알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

부르는 거죠. 그래서 끝없이 정진하는 그 정진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체험했다, 어느 정도 뭔가 단계에 올랐다면, 이걸로 충분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러다가 안 하거나 또는 그 상태에 이게 정체되면은 사실은 그 단계 정체된다는 거 없어요. 뒤로 미끄러지죠.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 다시 시작할 때 사람들은 또그 전에 했던 걸 갖고 내가 안다. 난 해봤어. 이런 마음으로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다시 진짜 시작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모른다. 난 처음이다. 이 계에 첫 발을 들이는 사람이다. 오로지 배우려는 마음, 알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추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어렵게 이제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쉬운 거예요.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뭘 하고 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난좀할수 있어. 난 잘하는 거야. 남들보다 나아.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사실 경계할 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경계하고 마음의 그 배우려는 마음, 모자라고 내가 모른다는 마음을 유지하면은 그건 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두는 어떤 겁니까? 답이 없죠. 당장 모르죠. 내가 그거 알면 화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간절하게 알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에 꿰어 맞추고 이러면은 그게 공부가 아니고 생각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스승이 된그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해서 스승이 되었다면 그 스승은 어떤 존재냐? 그 스승 역시 무지한 스승이에요. 선사들이 그죠? 나 아무것도 한거 없어. 나 가르쳐 준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게 바로 가르침의 본령이에요. 얼마 전에 저기 성철 스님의 열반송에 내가 사람을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걸 타 종교인들이 아, 성철 스님이 사람을 속였단다. 마지막에 실토했단다 이러면서 우리 이제 불교에 처음 들어온 분들에게 아, 그렇게 이제 호도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당신이 뭡니까? 당신이 알려준 것조차도 본질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자비심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쳐준 것조차도 어긋난다는 그런 본질, 본연 그 자체에서 한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이게 수준이 안 되니까 그 말이 사람을 속인 이야기로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스승이 진정한 스승은 그것조차 없는 스승이에요. 안다는 것도 없고 알려줄 것도 없는 것이 진정한 스승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마음을 그대로 갖고 가서 끝 마음이 된다면 그게 우리가 공부입니다. 화엄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범부여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처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는 거죠. 부처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어렵게 막 특별한 마음을 내는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 모른다는 그 마음, 그래서 알려고 하고 배우려는 열망을 갖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길을 한번 출발하면 진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여러 번을 반복해도 맨날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할 때 정확하게 목표를 잡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올바르지 않은지를 확실하게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 네, 그때 그 올바름이라는 거는 오로지 순수한 마음, 오로지 텅빈 마음, 모른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출발한다면 끝까지 갈수 있어요. 그 끝은 각자에게 어떤 형식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같은 상태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오늘 네, 그래서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명상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시되 아, 내가 이 공부를 정말 진지하게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내가 모르는 나를 계속해서 배워가고 알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모름을 완전히 타파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다른 단계의 무지의 상태로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괜찮은 척 하루를 보내고 혼자 있을 때야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오래전 우리와 같은 질문을 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6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삶의 방향을 찾고 있는 당신에게 시타르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드라마 붓다.

BTN 불교 TV와 함께하는 2026년 톡톡톡 설법학교에서 제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AI의 기술로 새롭게 만나는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법문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을 잇는 스피치. 새로워지는 전법의 길을 넓혀갑니다. BTN 불교 TV 대표 아나운서 김지원. AI 활용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전문 강사 PD 이혁준. 스님의 한마디가 더 넓은 세상에 닿도록 AI로 만드는 법문 과정과 스피치 교육 과정을 BTN 불교 TV에서 준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교의 지혜, 전법의 새로운 길이 펼쳐집니다. 교육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은 BTN 부따회 콜센터 1855-0108번입니다. 본 교육은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승려연수 인증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사장울야 세전소골에 무주상구시 목덕역구 역시 불가사장 수구리 보살라 능유소유주 수구리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기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기 응공양유물 탐혀

불은 이웃세존 불설여시 신신경경아종성례소득에 아미진 등문여시 지경세존약구유인 등문시경

현명한 이는 자신의 불순한 행위들을 단계별로 조금씩 시기를 보아가며 제거하네. 마치 장인이 은에 붙은 불순물들을 벗겨버리듯.

10가지의 장엄한 비를 내리매 100가지, 1000가지며 100,000가지니 물은 비록 한 맛이나 장엄은 각각 달라 구경의 변제도 그와 같아서 10가지, 20가지 법을 말하며 100가지, 1000가지로 한량 없지만 마음과 생각에는 차별이 없네.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 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 법회로 현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의 지혜와 함께하는 시너지의 노정렬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서 저희가 궁금한 모든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요. 또 정보통신시대 AI는 우리가 묻기도 전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곤 합니다. 하지만 알면 알수록 정작 쉽사리 잡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언젠가 마주하게 될 죽음 앞에서 나는 내 생을 잘 살았노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죽으면 과연 그 다음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현인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정보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를 안내해 줄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지혜를 여쭤볼 현인, 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성구 교수님과 만나봅니다. 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짜일까? 실제일까라는 주제로 교수님과 깊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교수님. 내가 죽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고 나서도 혹시 의식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늘 궁금했었던 건데요, 교수님.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 문제는 사실 그 고고학자들의 그 연구에 하면 인간이 그냥 인류라는 것이 생겨날 때부터 예. 그 삶과 죽음 문제에서 소위 그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 과학에 들어오면서 19세기 이후부터 유물론이 이제 과학계에 횡행하면서부터 예.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시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의학자들이라든가 의사들이 그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소위 임사체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0: 임사체험.
1: 네. 네. 그러니까 임사체험이라는 건 뭐냐면은 삶과 완전한 죽음 사이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었는데 예. 어떻게 하다 보면 살아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near death라니까 죽음에 가까이 이른 사람들의 체험인 거죠.
0: 죽음에 임했다 해서 임사체험이군요.
1: 네. 그러니까 네. near death 네. experience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2000년 한 3년쯤만 되더라도 벌써 미국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뭐 예. 1300만이나 임사체험을 했다는 그 통계가 있고요.
0: 1300만이요?
1: 1300만요.
0: 1300명이 아니고요?
1: 네, 그 본인이 갤럽 조사니까 예, 예. 자기가 이제 체험했다고 말한 거고. 근데 이제 소위 우리가 호스피스 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호스피스란 말도 만들었고 예.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은 적어도 1991년까지 예. 의학계에 보고된 임사체험이 한 3만 건 정도 된다거든요.
0: 아, 그렇게 많군요.
1: 아, 그 사실은 그 뒤에 조사해 뭐 여러 가지 보면 3만도 작은 거죠. 어쨌든 그 의학계 보고된 게 3만 건인데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가 깨어났던 사람들인데 많은 경우 죽은 뒤에 어떤 우리가 소위 저세상이라고 부르는 그 사후세계를 경험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종교는 그 뭐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다 사후세계를 얘기하죠. 따라서 그 사후세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 경험으로 체험을 못하지만은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를 하고 적어도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전혀 무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0: 예,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풀어가자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내가 있는 이유가 뇌가 있고 세상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0: 그리고 의식이 있는 뇌가 있고, 그러니까 의식하는 뇌가 뇌의 지각으로 현존한다면 살아있는 거고,
1: 네.
0: 만약에 의식하는 뇌가 없어지고 뇌가 죽은 뇌사가 되면, 예를 들면 뭐 죽음도 심폐사가 있고 뇌사 등등 있습니다만,
1: 네.
0: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뇌가 활동을 정지하면 죽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1: 네.
0: 그 후에 의식이 있을 수가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1: 사후세계나 또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미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뭐더 이상 뭐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 지금 임사체험 문제는 그 세계 3대 의학 저널에도 다 실리고 있습니다.
0: 아, 3대
1: 그러니까
0: 의학 저널에도 실릴
1: 3대
0: 정도로.
1: 의학 저널에도 실린단 말은
0: 예.
1: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거를 다 도대체가 사후세계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는다면
0: 예.
1: 뭐라고 설명할 건가? 또는 이게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어떤 적절한 답을 못한다면 우리가 부정을 할 수는 없죠. 부정만 할수 없죠. 물론
0: 그러네요.
1: 일상 경험에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긍정도 못하지만은 부정도 할
0: 부정할
1: 수
0: 수 있는 근거도
1: 없습니다.
0: 없는 거네요.
1: 네.
0: 일단은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그 상태가 우리의 마음 상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1: 그 임사체험이나
0: 예.
1: 사후세계를 말하는 것을 당신이 조사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니까 당신이 이런 면에서 실수를 했다. 그 자료가 틀렸다. 이렇게는 해서 그 자료를 부정하는 건 맞지만은
0: 예.
1: 그 자료에 대한 그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두뇌 상태가 마음의 상태인데
0: 예.
1: 두뇌가 없을 때도 불구하고 의식이 활동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흰 까마귀를 봤거든요.
0: 예.
1: 어떤 사람이 그 착각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0: 예.
1: 어쨌든 봤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과학계에서 만약 가정하기를 과학계에서는 모든 까마귀는 조사해 보니까 그때까지 조사한 것은 검었어요. 거기 이제 균합적 추론이거든요. 100만 마리, 뭐 200만 마리 해봤더니 다 검었으니까 균합적 추론으로서 모든 까마귀는 검다 하고 이제 어떤 하나의 기본 전제를 세웠어요.
0: 예,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
1: 까맣다 하고 이제 전제를 세웠어요.
0: 네.
1: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과학적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런데 누가 숲속에 가다 보니까 흰 까마귀가 하나 발견됐어요.
0: 하얀 까마귀
1: 화인
0: 찍.
1: 까마귀 봤어요. 자기가
0: 오.
1: 봤어요.
0: 예.
1: 검은 것만 있는 것이
0: 있는 게
1: 아니라
0: 아니라.
1: 흰 것이 있었다고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죠.
0: 예.
1: 지금 이게 지금 두뇌와 마음을 좀 비우는데,
0: 예.
1: 그럼 이때 저기 비난하기를, 당신이 그흰 까마귀라 그러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그거는 흰 비둘기를 당신이 까마귀라고 착각했다. 그렇게 한다면 그 비난이 맞습니다. 그렇게 비난한 건 맞거든요.
0: 예.
1: 또는 그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흰 까마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당신이 잘못 보고 뭔가 착각을 해가지고 그랬다는 증거를 댄다면은 흰 까마귀는 잘못된다고 한다면 맞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까마귀는 검게 마련인데 흰 까마귀라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이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흰 까마귀란 말은 지금 검지 않은 까마귀도 있다는 말인데 까마귀는 검기 때문에 네 말이 틀렸다는 말은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거든. 네 말이 틀렸으니까 네말 틀린 거라고 말하는 건 똑같아요.
0: 그렇죠.
1: 그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선결 문제 요구의 오류라 부르거든요. 지금 저희 삶과 죽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0: 예.
1: 지금 목숨이 끊어졌다고 심장도 정지했고 뇌도 정지한 상태에서 누가 사후세계를 봤다거나 윤회를 말한다면은 그건 뭘 전제를 하냐면은 몸이 없어도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거든요.
0: 예.
1: 지금 그걸 말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인데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 된다는 말은

0: 이 말과 똑같잖아요. 까마귀는 검게 말했는데 흰 까마귀는 이딴 건 틀었다는 말과 같거든요. 그럼 그런 걸 부정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조사했던 임사체험이나 그 윤회 같은 거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두뇌의 어떤 착각이라든지 두뇌가 환상을 봤다든지 이런 거다 했기 때문에 틀렸다 한다면 그건 맞아요.
1: 예.
0: 그거는 올바른 그 비평 맞거든요. 또는 아, 당신이 지금 뭐 사후 세계를 봤다는 것을 우리가 자 조사해봤더니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소망이라든가 어떤 산소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두뇌가 이제 활동을 멈출 순간에
1: 예.
0: 그런 걸 경험한다는 증거를 제시한다면은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건 옳지만은 그렇게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를 어디가 잘못됐다든지 뭐든가 착각했다든지 그걸 지적하지 않고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고 지적하는 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예, 예.
0: 까마귀는 검게 말해도 흰 까마귀에서 틀렸다는 말과 마찬가지여서 그거는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습니다.
1: 사실은 모든 세상의 까마귀가 까맣다고 믿어왔지만 실제 하얀 까마귀, 흰마귀라고 해야 되나요? 있을 수 있거든요, 그죠?
0: 네, 네.
1: 예. 그 사람이 진실로 그렇게 말을 했다면.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뇌 상태가 의식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0: 네.
1: 뇌 상태가 아니더라도 의식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0: 그런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1: 3대 전월에도 사례들이 실리고 네. 논의가 될 정도로
0: 네.
1: 그러면 이걸 사후 세계, 세계가 너무 크니까 사후 의식이라고 해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사후 의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0: 정확한 표현은
1: 네.
0: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두뇌가 지금 상태가 멈췄으니까
1: 두뇌를 떠난 마음 상태, 의식 상태.
0: 예, 예.
1: 이거 화두를 던졌는데도 굉장히 있을까 진짜 그러네요. 저희는 임사 체험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근데 그 모든 많은 분들이 수만 건에 혹은 아까 1,300명이 갤럽 조사에서 했다고 하는 미국사를
0: 네, 1,300만
1: 보더라도
0: 네.
1: 그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한다. 그건 또 오히려 상정할 수가 없어서.
0: 네. 거짓말 한다기보다도 착각이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착각했을 수는 있죠.
1: 물론요. 예.
0: 착각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착각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결정적인 사례도 있거든요.
1: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일 궁금합니다.
0: 그건 이제 유명한 걸로서 1991년에
1: 예.
0: 팸 메이놀즈라는 미국의 작곡가 겸 대중가요 가수가 그 수술을 뇌수술을 받았어요.
1: 예.
0: 그 뇌수술을 받았는데 그 동맥뇨라 그래가지고 뇌 동맥 하나가 크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다른 신경을 뇌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뇌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활동을 못하거나
1: 네.
0: 동맥뇨가 터지면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생명이 위험할 증세가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동맥뇨가 너무 커서 그냥은 못합니다. 그래서 소위 저체온 심정지법이라 해가지고 체온을 15.6도까지 낮춰요. 우리
1: 36.5도인데요.
0: 36.5도잖아요.
1: 20도나 낮춰요?
0: 근데 20도 이상 낮춰요. 15.6이니까 낮추고 그다음에 몸에서 피를 다 뽑아요.
1: 실제 행해지고 있는
0: 지금 상태에서 피를 뽑으면 우리가 죽지만은
1: 예, 예.
0: 그 체온을 낮춘 사람에 뽑고 뽑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심장이 이제 활동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1: 심정지가 오죠.
0: 그 심정지 오고
1: 예.
0: 그다음에 그 심정지가 오니까 두뇌로
1: 가는
0: 그 저기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1: 예.
0: 피가 없으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산소도 공급이 안 되고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고 두뇌가 활동이 멈췄잖아요.
1: 뇌정지까지 온 겁니다.
0: 예, 뇌정지죠. 그런데
1: 예.
0: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1: 예.
0: 전부 다 몸에다 의료 장비를 부착해 갖고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1: 체크했겠죠.
0: 관찰하고
1: 예. 예.
0: 그다음에 귀마개를 꼽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두뇌에서 뇌파가 나온지 안 나온지도 다 검사했어요. 뇌파가 완전 정지됐어요. 7시간 동안. 그 7시간 이제 수술이 끝났더니 팸 메이놀즈가 깨어나서
1: 예.
0: 하는 말이
1: 예.
0: 자기가 수술 광경을 다 봤다는 거예요.
1: 소위 말하는 유체이탈했다는
0: 그런 거죠.
1: 그죠?
0: 우리가 흔히 수술 광경을 다 봤는데 그때 표현이 재밌어요.
1: 예.
0: 자기 평소 때보다도 의식이 더 명료했다는 거예요. 더 맑았다는 거거든요. 맑고 깨끗했고 의사들 사이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다는 말까지 해요.

0: 또 뼈를 잡는 톱이죠. 예. 톱이 치과형 드릴과 같았다는 것도 치과형 치과.
1: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정확했던 건가요?
0: 아, 정확했어요.
1: 아, 참.
0: 그래서 근데 그냥 정확한 정도가 아니고. 예. 그게 의료 저 의학적 관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몸에다 저 도구가 붙어 있어가지고 눈은 가렸으니까 뭐 그
1: 당연히 못 보는
0: 거지만은 뇌파가 지금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전부 다 지금 관찰됐거든요. 그리고 더 거기다 다 의료 일지가 다
1: 그렇겠죠.
0: 기록이 돼 있었어요.
1: 예.
0: 그래서 이게 2002년에 그 여기 91년인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임사체험에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BBC 방송국에서 그 이 담당 의의를 인터뷰를 했어요. 예. 그 스피치를 박사인데 스피치 박사 있더니 스피치 박사가 증언하기를
1: 예.
0: 팸이 말하는 것은 다 맞다.

0: 우리 의사들이 20명이 되는데 20명이 넘었어요. 20명이 되는 의사들이 무슨 일 했든지 정확하게 묘사를 했고 어쨌든 폐암이 한 말은 다 맞다. 근데 나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해서 발뺌을 했어요. 그 이미 정말 사후세에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없던 말도 않고 그냥 나는 모르겠다 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할 건가를 생각하는 의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일부는 예. 이거는
1: 뇌활동을 떠나서 활동하는
0: 뇌활동을 떠나서 저기 활동하는 의식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1: 설명할 수 없죠.
0: 그리고 더군다나 팸 레놀즈가 한 말 중에 하나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걸 본 것뿐만 아니라 예. 사후세계를 또 갔어요. 사후세계를 가서 자기의 돌아가신 할머니와 삼촌을 만나갖고 뭐라고 말해서 그냥 거기 있고 싶었는데 죽어온 자식들이 있어서 좀 걱정했더니 삼촌이 떠밀어서 자기가 다시 왔다는 말을 했는데 그런 건 확인할 수 없죠.
1: 그렇죠.
0: 그렇지만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의사들의 대화 같은 건 확인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확인되는 거 있고 확인 안 되는 게 있는데 적어도 확인되는 걸 놓고 볼 때는 다 사실이고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의사가 하나 있다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지해서 사후세계가 있고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걸 그거 말고 뭐가 설명할 거냐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일부의 의사들은 요거 예. 네덜란드에 있는 의사인데 의사 이렇게 표현해요. 아 그거는 그럴 리가 없다. 마취중 각성일 거다. 마취 상태에서 예. 보통 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1,000명 중에 두세 명은 마취 중에서도 의식이 깨어 있을 수 있대요.
1: 예.
0: 마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이 깨어 있어서 이건 마취중 각성이다.
1: 근데 그
0: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 예.
0: 자, 그럼 둘 다 전문가예요.
1: 둘 다 의학 전문가죠.
0: 예, 뭐 예를 들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사들도 전문가고 예. 아 그걸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마취중 각성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전문가예요. 그럼 두 전문가 집단이 지금 서로 이게 저기 의견 대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일 보고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진실 가능성이 있느냐를 빠져야 되는데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예. 우월리라고 그러는 그 네덜란드 의사가 마취주 각성이라는 건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았어요.
1: 그렇죠.
0: 보지 않고
1: 예, 미국 사례니까
0: 도대체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려면은 마취 중에 각성했을 거라고 추론한 거예요.
1: 아까 까마귀 흰 까마귀 얘기 비슷하네요. 네,
0: 추론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저기 의료 일지가 있고 정확한 의료 일지가 있고 그다음에 저 의료 관찰이 됐는데 이걸 도대체가 두뇌세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하는 의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사람 주장을 들어보고 예. 어느 쪽에 더 옳을 가능성이 큰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 만에 하나 마취중 각성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1: 근데요 잠깐만요 교수님. 예. 제가 의학 전문가가 아니라 마취중 각성이 있을 수 있는데
0: 네.
1: 그렇다고 해서 이미 뇌를 여러 가지 지금 메스도 되고 의료용 톱도 지금 작동한 상태

0: 잖아요. 그 아픔은 잊은 채 사람들은 대화랑 그것만 할 수 있나요?
1: 그럴 수가 있는 거가 어떻게 되냐면은
0: 그 부분만 마취가 돼서
1: 어떻게 해서 이제 마취중 각성이라 부르냐면은 저기 팸 레이놀즈가 이런 걸 봤다 그럴 때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제 막 피를 뽑아갖고 이제 의식이 사라질라 그럴 때 시간적으로 볼 때 계산하지 볼 때 그런 때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거죠. 적어도 어쨌든 그 이런 사건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두 전문가 집단이 이런 대응할 때 안 보고 추론에 의해서만 한 사람이 더 맞을 건지 아니면 그 정확한 의료 관찰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맞을 건지 이것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판단해야죠. 아무래도 마취중 각성보다는 팸이 실제 뭐 그런 걸 봤다고 보는 쪽이 더 확률이 높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를 설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스라 해가지고 호스피스 운동을 일으킨 그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의 말을 의식해가지고 일부러 시각장애인만 골라갖고 10년 이상 시각장애인 사람만 골라갖고 임사체험을 따로 연구했어요.
0: 아,
1: 했더니 근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인데 오늘 병실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아는 거예요. 자기 수술한 의사의 그 넥타이가 어떻게 생겼고 병실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고
0: 시각적인 얘기까지
1: 자기를 깨운 사람이 누군지를 시각장애인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엘리자베스 키블로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걸 반대한 사람들한테 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그들도 죽으면은
0: 그 입장이 그럴 것 같으니까
1: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도 죽으면은 그런 걸 체험할 테니까 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 근데 이 엘리자베스 키블로로서는 대단한 사람으로서 여성 명예의 전당까지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의사로서 경험을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닌 사람들은 그러면 그 반대한 사람, 찬성한 사람 놓고 볼 때 누구의 말이 더 맞을 가능성이 크냐.
0: 그거를
1: 확률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대강 그 토론토 대학교에 조엘 히튼이라는 또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물론 임사체험자들을 그 얘기를 듣고 사후세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0: 예.
1: 그 사람은 대강 그렇게 말합니다.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사들이 대개 한 5% 토론토 대학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럴 리가 없다. 두뇌 상태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는 게 95% 정도로 나눠졌다는데 토론토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율이 그 정도로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95%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쪽이 옳겠지 하고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는 걸 믿고선 그냥 구체적으로 사례를 조사하지 않고서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보고 나서 주장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상태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의학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후세계가 있다는 걸 부정하려면 그 두뇌 상태가 마음 상태라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흰 까마귀, 검은 까마귀 논쟁감 같은 게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 사례가 어디가 잘못이 있었다든지 착각이라든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한 20가지 정도의 대안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가지 정도의 대안론이 나왔다는 말은 어느 한 가지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누군가가 이런 대안을 내세웠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딴 걸 내세우고 그게 안 되니까 또 딴 걸 한 20가지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20가지 정도의 대안론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 반대하는 사람들도 사후세계 존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우왕좌왕하는 입장이 있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여기서 교수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때 영혼이란 말 쓰잖아요. 소울.
1: 네.
0: 뭐 소울메이트란 말도 쓰고.
1: 네.
0: 그래서 영혼이 과연 어떤 것인가? 혹시 지금 말씀하신 사후의식, 뇌가 정지됐거나 뇌가 멈춘 상태에서 의식할 수 있는 그것이 영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뭐 문학자들은 너무

0: 화면을 그냥 우리 인간의 정수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비유적으로 과연 플라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영혼 불면으로 이데아를 찾아간다고
1: 네, 그렇게 말하죠.
0: 고대 그리스 철학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혹시 이런 사후 의식, 뇌가 정지되고 나서도 우리 인간에게는 의식 상태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있다라는 걸 의식하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1: 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불교를 제외한
0: 예.
1: 나머지 종교와 사후 세계를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불멸의 영혼이 있다고 믿거나 상정하는 거죠.
0: 아.
1: 적어도 그런 게 없다면 다른 설명할 길이 없다.
0: 세상에서
1: 상정하는 거죠.
0: 근데
1: 불교는 불멸의 영혼을 부정합니다. 그게 무화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0: 불멸은 없죠. 예.
1: 무화를 주장하면서도 윤회는 주장하거든요.
0: 예.
1: 그러면 그게 모순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우리 하게 될 텐데, 그거는 모순이라고 우리가 단정 짓는 것은 우리의 사물인식 방식이 실체론적이고 이분법적이겠습니다. 실체론이란 말은 뭐냐면은 제일 원인이 있어서 그 제일 원인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가 일어난 것이다.
0: 그러니까 예.
1: 다른 것과 관계를 맺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거 실체론이라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불교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은 불멸의 영혼도 없는 거죠.
0: 네.
1: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누가 죽어서 윤회한다는 뜻인데 그 사람의 생각에는
0: 네.
1: 누구라는 게 없는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불교는 그렇게 보질 않고 불멸의 영혼은 없지만은 불멸의 영혼은 없지만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동일성은 없지만은 연속성이 있다 하는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제일 예,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를 이해하기가 쉬운 점이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10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전부 다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게 세포 생겼으니까 물질이 다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내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든 것은 두뇌 신경이 만든 그 시냅스 연결인데 이것도 다 바뀌었거든요.
0: 네.
1: 이거 늘 바뀌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 사이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0: 동일하진 않지만.
1: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내가 한 일에 내가 오늘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동일성은 없지만은 인과로 연결된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1: 10년 전에 내가 9년 전 나를 바뀌고
0: 예.
1: 그 9년 전 내가 8년 전 나를 바뀌고 해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성은 없지만 연속성이 있다. 그게 불교의 맛에 말한 무아윤회입니다.
0: 예.
1: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영혼을 상정하건 연기법을 상정하건 간에 적어도 윤회나 임사체험자들이 말하는 사후세계 인정한 사람들은 어쨌든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0: 교수님도 두뇌를 떠난 의식 인정하는 편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1: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요,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야
0: 예.
1: 말씀드려요. 근데 우리가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라 한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발상 자체, 생각 자체가 아까 실체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뇌는 물질,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은 정신. 그러면 물질이라는 것과 정신이라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해서 이거 실체론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신 물질 이원론이 돼요.
0: 따로 보는 거죠.
1: 네. 그럼 이제 분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걸 합쳐서 볼 수 있는 어떤 관점이 필요한데 불교는 그걸 뭐냐면 연기법이기 때문에 둘로 나눌 수 없거든요. 네. 정신과 물질은 사실은 같은 실제 다른 것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승불교의 최고 논사라 그러는 대승 기준에서는 색심불이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색이 물질이잖아요.
0: 네.
1: 그 다음에 심은 마음이니까 정신이잖아요. 정신과 물질은 다른 것이 아니다.
0: 불이.
1: 네. 불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렇게 보인 것이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 과학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아직은 정신을 연구하는 학문은 없다고 말해야 돼.

우리가 신경과학이나 뭐 의사 그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연구한다지만 그건 정신을 제대로 연구하니까 아직 의식이 본질이 뭔지 몰라요. 본질 모르고 단지 두뇌가 두뇌 활동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고서 연구하는 거거든요. 네네.

0: 잘못이다 생각하는데, 요거를 우리 양자역학을 비유를 하면, 이건 양자역학 물질만 연관하기 때문에 직접 양자역학을 들어서 설명하기만 비유적으로 예. 설명을 하면, 양자역학에서는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자 파동은 다른 거긴 하지만 우리가 보는 방식에 따라서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라고 보듯이, 정신과 물질도 예. 정신 물질의 이중성, 그걸 이제 좀 정확하게 말하면 상보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물리학자 파울리라는 물리학자 한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정신과 물질은 같은 실제 상보적인 측면이라고 보면 참 만족스럽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1: 여기서 상보적이라는 게 상호보완적이다.
0: 상호보완적이라는 뜻으로서 이중성이나 같은 말입니다. 네. 이중성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상호보완적이란 말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성질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중성과 상보성은 같은 것을 달리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입자 파동 이중성처럼, 이렇게 보면 입자고 이렇게 보면 파동인 것처럼, 같은 실제를 우리가 보는 측면에 따라서 물질을 보이기도 하고 정신을 보기도 한다. 우리가 소위 삶이라는, 몸을 가진 삶이라는 생명에서 볼 때는 몸이 물질이고 거기에서 정신이라고 활동하는 것 같지만은,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그 의식이라는 것은,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정신을 보이는 거고 사실은 둘은 구별할 수 없는 거다.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시작해 한 겁니다.
1: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것은 그 팸이라는, 제가 정확하게 미국 가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0: 팸 레이놀즈요?
1: 네. 그분의 그런 임사체험. 네. 그리고 엘리자베스 그분의 호스피스 운동을 하는 네. 그런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 확실히 믿고 또 신념이 있는 거죠. 그죠? 아까 95대 5라고 이렇게 숫자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네. 95대 5라고 5가 틀리고 95가 맞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그럼요. 예.
1: 지금 말씀하신 이 사후 의식, 또 임사 체험 사례가 더 쌓이고 네. 지구에서 이 사례를 연구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네. 정말로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뇌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식의 세계도 있을 수 있다, 혹은 있다라는 네. 것이 더 널리 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 참고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이런 걸 일부러 제가 분류를 하니까 조사를 했는데,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과 교수로 있다가 지금 은퇴를 한, 지금은 명예교수죠,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턴 시절에, 인턴이니까 인턴 시절에 이제 응급실에 근무하는데, 응급실에는 항상 호출이 금방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 호출에 대비해서 스파게티를 먹다가 예. 저기 소스를 넥타이에 흘렸어요. 예. 흘려가지고 지웠거든요. 지웠는데 깨끗이 지워지지 않을 거잖아요. 얼룩이 좀 쳤어요. 그런 상태에서 금방 호출이 온 거예요. 지금 어떤 환자가, 응급 환자가 왔다고 보라고. 그걸 갔더니 볼 것도 없어요. 뭐 홀리라는 어떤 대학 그 신입생인데 그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의식을 잃었어요. 예. 근데 뭐 응급실 처치할 건 다 처치했고 지금 의식도 없으니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병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 저쪽 끝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그 휴게실에 갔더니, 근데 미국 대학 병원이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라면 100m도 넘어요. 그쪽 끝에 휴게실에 가니까 마침 거기에는 사람이 없고 스전이라 부르는 이 홀리의 친구가 서성거리고 있어서 네. 자기가 그 좀 날도 덥고 하기 때문에 선풍기도 이렇게 틀고 소파도 옮겨놓고 대화를 나눴어요. 예.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 다음날 어떤 호출이 왔어요. 호출이 왔는데 홀리가 깨어났다는 거거든요.
1: 그 학생이 깨어났어요?
0: 네. 그래서 응급실에 갔어요. 갔더니 간호사가 예. 이 브루스 그레이슨이라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보러 왔어 했더니 홀리가 눈을 똑똑 하는 말이 예. 나 선생님 알아요. 어저께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1: 선생님 알아요. 어저께 봤어요.
0: 봤어요. 그러니까 브루스 그레이슨이 아니 그럴 리가 있는데, 당신 어저께 그 응급실에서 의식이 없어가지고
1: 의식 상태로 왔는데
0: 지금 누워 있었고 나는 예. 복도 끝에 있는 휴게실에서 당신 나를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아니 난 보니까 선생님이 내 친구 수전이랑 이러이러한 대화를 나누고 소파도 이렇게 옮겨놓고 선풍기도 틀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브루스 그레이슨이

0: 한 그것만 아니라 선생님 넥타이에 그날 보니까
1: 스파게티 자국
0: 스파게티 자국도 있던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이제 브루스 그레이슨이 그 자기가 쓴 말에 머리끝이 섰대요. 이렇게
1: 그렇겠네요.
0: 쓰고 그때 인턴이잖아요. 인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의료일지에 쓰질 않았어요. 의료일지 이걸 쓰게 되면 이 인턴이란 친구가 정신 나간 친구라고 해서 예. 이제 앞으로 승진하거나 의사로 채용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꼭 묻어둔 거예요. 묻어두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1: 딴 쪽에서는 잠깐 깨어났었다 그러겠죠 또? 안 믿는 네. 쪽에서는?
0: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거든요. 완전히 예. 멀리 떨어진 거잖아요. 깨어난 것도 없고 이제 그걸 마음속에 묻어두고 자기 정신과 의사니까 이거 연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정신과 의사가 그냥 환자들을 보고 일반 의사처럼 진단하고 한다면 살기가 편해요.
1: 그렇죠.
0: 근데 이런 임사체험을 연구한다면 그 학계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매장 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길을 택했어요. 네. 그리고 국제 임사체험 연구 협회라는 것을 만들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그 펜 레이놀즈 경우보다 이건 더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걸었었거든요. 그래서 50년 동안 연구를 하다가 소위 요새 우리나라만 번역이 됐어요. 애프터라이프라고.
1: 아, 애프터라이프.
0: 애프터라이프라고 영어로도 애프터라이프인데
1: 사후 세계네요. 네.
0: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도 애프터라이프예요. 거기에 보면 50년 뒤에야 자기가 이걸 고백하면서 이거 쓴 거예요.
1: 아이고.
0: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은 우리가 함부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판단하지 않고 네. 열린 마음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정말 나는 사라지는 걸까가 오늘의 질문이었는데 사라지는 케이스도 거의 대부분이지만 아닌 게 있다. 아닌 게 보고되고 있고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교수님.
0: 그래서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은 예. 우리가 항상 이분부터 생각하면은 물질과 두뇌는 다른 거다 보게 되면 항상 그러면 물질도 있고 두뇌도 아니 그 정신도 있냐고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울리가 말한 것처럼 같은 실제 상보적인 측면이라 본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죠.
1: 예.
0: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물질로 보기도 하고 정신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이 둘은 다른 게 아니다.
1: 네.
0: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할 때 색신 불의 관점에서 본다면 뭐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죠.
1: 그렇군요.
0: 네.
1: 이런 것들 지금 색신 불의 정신과 물질, 물질과 정신 혹은 육체와 정신이 상호 보완적인 것이지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볼 일이 아니다.
0: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물질, 그러니까 입자 파동하듯이
1: 예, 예.
0: 정신 물질이 한 거지. 그 사실은 그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는 학자들인데 기억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의사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네.
0: 사실은 그 보통 사람들처럼 두뇌를 떠나서 활동하는 의식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던 심리학자나 또 물리학자들도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프리만 다이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그 화이만하고 그 저기 프린스턴 고등물리연구소 교수를 뽑을 때 마지막 후보로 올라왔을 때 두 사람이었어요.
1: 양대 산맥이었군요.
0: 화이만하고 프리만 다이슨.
1: 예.
0: 그 둘 올라가니까 둘 다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등연구소에서 의견을 물었어요. 오펜하이머한테.
1: 아, 그 원자폭탄 프로젝트에 오펜하이머한테.
0: 누가 나을 것 같으냐 했더니 예. 오펜하이머가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프리먼 다이슨이 나을 것 같아가지고 화이만이 떨어지고 프리먼 다이슨이 고등 저기 그 물리연구소 교수를 뽑힌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이제 사후세계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비현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도대체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유물론적인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을 신비체험이라 본다면 그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은 정말 그런 거 있다고 믿는 자세. 아, 그런 거 있을 수 없다고 부정한 자세.
1: 자, 두 가지 나왔고요.
0: 하나가 뭐냐면은 신비체험은 실제하지만은
1: 예.
0: 과학적으로 검증을 못 한다.
1: 아하.
0: 왜냐면 반복해야 되거든요. 반복 체험해야
1: 그렇죠.
0: 되는데.
1: 실험이란 건 사실 반복해야 되는데.
0: 뭐 죽었다 깨어났던 사람을 실험자가 왜냐면 과학이란 건 항상 검증한다는 것은 반복 실험이거든요.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러니까 실제하지만은
1: 검증 간복 검증하기 어렵다.
0: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0: 자기가 세 번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 저도 세 번째.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우리가 말할 때 그냥 사후세계라든지 윤회라든지 하면은 미신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지 네. 않고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도 이렇게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계 3대 의학 저널에도 여기에 대한 연구 논문은 실리고 있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아유.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 해도 이 입자 물리학의 가장 미시적인 세상에서 연구한 그 논리가 어찌 보면 우주 전체 그리고 우리의 멀쩡히 큰 육체와 정신에도 적용되는 걸 보면서 네. 아하 정말 이 물리학과 여타 의학 혹은 또 불교계에 네. 아주 심도 깊은 논의까지도 연결되는 거라는 걸 그러니까 역시 연기론이 맞네요. 다 연결이 되네요.
0: 연기죠. 네.
1: 사실은 그러니까 더욱더 현재 삶이 소중하고 네. 뭐 삶과 죽음이 어디까지 경계냐를 고민하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으로서는.
0: 네, 네.
1: 오늘 강의를 듣는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저희 토크쇼를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김성국 교수님께서 언제 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해 주시죠.
0: 네, 저는 뭐 사후세계를 믿으라든지 믿지 말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믿든 안 믿든 간에 바르게 사는 거, 인간이 행복에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에 사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네. 어떠셨어요? 정말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세계가 있을까? 궁금증이 굉장히 커지셨을 텐데 또 바르게 산다는 일상생활에서 의미를 한 번쯤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현인 김성국 교수님 깊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는 다음 시대에 또 시대의 현인과 함께하는 시너지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정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재물을 모으되 벌이 여러 꽃에서 꿀을 모으듯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먹고 사는 살림에 만족함을 눈뜨고 자기 직업에 게으르지 말고 틈틈이 모으고 쌓아 가난하고 어려울 때를 준비하라.

이 세상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그 저열한 가래를 극복한 사람은 그로부터 슬픔이 떨어져 나간다. 연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나가듯이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님 전에 축원 올립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0: 이게 불교의지에 올뜹니다. 전국에 계시는 BTN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대성사 신대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에 야구 종사가 승자 설법 여든 여기까지 했죠.
1: 네.
0: 만약 종사께서 법상에 오르셔서 설법을 하는 기회를 만나거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절에서 이래다 보면 설법을 한단 말이죠. 그 설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큰 스님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종사라고 하는 부분은요, 선교유를 전할 수 있는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스님들이 또 법계가 있죠. 그래서 그 종사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좀 큰 스님을 이야기하는데, 이 큰 스님들이 설법을 할 때는 어디에 올라가 설법을 합니까? 법상에 올라가 설법을 해요. 그래서 그 법상에 올라가서 설법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나거든. 절, 부득, 법에, 절대 법에, 법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작, 현회상이라. 현회상을 짓지 마라. 현회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불교를 처음 접하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다는 생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를 오랫동안 다녔던 분들도 불교가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불교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처음 하는 일치고 안 어려운 일은 없어요. 다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말을 배울 때는 어려웠을까요? 안 어려웠을까요?
1: 어려웠어요.
0: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아이는 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세상 바깥에 나와서 걷기까지는 수천 번을 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걸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절에를 처음 가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의 가르침이 존재하는 게 절집의 큰 스님들이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그런 생각을 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1: 네.
0: 근데 대개 보면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안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특히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절에를 오실 때의 목적이 부족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 오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니,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할까? 그것이 소원 이루는 일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 부처님의 목표는 일체 중생이 부처님 되는 부분의 공부를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그 세상 사는 방법이 쉽지 않은 게 당연한데 불법을 공부하는 것 자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장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가볍게 시작하지 마시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이 어려운 부분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우리가 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가끔 어떤 불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소원을 이루러 왔지 부처님 공부를 그렇게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부처님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로 가는 방법을 구함과 우리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 자체도 불교 공부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당연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라,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 테이골시 마며. 무슨 얘기냐면 테이골심을 내지 마라. 테이골심이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굴복해서 뒤로 물러나는 생각을 내지 마라. 사람들이 절에 오셔서 조금 다니다 보면 불교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포기하는 부분이 삶이 가장 저열한 불교일 수 있습니다. 쉽게 접근하지 말고 반드시 뒤로 밀리지 않으면 반드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골심이라는 얘기인과 여러분들이 불태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뒤로 물러남이 없는 거예요. 한번 왔으면 꾸준하게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를 다니신 분들은 어떤 부분의 결과를 금방 따려고 하지 말고 멀리 보고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의 결과는 헛되지 않는다. 그래서 구인사 같은 경우에 가보면 구인사에 이렇게 표지판에 써 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써 있던가요? 변하지 말아라. 변하면 쓸 수 없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이야기와 좀 부합하는 부분 내용이 아닐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태골심을 내지 마라. 혹 잣 관문상하라. 혹 관문상을 지어서, 여기서 관문상이라는 자체는 어떤 얘기냐면 늘 듣던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 법문을 듣다 보면 법문 내용이 거의 다른 얘기를 합니까? 비슷한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스님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스님이 똑 떨어지는 쪽집게 같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항상 상담을 하면 그 상담의 결과는 어떻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래 하는 얘기가 물어보나 말아라 이거예요. 가면 반드시 그 얘기 해줄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문상이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중에 가장 큰 노력은 기도하는 노력보다 큰 게 있습니까? 제일 큰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청정에게 비워지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면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그 다가서는 행위를 통해서 그 가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 가봐야 뻔하다 이거예요. 속 시원한 얘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속 시원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 가보나 마나 뻔한 얘기가. 큰 스님이 항상 경책을 하실 때는 열심히 기도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가보나 마나 큰 스님은 처음부터 기승전결이 꼭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의 법문 중에 최고의 법문은요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 법문이 최고의 법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나를 위한 기도예요. 식자우환이라 식으로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 마음을 다하는 마음을 가렸을 때에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태골심을 내지 마라. 내지는 혹 관문상을 내지 마라. 다 안다는 생각을 하지 마라. 여러분 옛날에 구지선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거든요. 이 구지선사가 열심히 수행을 해도 알아지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수년을 고민하다가 큰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큰 스님에게 찾아갔더니 그 큰 스님께서 마음의 현상을 알고 싶다. 일체 우주법계의 현상을 알고 싶다. 이런 제자의 질문을 하니까 스승이 뭘 가르치냐면 손가락을 하나 탁 올려보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깨닫는 바가 있었어. 스승이 법문을 길게 하지 않으셔. 손가락 하나를 탁 보이면서 이신전심으로 알아먹었어요. 선문답이 딱 완성이 됐어. 그래서 수년을 진리를 고민하고 고민했었는데 스승의 손가락 하나를 보면서 확 깨달았어요. 깨닫고 난 이후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진리를 물었지만 진리를 속 시원하게 답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스승으로부터 깨달음 하나를 따와갖고 나니까 누가 와서 불교를 밀어도 그때부터는 그분은 누가 불교를 뭐 딱 손가락을 딱 내버려. 이게 불교다. 그러니까 자기 상좌가 하나 있었어요. 상좌가 이래 있다 보니까 큰 스님이 누구든지 와서 법문을 물으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손가락만 탁 올려고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큰 스님이 출타를 하고 난 이후에

0: 어떤 사람이 큰 스님에게 법을 물으러 왔어요. 근데 큰 스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큰 스님이 안 계시니까 먼 길을 돌아갔다 다시 오기는 뭐하고 그러니까 그 상좌에게 물었어요. 큰 스님에게 혹시 늘상 하시는 법문이 있었느냐라고 물으니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탁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생각했을 때는 불교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손가락 세우면 되는 거예요. 딱 손가락 세우는 부분의 법문을 봤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들으러 왔던, 법문을 물으러 왔던 사람이 법문을 듣고, 그것도 상좌에게 법문을 듣고 귀가를 하다가 절에를 내려가는 길에 구지선사를 만났어요. 그 구지선사를 만나니까 구지선사에게 제가 이만저만해서 법문을 잘 듣고 갑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법문을 어떻게 들었냐 그랬더니 큰 스님이 안 계시는 자리에 상좌가 손가락을 탁 세워서 법문을 하시길래 잘 듣고 갑니다. 그래서 제자가 올라와가지고 상좌를 불렀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서 큰 스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시간은 없다고 하길래 제가 대신 손가락을 딱 세워서 법문을 했다. 그러니까 구지선사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불자들이 많이 있고 불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내면의 세계는 이해하지 못하고 겉 모양만으로 불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큰 스님이 하는 법문의 그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말에 취해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말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스승은 이 제자에게 이 버릇을 고쳐줘야 돼, 안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한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불교냐? 상주자한테 물으니까 그 부분을 제자가 의심도 하지 않고 손가락을 탁 내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큰 스님이 그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싹둑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 상좌가 손가락에 비해서 피가 뚝뚝 떨어지니까 아프고 겁이 나니까 도망을 갑니까 안 갑니까? 막 도망을 갔어요. 막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에 상좌한테 다시 물어요. 상좌야, 도가 뭐냐? 라고 물으니까 도망을 같은 제자가 스승이 도를 물으니까 돌아서 가지고 손가락을 빡 내밀었는데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확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삶이 다가 아니고 마음이 세상임을 딱 설법으로 가르쳤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은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관문상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서 다른 것 같은 늘상 듣는 얘기처럼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이해했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해서 그런 아상을 내지 마라. 생 용의심하고 또한 용의심을 내지 말아야 돼요. 늘 듣던 법문이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또 아주 쉬워서 별것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법사 스님들이 계속 오시면 새로운 법문을 하니까 참 좋은데 문제는 주지 스님이 초하루 법문도 하고 보름 법문도 하고 또 뭐 그 웬만한 법회는 다 그래 하고 일주일에 한씩 법문도 하고 그때 가면 맨날 새로운 얘기를 합니까? 듣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듣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듣던 얘기가 나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쉽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가나 마나 뻔하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용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의심을 내지 말고 당 수호 문지라고 하면 마땅히 보는 중에 마음을 비워서 예를 들면 필요 기발지시이니 반드시 기발이 때가 있으리니 즉 허해라는 자체는 마음을 비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와서 법문을 들을 때는 상식으로서나 지식으로서 불교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서 들어두면 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들어두면 되는 게 들어두면. 응? 그래서 그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을 비워서 들어두면 반드시 기발일 때가 있으리니, 기발이라는 자체는 크게 깨달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절에, 절에 오랫동안 다녔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꾸준하게 다니다 보면 아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깨닫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욕심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면 지식이 있을 뿐이지 마음의 현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우환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절에 오는 것은 마음을 닦으러 오는 거지 지식을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1: 네.
0: 마음을 얻으러 오는 마음. 그래서 법문을 통해서 일을 하는 부분들도 보면 거기서 무슨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자꾸 하다 보면 알아지는 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마땅히 마음을 비워서 일을 듣다 보면 반드시 즉 깨달을 때가 있으리니 너무 그래 노심초사 할 일이 없어요. 그 대개 보면 절에 오셔서도 너무 똑똑한 것보다는요 꾸준한 게 좋은 거예요.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절에 처음 오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간드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날개를 치다가 조금 가다 보면 배터리가 금방 떨어져가지고 언제 내가 절을 갔냐 하는 식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와가지고는 천천한 거예요. 내가 할 때까지 꾸준하게 꾸준하게 가다 보면 그 꾸준함이 더해져서 은근히 뭔가 알아지는 법이 생기고 그래 했을 때는 본인 스스로가 자포자기 하는 기회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성사에 이제 처음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이 대구를 이야기하는데 대구는 숯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구의 문화가 숯불이래.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대구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타는 건지 안 타는 건지 뜨겁지도 않은 게 그냥 세월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조금 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붙었다 그러면 꺼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숯불이 붙어지고 나면 꺼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꺼질 때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대구라 그러는데 딱 보니까 이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알아지는 법도 생기고 또한 궁극에는 깨달음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득 수학 어자야 말 배우는 자를 따라서 시라건 단지 구판이여다 단지 입가춤만을 취하지 말지어다. 뭐냐면 법문을 하거든 말로만 하는 부분이 법문을 이해하지 말고 그 뜻을 이해하는 글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대개 보면 말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내용은 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뭘 가르치는 걸까요? 마음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죠. 마음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행동을 하면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사람이 취해야 될 어떤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말로 떼어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경우에 불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이 불교는 크게 가치 있는 부분이 불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소위 사음수하면 소위 뱀이 물을 마시면 성독하고 즉 뱀이 물을 마시면 뭐를 만들어내요? 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부처님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단지 그냥 내 아르마리 내 입만큼 이를 쪽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가치 있는 부분의 법문이라 붙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반드시 지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을 구하는 부분의 법문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받아들였을 때 그 독사가 물을

0: 하시면 독을 만드는 그런 독을 만드는 부분에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음수하면 소가 물을 마시면 성유라 즉 소가 물을 마시면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와요.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우유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사가 되실래요? 소가 되실래요? 참 필요한 부분이에요. 참 묘하죠 여러분.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 말을 잘 받아들여서 나를 고치는 약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꽁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좋게 해주면 그걸 좋게 받아들이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말만 들었다고 그러면 삐져갖고 난리를 치고 그걸 가지고 이해를 못하고 마음에 비수를 품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참 묘한 거예요. 왜 똑같은 말을 듣는데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일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양쪽에 다 문제가 있겠죠. 말을 안 한 사람도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 부분을 넉넉하게 잘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는 이왕이면 부정적 시각의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 시각의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1: 네.
0: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그냥 쌈싸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가면 항상 그 사람이 가면 중재를 하고 말리고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딱 생각해보면 누가 떠올라오잖아요. 그 떠올라오는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을 떠올리지 말고 나를 돌이켜볼 줄이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나를 이렇게 딱 생각해보는 거야. 아,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소 같은 생각을 가는지 아니면 독사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궁극적으로 보면 뭘 고치는 거냐?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고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앉아서 관세음보살 부르는 것만 수행이 아니에요. 관세음보살 부르고 노력하고 스님 법문을 듣고 노력을 했거든 노력한 것만큼 현실적으로 달라지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불교에 대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절집에서도 보면 참 묘한 일이 많이 생겨요. 우리가 신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마음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모든 불자들이 이곳에 와서 소원을 이루고 편안함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이 너무 감정이 취해가지고 잘하는 걸 눈뜨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남 호구조사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1: 네.
0: 지혜로운이 배움은 성보리하고 보리를 이루고 보리라는 자체는 깨달음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배워서 보리를 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배워서 생사를 구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금 와서 공부를 하는 부분은 생사를 구하기 위함입니까?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까? 지혜를 얻기 위함이에요. 보리를 구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진리를 구하는 건 어디로 가버리고 생사에 엄만 쌓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건 저작거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과 어떤 그런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업도 정리를 하고 중생의 윤회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잖아요. 근데 법문을 듣는데 겨우 한다는 게 감정만 잔뜩 쌓는 법문을 들었을 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청정하게 비워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불자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시안이라 즉 이것입니다. 생사를 이룬다 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부득 주법인에 즉 법을 주관하는 사람.

0: 사람의 생 경박상하야. 실어금 경박상을 내지 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박상이라는 자체는 경솔하고 가벼운 생각을 내지 마라. 그래서 법을 주관하는 주법인이라는 자체는 누구예요? 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법사를. 어떤 스님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스님들, 여러 스님들이 이제 알맞고 말잖아요. 절회를 수십 년 다녔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스님만 들어도 그 스님 법문 잘하는 스님인지 못하는 스님인지 알아야 몰라요. 그거 가지고 경박상을 내지 말아요. 어떤 법사가 됐든지 간에 법회를 통해서 법문을 할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반드시 중심을 갖고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 네.
0: 결론은 뭐냐면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라 이거예요. 다 그럴만한 가르침의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을 경박상을 가지고 보면 본인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찍히도 불법이고 찍히도 불법이라죠. 받아들이면 다 내 마음을 고치는 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이미 무게를 재잖아요.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스님? 신도님들 가시는 데마다 스님들 평가를 받는 사람들 많아요. 좋은 스님, 나쁜 스님을 구분하지 마세요. 좋은 스님, 나쁜 스님은 그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참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이걸 잘하시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러 가는데 기도를 하는데 목적을 정하는 게 아니고 맨 그런 정보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뭐 대단한 것이냐? 앉으면 아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떻다더라? 어떻다더라? 근데 그게 얼마만큼 큰 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이해되시죠?
1: 네.
0: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지도에 이로 인하여 도에 유장하면 자해가 있으면 불능 진수하리니 능히 닦음에 나갈 수 없으리니 절수 신지어다. 절대 무름지기를 삼가해야 한다. 논에 운하되 논에 이르되 여인 야행이 어떤 사람이 밤길을 가는 데에 죄인이 짚고 닦노거든 죄인이 횃불을 잡고 길을 맡았거든.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횃불을 잡은 사람이 죄인이 횃불을 잡았어요. 어? 깜깜한 길을 가는데 사람들에게 죄를 진 죄인이 횃불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지은 횃불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죄인이 횃불을 잡았어도 그 길만 비치면 되는 거지 죄인이 횃불을 잡았기 때문에 난 안 간다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아시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누군가가 법문을 한다면 법문하는 내용만 들으면 되는 거지 그 법문하는 사람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의 얘기야. 사람의 좋고 나쁨을 따지지 말아요, 이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사라면 부처님의 법문만 들으면 되는 거고 누군가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진리만 들으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뭘 했고 안 했고는 중요하지 않다. 그 결론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절회를 가는 것은 부처님을 믿으러 가는 겁니까? 스님을 믿으러 가는 겁니까? 아시네요? 그러니까 절회를 가는 것은 스님을 믿으러 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믿으러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말씀에 의지하면 되는 거고 큰 스승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댐댐이를 가지고 시비할 이유까지는 없다. 약이 약 2인 악고로 만약 이 사람이 악한 까닭으로 불수광명하면 광명을 받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횃불을 집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지고 가는 횃불은 나는 거기에 잊어서 안 가겠다. 그래서 횃불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뒤에 오면서 횃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타갱 낙참거리한다. 즉 구덩이에 빠지고 참호에 빠진다. 타갱이라는 자체는 구덩이에 빠진다. 낙참, 참호에 떨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길을 깜깜한 길을 가야 되는데 후레쉬를 한 사람이 지고 있어. 누가? 나쁜 놈이. 에? 나쁜 놈이. 결국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 산에 갔다가 뭐가 해가 뉘엿뉘엿 졌는데 나하고 싸운 사람이 랜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낮에 싸웠으니까 해가 깜깜하게 졌는데 네가 비치는 후레쉬는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고 떨어지면 누구만 손해야?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래서 구렁텅이에 떨어지면 누구만 손해야? 삐져봐요. 저만 손해죠. 그런 얘기예요. 문법지차에 법을 들을 적에는 열이 박빙하여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하라. 부처님 법문을 들을 때는 얇은 얼음을 밟는 것처럼 어떻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고 들어야 돼. 알든지 말든지가 아니고 내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잘 받아들여서 오해하지 않을 부분을 오해하지 않고 내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의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은 너무 불교를 어렵게 생각해서 몰아주고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또한 앞에 있는 스님이나 누가 법문을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미리 사전에 다 평가해서 그 평가의 길을 기울이다 보면 실질적인 부분에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게 내가 그 이익이 되는 부분인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를 잘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절에 와서 사는 부분은 이 열이 박빙이라는 걸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판을 걷듯 인간관계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내 한마디였던 사람이 신심이 또 떨어진다면 그것은 내가 엄청난 업어진 거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거스르게 한다면 그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신심이 절하되거나 신심이 떨어지게 한다면 그건 결코 바람직한 일일 수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봉사가 처음과 중간과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내 마음을 살피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내게 누군가에게 비춰지는 부분도 항상 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여유가 있음으로 쭉 부드러워야 된다. 필수 측기목 청현음 하면 반드시 물 움직이 귀와 눈을 기울여 현묘한 소리를 들으며 여기서 현음이라는 자체는 현묘한 소리를 들으며 숙정진 이상 유치하여 마음의 티끌을 맑히어 그윽한 이치를 완상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보면 그 법문을 들을 때는 곧 누구를 위해서 법문을 듣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법문을 들었거든 그 법문을 그냥만 들어서 듣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이야기할 땐 그 누군가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를 거기에 관조해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를 관조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 이게 지금 내 마음 현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내가 행동 거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가 도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문은 재미있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고치는 목표를 통해서 법문을 들어야 공부가 된다고 해요. 옛날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 소위 현미한 소리를 잘 받아들여서 마음에 티끌과 번뇌를 없애기 위한 법.

0: 물로 받아들여라. 하당 후에, 즉 당에서 내려온 후에 묵자 관제하되, 묵묵히 앉아서 이를 관하되, 뭔 얘기냐면 법문을 듣거나 그럴 때는 어떤 강당 같은 데 가서 법문을 듣겠죠. 그래서 거기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묵자 관제하라. 이게 묵묵히 앉아서 법문 듣는 내용을 내 마음에 비춰봐야 돼. 법문 끝! 오늘 숙제 끝!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절에 갔다는 얘기는, 절에 갔다는 얘기는 복을 구하거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럼 마음 고치는 부분이나 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법문을 들었거든, 그 부분을 내가 자꾸 곱씹고 곱씹고 생각해서 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의 생각을 자꾸 가져가야 마음 공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공부 따로 듣는 공부가 달랐을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들은 것만큼 마음이 달라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앉아서 자기 자신에 관하되 여유, 소유 얻은, 만약 의심하는 바가 있거든, 궁금한 게 있어. 법문을 듣긴 들었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 있어요.
0: 그렇거든 방문 선각하며 널리 먼저 깨달은 이에게 따라 찾아가서 여쭤보라 이거예요. 궁금한 게 있긴 있는데 용기가 안 나서 못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1: 있어요.
0: 난 가끔 보면 스님이 너무 어렵대,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도 못 물어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잘하는 게 절대 아니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어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스님도 밥값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꼭 스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궁금한 부분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애를 써라.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아이 난 못 걸어,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은 알아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뭘 좀 그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막 면박을 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몰라서 물었을 때는 그것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부분이, 그게 도가 아니에요. 더 안 되는 게 누가 궁금해서 물으면 여기 말고 딴 데 아주 용한 데 있는 데 가보자고. 그게 문제인 거죠. 공부를 하나 모였거든. 공부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절회를 다니거나 하는 부분은 처음도 마음이고 중간도 마음이고 끝도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따끔한 겸이라도 어그러지 말지어다. 여시 이와 같이 내가 능생정진하여, 이와 같이 해야 바른 믿음을 내서 정진이 가능하다. 그래서 절에 오셔서 그 법문을 듣거나 이래 할 때는 보면 성실한 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서로 도반과 도반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포용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누군가가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땐 고민을 풀어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뭐 이런 어떤 그 진리를 공부하는 쪽에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 그 본인이 조금 아는 스님이 있거나 조금 뭔가 그 남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를 무슨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듯이 우쭐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이도 유해자, 이도 유해자여 인자, 즉 도로서 마음을 품은 자라 할지라도 무시 습숙한 비릇함이 없이 익히고 익힌 애욕애치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애욕애치는 성냄과 어리석음이 탐진치를 표현하는 애욕애치가 전면 의지하여 마음밭에 얽히고 얽혀서 잠복 환기함이, 잠복하여 엎드려가 다시 일어나니 여격일학하나니 하루거리 학질과 같나니 일체시중에 일체 때 가운데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 닦는 것 자체는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와서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다가도 가끔은 내 마음 속에 무시 습득한 것이, 비롯함이 없이 습득하고 습득한 부분이 뭐예요? 탐진치 삼독심이잖아요. 그 절에 와서는 우리가 마음을 고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0: 그게 바로 에오에치가 무시습숙한 까닭이라는 거죠. 습득하고 습득한 부분이 잠재되어 있다 이거죠.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이 마음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는 탐진이 삼독신이 딴 사람한테 일어나는 건 잘 보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부분을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너나 잘하세요. 내가 나를 알아차리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보면 나는 모르고 뺀 상대방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내가 익힌 훈습이 언제 탐진지 상독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잘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니라.

탐욕의 비길 불은 없고 성냄의 비길 죄악은 없다. 존재의 다발의 비길 고통은 없고 적정보다 나은 안락은 없다.

늘 한결같이 꾸밈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BTN 투어와 함께하는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 행사 및 인도 성지 순례의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순례는 두 가지 일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친견하는 뜻깊은 시간과 함께 다람살라와 인도 불교 성지를 다양하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출발하는 6일 일정은 다람살라 티베트 불교 총본산인 남갈사원, 다람살라 코라길 등의 여유로운 순례로 진행되며, 10월 30일 출발하는 9일 일정은 세계문화유산 엘로라 석굴과 회화의 보고 아잔타 석굴, 아쇼카 대왕의 산치대탑 등 인도의 다양한 불교 성지 순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님 친견과 인도 불교 성지 순례를 함께하는 특별한 여정. 많은 불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BTN 굿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영천 은혜사. 불량 연애보다 재미있는 불교 연애. 미혼 남녀 15쌍을 초대하여 진행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는 가을이 가장 아름다운 힐링 사찰. 영천 은혜사에서 은빛 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축제의 설렘 속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BTN 붓다회 절로 갈까와 함께하세요. 올가을 특별한 인연을 만나실 분들은 BTN 붓다회 콜센터 1855-0108번

안녕하세요. 문재인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강의 때는 제가 암경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저는 부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건데, 우리 역사의 어떤 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종과 교종의 어떤 부분에서 선종이 강조되다 보니까 진기조사설 같이 어떻게 보면 터무니도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시대의 시대 상황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시대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이었어.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사유예요. 내가 중심을 쫙 갖고 있으면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가 나의 모습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제가 연기와 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1강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죠. 뭐냐 하면 한자를 보고 내식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도 두카라고 그냥 해석했으면 좋겠어. 반야는 우리가 지혜를 반야라고 하잖아요. 공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공도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공이 없어라고. 공은 없어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꼭 한번 좀 갖고 있다가 제가 공에 대해 설명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자로 바라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불교 경전이 한자 경전이나 뭐가 번역이 잘못됐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석을 새롭게 할 거야.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부처님 경전 한자로 된 아함경이나 남방의 빨리어나 그리고 문자가 이렇게 저기 간다라 지역에도 파편으로 된 이렇게 그 폐엽경이라 그러는데 그 식물의 이파리의 경전이 써 있는 것도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걸 교차 검증을 하면 범어로 됐건 아니면 부처님이 지방을 쓰셨다 그랬잖아요. 지방의 간다라의 어건 아니면 저 빨리 어건 한자건 부처님의 법의 말씀은 100% 같다. 다만 설명이 그 법에 대한 설명에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순서가 바뀌고 어디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은 다 같다. 그래서 번역은 잘못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이 번역이 잘못돼서 내가 해석을 새로 할 거야.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단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단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암송가들이 부처님 말씀을 지켰고 역경을 했던 분들도 부처님의 원어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2500년간 지속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우리가 한자를 잘못 보는 그 시야로 부처님 말씀이 잘못됐어, 번역이 잘못됐어, 이것은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잘못됐다 그러면 초도 비판 받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불자분들은 부처님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처님의 암의 말씀을 니까야라고 같이 오늘부터 비교하면서 보여드릴 건데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을 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장 막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고정돼서 보지 마. 이 말씀이고 또 금강경에서 아주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거 이 부분이잖아요. 내가 이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것도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말씀드릴 건데 고정시키지 마. 우리는 다 관념화 시킨 거야. 이 부분이고 이건 이제 다음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불교에 어떻게 보면 법의 핵심일 수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세상이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 있고 있고 그림자일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거지. 이건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생활로 살아가시는 분들에겐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 같은 이야기예요. 관념화 시켜서 내가 거기에
그걸 고정시켜서 어떤 사람이 이래 저 사람 저래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저도 막 성질 내고 화를 어떨 때 보면 다시 돌아와서 잘 때 막 몸소리치고 막 이렇게 이불킥 하듯이 잘못하고 반성할 때 있어요. 근데 그 모습만 보신 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무진 스님은 정말, 야, 저 어떻게 스님이 됐어?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반성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저는 그랬으나 반성하면 이걸 반성해서 바꿔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이래, 그렇게 되면 저 사람, 그런 분이 아니고 변해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어 그러면 무진 스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야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금강경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건 이게 아닌 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무진 스님은 지금의 무진 스님이 계속 확장할 수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무진 스님이라고 이야기해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도 그런 거고 금강경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현실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현실적인 말씀을 누누이 해주셔요. 그 처음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울사가경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암경에 있는 거고 요거와 대비되는 것이 빨리어 경전의 교계 신갈라경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아주 강조하셔요. 그게 뭐냐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직업을 꼭 가져라.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게 뭐 어디 들어가서 뭐하고 저는 직업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업에 종사하건 무엇에 종사하건. 그래서 제가자는 근면함을 언제나 갖춰야 된다. 근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누누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포교하는데 한 분이 한 60대 넘으신 분이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직업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게 돈을 다 쓴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릴 때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랬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키웠대요. 기 살려준다고. 네. 그게 좋은 게 아닌 거죠. 정말 근면하고 최선을 다하고 부처님의 그 경전에 보면 내용을 쫙 보면 농업, 상업, 축산업 또는 어떤 직업이나 기술에 종사하던 그 일에 능숙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이걸 강조하셔요. 내가 무엇을 하고 능숙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출가했으니까 뭐에 능숙해야 될까요? 수행에 능숙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능숙한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반성하면서 수행에 가야죠. 그리고 이렇게 포교하면서 법문한다 그러면 법문에 능숙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계획하고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셔요. 이 말씀을 그 보살님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클 때 계속 강조했다고 한다면 30대, 40대에 그냥 내가 기살린다고 내가 하고 싶어서 살았던 아이가 책임감이라는 게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아이가 어렸을 때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아이가 클 때 이걸 강조하실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께서는 현실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많이 하셔요. 특히나 이 말씀 드리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라. 이 말씀까지 하셔요. 그래서 재산이 있으면 자신에게
투자해라. 네.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고 하면 50%는 자신에게 투자해라. 또 직업에 투자하고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투자해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저한테 투자하는 것을 잘 못했어요. 돈이 아깝기도 하고 무엇이 아깝기도 하고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전을 보면 선생경이나 아니면 디가자 누경 이 부분이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는데 이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50%는 자신에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4분의 50% 썼으니까 4분의 1이 남겠죠? 4분의 1은 살아가는데 내가 먹고 살고 뭐 하는데 투자하고 나분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해라. 어떠한 일이 올지 모른다. 저축해라. 그러니까 재산을 이렇게 관리해라. 재산의 관리까지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나에게 투자해라. 내 성숙에 투자해라.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투자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저는 절에서 포교하니까 포교하는 신도분들께도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포교하니까 우리 절 관리를 위해서도 또 4분의 1 투자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뭐 이웃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대접을 잘해라.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식들에게 봉양을 잘해라. 그리고 뭐 말씀드렸듯이 재난이 오던가 불이 났을 때를 생각하고 저축도 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강조하셔요. 뭐냐 하면 수행자나 도덕적인 이들에게 보시하여 공덕을 쌓아라. 이 말씀을 강조하셔요. 공덕, 공덕. 공덕을 쌓아라. 우리가 흔히 보시 그러면 저도 이렇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으나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방송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보시를 강조하면 문자가 달려요. 아이고 저 스님 예? 돈 많이 벌려고 그러네? 그런 거 아닙니다. 보시라는 게 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공덕을 쌓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은사스님께서 입적하시고 제천의 옥천사를 제가 이제 맡게 됐죠. 주지가 됐는데 절이 굉장히 큽니다. 됐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금강스님 계셔요. 저기 미앙사에 계시고 지금도 선 한국 선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온몸을 바치시는 중앙승가대의 상담학 이제 교수로 계시면서 또 스님들 수행을 또 이렇게 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무진 스님, 스님 옥천사 어떻게 잘 만들어가고 꾸며갈 거 이거 고민하지만 정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게 있어. 스님이 공덕이 없으면 그 큰 걸 받았을 때 그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해. 정말 중요한 건 공덕이야. 공덕이 있어야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펼칠 수 있어. 그 공덕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 짓눌리게 돼. 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공덕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봤거든요. 비춰봤는데 저는 보면 공덕이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던 게 뭐냐 하면 절에 참배를 가면 제가 스님이니까 법당에 와서 부처님께 절하고 그냥 나왔어요. 뭐가 이상해요?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포교자라고 정말 잘하시는 스님하고 같이 갔는데 스님께서 법당에 가서 절하시고 바로 보시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내가 무슨 보시를 해? 내가 스님인데. 그리고 또 이런 마음 저 안에는 돈이 아까웠나 봐요. 그러니까 쓰는 거에 능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낄 줄 아는 건 좋으나 정말 쓸 줄 아는 거에 쓸 줄을 몰랐던 거죠. 보시의 공덕을 몰랐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꼭 지갑에 보시할 걸 준비해서 가요. 그 지금은 열심히 보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 공덕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불교TV에서도 보시해서 060-8007000 해서 ARS로 보시를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이 강조하는 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꼭 돈을 갈취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성의껏 해서 정말 공부하시는 스님들, 그리고 정말 수행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려운 분들,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단체 불교TV도 그런 곳을 위해서 포교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그 기회를 꽉 잡아서 공덕을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저도
ARS로 이렇게 다달이 나가는 것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너무, 복이 없나? 없는 부분이 왜 그래? 알고 봤더니 제가 그런 아까움이 너무 컸던 거죠. 지금은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 스님인데 겨우 그 정도도 못해요? 저의 업이겠죠. 이걸 이겨내려고 출가한 거고. 그러니까 나의 업을 이겨내는 게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걸 숙제로 놓고 있어요. 이 밴댕이 같은 쪼잘한 이 마음 깨려고 노력을 언제나 하고 있고. 그래서, 저의 부끄러움도 있지만 언제나 귀를 열어놔요. 열어놔서 나에 대해서 잘못된 걸 듣고 싶어 해요. 저는요. 물론 그걸 이야기할 때 처음엔 뭔가 올라오는 것도 있으나 최대한 그러지 않고 나에 대한 비판 들으려고 노력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공덕 쌓고 싶어서. 공덕이 있어야만 복이 왔을 때도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공덕이 없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것에 치이는 거죠. 그것이 인생사고, 금강 스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러한 말씀이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부처님께서. 빚 업승경하고 그 고독경에 있는 내용인데, 소유의 행복, 소유의 행복을 부처님께서 언급하셔요. 우리는 무소유, 그래서 원체 무소유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집착이란 걸 버리기 위해서. 근데 부처님께서는 무소유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욕지적일 수 있어요. 만족할 줄 알아라. 그런데 제과자분들에게 소유함의 행복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행복을 말씀을 쫙 해주시는데 설명을 쫙 해주셔요. 그러면서 소유의 행복, 무엇이 소유의 행복인가? 제과자가 금면하면서 내가 노력으로써 얻었고, 그러니까 소유를 내가 금면하게 팔다리를 써서 노력으로 얻은 거예요. 땀 흘려서 모았고, 법에 맞게 정당하게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소유의 행복,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 잘못해서 뭐 누구 걸 갈취하고 막 뺏어오고 이걸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노력하고 정당하게 행동해서 재산을 모였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정당한 재산이 있다라는 행복을,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소유의 행복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강조를 하시면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와, 역시 부처님이시구나라고 생각한 게 있어요. 이 소유의 행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재물을 누리는 행복을 또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처님께서 재물을 누릴 줄 알아라 이 말씀하셨다는 거. 무엇이 재물을 누리는 수행의 행복인가? 수용의 행복인가? 재물을 수용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얻은 재산으로 자신과 가족과 부모와 동료에게 유익함, 선함, 이익됨을 통해서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이 즐겁게 해주는 것이 보시의 공덕으로서 쌓이고, 이것이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다.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나 멋있었어요. 정당하게 번 재물을 갖고 그것을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분들을, 그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있다면 그것이 곧 보시이고 공덕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또 이어서 빚이 없어야 된다. 빚이 없는 행복도 말씀하세요.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빚지면 괴롭죠. 그리고 또 비난받을 일을 안 하는 행복. 이 말씀 또 하셔요. 무엇을 하건 허물이 없어야 된다. 비난받지 말아라. 나이가 50이 40, 50 넘어가면
정말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소유의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여기에 곁들여서 비난받지 말아야 돼요. 야, 저 사람 저런데, 이 사람 이런데, 내가 비난받는다고 하면 귀담아 들어서 노력해서, 아, 정말 내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보시하는 거예요. 행동의 보시. 그 자체가 공덕으로 쌓이는 거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모자르니까, 모자름에 한계가 있는 건데 노력을 해와요. 그렇게 보면은 어제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 나가 달라질 거야라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불교는 그러한 가능성의 최선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구경에 있는 불망일 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부지런함은 죽지 않는 길이다. 게으름이 죽음의 길이다. 이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20대에 법정 큰 스님 다 아시죠? 법정 스님의 글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나오면 가서 사서 보고 했는데 그 말씀을 쫙 읽다가 법정 스님께서 좋은 말씀을 쫙 해주시는데 끝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도 게으른 사람에겐 해당이 없다. 뒤에 딱.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지금까지 이런 말씀이 게으른 사람에겐 해당이 없다고? 무슨 말씀이지?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천 안 한다는 게 게으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구경 불망일품에서 부지런한 건 죽지 않는 길이다.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게으름은 어디에도 해당이 없어요.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또 현실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요? 가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이 가족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우리 자제분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말씀까지도 해주셔요. 교계 신갈라경 또 선생경 여기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제분들에겐 부모님을 잘 봉양해라. 부모님에게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우리 가문의 전통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을 줄 알아라. 올바르게 이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유산,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침을 잘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위해 보시를 잘해라. 이 말씀 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에서 기제사 지내고 천도대 지냅니다. 이 부분을 어느 부분에서는 불교에서 막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기도의 부분을. 그것도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 저는 기제사 지내고 천도대 지내고 하는 거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해요. 어느 부분에선 절에서 천도대 지내면서 돈 많이 벌고 뭐해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한국 불교의 사찰에서 천도제를 돈 벌려고 하는 스님 정말 계실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신 거예요.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위해서 보시할 줄 알아라. 그것이 기제사 지내드리는 거예요. 절에서 지내는 기제사가 제사 지내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법회예요. 그것이 주예요. 천도제가 천도 잘해주고 뭐하고 그게 주가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집착 내려놔. 내 안에

내 안에서 집착을 쫙 내려놔서 정말 올바른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 같은 그렇게 마음을 일으켜. 그러면 내가 부모님께 그리고 아들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어.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한국 불교의 저는 기제사의 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이것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우리가 달해라 그러잖아요. 차례진해죠.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절에서 차올리는 거였어요. 그것처럼 제사 지내는 것이 유교식의 혼백을 모시고 그분들에게 먹을 거 이렇게 음식 차려서 하는 이런 제사 말고 우리 절에서 하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보시하는 전통처럼 공덕을 쌓는 공덕처럼 법회하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기제사가 우리 불자분들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식들에게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기본이죠. 사랑으로 아껴라. 그죠?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드러워져요.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걸 막고 선함을 권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기술과 학문을 꼭 익히게 해라. 이거 우리 한국인들은 아주 익숙한 거죠. 그런데 또 이 말씀도 하셔요. 부모님들께. 배필을 찾아 결혼을 잘 시켜야 된다. 이 말씀 하셔요. 부모님들의 의문가 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힘들죠. 알아서 이제 찾아서 결혼을 하니까.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잘못된 건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물음표예요. 제가 혼자 사니까. 그런데 살면서 정말 마음 맞는 누군가가 있으면 같이 함께 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좀 이게 가볍게 이야기해야 될까? 이게 좀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재산을 때에 맞춰서 유산으로 물려줘야 된다. 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산을 부모님들께서 아 이게 내가 죽으면 알아서 가져가 이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잘 물려줘야 된대요. 요즘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정말 재산이 있으시면 살아계실 때 잘 물려주세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너무 정말 와 했던 부분이 있어요. 정말 놀랬던 부분.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동등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결혼하시는 분들이 동등한 지계, 즉 지켜야 되는 것들 이게 있어야 되고 동등한 나눔, 부부가 같이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동등한 지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동등해야 되고 이 말씀하세요.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계셨는데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사이가 정말 좋았나 봐요. 근데 부처님께 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존이시여, 우리 다음 생에도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면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부부는 믿음, 동등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동등한 믿음은 진리와 인간을 바라보는 믿음이겠죠.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 진리, 부처님의 진리와 그러한 인과 응보에 대해서 부부가 같이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그러면서 그것을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해 줄 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때 그럴 때 정말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 동반자로서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는 분들에게는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동등한 계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어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즉 인성이 서로가 비슷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서로가 존경한다면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제가 출가하기 전에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일하면서 학교를 다녀서 철학과를 야간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낚시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낚시 이렇게 바닷가 낚시. 그랬는데 우리 철학과에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스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누구누구야? 낚시 좋아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저희가 안 먹고 이렇게 잡았다가 다시 풀어줘요. 그랬더니 언챙이 된다. 언챙이 아시죠? 이게 비틀어지는 거. 그 과보가 어디 가겠니? 그 말씀 듣고 낚시를 딱 끊었어요. 근데 우리 제천 옥천사가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는데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 말씀 드리면 제가 욕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나 낚시하시는 분들 보면 살기가 있어요.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을 갖고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가 끓여 먹었다, 잡았다가 하게 되면 그막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있는데 한 분은 살생에 대해서 정말 이게 조심하는데 한 분은 맨날 날만 되면 낚시하고 와요. 사이가 어떻겠어요? 그것처럼 동등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고 또 동등한 보시와 나눔. 동등한 보시와 나눔이 뭐겠어요? 보시에서 공덕 쌓을 줄 아는 거죠. 누군가가 옆에 누군가인데 이분이 어려운 사람 위해서 최선을 다해줄 줄 알아요. 존경스럽지 않겠어요?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남편을 봤는데 남편이 와, 그렇게 정말 살아요.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존경스럽겠죠. 부인이 그렇게 해요. 남편도 존경스럽겠죠.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얼마나 존경스럽겠어요. 이것이 부처님이 또 강조하시는 동등한 지혜예요. 동등한 지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이러한 시야예요. 이쪽에서 조금 빛 이렇게 된한 15도의 왼쪽의 방향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나의 부인이나 남편은 반대쪽의 시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부부 생활이 오래 갈수 있을까요? 서로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쪽으로 보고 이 사람이 기질에 따라서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이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가 동등한 지혜가 있어서 오,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네. 오,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의미 있네. 부인과 남편이 서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의미가 있다라고 바라봐주고 대화하고 나는 이래서 이쪽을 봐. 나는 이래서 이쪽을 봐. 그런데 나는 기질이니까 이쪽을 보고 있고 같이 보고 있는데 맞춰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동등한 지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다음 생에도 만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신 핵심이신 거예요. 우리 옥천사에 한제 이제 제 유발 상자인데 둘다 유발 상자인데 불화를 정말 잘 그려요. 하는 이제 보살이 있고 이제 법명도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나 보살이 있고 또 정말 그 아이디어 갖고 프로그램 막 하는데 수행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재거사가 있어요. 근데 두분다 결혼에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절에 와서 이렇게 수행하고 뭐 하면서 우리 옥천사에서 이제 한 달에 한번 1박 2일 이렇게 금강경 기도하고 또 예불하고 그런 걸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꼭 왔어요. 그래서 둘다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럼 와서 서로가 동반자면 좋겠다. 왜? 동등하게 계율이건 지혜건 지혜건 동등한 거예요. 와, 서로 친구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결혼을 안 해서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두 분이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저한테
주례를 받을래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주례예요. 근데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부탁하면 웬만하면 거절을 안 해요. 왜? 저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해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못하면 안 하겠죠. 그러니까 주례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 이 이야기 하면 되겠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주례에 가면 이 이야기 할 거예요. 제가 했던 이야기 또 하더라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두 분이 결혼한다고 저한테 주례 서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부모님께서 너무나 행복했죠. 그리고 두 분은 잘 살겠다. 왜? 그 지혜만 지키고 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결혼해서 다음 생에 만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지금 결혼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또 이 친구들이 부지런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소유의 행복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안빈낙도예요. 안빈낙도. 제가 왜 싫어하냐? 안빈낙도가 뭔지 아시죠? 못 사는 건데 즐거워할 줄 알아라. 근데 안빈낙도에 대한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 그린 그림 한번 보세요. 다 보면 허름한 초가집에 양반이 쫙 앉아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꼬맹이가 먹을 것 갖고 있어요? 양반들이 생각하는 안빈낙도예요. 못 살아보세요. 행복할 수 있나?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행자는 버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는 안빈낙도 그러면 멋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안빈낙도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멋에 빠진 이야기예요. 저는 안빈낙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소유의 행복, 동일한 세상을 바라보는 함께하는 행복, 열심히 살아가는 행복,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안빈낙도를 왜 해요? 안빈낙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정당하게 벌어서 내 주위 분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걸 보시하고 쓰고 있다. 공덕 쌓는 건데. 안빈낙도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허허 웃고 있어요. 공덕 하나도 쌓지 못합니다. 그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혼자서 그러고 있다 그러면 출가하지 왜 세상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는 절대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수타니파타의 망갈라경하고 또 길상품에 있는 이야기 한번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공양, 아내와 자식 사랑, 직업에 대해서 종사하고 이런 것이 으뜸감은 축복이고 행복이다. 이 말씀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부모를 공양하는 것,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 올바르고 질서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으뜸가는 축복, 행복이다. 이것만큼 큰 축복, 행복이 없다. 이 말씀을 꼭 아셔야 돼요. 요즘에 부모 은중경이 위서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대승경전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드릴 건데 절대 대승경전 위서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 마무리하면서 꼭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저의 핵심이었어요. 불교가. 부처님 말씀이 정말 가치 있고 위대하려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가치가 되는 말씀이어야 된다. 제가 포교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저희에게 익숙하듯이 다 버려. 안빈낙도해. 무소유야. 이것이 제가 자분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자분들에게 이 말씀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핵심에는

고집멸도라 그래서 존재의 한계 속에서 제가 또 설명드릴 거예요. 한계 속에서 집착을 이루는 가래를 내려놔. 이건 다 똑같습니다. 직업을 갖더라도 정직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이건 집착의 직업이 아닙니다. 집착의 재산이 아니고 집착이 아니에요. 보시할 줄 아는 마음, 공덕질 줄 아는 마음, 그것으로 회양하는 마음인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러려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어디에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올바른 삶의 가르침이고 법의 가르침인 거죠. 금강경에 있는 이야기처럼 환상이고 꿈이야. 그래서 거기에 빠져갖고 세상은 환상이에요. 세상은 공이에요. 없어요. 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지만 또 한편으론 불교를 무너뜨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수행자에겐 그거에 직접적으로 올 수 있어요. 제과자분들에겐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이건 관념이 고정돼서 집착하지 마.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건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암경으로 보면 정말 제과자분들에게 해주신 말씀은 삶의 최선을 다해. 부모님께 효를 다해. 자식들을 위해서 잘해. 아끼지 말고 재산도 미리 나눠줘. 요즘에 미리 나눠주면 부모님을 효를 안 하나요? 그게 불안해서 미리 안 나눠준대요? 그럼 자식을 잘못 키우신 거지. 그죠? 그럴 땐 그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으나 자식을 잘 키웠다고 한다면 잘 나눠주는 거죠. 자식도 부모님을 위해서 봉양하고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보시하고 공덕 쌓고 그것이 중요하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 아주 강조하시잖아요. 그죠? 공덕 쌓는 겁니다. 우리 불교TV에서도 ARS가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다달이 쓰여요. 전 신경 하나도 안 써요. 그냥 공덕 쌓는 거니까. 그것처럼 참여하셔서 5천원, 만원, 5만원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공덕이 직하게 쌓여요. 060-800-7000입니다. 공덕 쌓고 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땐 놓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집착이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을 계속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불교가 정말 어떤 것인지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아주 강조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부처님의 원음의 말씀 통해서 부처님이 보시를 왜 강조하셨는지, 그건 공덕을 쌓기 위한 겁니다. 부모님을 위한 공덕, 내 자신을 위한 공덕,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공덕, 그것이 보시예요. 그걸 정말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떤 기회가 있을 땐, 제가 보시에서 공덕 쌓을 기회가 있을 땐 놓치지 마세요. 저 또한 ARS를 통해서 계속 후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불교TV 060-800-7000에서 그럼 보시할 수 있는 기회문이 열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보시의 공덕을 쌓아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원망으로 원망을 갚지 말라.
1: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번뇌의 구름에 가려진 마음이 지혜의 광명으로 바뀌는 깨달음의 시간. 현대인들의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꼭 필요한 힐링 명상. 동국대학교 HK연구단 연구원 자홍스님을 법사로 참선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수행의 실천 방법인 참선 자세와 화두 참구법에 대해 집중 수행해 봅니다. BTN 무상사 참선 정진법회로 견성을 통해 본래 참모습을 찾는 시간. 행복하고 평안한 정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대구 삼보사주지 동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내 윤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업 얘기를 좀 지난 시간에들 했죠. 업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데 우리 불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이 업 이야기, 업보 이야기, 과보 이야기, 인과응보 이야기, 또 계율 이야기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은 좀 부담을 좀 느끼는 게 있어요. 매일 듣는 소리, 아는 소리. 그런데 알고서 실천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불교는요, 인과응보, 씨뿌린 대로 거둔다. 네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지? 그거에 따라서 씨뿌려져서 과가 좋은 업으로면 좋게 당신한테 행복하게 오고 나쁜 업으로 지면은

좋은 오퍼를 받는다는 건데, 여러분이 업 얘기할 때 자꾸 그 괴로운 거 업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업을 지면 선근공동을 하면 그게 복이 돼서 나한테

하시고 계율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율 이야기도 아 지키지 못할 거 그냥 뭐 계율 얘기를 제꺼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계율은 절대 필요합니다. 계정의 사막, 계정의 사막, 계율을 지켜야 선정에 들 수가 있다. 선정에 들어야 지혜가 열린다. 그래서 수행 체계에서는 계율을 무시하고는 있을 수 없어요. 다만 복을 짓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공덕을 짓는 데는 계율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 하지만 모든 공덕을 짓는데도 청정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무슨 그 조건을 짓지 않고 할수 있는 것도 계율이 지켜져야 청정한 신심으로 몸과 마음으로 복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율 문제도 절대 수행 측에서는 이걸 가볍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보를 받는 순서 내가 무거운 업을 지었는데 선업 좋은 일을 무게감 있는 좋은 성공도를 지었느냐 아주 최악의 경우 뭐 누구를 뭐 모함하고 때리고 막 그냥 해롭게 끼치고 사기치고 했는 업이냐 이걸 무거운 업 그러니까 과부를 받는 순서에 대한 말씀인데 첫 번째 결과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른 분류라고 썼죠. 결과를 내가 씨 뿌렸는데 결과를 생산한다는 것은 씨앗 뿌렸는데 농사가 망친 게 아니고 결실을 거둬서 생산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부를 받는다는 것은 농사를 지었는데 금년저 같이 날이 뜨거워서 다 말라 비틀어 죽었다 하는 이건 결과를 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업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결과를 생산하는 순서에 따른 그걸 나눠봤는데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 업을 받는다. 그러니까 업을 막 약한 업, 강한 업, 좋은 업, 나쁜 업을 하는데 무거운 업이라는 건좀 뒤에 설명할게요. 두 번째, 습관적으로 지은 업. 우리가 습관적인 거, 이게 관습,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거짓말도 자꾸 허비로 놓으면 자꾸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지은 업이 간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두 번째, 세 번째, 임종에 다다라 지은 업. 죽을 때 되어서 임종 시에 자기의 생각의 업. 이것이 이제 세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미 지은 업인데 오늘 이한 시간 동안에는 그 무거운 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떠한 업이 먼저 과보를 받느냐 하니까 첫 번째 무거운 업이 제일 먼저 과보를 받는다. 많은 업종 중에서 재생연결식을 일으키는 생산업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업이 무거운 업이다. 재생연결식으로 생산한다. 재생연결식이란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된다. 연결되는 업이 있고 연결 안 되는 업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지은 업은 전부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좀 외워주세요. 재생연결식으로 생산되는 식. 자, 무거운 업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이어진다, 상속된다, 연결된다. 생산으로 과보로서 돌아온다.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것이 생산된다.

산업이면 행복의 생산업이 올 거고, 과가 올 거고, 불산업, 착하지 않은 악업이면은 불행한 생산업이 나한테 과보로 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업에 대해서 먼저, 이것이 제일 먼저 다음 생에, 내 생에 다시 태어나는데 되는 시기에 가장 큰 업이 무거운 업이다. 무거운 업은 여러분들 악업만 생각하지 마시고 선업과 악업을 나눠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긍정적으로 선업만 생각하세요. 악업만 생각하면 무거워요. 업얘기만 나오면. 그래서 무거운 업 하나만 있을 때는 항상 큰 힘을 가진 내 생에 과부를 받게 만든 업이 된다. 무거운 업이 여러분들이 누굴 뭐 시켜서 살인했어요. 그럼 다른 업은요, 그저 필요 없어요. 무조건 다음 생에 재생 연결되는데 너는 무간지옥이야. 나올 수가 없어. 그걸로 결정내요. 그건 뭐 적당히 조건을 뭐 만들어서 바뀔 수도 없고, 살생업 이런 것은, 살인 이런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간적으로 뭐 늦게 받고 무슨 타협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무거운 업 하나 큰 것만 있을 때는 조그만 업은 거기에 뭐 내밀고 좋은 일 조금 했다 해도 그건 믿게 되지 않아요. 내 생에 과부를 받게 만드는 업이 된다. 내 생에 아주 행복한 상태로 태어나게 하거나 내 생에 아주 불행하게 태어나게 하는 것과 같은 큰 결과로 무거운 업은 나타난다는 이야기. 무거운 업의 과보는 피할 수 없다. 다른 건 피할 수 있어요. 의도적인 거 아닌 것은. 그런데 의도적인 업을 좀, 무거운 업은 의도적인 업이라고서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이 해로운 업인 거나 남한테 유익되는 거. 그래서 불자들은 내가 하는 말하고 생각과 행동하는 행위가 남한테 독가스를 품는 해로운 짓이냐, 요익 중생, 모든 중생들에게 유익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 생에 과부를 받는 업으로 이제 해롭거나 유익하거나 무거운 업이 작용을 한다. 그래서 다른 무거운 업은 과부를 만드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효과가 있는 업이 된다. 자, 무거운 업은 과부를 만드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무거운 업은 이 생에서 안 받으면 다음 생에 안 받으면 그 다음 생, 언제나 익으면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받는다. 무기한으로 효과가 있는 업이 된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 무거운 업에서요, 말씀드릴 것은 부처님 말씀하신 무거운 업, 오욕제. 오욕제가 이게 이제 불선업, 선하지 않은 업인데, 오욕제는 5가지 아주 역질적인 업을 오욕제라고 그러는데, 또 6가지로 부처님 말씀하고 계세요. 다음 생에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업이다. 그래서 오무간업이라고 그래요. 5가지로 무간업에 떨어진다. 무간지옥은 무기징역이에요. 나올 수가 없어요. 오무간업을 지으면 설사 선정을 얻었다 해도 공부를 잘해서 선정을 얻었다는 건 선정바라밀을 어느 정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 선업이 다음 생에 생산하는 업이 되지 못한다. 그럼 내가 오욕제를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래도 내 오욕제는 지었지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선정을 닦아서 나름대로 뭐 깨달음도 있어. 그런데 오욕제를 지은 건 너무 무거운 업이 돼가지고 좋은 일 조금 한 거는 거기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 그럼 오욕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머니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인데, 여기서는 해를 가하는 게 여러 가지가 해요. 어머니를 뭐 한 대 때린 것도 해를 끼치는 건데, 여기서는 오역죄는 그 어머니 부모를 살해한 그런 가혹한 행위를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먼저 안 하고 어머니를 먼저 했느냐면은, 그 아사세 왕이 빈비사라 왕의 왕자, 아사세 왕이 아자타샤투가 이제 어머니까지 아버지의 그 감옥살이 하는데 도움을 줬다 해서, 뒤에 말씀드릴게요. 도움 드렸다 해서 어머니까지 살해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모든 대신들이 이 세상에 아버지를 해치고 임금이 된 사람이 있지만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해서, 그래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하려고 하다가 행위를 멈추거든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해를, 살해를 한 행위, 아라한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 아라한은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대승불교에서.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수행사과, 사상팔배. 제가 불수념, 법수념, 승수님 얘기할 때, 삼보 얘기할 때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라한은 우리가 대승불교 얘기하는 성불자리나 똑같습니다. 아라한, 최고의 자리. 뒤에 또 계속 말씀 이제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아라한에게 해를 가하는 해, 아라한이를 죽인 행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래에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 여래에게 피를 흘리게 했다. 되받았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되받았다가 부처님에 의해서 많은 수행을 해서 과를 얻어서 자기가 부처의 교단의 주인이 되고자 부처님을 해치고자 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어느 길을 가려면 그 길을 꼭 지나가야 되는데 산 위에서 있다가 바위를 막 굴립니다. 부처님 돌아가셔야 자기가 교준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굴렸는데 그 돌이 굴려가다가 부처님을 그냥 치고 나간 게 아니라 발등을 살짝 거치고 굴러갔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했어요, 부처님 발에. 그래서 오역죄입니다. 부처님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한 행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인데요. 여기에 우리 불자들은 좀, 여기 네 번째까지는 여러분들 거의 여기서는 벗어날 거예요. 거의 다. 99.9%가. 근데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우바세, 우바이.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거 사부대중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가, 청정 상가, 수행하는 단체.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청신사, 청신녀, 우바이, 우바세, 비구, 비구니.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인데요. 이건 법망경에 나와요. 법망경. 법망경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저 십중대계에 나오는데,

대승법만경이라고 대승법만경 이건 그 사분율 250개, 358개 이런 비구 비구니 이런 개가 아니고 대승보살계 이건 비구 비구니 모든 우바세 우바이 모든 사부대중이 전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보살님들도 보살계 받잖아요. 음달 윤달에 많이 받죠. 보살계 받을 때 48개를 받는데 이 대승

살기에는 48개인데 10가지 중개, 10중 대개. 10가지 무거운 대개. 여기도 지금 무거운 업을 얘기하면서 오육대가 몇개 나왔는데, 법망경에 10중 대개 10가지하고 나머지 10중 경계 갑을 경자 48가지. 48개를 받거든요. 이 우리 보살님들이 받는, 이건 비구 스님도 받아야 되고, 비구니 스님도 받아야 되고, 남자신도 여자신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사분율에 가면은 비구 250개, 비구니 358개 이런 것은 스님들만 받는 게인데, 이 법망경의 십중대계에서 사부대 중에 상가를 분열시키는, 파괴하는 상가를 분열시키는 행위는 오역제에 들어간다. 이건 무관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건 가볍게 생각해요. 그 절에 나가면 무선은 그 절, 여러분들의 신도로서 그 절의 불자야, 원찰로서. 그러면 그 절에서 모든 거 화합하고 같이 동사섭으로 수행을 같이 나가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지언정 주주지스님이든 부전스님이든 사무자이든 공양주든 밖에 처사든 남자신도든 여자신도든 여러분들 조반들끼리 말과 행동에서 그 서로 그 저기 무업무등계가 무업나무란다고 당신의 허물이 많으면서도 다른 불자들 말씀을 많이 아세요.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자취에 가서 얘기를 하든 남 얘기하면 할게 없다고 그러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이 그 화합승단, 부처님 화합승단이 이게 상가가 화합승단이에요. 청경이 수행하는 승단을 화합승가라고 그러거든요. 상가라고 그러거든. 승가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화합을 깨는 언행은 하지 말자. 왜? 오육제에 들어가서 무관업에 깨진다. 이거 지금 부모 돌아가시게 하고 아람 죽이고 열에 피를 흘리게 행위는 여러분 여기서는 다 벗어나요. 그런데 여기에 법망경 십중대계도 나와요. 법망경은 또 구마라지 번역가의 최고의 구역, 신역은 현자이고 그분이 이제 법망경도 번역한 거예요. 그냥 뭐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위경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십중대계, 가장 무거운 업 중에서 10가지 무거운 주 중에서 상가를 화합을 파한 것을 엄청나게 무겁게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말씀 더 짚고 넘어가는 건 화합하는 말, 화합하는 말은 사부대중이 쉽지 않아요, 이게. 주지, 허물도 얘기할 수 있고, 허물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식구들 다. 절 식구로 했던, 뭐, 신도도 됐던. 그런데 화합을 깰 정도의 그런 언행은 하지 말자. 응? 조그만 거 봤으면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상기시켜가지고 크게 뻥튀로 만들어가지고 화합을 깰수 있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건 제가 요즘 이 말씀 많이 쓰는데 여섯 가지 안이비설신의로 여섯 가지 안이비설신의가 여섯 가지 도둑놈이라고 제가 표현을 쓰는데 막 눈은 그렇잖아요. 눈, 귀, 코, 막 이몸 이런 것을 그런데 이 의식 세계에서 나타나는 말과 행위, 의식 세계에서 다루는 거. 다시 말해서 눈으로, 소리로, 귀로 듣고, 냄새 맡고, 이건 아니고, 이건 기고, 이건 싫고, 이건 좋고, 생각도 너는 좋고, 나는 나쁘게 해서 화합을 깨는 걸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야의 지혜심 입장에서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응? 의식의 안목을 가지고 사람과 현상을 보지 말고, 반야에 이 반야바라밀따로 열반에 들고 모든 고통에서 사라진다고 반야신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 세계에서의 사부대중 얘기를 하지 말고
반야 공송반야의

입장에서, 연기 입장에서, 공 입장에서, 중도 입장에서 함께 화합하고 살아야 공존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꽃으로 장엄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연화장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게 불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말과 행동을 하자는 것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에는 견고한 사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인데, 사견이요, 이게 사뗄자 사견도 되지만, 이 개인 사견, 사견. 특히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부처님 말씀을 논할 때 사뗄자 사견을 논하지 말고 개인적인 사견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반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얘기도 안 되고, 여기는 사견이라는 건, 또 법문할 때도 사견을 얘기하면 안 되고, 죽음의 순간에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사견, 죽음의 순간에도 선인성과 악인악과 인과응보를 죽음의 임종시에는 나무아미타불만 불러도 모지고 부처님만 떠올려도 모지른 판에 아이 죽는 순간에도 인과응보는 없어. 죽으면 다 그만이야. 끝이야. 그러니까 억울해서 죽겠어. 내가 사한 것이 원한만 지우고 가고 한만 남기고 가. 이런 업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역기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견고한 사견을 지니는 경우를 넣었는데, 죽음의 순간에 나는 원통해서 그 사람 인수 못 갖고 죽어서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윤회는 없다 등등. 윤회는 없어. 내가 다시 이런 원하는 데 마음을 비우고 가야 좋게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격제, 유격제, 오격제가 아니라 유격제는 반드시 무간조에 간다.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역린하는 말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격제는 조정될 수 없어. 유격제는 조정이 될수 없어. 너와 나와의 화합, 서로 만나서 한번 화해도 하고 조정해보자. 이게 안 된다. 무조건 무간조이다. 시간에 끼어듦이 없이 결과가 나타난다. 오역제는 무조건 오고 시간에 끼어듦이 없이, 시간과 관계없이 금방 받거나, 응? 앙굴마라 같은 분은 살아서 생암죽에 빠지잖아요. 금방 오역제 져가지고, 응? 99분 그 손가락 잘라가지고 살인하는 바람에 살아서 생암죽에 빠져. 그래서 시간에 끼어듦 없이. 그런데 그 생에 안 받아도 다음 생, 다음 생, 다음 생에서 반드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업의 목적지는 불행한 곳이에요. 그렇죠. 목적지는. 악업의 목적지는 불행한 곳으로 갈 거냐, 행복한 곳으로 갈 거냐. 선업의 목적지는 행복한 곳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행위를 긍정적으로 좋은 말만 하고 착한 말만 하고 사랑스러운 말만 하자. 행위를 남한테 이로운 행위를 하자. 도움 주는 행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업에는 불행한 곳이고 선업은 행복한 곳이야. 목적지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오늘 살아야 되지? 이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업의 작용을 부정하는 세 가지 견해가 나쁜 거예요. 업의 작용을 생산, 업, 이런 업을 지면 이러한 씹뿌린 대로 거두어. 업의 작용을 부정해. 내가 말 한마디 욕한 것이 그냥 공중으로 날라가 버리고 만다면 얼마든지 떠들고 욕해도 돼. 근데 전부 제8 아래세계 전부 다 CCTV 찍기도 찍히면서 저장돼서 다음 생에 재생 연결식 연결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업의 작용을 부정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뭐 효험이 없다. 좋은 일을 해도 효험이 없다. 선인성과 악인악과를 부정하죠.
씨뿌린 대로 거둔다. 좋은 일이면 목적지가 서는데 행복하고 나쁜 일은 목적지가 불행한 것이다 하는 걸 부정하는 것. 업의 유효성, 공능, 유효성을 부정한다. 내가 상견과 단견을 얘기하는데 상견은요 사실 이 자 이건 이제 브라함의 아트마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나는 영원하다.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는 게 부처님 말씀인데 상견이라는 건 아니다. 나는 나, 나의 성질, 나의 행위 이게 나다 라고. 그런데 부처님은 건 무하다. 나는 무하다. 실체가 없다. 이 얘기 상견이고 단견은 뭐 쉽게 해서 다음 생은 없다. 죽어도 죽으면 그만이다. 다음 생을 위해서 재생 연결식이 되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다음 생이 어디 있어? 그건 육안으로 내 두 눈으로 두 눈으로만 보니 그래서 두 눈의 안목 의식의 안목은 이건 큰일 난다. 여섯 가지 도둑님에 따라가는 업이 돼서 결국은 내 불성을 도둑맞고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뿌리가 없다는 견해. 토대. 뿌리가 없다는 견해는 원인이 없어. 어떤 과가 왔는데 내가 씨뿌려서 거둔 과가 아니야. 우연히 왔어. 나한테 이런 일 오지 않아야 되는데 왜 왔어? 근데 현상 속에 뿌리. 뿌리에서 모든 게 싹이 트고 뭐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맞잖아요. 그래서 원이 있다는 것. 현상 속에 뿌리, 원인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견, 업의 원인을 부정하고 있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요, 그 뿌리가 없는 토대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뿌리 없음의 견해라고 말씀했다. 뿌리 없음의 견해. 토대 없이 무슨 뭐, 땅 없이 무슨 건물을 짓겠어요?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짓지. 운명론, 결정론, 우연론. 나한테 모든 그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은 우연히 온 것은 하나도 없다. 필연으로 온 것이다. 필연으로 왔기 때문에 이 업은 내가 씨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하면은 누구하고 대립하고 싸우려고 시비할 거리가 없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씨뿌려서 거둔 거다. 그날 일어나는 모든 건 필연이다. 우연히 온 것은 하나도 없다. 우연히 너와 만났다? 아니다. 차 어디 길 가다가 만나서 차 한잔 하는 것도 필연으로 만난 것이다. 현상의 뿌리나 원인을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 세 번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 단견인데 아까 얘네들 죽으면 그만이야. 내 돈으로 육안으로 보내 안 보이는데 없어. 본 사람 나와봐. 안 된다는 거예요. 눈 육안에 보이는 현상계 산남한생의 물질만이 참된 존재라는 것. 행위의 과부를 부정하고 다세태는 윤회를 부정하고 육안으로 아르마리오 대상을 치착하기 때문에 다른 존재 세계가 있다는 걸 부정한다. 육안에 두 눈으로 보는 아르마리 지식, 알량한 지식 가지고 대상을 내가 보기 때문에 집착하기 때문에 욕계 새끼 부새끼 생계가 있다는 것도 부정한다.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가보니 사바세계 남선부주 5대인 6대주가 다른 세계 모든 게 비교해보니까 콩알만 하더라. 여기서 그래서 그 세계에서 우주인들이 헌소리예요. 지지고 볶고 시비 걸고 싸우고 사는 게 참 불쌍하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깨달았던 게 기사에 나오잖아요. 오온의 의식작용으로 아르마리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오온의 의식작용. 실체가 없는 색수상에서 오온의 의식작용, 두 눈에, 두 귀에, 두 콧구멍에, 입에 의식작용으로 보기 때문에 존재 않는다고 견해를 일으킨다. 보시공덕도 과보가 없다라고 한다. 무거운 업은 내생의 재계의 재생연결식 일으킬 가장 가능성이 큰 업이다. 선업 중에서 무거운 업은 색 무색계 선정의 마음이나 무색계 선정의 마음이다. 선업 중에서 무거운 업은 색계하고 무색계의 업은 선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계에는 모든 건 선업과 악업이 우리가 욕계에서 살거든. 선업과 악업이 교차해서 돼 있어. 그런데 색계와 무색계는 선업만이 악업은 없어요.
그래서 선업 중에서

그래서 무거운업에서 선업주의 무거운업은 새끼의 선정과 무새끼의 선정의 마음이다라고 했는데, 이 세계 얘기는 제가 욕계새끼 무새끼 할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다 소개하려고 했는데, 예, 다시 그때 소개한 걸 한번 참고하시고, 여기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짚고 넘어가. 새끼의 사선이 있는데, 초선천의 삼천, 이선천의 삼천, 삼선천의 삼천, 사선천의 아홉 하늘이 있다라는 이야기, 얘기,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무색계의 사천이 있는데, 여기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추종, 비비상처정의 사선정이 있다라는 얘기만 하고요. 우리가 천상세계를 그냥 쉽게 어떤 세계냐 했을 때, 우리가 천상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은 나쁜 곳, 천상 인간 수라는 좋은 곳, 인간 후퇴나든가 천상 가든가, 극락세계다 하면 윤회 안고 그건 최고의 경지고, 최고 인지교에 가는 곳이고, 자, 6계, 요새계, 무새계의 천상 세계는요, 28천, 33천 얘기했죠. 하늘은 28천으로 나누어졌다. 재석천이 33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요, 쉽게 얘기하면, 생각만 하면 배고파서 밥 먹고 싶다. 생각만 하면 배부르고. 사랑하고 싶다면 생각만 하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상 세계라는 이야기까지만 드릴게요. 새끼의 선정을 얻으면 다음 생에 무새끼에 태어날 수 있는 강한 원인이 된다. 보탐이 욕계에서 새끼 가고 새끼에서 무새끼 가고 그래요. 욕계는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계입니다. 천상세계도 마치 그렇게 욕계에 또 나누어지고 도리천, 도설천, 타화재재천, 화락천 쭉 나오죠. 불선업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은 오욕계이고 다음 생에 반드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말씀드렸고 오무간업 다섯 가지 무간업을 지으면 선정을 얻을 때그 선업이 다음 생을 생산업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욕제 지치 말아야 돼. 마지막 화합을 깨는 사부대의 화합을 깨는 언행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욕제가 해서 무간조에 가는 업은 지치 말자. 선정을 닦아도 뭐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뭐 가나선을 했던 연불선을 했던 모든 뭐 하루에 3,000배를 뭐 했던 천대를 했던 사경을 했던 해서 선정을 쌓아도 무간업업 가는 데는 상쇄시키지 못한다. 오육제 안에서만 그래요. 다른 업은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 제받았다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제받았다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데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을 아니 계시게 하고 당신이 교주노릇을 하려고 했던 분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마가다국에 그 빈비사라 왕의 왕자 아사세 태자 아짜사뚜인데 아사세 왕이라고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노릇을 한 분인데 이 제바다댁에 현혹되어 아버지가 빈비사라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건데 부처님 만나서 참회하고 불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과보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일단 다음 시간에든지 해야 되겠네요. 이야기는 좀 길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가 나왔다 얘기인데 제바다따 이야기에서는 빈비사라 왕의 왕자가 아사세 태자인데 제바다따에게 현혹돼서 아버지의 빈비사라 왕을 죽였다는 얘기가 상당히 윤회하고 관계력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께 만나서 참회하고 불자가 되었지만 아버지를 살해한 과보는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는 좀 뒤에 좀 말씀 올릴게요. 여기서 이제 도노점수 해인사의 성철스님은 도노 돈수를 얘기했고 송광사의 보조진흙국사는 도

점수를 얘기했는데 보조진흙국사 송광사 보조진흙국사 16국사 중에서 첫 번째 분이 도노 점수를 얘기했던 건 아무리 깨쳤다 하더라도 자기의 업은 가져간다. 점수해야 된다. 그런데 해인사의 성철 스님은 한번 뭘로 깨달으면 그걸로 다 끝이다 했는데 교도소에 가서 무기징역을 받고 뭐 참선을 했던 연불에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살인죄진 건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해서 저는 이 얘기를 좀 꺼내봤는데 그래서 그 생에서는 어떠한 선종도 깨달음도 얻지 못했다면 사후에 소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죄를 지면은 선정의 깨달음도 사후에 어쩔 수 없이 큰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독실한 불자가 된 선업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할 불선업의 방해업으로 작용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면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자체는 면하지 못했다. 아사세 태자 얘긴데 만약 죽음의 순간에 선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그것은 무겁고 유익한 업이 아니다. 죽음의 순간에 선정을 유지하지 못한다. 죽을 때 괴로워하고 자기의 공부한 지혜력 선정이 없으면 무겁고 유익한 업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처님의 사천인 그 제바다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고 여기 이제 발선정을 닦은 그 아사세왕 이야기 제바다타 아사세왕 이야기가 지금 종결됐고요. 부처님의 사촌 동생은 제바야닷다 얘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만약 죽음의 순간에 선정을 유지하지 못하면 선정을 닦을 때도 유익한 업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 제바야닷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요. 제바야닷다가 팔선정을 닦고 사선천 세계 무세계 팔선정을 닦고 부처님으로부터 오신통을 닦고, 부처님 대신에 교전의 지도자가 되는 욕망 때문에 선정을 잃고 말았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선정이라는 무겁고 유익한 업이 떠오르지 않았어. 그 제바다타의 부처님을 괴롭힌 업 때문에 많은 업을 닦아서 이분이 부처님한테 도를 닦아가지고 큰 과를 얻었어요. 부처님 대신 노력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승단을 분열시키고 해롭게 하고 무거운 업이 돌아가실 때 선정은 떠오르지 않고 오신통 사적이죠. 팔선정 오신통은 떠오르지 않고 무거운 죄만 떠올라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목궐련 존자 이야기도 무거운 업에서 또 다뤄줘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더 무거운 업에서 조금 언급을 하고 또그 업에 받는 순서, 업보를 받는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제 강의의 신행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ARS 060-800의 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불교는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복 사상입니다. 농부가 기린님 땅에 씨 뿌려 풍년의 결실을 거두듯이 지혜나 복덕을 닦는 불자님들도 공덕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보시라는 부처님 말씀.

와 같이 BTN 분류 TVRS 060800의 7000번을 복되게 누르시면 더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 제작과 질 좋은 법문 강의의 밑거름이 되어서 가랑비에 꽂혔듯이 작은 정성이 모여 전 세계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큰 복전이 되어서 불자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안락하게 산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 속에서 고통을 여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고통을 여인 자로서 산다.

사리불과 목련의 출가.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그때 왕사성에는 산자야라는 유행승이 25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의 두 제자인 사리불과 목련은 산자야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른법을 일러줄 참다운 스승을 애타게 찾으면서, 먼저 생사를 뛰어넘는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다섯 비구 가운데 한 사람인 마승비구가 아침 일찍 옷을 입고 가사와 바루를 들고 왕사성으로 탁발하러 나섰습니다. 마승비구는 눈을 아래로 향하고 위의를 갖추고 단정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사리불은 이 모습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분이나 거룩한 경지로 가는 길을 갖춘 자가 세상에 있다면 저 사문이 그런 사람일 것이다. 저 사문의 스승은 누구일까? 지금 탁발하는 중이니 저 사문을 따라가다가 탁발을 마치면 물어보자. 그 후 마승비구가 왕사성에서 탁발을 마치고 성을 나오자 사리불은 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청결하고 피부색은 맑고 깨끗합니다. 당신은 누구를 의지해 출가했고 당신의 스승은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의 가르침을 좋아하십니까? 석가족 출신인 위대한 사문이 있습니다. 나는 그 세종께 의지해 출가했고 그 세종께서 나의 스승이고 나는 세존의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그대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승의 가르침을 상세하게 들려줄 수 없습니다.

간략하게나마 그 이치를 들려주겠습니다. 나의 스승 세종께서는 모든 법은 원인에 의해 생겨나고 원인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것이 위대한 사문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승비구가 부처님에게 들은 가르침을 한 구절 들려주자 사리불에게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법의 눈이 생겨났습니다. 사리불은 친구인 목련에게 달려가 마승비구를 만난 사형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었는데 목련은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스승인 산자야에게 가서 함께 부처님 문화로 들어가자고 권유하였지만 산자야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250명의 도반을 이끌고 부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부처님은 멀리서 이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비구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오고 있는 두 사람은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한 쌍의 제자가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두 스님은 열심히 정진하여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었습니다.

0: 야, 뭐하냐?
1: 어때? 뭐가 느껴지지 않아?
0: 전혀.
2: 흥, 그치. 역시 장풍은 안 되겠어.
0: 뭐야? 그럼 지금 나한테 장풍 쏜 거냐? 장풍 쏠 생각 말고 손이나 닦으시지. 좋아, 오늘은 북한산 도선사다.
1: 도선사? 도선국사가 세운 건가?
0: 오, 잘 아네. 맞아, 도선사는 신라 경문왕 때 도선국사가 삼각산의 산세를 보고 천년 뒤 말법 시대에 불법을 다시 일으킬 곳이라 예언하고 창건한 사찰이야. 1904년 국가기원 도량으로 지정받은 도선사는 청담 스님이 설립한 호국참회원을 중심으로 실천불교와 생활불교 운동을 추진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지.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도선사로 고고! 신라의 도선국사는 사찰을 지을 명당을 찾아 전국을 다녔는데 절묘한 풍경의 삼각산을 보곤 그곳이 명당임을 알아차렸죠.
3: 아, 바로 저기야.
4: 저기요? 저 삼각산 말입니까?
3: 저기에 절을 지으면 분명 천년 뒤에 불법이 크게 일어날 걸세.
0: 그렇게 삼각산 큰 바위 앞에서 7일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나 도선국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일은 도선국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산신의 소행이었죠.
5: 감히 내

0: 허락도 없이 이곳에 절을 짓겠다고. 어림없는 소리지. 이제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분명 겁먹고 출행량을 쳤을 거야. 뭐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하고 있잖아. 안 되겠어. 더 큰 수를 써야지.
1: 그때였습니다. 기도를 마친 도선국사가 장풍으로 산신이 숨어있는 커다란 바위를 둘로 쪼개버렸죠.
2: 감히 부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방해한다. 그 벌을 받거라.
1: 도선국사의 신통력에 놀란 산신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0: 당장 이곳을 떠날 터이니 절을 지으십시오.
1: 산신이 떠나고 도선국사는 잘려진 한쪽 바위에 20여 척에 달하는 관세음 보살을 조각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불상이 바로 도선사의 석불전 마애불이 되었답니다.
3: 역시 장풍을 배워야겠어. 그래서 얄미운 몽이 널 날려버리게.
1: 그래 보시던가.
3: 아 참, 도선사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는데 어디 있는 거야?
1: 으이그, 장풍을 배우기 전에 눈치부터 키우시지. 내가 널 여기 왜 데려왔겠냐?
3: 아, 이 7층 석탑에 진신사리가 봉안된 거구나.
1: 맞아. 이번 절따라 전설따라는 7층 석탑에 얽힌 이야기야. 그럼 바로 출발해보자고. 고고! 조선 철종 때의 동호 스님은 도선사가 영험이 있다는 말을 듣고 염불 수행을 하기 위해 도선사로 향했습니다.
4: 도선사는 삼각산의 기운을 담았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군. 이곳에 머물며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야겠어.
1: 그렇게 부처님의 가피를 얻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동호 스님 앞에 금빛 찬란한 도승이 나타났습니다.
5: 그대는 왜 남쪽으로 길을 떠나지 않는가?
4: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5: 당장 남쪽으로 떠나게. 그곳에 그대가 찾아와야 할 것이 있네.
1: 금빛 도승은 그 말을 남긴 채 홀연히 사라졌고 동호 스님은 도승의 말을 따라 남쪽으로 길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어느 산에서 폐사가 된 남지 장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 그런데 저 빛은 뭐지?
1: 빛을 따라 사찰 안으로 들어가는 동호 스님은 스스로 빛을 내는 부처님의 사리와 치아사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소중히 모셔와 석불전 앞에 7층 석탑을 세우고 두 사리를 봉안하게 되었답니다.
6: 자,
3: 사탕이네? 이거 어디서 난 거야?
6: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3: 설마 너 가게에서 훔친 건 아니겠지?
6: 으이그, 날 뭘로 보고. 아까 주지 스님이 너랑 나랑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거거든.
3: 그치, 몽이 네가 도둑일 리 없지.
6: 도둑 소리까지 들었으니 오늘 절따라 전설따라는 쌍계사다.
3: 쌍계사?
6: 응! 십리 벚꽃길로 유명한 하동 쌍계사는 신라 성덕왕 때 의상대사의 제자인 대비 스님과 삼법 스님이 창건하고 진감선사가 크게 세운 사찰이야. 오랜 역사만큼 도량 곳곳이 문화재들로 가득한데 무엇보다 쌍계사는 선, 다, 음의 성지로 유명하지.
3: 선, 다, 음? 그게 뭔데?
6: 선은 불교의 선종, 다는 차, 음은
1: 불교 음악인 범패를 가리키는 말이야.

0: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출발해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화동 쌍계사로 고고. 신라의 삼법스님은 당나라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 단경을 읽다 뜻밖의 문장을 발견했는데 바로 해능 스님의 머리 유골, 정상에 관한 글이었죠.
1: 내가 입적한 뒤 5, 6년이 지나 어떤 이가 내 머리를 취해 복전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해능 스님의 정상을 가져와 우리나라에 복전을 지어야겠어.
0: 삼법 스님은 그 길로 김유신의 부인 법정 스님에게 2만금을 빌려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탑 안에 봉안된 해능 스님의 유골은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었죠.
1: 아무래도 포기하고 돌아가야겠군.
0: 포기하고 돌아서던 삼법 스님은 울고 있는 절 머슴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1: 아이, 어째서 이리 서럽게 우시오?
2: 돈이 없어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해 그렇습니다.
1: 비록 적은 돈이나마 이 돈으로 치르십시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반드시 이 은혜는 갚겠습니다.
0: 다음날 새벽, 머슴은 은혜를 갚겠다며 상자 하나를 들고 삼법 스님을 찾아왔죠.
1: 아이, 이게 뭡니까?
3: 그 안에 육조 해능 스님의 정상이 담겨 있습니다.
1: 이걸 어떻게...
3: 은혜를 갚으려고 간밤에 몰래 훔쳐왔습니다. 그러니 이걸 갖고 신라로 돌아가십시오.
0: 육조 해능 스님의 정상을 얻게 된 그날 밤, 삼법 스님의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났는데 바로 해능 스님이었습니다.
4: 지리산으로 가면 눈 속에 등나무 꽃이 핀 곳이 있을 테니 나의 머리를 그곳에 봉안하거라.
0: 삼법 스님은 그 즉시 지리산으로 향했고 눈 속에 등나무 꽃이 핀 곳을 찾아냈죠.
1: 눈 속에 꽃이라니, 육조 해능 스님이 말한 대로야. 이곳에 암자를 지어 정상을 봉안해야겠어.
0: 삼법 스님은 그곳에 정상을 봉안하고 작은 암자를 지었는데 바로 훗날의 쌍계사였답니다.
5: 근데 그 작은 암자가 어떻게 이렇게 큰 절이 된 거야?
0: 그거야 이 비의 주인공이신 진감선사 때문이지. 쌍계사가 불교 음악인 범패의 중심이 된 것도 다 진감선사 때문이라고.
5: 우와, 범패까지? 완전 천재잖아.
0: 그뿐만이 아니야. 중국에서 차 씨앗을 가져와 절 주위에 심고 보급했지.
5: 우와.
0: 이번 절 따라 전설 따라는 아무래도 진감선사 이야기로 떠나야겠다. 어때?
5: 좋아.
0: 자,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진감선사 이야기로 고고. 어느 날 신라의 가난한 여인의 꿈에 인도 스님이 나타나 유리 항아리를 건넸습니다.
6: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유리병을 받으십시오.
0: 여인은 유리병을 받았고 열 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바로 진감선사였죠.
7: 그 꽃은 뭐 하려고?
8: 나뭇잎을 말려 향으로 쓰고 꽃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요.
7: 오늘은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알았지?
8: 네. 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들어와 어머니를 도울게요.
0: 생선장수를 하며 부모님을 극진하게 공양하던 진감선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평생의 원을 이루기로 결심했죠. 바로 출가였습니다.
9: 어머님, 이 아들은 출가하여 어머님과 중생들의 극락 왕생을 빌어드리려 합니다.

0: 그러니 부디 편히 가십시오.
1: 출가한 진감선사는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고 육조 해능 스님의 법손인 신감대사를 만나게 됐죠.
2: 하, 이리 다시 만나게 되다니 참으로 반갑네.
0: 저를 아십니까?

0: 내가 그대 입적을 지켜봤는데 모를 리가 있나. 환생하여 모습은 달라졌지만 내 눈에 다 보이네.
1: 그럼 저와 불가의 인연이 있으시니 제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0: 그러세.
2: 그렇게 진감선사는 신감대사 밑에서 불법을 공부해 신라로 돌아왔고, 쌍계사를 대가람으로 중창해 불법은 물론 범패와 차 등 한국 불교를 빛낼 여러 공적을 남겼답니다.

0: 아우, 가려워.
1: 아이고, 만지지 말라니까.
0: 가렵단 말이야.
1: 그러니 뽀드락지가 나지. 좋아, 오늘은 피부병에 얽힌 오대산 상원사 전설로 떠나야겠다.
0: 상원사?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라면 나도 잘 아는데.
1: 진짜?
0: 상원사는 705년 신라의 왕자 효명과 보천이 창건한 사찰인데 한국전쟁 때 오대산에서 유일하게 소실되지 않은 사찰이지. 그래서 상원사엔 다양한 문화재들이 남아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원사 범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종이라 국보로도 지정되어 있다고. 맞지?
1: 오, 잘하는데. 그럼 절 따라 전설 따라 바로 떠나보자고. 수리수리 마하수리 오대산 상원사로 고고!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조선의 칠대왕 세조는 그 죄책감에 매일 밤을 악몽에 시달렸죠.
2: 사라져, 사라지란 말이다! 이제 사라져. 당신은
3: 언젠가 죄값을 받을 것이다.
1: 단종의 어머니 현덕 왕후는 노한 얼굴로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는데 침을 맞은 자리들이 깨어나 보니 종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기는 얼굴에서 온몸으로 번져갔죠.
2: 병명을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4: 죄송합니다, 전하. 피부병에 좋다는 약은 다 써봤는데.
2: 백약이 무효하니 아무래도 근절을 찾아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다.
4: 그러시오면 문수 도량인 오대산 상원사는 기운이 맑으니 기도처로는 적합할 듯하옵니다.
1: 그렇게 오대산 상원사로 향하던 세조는 상원사 앞 맑은 계곡물을 보곤 목욕이나 하자 마음먹었습니다.
2: 이곳에서 목욕을 하고 갈 터이니 모두 물러나라.
4: 물러나라니요? 저희가 옥체를 씻도록 해주십시오.
2: 피부병의 흉터를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니 물러나라.
4: 예, 전하.
1: 혼자 목욕을 하던 세조는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자 주위를 둘러봤는데 때마침 멀리 지나가는 한 소년을 발견했죠.
2: 어이!
5: 무슨 일이세요?
2: 이리 와, 내 등을 밀거라.
5: 이제 다 밀었는데요?
2: 너는 어디 가서든 임금의 옥체를 씻었다 말하지 말아라.
5: 네, 대신 임금님께서도 어디 가서든 문수보살을 보았다 말하지 마십시오.
2: 문수보살? 어디 갔지?
1: 등을 밀던 소년은 후련히 사라졌고 주위를 살피던 세조는 자신의 피부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궁으로 돌아온 세조는 화공을 불러 자신이 본 문수 동자를 그리게 했고

0: 문수동자 그림을 상혼사에 걸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상혼사에 와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래서 상혼사는 대웅전이 아니라 문수전을 세웠지.
1: 문수보살을 모셨으니까, 그치?
0: 오호, 맞아.
1: 근데 이 고양이 상은 뭐야?
0: 이 고양이들도 세조와 깊은 연관이 있지.
1: 세조랑? 어떤 이야기인데?
0: 궁금하지? 그럼 절따라 전설 따라 다음 이야기로 고고! 세조가 상혼사에 행차한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세조의 곤룡포 자락을 물곤 법당에 들어가려는 세조를 방해했습니다.
2: 고양이가 내 발길을 잡아 끄는구만.
3: 제가 쫓아내겠습니다.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썩 사라지거라.
2: 아, 그만 놔두게. 이러는 이유가 있을터. 당장 법당 안을 살펴보게.
0: 세조의 예감대로 법당 안에는 세조를 해치려던 자객들이 숨어 있었죠.
2: 고양이가 내 목숨을 살렸으니 당장 석공을 불러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우게.
0: 고양이 덕분에 목숨을 구한 세조는 문수전 앞에 고양이 상을 세워 은덕을 기렸습니다.
4: 안 그래도 절에 날가 걱정이었는데 만극합니다, 전하.
2: 상원사는 날 두 번이나 구해주었으니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아야지요.
0: 그렇게 중창을 논의하는 중에 공양 시간을 알리는 목탁 소리가 들려오자 세조는 스님들과 한자리에 앉아 공양 채비를 했는데요. 맨 말석에 어린 사미승이 바로를 들곤 불쑥 말을 건넸죠.
5: 이거사, 공양하시지요.
3: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냐?
5: 왕께서 이 시성을 가지셨으니 이거사라 하였는데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
2: 어! 거참, 큰 인물이 되겠구나.
0: 세조는 사미승에게 장차 큰 인물이 될 거라며 삼품직과 붉은 천을 감은 허리띠, 홍전대를 하사했는데 이후 민가에서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귀하게 자라라고 붉은 허리띠를 매주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6: 자비는 불자의 근본이며 일체 중생에게는 부처님의 성품이 이미 존재하니 자비로서 이를 깨우쳐야 하느니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반열방경을 진행하는 부타파라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 공덕이 첫 번째입니다. 보시 공덕은 좋은 인연은 맺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빗겨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전파하는 BTN 불교 TV에 여러분들의 작은 보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한 통화 해주시면 영상으로 포교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는 이 길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절에 귀하여 공경 예배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용맹하신 뜻 세우고 비로자나 현해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소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근지혜와 보현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관음보살 삼십이억 몸을 놔둬 시방 삼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들게 할지

혼고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산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 내외 대소재앙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철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신은 상서전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

깨달은 님의 출현도 행복이고 올바른 가르침의 베품도 행복이고 참 모임의 화합도 행복이고 화합한 님들의 수행도 행복이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삶의 무게와 번뇌 속에서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찾고 계신가요? 수천 년을 이어온 위대한 가르침, 금강경. 왜곡 없이 마주하는 부처님의 생생한 육성. 초기 경전을 통해 금강경의 참뜻을 다시 읽어봅니다. 헛된 관념을 깨뜨리고 삶을 바꾸는 바른 견해. 순일 스님이 전하는 명쾌한 통찰이 마음 공부에 선명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참된 해탈로 나아가는 시간. 순일 스님의 초기 경전이 밝히는 금강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건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해안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지어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기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한무득이 벼들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었을 것이고

만일 여자의 뼈라면 금고 가벼울 것이니라. 아난다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남자와 여자가 살아있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안 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대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너말에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국무를 흘리며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끄야.

달에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비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달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딸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노포란 머리가 일포여 두 팔꿈치가 삼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오포가 대는이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금색상 아지병주 어깨관 허공위생 무불관 평등산하 무아처 관.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고령동생인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화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거 필경무부 급중생 시외 대중 각복이 선망 부모 왕극락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 주시고 모든 죄 업 길이 길이 없애 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 삼매 한순간에

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지 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에 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이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정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 철룡 이 도량의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 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소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야 참회합니다. 열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업장 고승장을 보광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보광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꾸민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다 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하

예,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 불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지는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

이제 삼보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께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

고쳐야 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언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회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보리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지방 3세 재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따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생겨난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나만 변치 않고자 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모두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기 싫고 내 것은 영원하길 바라며 내 생명, 내 소유, 내 사랑, 내 생각은 영원하길 바라니 고통이 따릅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변치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어떤 것도 붙잡지 말고 집착하지 마세요. 저 흐르는 물과 같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도 끊임없이 흘러갈 뿐 거기에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근심에 집착할수록 포박은 강해지고 근심에 무심할수록 포박은 느슨해집니다. 저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되어 무심히 흐르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양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양은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3: 소중한 결혼을 BTN이 응원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받은 품격 있는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레드에서 시작하세요. 꼼꼼하고 엄격한 신원 검증을 통한 세밀한 회원 관리,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매칭 프로그램, 베테랑 전문 매니저의 노하우로 한 분 한 분께 차별화된 서비스로 소중한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노블레스 레드는 성혼으로 보답합니다. 믿을 수 있고 품격 있는 성혼 매니저, 불자 매니저 보월광이 함께합니다. 문의는 010-3589-6889번입니다.

관무량 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많은 제자들과 보살들에게 법을 설하고 계실 때였다. 마가타국의 태자 아사세는 악한 벗인 제바달다의 꼬임에 빠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감옥에 가두었다. 위제희 왕비는 왕을 흠모하고 슬퍼하여 몰래 음식을 전하며 왕의 생명을 지켰고 부처님의 제자들은 감옥을 찾아가 왕에게 법을 설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사세는 크게 분노하여 어머니마저 해치려 하였으나 월광과 기바라고 하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충신들의 간곡한 만류로 왕비의 시혜를 멈추고 대신 기바라고

0: 깊은 궁 안에 가둬버렸다. 위제희 왕비는 궁 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혼란스러웠다. 왕비는 멀리 기사골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1: 세존이시여, 지난날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안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여 주셨사옵니다. 저는 지금 슬프고 괴로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게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주시어 제가 두 분 존자님을 뵐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0: 위제희 왕비는 슬픔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예배하였다. 그 마음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목련존자와 안한존자를 보내시고 스스로도 왕궁에 놔두셨다. 왕비가 머리를 들었을 때 부처님은 금빛 몸으로 연꽃 위에 계셨고 여러 성중과 천신들이 허공에서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이를 본 왕비는 깊은 감동에 영락을 끊고 흐느끼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 숙세에 무슨 죄가 있사옵기에 이러한 악독한 아들을 두게 되고 부처님께서는 또한 무슨 인연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나쁜 무리와 친족이 되셨사옵니까?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괴로움과 번뇌가 없는 세상을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마땅히 그곳에 태어나겠사오며 이 연부제와 같은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는 아예 살고 싶지가 않사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세상에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이 가득 차서 못된 무리들이 너무나 많사옵니다. 저는 다음 세상에서는 나쁜 소리를 듣지 않고 사나운 무리들을 만나고 싶지 않사옵니다. 지금 저는 부처님 앞에 오체 투지하여 참회하오며 구원을 비옵니다. 진정으로 원하옵나니 중생의 태양이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안락한 세계를 보여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금빛 광명을 놓으시니 그 빛이 시방 세계에 두루 비추었다가 다시 부처님의 정수리에 머물러 마치 수미산과 같은 황금의 좌대가 되었다. 그 안에 여러 불국토가 칠보와 연꽃으로 되어 있고 타와자재 천궁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위제희 왕비가 분명히 보게 되었다. 이에 위제희 왕비는 크게 기뻐하며 부처님께 아뢰기를,
1: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불국토는 모두 다 청정하고 광명이 충만하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에 가서 태어나고자 원하옵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바른 수행법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0: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자 오색의 광명이 입에서 나와 빈비사라왕의 이마에 비추었다. 그 광명으로 왕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마음의 눈이 열려 부처님을 뵙고 예배하였으며 번뇌가 끊어져 안아함과를 이루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2: 아미타불은 결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왕비께서는 마땅히 마음을 가다듬어 청정한 업으로 이루어진 저 극락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왕비를 위하여 널리 가지가지의 비유를 설하고 다음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청정한 업을 닦아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아야 합니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며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지성으로 열 가지 착한 업을 닦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처님과 불법과 성인 등 삼보에 기이하여 여러 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고 지키며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어 깊이 인과를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여 다른

0: 수행자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힘써 전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수행을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청정한 업이라 하는 것입니다.
1: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착하도다 위제희여, 왕비는 미래세계의 중생들을 위하여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하였도다. 아난이여, 그대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지니고 기억하여 널리 많은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여라. 나는 이제 위제희 왕비와 미래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서방 극락세계를 생각하여 관하도록 가르쳐 주리라. 열의 위실력으로 저 청정한 국토를 바라보는 것이 마치 맑은 거울에 자기의 얼굴을 비춰보는 것과 같게 하리라. 그리하여 극락세계의 지극히 미묘한 장엄과 즐거운 일들을 보고 나면 그들의 마음은 환희에 사무쳐 바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불생불멸의 진리를 얻어 흔들림이 없을 것이니라.
1: 부처님께서는 다시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왕비께서는 아직 생사를 깨닫지 못한 범부이니 그 마음이 여려서 상처받기가 쉽고 아직 신성한 지혜의 눈을 얻지도 못했으니 멀리 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열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에 의해서만 저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2: 세상에서 가장 위없이 높고 존귀한 열의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과 방편으로 극락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열반하신 후 미래 세계의 중생들의 마음은 혼탁하고 태어나고 늙고 아프고 죽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 등 오고감에 사뭇 시달리게 될 것이옵니다. 이와 같은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불의 극락세계를 볼 수 있겠사옵나이까?
0: 왕비시여, 그대와 중생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하여 서쪽으로 지르는 해가 마치 서쪽 하늘에 매달린 북과 같음을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을 생각하십시오. 극락세계의 맑고 깨끗한 물을 생각하고 해와 마찬가지로 한결같이 집중하여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극락세계의 물을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와 각각의 보배에서 광채가 빛나는 극락의 대지를 생각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1: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다.
0: 아난이여, 그대는 내 말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였다가 미래 세상의 중생들 중에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러한 극락의 대지를 관하는 법을 말하여 주어라.
1: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0: 극락세계의 대지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칠보로 된 꽃과 잎, 열매가 열려있고 마치 일곱 겹의 인드라망과 같은 진주 그물을 덮고 있는 보배나무를 생각하여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배나무를 집중하여 생각한 뒤에는 여덟 가지 공덕과 칠보로 이루어진 모든 소원을 들어주는 극락세계의 연못과 물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극락세계의 보배나무와 연못과 물을 생각한 뒤에는 온갖 보배로 장엄된 극락세계의 500억 누각이 있고 무수한 천신들이 보석으로 장식된 악기들로 불법승 삼보를 노래하는 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그대들은 자세히 듣고 이를 깊이 명심하여라.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고뇌를 없애는 법을 분별하여 해설하겠으니 그대들은 착실히 기억하였다가 널리 여러 사람들을 위하여 잘 풀이하여 설명해 주도록 하여라.
1: 그때 위제희 왕비는 아미타불과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배웠고 그 발 아래 공손히 큰 절을 하고 나서 부처님께 사뢰었다.
2: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부처님의 위실력에 의지하여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 뒤에

0: 미래 세상의 중생들은 어떻게 하여야 아미타 부처님과 두 분의 보살님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1: 법장비고의 원력으로 이루어진 극락세계의 꽃과 잎새와 보배 구슬과 광명으로 미묘하게 장엄된 연화대를 생각하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듯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 존자에게 말씀하셨다.
1: 아난이여, 이와 같이 연화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능히 윤회하는 제업을 없애고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이와 같이 생각함을 바른 정관이라 하고 달리 생각함을 사관이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는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연화대를 본 후에는 부처님의 모습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면 항상 훌륭한 법문을 듣고 지혜를 성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량업겁의 제업을 소멸하고 염불삼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이루어지면 아미타 부처님의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명확하게 생각해야 하며 이 눈썹 사이 백호의 상을 보는 사람은 84,000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는 수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분명하게 칭견한 뒤에는 관세음보살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수리 위의 육계와 하늘왕관을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의 모습도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다시 이르시기를
1: 다음에는 대세지보살을 생각하여라.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크기와 높이가 같고 온몸에서 나오는 빛은 자금색이며 지혜의 빛으로 중생들을 삼학도에서 구하고 모공 하나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우주에 두루 모든 부처님의 광명을 보게 되느니라. 다음에는 자기 자신이 극락정토에 태어나 연꽃 속에서 500가지 광명이 나와 자신의 몸을 비추고 허공을 가득 채운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하고 설법을 듣는 생각을 해야 하느니라.
2: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 존자와 위제희 왕비에게 말씀하셨다.
1: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몸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복과 공덕, 광명을 두루 갖추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연꽃 위에 계시며 온 우주에 두루 설법하는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과 깊은 신심, 모든 선행 등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하느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삼 목숨을 죽이지 않고 대승방등경전을 독송하는 사람, 여섯 가지 염원을 수행하고 회향하는 세 종류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느니라.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송하지 않더라도 대승의 뜻을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서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인과의 도리를 믿어 대승을 비방하지 않으며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는 일을 말하느니라. 그때 수행자가 스스로 돌아보면 자기는 이미 자마금의 연화대에 앉아 여러 부처님을 찬탄하며 극락세계의 칠보연못 연화대에 태어나느니라. 인과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다만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일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수행자가 목숨이 닿으려 할 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여러 권속들과 함께 황금의 연꽃을 가지고 500의 화신불을 놔두시어 그를 영접하시어 법의 아들아,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노라고 하시느니라. 하룻밤 하루나 동안 5계와 8계를 지키며 오역제를 범하지 않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공덕을 회향하여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과 권속들에 둘러싸여 금색 광명을 비추시며 칠보의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놔두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느니라. 하룻밤 하루낮 동안 팔제계나 삼위계를 지키거나 구족계를 지켜서 그 공덕을 회향하여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에는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많은 권속을 거느리시고 수행자 앞에 놔두심을 배울 수 있느니라. 선남자 선녀인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진 일과 자비를 행한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그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과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느니라. 어떤 중생이 대승의 경전을 비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지가지의 악업을 짓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되면 그 공덕으로 천겁 동안 지은 죄업을 소멸할 수 있느니라. 또한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권하여 그 말 그대로 정성껏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그 연불공덕으로 50억 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무원죄를 소멸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모든 계율을 범하고 승단이나 스님 내의 물품을 훔치며 부정하게 법을 설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온갖 악업을 짓고는 자기 스스로는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은 사람은 목숨이 마치려 할 때는 지옥의 불길이 몰려들게 되는데 이때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 부처님의 열 가지 위실력과 광명과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 등을 찬탄하느니라. 이때 이 사람은 80억 겁 동안 죄업을 벗어나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오역죄업과 십악 등 악업을 지어 지옥에 떨어져 무한한 고통을 받을 사람을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목숨이 다하려 할 때 선지식을 만나게 되어 그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위로하여 주고 법문을 들려주어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 주느니라. 이때 선지식은 그대가 만약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도록 하여라고 일러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이 지성으로 소리를 끊이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 번만 온전히 부르면 80억 겁의 죄업을 소멸하게 되느니라. 이 경은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생각하는 경이라 하고 또는 깨끗하게 업장을 소멸하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이라고 이름할지니라. 그리고 그대는 잘 기억하여 잊어버리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현재의 몸으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배울 수 있으며 염불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라. 언제나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연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거의 좋은 친구가 되며 모든 부처님 처소에 태어나 필경에는 부처를 성취하게 되는

0: 매달 만 원의 후원금이 모이고 모여 더 나은 방송 포교를 이루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세상 모든 곳까지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BTN 부다회.
1: ...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BTN 투어에서 특별한 성지순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달라이라마 존잔님 친견 행사 및 다람살라 인도순례는 각각 두 가지 일정으로 11월 2일과 10월 30일에 진행되며 부처님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는 27년 1월 14일에 진행합니다. 부타파라 스님과 함께하는 인도 네팔 부처님 7대 성지순례를 27년 1월 5일에 법정 스님과 함께하는 대마도 용왕제, 방생제 및 제주 4.3 위령제를 10월 26일에 떠납니다. 스님과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2-3270-3480번 또는 010-4675-0100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0: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쉼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정작 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선명상은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BTN 불교TV는 조계종 선명상 위원회와 함께 무상사에서 선명상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선명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법문은 물론 직접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실참을 통해 수행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듣는 법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앉아 호흡하고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BTN 불교TV 무상사 선명상 특별법회. 지금 선명상으로 당신의 마음을 만나보세요.
1: 고된 훈련 속에서도 다치지 않고 군 생활을 마칠 수 있게 아들을 군에 보낸 뒤로 엄마의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끝이 납니다. 군대에 있는 법당이 아들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법당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2: 우리 장병들은 훈련이 끝난 지친 몸으로도 부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받아줄 공간이 너무 낡았습니다. 안전한 계단, 따뜻한 온돌 바닥, 현대화되고 품격 있는 불단, 젊은 세대 장병들도 자랑스럽게

0: 기도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활력이 큰 불사를 이룹니다.
1: 군인 불자들의 따뜻한 법단이 될 수 있게 호국 용주사 군법당 불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휘영 장관은 경쟁과 양극화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건작 신임 청와대 불자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평정심을 지키는 마음 안보를 당부했고 강 회장은 신행과 결속을 다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이 1만 청년 불자를 품은 거대한 야외 법석으로 변했습니다. 재학생과 유학생, 북한 이탈 대학생까지 오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명상 콘퍼런스를 열고 AI 시대 인간의 가치와 선명상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기술 중심의 사회 속 내면의 평화를 찾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전국 각지의 비구니 수자들이 경주 감산사에 모여 선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감선 법회에 들어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공부하며 정진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최휘영 장관은 치열한 경쟁과 양극화에 지친 현대인의 마음 평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최 장관은 진우 스님의 재임을 축하하며 지난 임기 동안의 행보가 종단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2: 이끌어주신 그 리더십이 모든 사람들한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임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또 함께 축하드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대담의 핵심 화두는 현대사회의 불교의 역할이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음에도 국민의 마음은 편안하지 못한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과 종교가 국민의 내면을 치유하는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복잡하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사찰이 국민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을 돌보는 사회적 병원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3: 국민들의 네. 그 마음 평안을 위해서 네, 네. 저 우리 불교와 우리 종단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서 네. 국민들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도록 네. 원래 이제 우리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현대 문명 사회가 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기 때문에 네. 우리 종교도 또 우리 불교도 이게 잘 이렇게 대응해서 선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1: 진우 스님은 특히 현대인이 스스로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으로 선명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3: 내면을 내공을 길러는 네. 그런 이제 방법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급하고 하면 자살률도 좀 줄이고 네. 또 국민 마음 건강, 마음 운동 그걸 네.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네. 스스로 이제 그걸 해서 어떤 어려움도 네. 또 어떤 상대도

0: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다.
1: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가 된 마음 치유. 조계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대중화 노력이 이제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화합으로 이끄는 마중물로 확대돼야 할 시점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2: 강건작 신임 청와대 불자 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국가 안보와 더불어 평정심을 지키는 마음 안보의 중요성을 당부했고 강 회장은 공직자들의 신행과 결속을 다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육군 제28사단장과 육군 교육사령관을 역임하고 지난 6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 임명된 강건작 청와대 불자회장. 하정우 전 AI 미래기획수석의 국회의원 출마로 공석이 된 청불회장 소임을 지난 7월 이어받은 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일정을 고려해 어제 총무원을 공식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군 시절부터 널리 알려진 강 회장의 덕망을 언급하며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0: 내에서 워낙 그 덕망이 높고 평판이 좋으셔가지고 우리 불자 그 저기 장성들 네. 예, 추천을 제가 그 추천 안에 들어있던 걸로.
3: 청와대 안에서 불자를 찾다 보니 자신에게 제안이 왔을 뿐이라고 겸손을 보인 강 회장은 군복무 당시 대장 진급을 고사했던 일화를 털어놨습니다.
4: 뭐 얘기는 있었는데 저녁 시기가 뭐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한 분한테 제가. 예.
3: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에 걸맞게 진우 스님은 대외적 국방뿐 아니라 내면의 평정을 지키는 마음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선명상 보급 등을 통해 국민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일이 곧 마음 안보라며 이는 국가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에게 더욱 절실한 덕목이라고 당부했습니다.
0: 외부적인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네. 마음 안보를 튼튼히 해야 어떤 걸 보고 듣더라도 네? 평정심을 잃지 않고.
3: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예방에서 강 회장은 청와대 불자 공직자들이 흔들림 없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행활동을 이끌겠다고 화답했습니다.
4: 적어도 우리 청와대 불자들이 마음 평안히 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역할 잘할 수 있도록 뭐 행사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함께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3: 신임 회장 취임 후 첫 종단 예방을 마친 청불회는 앞으로 불교계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회원 간 결속을 다져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2: 히말라야 산사태와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네팔 국민을 돕기 위해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정원주 중앙신도회장과 정용식 사무총장은 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네팔 구호 성금 3천만 원을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했습니다. 신도회가 17일반 모여난 성금에 감사를 표한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도 구호 활동을 했지만 현장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경북 산불 이후에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슬픔을 표했습니다. 중앙신도회는 연간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세계 1화 국제불교영화제 확대를 위한 종단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이 1만 청년 불자를 품은 거대한 야외 법석으로 변했습니다.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북한 이탈 대학생까지 한 달 한 시에 오계를 받고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는데요. 한국 불교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초대형 수계법석 현장을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합장한 청년들의 참회 진원 소리가 드넓은 대운동장을 가득 채웁니다. 평소 축제와 체육 행사가 열리던 대학 캠퍼스가 1만여 청년 불자들을 품은 거대한 야외 법당으로 변했습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어제 교내 대운동장에서 주인공, 번뇌를 씻어내다를 주제로 초대형 수계법석 2026 연캠프를 개최했습니다.
6: 지금 제가 서 있는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1만여 청년들이 한날 한시에 오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한국불교 역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수계법석이 청년들의 목소리로

0: 재학생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과 북한 이탈 대학생, 듀이카와 미국 LA 캠퍼스 학생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자리. 수계식 이후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본명과 수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수계증이 발급됩니다.
1: 이제 불자로 하나 되는 마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이렇게 좋은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 저도 처음 수계식에 참여해봤는데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생긴 것 같아서.
0: 수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전계 대화상으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동관 스님이 교수 아사리로 나섰습니다. 갈마 아사리에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이,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전국 비구니회 회장 광용 스님 등이 7증사로 자리했습니다. 서울 캠퍼스와 YG 캠퍼스 소속 전법 특임 교수와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 학인 스님 등 153명의 스님들이 연비의식에 동참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영캠프 학생기획위원단 이승준 단장과 문수현 부단장에게 대표로 수계증을 전달하며 5계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3: 계를 받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광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4: 이 순간의 야단법석은 한국 불교 역사에 크게 기록될 것입니다.
0: 서울 구룡사 회주 정우대 종사는 학교 발전기금 10억 원을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경희 알미늄 오준세 대표와 금강성 보살은 지역미래 불자 육성장학금으로 3억 원을 전달하며 청년 포교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진 지역미래 불자 육성장학금 수여식에서 사범대 불교동아리 불사대 김현기 회장과 경영대 불교동아리 다붓다붓 양은정 회장이 학생들을 대표해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5: 하나하나씩 앞으로 제가 해나갈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최대한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6: 불교 교리들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0: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새로운 대학 전법 모델로 자리매김한 영캠프. 한날 한시에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난 1만 청년 불자들이 함께 세운 서원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7: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일상을 바꾸고 있는 가운데 명상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서울 국제 명상 엑스포가 세계 석학과 함께 명상 콘퍼런스를 열고 AI 시대 인간 본연의 가치와 선명상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양유근 기자입니다.
8: 매년 2만 5천 명 이상의 발길이 이어지며 누적 20만 명이 넘는 시민들에게 마음 치유와 스트레스 해소를 선사해온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 인간 내면의 평화와 자아 성찰을 돕는 선명상의 가치를 모색하려는 사람들이 동국대 남산홀에 가득 찼습니다. 2016 명상 함께 깨어나다를 슬로건으로 엑스포 명상 콘퍼런스가 세계 석학과 함께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명상 콘퍼런스는 기술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막식에 포문을 연 건 K명상의 세계화를 위해 힘써온 스님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9: 동국대학교는 이러한 자리를 통해 전통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국의 명상 문화가 세계와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10: 선명상은 오랜 불교 수행의 전통 속에서 마음을 밝히고 삶의 가치를 꿰뚫는 위대한 지혜입니다. 현대인의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고 삶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실천적 도구로 널리 확장되고 있으며
8: 2020년부터 7번의 엑스포를 통해 명상이 전하는 위로와 회복의 힘을 인식한 만큼 선명상 대중화에 힘을 실을 말도 이어졌습니다.
11: 명상의 전통과 학문적 가치, 현대적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를 성찰하는 자리이자 나를 넘어 타인과 세상을 향하는 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2: 우리 고유의 명상 문화를 널리 알리는 한편 세계의 다양한 명상 문화와 교류하며 지평을 넓혀가는 장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8: 기조 강연에 나선 수불 스님은 인공지능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지혜와 통찰을 일깨우기 위해 전통 가나선 수행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실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통찰은 미나스 카파토스 체프만데 교수의 강연과 맞물려 과학 차원으로 한층 확장됐습니다. 미나스 카파토스 교수는 마음이 뇌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으로 풀어내며 명상을 첨단 기술과 어우러져 인류의 의식을

0: to the wall. Embrace the wall. Because really there's nothing there anyway. The only thing there is the luminous self.
1: 이어 사사키 시즈카 교수는 AI 시대일수록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정신적 풍요를 찾는 이번 콘퍼런스의 학술적 탐구는 오늘까지 이어집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인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려는 선명상의 여정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2: 전국 각지의 비구니 수자들이 경주 감산사에 모여 선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담선법회에 들어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공부하며 수행을 점검하고 정진의 원력을 다졌습니다. 대구지사 강상묵 기자입니다.
3: 법당을 가득 메운 비구니 수자들이 법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국 비구니 선원 선문회가 지난 16일 경주 감산사에서 비구니 수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박 3일 일정의 담선법회에 들어갔습니다. 담선법회는 선의 가르침을 함께 공부하고 수행을 점검하며 선풍을 진작하기 위한 자리로 전국에서 모인 비구니 수자들은 수행의 경험을 나누고 정진의 원력을 새롭게 다졌습니다. 감산사 주지 기현 스님도 수자들을 환영하며 이번 법회가 수행을 되돌아보고 정진을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4: 선은장 스님께서 조사선과 깨달음의 수행에 대해서 2박 3일을 하시는 동안 이 간절한 말씀을 대중 스님들께서는 각자 수행에 도움이 되시고 또 정진에 더 깊은 시심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발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이번 담선법회는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산사 용성선원 선원장 월암 스님이 법사로 나섰습니다. 월암 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사선의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며 수자들과 수행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5: 어느 시에 있더라도 항상 참고하고 늘 깨어있고 열려있는 그러한 삶과 수행이 일치하는 그런 입장으로
3: 이번 법회에서는 수자들의 수행을 돕기 위한 가사불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비구니 수자들은 2박 3일간의 담선법회를 통해 수행을 점검하고 정진의 원력을 다지며 한국 불교의 선풍을 이어갑니다. BTN 뉴스 강상묵입니다.
2: 법보종찰 해인사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난 15일 코끼리 행복복지센터 시설장 향록스님, 해인사 포교국장 승우스님, 복지국장 성문스님, 센터장 백비스님, 박경아 총괄팀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800가구에 추석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해인사가 백미 20kg 25포와 송편 등 모두 500여만 원을 후원하고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따뜻한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향록 스님은 명절에도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다며 관세음보살의 마음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을 잘 보살펴 풍성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단법인 부산 영산제 보존회가 창립 33주년을 맞아 전통 불교 문화의 보존과 대중화를 다짐하는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영산제 보존회는 지난 15일 부산 모라동에 위치한 관음사에서 회주 경호 스님, 이사장 성림 스님,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정호 스님,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33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사장 성림 스님은 영산제는 단순한 불교 의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정신, 애국애족의 철학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영산제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한편 영산제의 대중화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3년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영산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된 법회에서 어산, 나비작법, 바라작법 등 영산제 시연 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국립 전주박물관과 전주서고사가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음산사 후원으로 오는 11월 29일까지 나한상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도량으로 귀한 전주 서고사 나한 특별전에 앞서 전주 박물관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시 기획의 의미와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전주의 역사와 함께 해온 서고사의 문화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이번 전시는 2004년 도난된 후 지난 2014년과 2020년 두 차례 환수된 것을 한 자리에 모아 일반에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서고사의 역사와 나한의 의미, 발언과 염원을 주제로 공간을 나눠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은 우리 성보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금정산 금강사가 지난 15일 국내외 젠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부산 투 뉴욕 2016젠 아트전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금강사 주지 혜성 스님을 비롯해 천세련, 김현옥, 제이안 등 국내 및 뉴욕 거주 작가 12명이 참여했으며 선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특히 개막식에서 주지 혜성 스님의 선서와 퍼포먼스가 펼쳐져 갤러리를 찾은 관람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혜성 스님은 선의 깊은 울림과 예술성이 어우러진 이번 젠 아트전을 통해 많은 시민이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사 갤러리에서 열리는 부산 투 뉴욕 2016젠 아트전은 오는 19일까지 계속됩니다. 제주 반야사가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 열반 13주기 추모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5일 제주 반야사에서 봉행된 법회는 태고종 전 호법원장 혜일 스님과 제주 종무원장 법회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초청법사 진만 스님은 포교의 큰 원력으로 대중과 함께 하셨던 스님의 삶을 가슴에 새기라고 법문했습니다. 반야사 공독회와 네팔 홍수 피해 지원금 500만 원을 보시한 주지 현파 스님은 청빈한 수행자로 큰 가르침을 주신 스님을 다 함께 기억하자고 밝혔습니다. 제주 불교신문이 창간 37주년 기념 행사와 제1회 제주 불교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3일 불사리 탑사에서 진행된 제주 불교신문 37주년 기념식에는 태고종 승정 수암 스님과 수율 스님,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과 불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창간 37주년을 기념한 제1회 제주 불교문화상에는 금봉사 주지 수암 스님이 제주 불교의 학술적 지평을 넓힌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김승석 편집인은 모두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허훈 스님의 기념사를 대독했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게 아니라 이웃을 살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자비행을 실천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 금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AI 기술과 마음 돌봄이 만나는 특별한 체험, AI 힐링 가이드와 마음 돌봄 체험이 열립니다. 스트레스 뇌파 진단, 뉴로 아로마, 로봇 명상과 AI 마음 상담으로 나만의 마음 돌봄 방법을 찾아보고, 싱잉볼 울림에 따라 빛으로 생성되는 반응형 디지털 아트 공간에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차는 9월 19일과 20일 인사동 토포하우스에서, 2차는 9월 29일과 30일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 IF존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대의 참된 수행자,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스님과 함께 선강과 실참을 쌍수하는 사부대중 선수련회가 오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문경 한산사 불의선회 주관으로 열립니다. 일상과 수행이 둘이 아닌 삶을 실천하고 열려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8660-1009번입니다. 수원 복령사에서는 2026년 제16회 복령사 사찰음식 대향연을 오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개최합니다. 일상의 식탁에서 만나는 사찰음식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마음이 어우러지는 복령사에서 특별한 시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256-4127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주 야간반의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BTN 불교TV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법회 65기를 모집합니다. 10월 6일부터 시작하며 3개월간 진행합니다. 매주 화요일 지도법사 자홍스님의 지도로 기초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고 목요일에는 자율정진하며 일상 속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는 023270-3491번입니다. 동국대학교 로터스관에 수행과 마음치유의 새로운 도량, 선센터가 조성됩니다. 이미 400명의 소중한 원력이 500나한 조성불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의 보시는 기부자의 존함과 염원이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환되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원력이 모여 불교의 미래를 밝히고 불자 청년 인재를 키웁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라며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곡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엄마는 평생 염주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족을 위해 늘 부처님께 기도하셨죠.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한 생을 아름답게 해양하는 여법한 의식입니다. 이별의 순간은 슬픔이지만 동시에 영가를 위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소중한 인연의 시간입니다. 사후 3일간의 장례의식은 백일기도 공덕보다 100배 크다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시다림 염불 기도와 함께 불경 수위로 장엄하고 공덕 회향에 이르기까지 영가를 위한 최고의 효행이자 공덕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의 품만에서 먼저 가신 영가님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도록 정성모아 합장드리옵니다.
1: 고객 납입금은 주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계율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저는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하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통해서 계율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 투게더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다뤄놨었죠. AI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터넷 까르마, 또 우리가 스마트 까르마라고 해서 불교에서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며 그 업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계율이죠. 우리가 하는 행

행동 하나하나가 의도를 갖고 그것을 하는 것이고 그 의도에 의해서 업이라는 게 발생돼 우리의 다음 찰나에 그 결과가 찾아온다라는 인과응보 자업자득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렸고 우리 일상 속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우리가 하루에도 빠짐없이 쓰는 것이 핸드폰, 인터넷,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들 그것으로 인해 빌어나는 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투게더에서 하필이면 다뤄야 했느냐 바로 우리의 제목이 투게더,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일상의 모든 순간에 손에서 떼지 않고 스마트폰을 쓰실 것이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스마트의 이름과 같이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용도를 넘어 지금은 인공지능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보시고 검색을 하시고 또 심지어는 금융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스마트폰과 그 안에 들어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 투게더라는 방송을 통해서 그것이 조화롭게 함께하는 즉 화합의 형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의미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투게더를 통해서 AI에 대해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AI는 저희가 방송에서 처음 다뤘을 때 대략 한 1년 전쯤 될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다른 형태로까지 발전하게 됐죠. 처음에는 인간과 바둑 정도를 두는 AI였었지만 지금은 AI가 우리에게 궁금한 것들을 알려주고 심지어는 대화 상대가 되고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무언가를 살아갈 때 조언을 해주거나 그것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까지 굉장히 발전이 돼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세대가 그렇게 신세대라는 표현도 그렇죠. MZ라고 부를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지나간 세대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 나아가 젊은 출가자들 사이에서도 인공지능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곧 나올 여러 가지 핸드폰, 스마트폰 속에도 더 강력하고 빠르고 더 똑똑한 AI가 탑재됐다라는 걸 광고로 나올 정도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특히 젊은 세대는 이것의 활용 범위가 훨씬 더 넓고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사용자인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올바른다는 이름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해서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성장 속도에 따라 인간들이 그것에 대한 윤리, 도덕, 나아가 계율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사람들을 강하게 집착시키는 걸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불교도 더 이상 지켜보고 방관할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비롭게 다뤄줄 수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AI와 화합할 수 있을까? 나아가 불교적 수행으로 어떻게 AI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해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투게더 주제, 재밌는 제목입니다. AI 부디즘이라는 제목입니다. 뭐 신문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AI 부디즘, 우리 BTN에서 인공지능 관련의 방송을 하셨던 보일 스님의 원래 책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일 스님을 학장으로 제가 학감으로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오랜 시간 함께 같이 연구도 하고 학인스님 지도도 하며 수행생활을 하면서 이 AI라는 것과 불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합하고 함께 화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해인사를 이제 회향하고 나와 스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한번 실현해보고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스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셔서 AI 부디즘 학술원이라는 학술원을 저희가 얼마 전에 개원을 했고 그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뭐 연구라고도 할 수 있고 학술원이니까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다녀온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이야기 나누며 전달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 주제 AI 부디즘이라는 제목으로 인공지능과 불교 그리고 여러 불교 학자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AI 개발자들이 불교가 갖고 있는 이런 종교성, 철학, 문화 또는 인간에 대한 존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이 AI 부디즘 학술원을 통해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AI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왜? AI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죠. 그리고 AI라는 걸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AI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점차 우리의 통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우리가 점차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생각들이 조금씩 두려움으로 바뀌며 이제는 AI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죠. AI를 만든 우리가 만든 AI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전에 저희가 AI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과 같고 우리의 아이들과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내용도 똑같이 보면 됩니다. 자식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낳았죠. 그리고 자식을 가르치기도 있죠. 그리고 자식들을 때때로 통제하기도 하지만 자식들의 성장이나 앞으로의 것들을 걱정하죠. 본인이 낳은 자식인데 점차 걱정하고 바라보죠. 나아가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고 내가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고 내가 그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스스로의 삶을 항상 걱정하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인데도 스스로 걱정을 합니다. AI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러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누르는 게 작동되는 리모컨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AI라고 하는 건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이 만든 지능이 탑재되어 있다 보니 지능이라고 하는 건 생각하게 되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에 생각을 물고 또 다른 생각으로 나아가다 보니 점차 우리가 사용하던 것, 통제하려던 것들을 넘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대상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류는 AI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I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다. 우리를 속이기 시작했다. 라고 평가합니다. 많은 뉴스나 미디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AI 부디즘 학술원 이제 출장을 다녀오면서 개발자들과 여러 불교학자들을 만나면서 저에게도 큰 깨침을 얻은 게 하나 있던 게 바로 AI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세요? AI가 분명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을 두리뭉실 말하면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제가 분명 묻지도 않은 것에 대해 다른 말, 틀린 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AI의 망언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을 속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속임으로써 또는 누군가를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이익을 얻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가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즉, 거짓말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AI는 그런 의도를 갖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AI가 분명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인간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투게더 오늘 편 조금 뒤쪽에 또 다른 표현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이라고 하는 건 쨔따나라고 하는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무언가를 행할 때 의도가 들어있으면 그건 까르마, 업을 만들고 그게 좋은 의도였고 좋게 전달이 되면 선업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속이거나 내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손한 의도가 돼서 악업을 쌓아 나에게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래서 의도가 존재합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을 두지 않습니다. 이 무의식적인 게 뭐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버스 탈 때 버스카드 찍거나 그냥 잘 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멍하니 있는 거다. 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음료를 마시는 무언가입니다. 거기에 의도가 들어있지 않죠. 하지만 그때 생각하면 바뀝니다. 버스를 탈 때 버스카드를 찍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선생님들이 청소년 카드를 갖고 몰래 찍어야겠다. 그건 불손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무임승차라는 게 있었죠. 지하철이나 그런 게. 아, 아무도 없으니까 무임승차 해야겠다. 이건 분명 악한 의도일 겁니다.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목이 마르고 저거 마시고 싶다라고 해서 눈치를 이렇게 봤다. 누가 없네. 그냥 내가 마셔도 모르겠네 하고 마셨어요. 그냥 내 앞에 있어서 목이 말라 마시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같은 행위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바로 의도라는 것이죠.
AI의 행위,

세상에는 그런 의도가 과연 존재하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의도는 감정인 것인가? 의식인 것인가? 또는 의도는 마음인가?에 대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것에 대한 철학적인, 불교적인, 다양한 과학적인 사유와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AI는 그냥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합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역설적인 것에 떨어지게 되죠. 의도가 있는 AI에게 그럼 감정이 있는 것입니까? 의식이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풀리지 않은 난제입니다. 더 다양한 AI가 개발되고 정말 휴머노이드와 같이 인간과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감정, 의식, 마음에 대해 우리가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누구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아 내가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 종교인인 내가 볼 때도 이건 마음과 같아. 그렇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자, 철학자, 수행자, 종교인 모두가 모여서 진지한 대화 끝에 답을 도출해야지 개개인 한 명 또는 특정 집단이 그냥 생각해서 이렇게 발언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고 저 역시도 이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깊게 그것에 대한 책임감과 무거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저 역시도 AI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생각해보니 그 의도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단순히 내가 그것에 속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판단해 버렸던 것이죠. 저희가 이번에 만난 분 중에 사사키 시즈카라고 하는 세계적인 율장 연구자이자 세계적 석학이십니다. 또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똑똑하신 우리 비구니 스님 계시죠? 원영 스님이라고 계신데 원영 스님과 제가 같이 우리 사사키 시즈카 교수님의 제자였었습니다. 또한 제 제자를 제가 교수님의 제자로 보내서 석사까지 공부를 시키기도 할 정도로 교수님이 굉장히 뭐 율장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따스하게 알려주시고 또 본인이 아는 것을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입니다. 마침 또 갔더니 교수님이 요새 유튜브를 하십니다. 저한테 출연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AI 부디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수님과의 인연을 뭐 물론 일본어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키 시즈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같이 이야기했던 장면도 있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AI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인들, 스님들에게도 많이 질문을 하고 때때로 스님들이 대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불교학자인 교수님, 또 구사론의 석학이며 이런 분석학에 대해 누구보다 열심히 하시고 또 대학에서 또 이 물리학을 전공하셨던 분이다 보니까 교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AI는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저의 어리석은 질문에도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AI는 깨달아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깨달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교수님? 깨달음이라는 기준은 번뇌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번뇌가 없기 때문이죠. 라는 근원적인 대답으로서 저에게 큰 일침을 알려주셨습니다. 인간이 함부로 기계에 대해서 깨달았냐 안 깨달았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냐 없냐를 말하듯이 그렇다라고 하면 불교의 수행적 가치관으로 봐야죠. 번뇌를 점차 우리가 번뇌단이라고 하죠. 또는 단번뇌라고도 불러서 번뇌를 없어서 순수한 상태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열반과 해탈을 얻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둡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으로 계속 이끌어가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증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누구보다 깊게 연구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 저 역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인간은 살아가며 여러 탐진치 삼독을 통해 고진멸도의 끝없는 사유를 통해 수행을 닦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행을 닦아서 하는 것이 번뇌를 점차 줄여가는 것이다. 태어날 때 어쩌면 영이었을지 모르는 번뇌를 살아가면서 여러 인연을 만나고 내가 행을 하며 우리는 마이너스로 내려간 것이다. 불교를 만나 이제 그 마이너스였다라는 것을 알아차려 점차 수행으로 끌어올려 영으로 나아가 영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걸 불교에서 행을 닦는 수행이라고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AI의 상

상태로만 AI가 깨달을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AI는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그것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을 위해 인간이 만든 것이고 지금도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또 가르침을 주셨었습니다. 우리는 수행을 통해 번뇌를 없애고 줄이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찰에서 추권에서도 업장 소멸이라는 걸 가장 강력하게 말하죠. 번뇌를 넘어서 업장까지도 소멸하려고 합니다. 왜?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고 나아가 열반을 증득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해탈까지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AI는 그저 그대로 그 일을 할 뿐인 겁니다. 그걸 입력한 우리가 다시 오히려 우리의 의도를 AI의 의도라고 생각하며 바라봤던 것뿐인 것이죠. 그냥 그대로 우리가 입력한 걸 수행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하고 이어져 간 것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의도라고 생각해 그것을 우리의 책임이 아닌 AI의 책임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우리가 앞서 투게더에서도 이 AI 책임론에 대해서 깊게 다루기도 했었죠. 바로 그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실행시키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책임은 정작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우리에게 잊고 싶지 않은 것이죠. AI에게 덮어씌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AI는 깨달을 수 있냐 깨달을 수 없냐 그런 윤리적인 잣대까지도 우리는 거기에 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AI가 그런 모습과 말과 표현 즉 AI의 신구의죠. 이것을 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AI를 디자인했고 인간이 그런 AI를 제공했고 인간이 그렇게 인간으로서 사용했기 때문인 겁니다. AI의 어떤 모습, 나타난 표현, 그것의 언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만들고 제공했고 다시 그것을 인간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다시금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AI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 분야의 전문가를 저희가 또 한 명 만났었습니다. 바로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언어 모델이 있죠. 우리 챗봇을 넘어서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쓰시는 AI가 다 언어 모델일 겁니다. 챗 GPT 뭐 3.5를 비롯해 다양한 것들이 있죠. 제미나이, 또 클로드. 다양한 것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AI로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이 언어 모델이죠. 우리가 키보드로 쳐서 무언가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우리가 대화형을 켜갖고 대화를 나누죠. 이것을 언어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언어 모델이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답변하는 심각한 오류 현상이 요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병명, 문제를 인간들은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저희가 바로 오늘 AI 부디즘의 주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 문제인 겁니다. 저 역시도 이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AI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환각현상, 할루시네이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든 게 아니라 정보의 조합 속에서 다른 게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이 AI가 의도를 갖고 인간에게 대충 이 정도 말해야겠다라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제공했던 여러 정보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최초에는 원래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을 만들려고 했던 게 잡탕이 돼버린 것 같은 상태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같은 것이죠. 밥 위에 예쁘게 채소들을 담아 마지막에 맛있는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고명들을 넣죠. 그것을 우리는 비빔밥이라고 불려서 깨끗하게 비벼서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비빔밥과 거의 비슷한데 있는 걸 막 다 집어넣어서 막 휘저어 놓은 거죠. 모르는 사람이 볼 땐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뒤섞여 있는 거죠. 근데 엄연히 비빔밥과 이 잡탕은 완전히 다르죠. 심지어 막 뒤섞여 있는 걸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 이건 뭐 동물이나 먹을 걸 나한테 주냐고 음식 쓰레기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하죠. 바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섞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AI는 우리가 필요한 명령어에 대한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급하게 조합하다 보니 엉뚱한 게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는 정답은 이제 없습니다.

이게 개발자, 철학자, 종교인들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무수한 정보를 제공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멘트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으면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약속을 해서 동시에 인터넷을 없애버립시다. 없애고 새로 인터넷을 만듭시다. 라고 하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근데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지금 이 순간도 와이파이를 찾으실 거고 또는 전파가 조금만 약해도 우린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인 겁니다. 없앨 수 있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바르게 조금씩 조금씩 인간이 인간의 편의에 맞게 우리를 도울 수 있게 우리에게 바른 걸 알려줄 수 있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수행의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청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인간이 살아가며 여러 가지 업과 번뇌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AI도 지금은 여러 업과 번뇌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바른 행을 통해 청정하게 고쳐나가야 됩니다. 바른 것을 일관되게 우리가 다시 제공하고 바른 행동으로 AI를 사용하고 바른 의도로서 AI에 접속해서 바르게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바르다라는 게 이제 하나라도 빠지면 AI는 인간에게 계속 그릇된 것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할루시네이션에 대해서 고치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전혀 세상에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과학계에서도 이 할루시네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게 할루시네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써 있죠. 여러 가지 제공받은 것들이 한계가 있거나 치우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우리가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편향되어 있는 정보로 다른 것들을 제공해야 되다 보니 오류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국가마다 언어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 문맥의 이해에 한계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잘못된 것들이 나오고 또 최신 정보가 계속 거듭거듭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재가 이루어지다 보니 무리한 한계 속에서 답을 내서 할루시네이션이 발전된 것이고 인간은 AI를 여기 피노키오 그림이 있죠.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또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뭐 좀 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속아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전자기기, 미디어에는 이미 AI가 들어있고 이것에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께 피해를 주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나오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혼선과 불신을 주게 되죠. 저만 하더라도 요새 뭐 고객센터 같은 데다가 좀 뭐 수리나 그런 걸 맡기려고 전화하면 챗봇이나 인공지능이 대화하죠. 엄청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연결하기 위해 계속 0번을 누르는데도 끝까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마침 유튜브에 무슨 콘텐츠에서 그걸 재밌게 지금 희화한 것까지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다 AI로 이루어집니다. 뭐 많이 사용하시는 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는. 정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제공된다면 우리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나왔죠, 바로 상담사의 혼란을 초래하고 업무 효율이 저하됩니다. 저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가 다시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기업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한 비용의 손실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이 실제로 과학계와 이 기업에서도 이 할루시네이션을 고치기 위해서는 똑똑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갖는 것이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신뢰받는 AI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리정돈에서 시작됩니다. 바른 것들을 차근차근 바르게 정리된 형태로 제공돼야 바른 정보가 지능이 돼서 인간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관성이 생명이며 정리정돈이 중요하다. 이거 어디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해인사 팔만대장경 속에 이것의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일관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고 반야와 연기로서 그 모든

의 가르침이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각 여러 부파에 따라 부에 따라 경을 나눠 놨죠. 반야부, 율장, 아함, 화엄, 방 등 다양한 것들로 정리정돈이 돼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알고 싶고 찾아보고 싶으면 그 부분을 빼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반야를 설명하고 있으며 화엄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에게 유식을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죠. 이미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여러 중생들을 위해 일관성 있게 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정리정돈을 통해 각각의 카테고리에 맞게 대기설법으로 법을 설하셨던 것.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점이죠. 불교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그럴 이유조차도 없죠. 우리는 수행자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을 개발하고 만들고 프로그래밍하는 분들께 이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각적인 것, 무언가에 빠지거나 집착하게끔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이렇게 법을 설하셨고 이 법을 통해 여러 중생들이 바른 길로 들어가 수행을 닦아 자신의 삶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개정해 사막을 닦았습니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번에 만났던 가장 중요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쿠마가이 세이지라고 해서 교토대학에 계신 교수님이고 현재 불교학자이며 승려이십니다. 승려이시며 실제로 이 언어모델의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모습이 저기 옆에 저 로봇이 하나 있죠? 휴머노이드가. 이분이 이제 프로그래밍한 그런 언어모델을 안에다 넣어놓은 붓다로이드라고 부르는 하나의 차차를 찾아온 분들을 만나주는 형태인 겁니다. 승복이 아니라 사무회라고 해서 절에서 있는 옷을 이렇게 입혀갖고 뭐 이 사찰에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사용을 잠시 멈춰뒀습니다. 왜 멈춰뒀는지 아십니까? 최초의 언어 모델을 통해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불교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이 언어 모델인 붓다로이드가 챗GPT 3.5가 만들어진 이후에 생성형 모델이 더 발전되면서 불교이지 않은 것을 불교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즉, 불교적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한 것이죠. 인공지능에도 그런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것의 사용을 스탑시키고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고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다시금 이 스위치를 넣어서 아마 작동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쿠마가이지 세이지 교수님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제공한 겁니다.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고 바른 사용을 위해 전통불교의 경전을 사용합니다. 왜 전통불교입니까? 즉 우리는 초기불교라고 부르는 것이죠. 즉 판단과 차이를 피하기 위해 전통불교의 경전을 다시금 언어 모델화하여 붓다로이드에게 입력시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불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전통불교, 초기불교의 경전이다 보니 부처님의 직설에 가까운 내용들을 담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것이죠. 하지만 대승불교인 우리에게 조금 섭섭할 수도 있죠.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쿠마가이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판단과 차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도 대승불교, 화엄, 법화 또는 반야, 중관, 유식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나아가 상자부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즉 최초기의 경전을 넘어선 부파불교 이후 시대부터는 각각의 부파에 맞게 주장하는 내용과 사상과 수행법이 발전했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똑같이 평등하게 바라봐주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이러한 반야적인 내용을 만약에 제공한다면 이 내용은 여기 경전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굳이 왜 이것을 쓰지? 이러한 수행법을 제공했을 때 저 수행이 더 난데 왜 이런 수행을 하냐? 즉 인간이 다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구별하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 전통불교의 경전을 입력해 언어모델을 내에서 생성형 AI로서 다시금 그 답을 추론하려고 하고 이것을 그래서 부탄 왕국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거대한 승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승려들이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실 때 옆에서 어시스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실제로 제공을 하려고 한다고는 준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일본 정부를 통해서 지금 이 교수님께서 이런 불교적인 AI에 관련한 사업을 받아서
지금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 속에 자기를 추구하고 타인과 구별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며 지금을 위해 어제와 내일을 찾는 그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과 번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중심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분명히 무아이다, 아뜸안에 집착하지 마라, 고정불변의 무언가를 찾지 말라, 무상한 것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여러 가지 가르침 속에서 무상, 고, 무아라는 삼법인 속에 고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아와 무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고가 소멸되는데 고만 바라보니 아에 집착하고 영원한 것에만 하다 보니 업과 번뇌가 끊기지를 않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편하려고 만든 AI로 인해 우리가 다시 괴로워하고 우리가 다시 걱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AI를 없애버릴까요? 처음 이야기와 다시 되돌아가서 절대로 없앨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이미 아십니다. 우리가 쓰지 않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에는 AI는 이제는 하나의 동반자입니다. 우리에게 핸드폰과 같은 게 돼버린 것이죠. 지금 스마트폰이라 부르는 것도 저는 아직까지도 좀 낯섭니다. 아직까지도 핸드폰이라고 하죠. 많은 불자님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AI는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도 촌스러울 정도로 그냥 함께하는 존재가 되고 언제든지 활용하는 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없애면 해결된다, 안 쓰면 그만이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것에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다가가기 위해선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고 보다 편리하고 보다 뛰어난 이제 그런 것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비교 대상으로 다가가게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업과 번뇌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뜸안을 없애고 영원불변한 걸 찾지 않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법은 연기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즉 함께 변화하고 함께 알아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AI를 개발하고 활용하고 지금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투게더라는 우리 방송의 이름과 같이 함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함께함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투게더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방송국에서 이것을 잘 만들어준 것도 있고 PD님이 애써주시는 것도 있고 저 역시도 계속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투게더를 봐주시고 함께 투게더를 응원해주시고 투게더를 보시면서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ARS를 걸어주시는 이러한 모든 보시의 정성들이 지금도 함께 투게더를 함께하는 것이고 내일도 투게더를 함께하는 겁니다. AI도 똑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인간과 인간이기 때문에 함께한다는 마음이 크지만 이제 AI는 인간은 비록 아니지만 같이 공존하는 것으로 바라봐야지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것과 대결하고 비교하고 경쟁해서 보다라는 것 속에 계속 깊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또 한 분의 학자였었습니다. 사사키 토끼오. 맨 처음 보셨던 사사키 시즈카오 교수님과 이름이 같죠. 바로 아드님입니다. 원래 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일본으로 오셔서 AI 개발을 하고 있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이자 개발자. 그래서 사사키 교수님이랑 이번에 책을 냈습니다. AI라는 거울이라는 책을 내서 제가 아마 내년쯤에 이제 번역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발자의 눈으로 본 AI와 그 AI를 실제로 사용해 본 불교 학자가 같이 담론을 나눈 겁니다. 개발자의 의도와 똑같이 이루어졌는지 그 의도가 그리고 불교적으로 바라볼 때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눈 책인데 저도 지금 재밌게 읽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개발자의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어려워요. 불교적인 거야 재밌게 하는지만 그래서 우리 토끼오 교수님이랑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며 여러분께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주십시오. 토끼오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류의 세상, 인간의 세상에선 수학도 과학도 철학을 기반으로
계산과 증명만이 아닌

가치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과학으로 뭔가를 증명만 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왜? AI가 더 빨리 계산할 것이고 더 빨리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과학자와 수학자는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이 인류의 삶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갖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즉 함께하는 수학과 생활 속에 함께 사용되는 과학을 개발하기 위한 성찰과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너무 가슴 깊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불교가 생각했던 게 이런 것이죠. 단 하나라도 연기적으로 이어져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과 저것은 모든 것이 이어져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 또한 사라진다라는 부처님의 그 연기적 가르침. 이제 그것이 더 생활 속에 깊게 들어왔고 나아가 과학계에까지도 잘 전달된 것 같아 그 수학자와 과학자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 너무 감사드리고 2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불교가 잘 이어져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제 AI 대전환의 시대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AI 부디즘은 그리고 AI 부디즘 학술원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연구와 수행과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모습은 불교의 지혜로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사유와 실천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외부적으로 측정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AI와 같이 바라보면서 AI보다 못해, 저 기계보다 성능이 떨어져 그런 걸로 측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여 스스로 자각을 하여 그 기반 위에 우리의 가치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가치이며 가치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를 가장 크게 키우는 것이 저희가 투게더에서도 말씀드렸던 가치의 가치, 즉 함께할 때 더욱 거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각의 길을 닦아온 불교의 지혜로 이제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AI 문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쩌면 AI는 하나의 문명으로 새롭게 발달될 겁니다. 축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시대가 크게 변하는 강한 축을 표현하는 건데 축의 시대는 어쩌면 다시금 이어져 쓰여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AI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AI를 통해 문명이 거대한 변화를 이뤄갈 것이고 그 문명의 길 속에 우리는 올바른 인간의 삶을 그리고 평안한 일반의 삶, 인간의 삶을 그 안에서 안락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의 삶을 갖춰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도 불교적 수행을 닦고 불교를 배우고 함께하기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찰에서 아침 예불마다 하는 이산현 선사 발언문 또는 이산혜원 선사 발언문이라고도 하죠. 그 맨 마지막 구절에 그 답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 이루어지다 라고 이 발언문을 마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도 살아있지 않은 하나의 물건과 같은 무정들도 모두 함께 어우러진다면 일체 종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사막도에 있는 축생으로 바라본다면 불성이 없을 것이지만 인간인 우리가 수행을 닦아 부처가 되어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엇이든 다 부처일 것이며 개도 부처일 것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도 하나의 기계, 머신으로 바라보면 어떠한 불성도 없는 하나의 기계 덩어리이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불교적으로 바르게 사용하고 자비롭게 함께하며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선 불성의 수단의 방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유정과 무정이 일체종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구이가 AI의 신구입니다. 여러분의 행동, 말과 키보드로 치는 표현, 그리고 생각하는 것, 마음, 이 모든 것은 AI에 투영될 것입니다. AI의 할루시네이션이 생각돼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

환각에 빠질까 봐 걱정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신구일을 잘못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신구일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중생인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해 주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이제 AI도 인간과 함께 할 수 있고 인간을

불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불교적인 것, 그리고 불교의 수행, 불교로서 AI와 함께 해주신다면 앞으로의 AI는 분명 우리에게 자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우리와 화합하기 위해 계속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여러분과 함께 모든 것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것과 저것이 연기적으로 올바로 이어져 있고 그 안에서 무아와 무상을 통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불교의 수행을 오늘 하루 더 절실히 닦으시고 오늘의 수행이 여러분의 내일 더 따스하고 행복으로 다가오기를 바란드리며 오늘 AI의 이야기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투게더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핸드폰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고 함께 하실 텐데 그 속에서 여러분의 자비를 바르게 전해주시기를 바란드리며 투게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BTN 불교 TV에서는 보시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이 걸어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더 좋은 우리 투게더와 BTN 프로그램 제작에 쓰이고 많은 불자님들이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투게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의 계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우리 투게더를 비롯해 BTN의 여러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은 여러분이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한 통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가 큰 힘이 됩니다. 이 여러분이 해주시는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의 방송 포교 후원 전화는 많은 불자님들이 우리 BTN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보시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죽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불교에서는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레바퀴처럼 생사는 끝이 없이 돌고 돈다. 윤회라고 하거든. 죽는다고 하는 것은 육체만 벗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깔 입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가 있게 모든 잡된 생각을 끌어부르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 장례식. 그 인생의 이제 마무리가 가장 소중하지. 그래서 불교의 장례식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영가 있게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잊고 참 좋은 세상에 좋은 몸 받아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식이 불교 장례이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도록 염불을 해주는 것이 죽은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0: 소리가 멈춘 곳에서 이제는 나를 듣는다. 도림사 시민선언 심사굴.
1: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따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다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승가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승가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0: 태화강의 숨결이 흐르고 삼호산이 감싸는 대한불교 천태종 울산 정광사. 옥으로 빚은 관음상과 삼천의 부처님, 그리고 대불보전. 정광사의 신심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수천 개의 연등이 불을 밝힌 도량. 주지 경혜 스님과 함께하는 간절한 기도의 마음. 아이들의 웃음이 자라는 정광사 금강유치원. 부처님께 전하는 향기 가득한 화정회. 지역민과 불자들의 마음 공부 서예반. 바라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울려 퍼지고 다도회의 정갈한 차 한 잔이 마음을 잇습니다. 법문으로 길을 열고 차 한 잔을 나누며 마주 앉아 마음을 듣습니다. 연꽃향기 가득한 경내에서 드리는 향긋한 기도. 행복으로 가는 아름다운 동행, 천태종 울산 정광사.
1: 50여 년의 구도와 수행이 길어올린 한 권의 시. 운명을 여는 실천의 안내서, 깨달음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는 어제는 그토록 알고자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오늘은 뚜렷하고 밝게 다가오는 깨달음의 세계를 노래했습니다. 전강 조실 큰 스님을 시봉하면서 조사선을 직접 지도받고 긴 세월 간절히 참고해 지은 개송, 깨달음의 노래. 문의는 010-6484-2542번입니다.
2: 염불 최고 영인 스님, 염불 천도 가피력. 드디어 염불 최고 영인 스님이 부산 금정산에 연수함을 열어 불자님들의 조상 천도와 집안과 자손들의 발복을 위해 염불 정진하고 계십니다.
3: 부처님, 제 자식만큼은 잘 돼야 합니다.
4: 부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2: 조상님들의 원들을 풀어 천도제를 지내주어야 집안과 자손들이 발복하고 운이 열립니다. 영인 스님의 염불 천도법은 부처님에게 어려움을 고하고 조상님들의 원을 풀어드리게 해 신묘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디 조상님들께 공을 드리고 천도제를 올려드리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염불 제1 부산 연수암 영인 스님 010-7674-3457번입니다.

0: 오랜 시간 탈은 수많은 이야기를 품어왔습니다. 정통의 멋은 더 생생하게, 탈춤의 흥은 더욱더 신나게, 세계의 다양한 탈과 춤을 만나고 신나는 퍼레이드와 대동단장까지 보고 즐기고 함께 춤추는 대한민국 대표 탈춤 축제가 펼쳐집니다. 누구나 함께 즐기는 특별한 축제, 가면에 기어 모두의 춤, 2026 안동국제 탈춤 페스티벌.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지금 흥천사는 배롱나무 꽃과 수국향에 물들어 마음까지 편안합니다.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우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백년 위패를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백년 위패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원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100년 위패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오는 10월 18일 일본 후지산 홍원사에서 대구 통천사, 오사카 통천사, 후지산 홍원사에 한국과 일본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27년 아리스포츠컵 원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다국적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를 기원하는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스포츠로 하나 되고 불심으로 화합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비구니회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열사, 강제징용 희생자를 위한 한민족 영산문화제를 오는 9월 19일 서대문 독립공원 추념탑 앞에서 봉행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무연고 영가를 기리며 추모하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573-7601번입니다. 천년고찰 진관사에서는 선망 부모님과 2년 연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사랑하는 가족의 행복과 소원을 기원하는 국행수륙제를 49일간 봉행합니다. 9월 6일 입제하고 10월 24일에서 25일까지 회향제를 봉행합니다. 수의 동참에 무량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359-8410번입니다. 광주 마하대원 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작업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 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하남도량에서는 광명진원 백만독 정진수행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원력이 원만히 성취되고 일체의 장애와 어둠이 광명진원의 밝고 지혜로운 빛 가운데 모두 소멸되기를 발원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불국토 상조에서는 10월 1일 BTN 불교TV 2층 무상선원에서 법률사무소 정금 박순배 변호사와 함께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법과 장례 이후 알아두어야 할 유산 상속에 대한 법률 내용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70-4623-5217번입니다.
1: 행복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나 자신을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아미타불 연불소리가 울려 퍼지는 부처님 도량 위에 내가 남긴 왕생탄묘에서 종교적 갈등 없이 가족의 만남과 화합의 장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인 낙동정맥 중심에 있는 아미타우스 극락도량은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백호, 배사님수, 금계포란형으로 대대손손 발복을 기원하는 최고의 명당입니다. 큰 스님이 열반하면 모셨던 부도탄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탄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미타우스는 전국 어디서나 온 가족이 빠르고 쉽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탄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만불산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을 기원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사셨던 부처님의 생애를 따라가는 부따로드 부따순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석가족의 마지막 최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리불목건년과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석가족이 비우리 왕에 의해서 전멸을 당했습니다. 전멸을 당했고 그 자리는 네팔의 가비라라고 하는 티라우라코트 이런 쪽 자리였을 걸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연못은 마하나미 자살을 했었던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던 저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뜻이 있고 마음을 그렇게 낼 수 있어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모든 명분을 붙여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보면 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굳이 안 하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이러면서 멈추기 쉬워요.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하나미 부처님 사촌동생이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이게 진짜 연세 드셨을 때 사건이면 그때 과연 나이 들었으면 저 행동이나 할 수 있었겠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체력이 되니까 저런 결단이나 이런 것도 하는 거지. 뭐 70 넘은 분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겠나라는 그 생각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그러니까 이런 연못은 사실은 인도 가비라 쪽에 있어서는 안 되고 네팔 가비라 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가 이제 처참하게 파괴되고 사람들이 다 대사륙이 벌어지고 난 뒤에 부처님이 오세요. 부처님은 두 번이나 진군을 막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계시고 소문도 다 들었을 거고 전쟁 상황이나 이런 얘기도 다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대가 한번 쓸고 간 뒤에 다시 왔을 때 사람들이 덜 죽은 사람들이 계속 살려달라고 하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 그거를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억장이 무너졌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뵈면 위로할 말이 없다라고 할 때가 언제냐면 자녀분이 뭐 자살을 했거나 군대 같은 데 가서 의문사를 당했거나 뭐 이런 분들 참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이 없어. 그래서 좀 깝깝하지. 근데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야? 그 기록이 자은전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기를 마지막 한 바퀴 돌아보시면서 위로를 해주긴 해주는데 내가 보기엔 그 위로가 안 들어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뭐 마음을 편안, 야, 그게 되겠어? 올바른 마음의 중심을 잡고 뭐 이러면 이게 될 상황이 아니거든. 야, 너 팔다리 다 잘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마음을 편안하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딱 돌아보시면서 내가 가비라에 오는 것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 나는 이곳에는 찾지 않겠다. 너무 슬픈 거지.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부처님이 얼마나 깊은 쉽게 말해서 짜증이 났는지 비우리는 이 과보로 몇 월 며칠에 불에 타 죽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님 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감정 표현하시는 경우가 아나율 졸았을 때 굉장히 뭐라고 하셨었고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제바달타 사건 때도 당신이 많이 뭘 이렇게 좀 했었던 것 같기는 해. 그래서 과거에는 제바달타가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가서 얘기해. 라고 할 때도 뭔가 이렇게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었거든. 근데 부처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이 흔들림이 있었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 부처님 깨닫고 나서는 깨닫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있어서 출가하려고 할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마지막 그 수자타에게 우유죽을 드시고 니런선아의 그 발우를 띄우면서 내가 과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고 뭐 길상초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감정적 동요가 굉장히 뭔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보면 데스노트가 작성된 상황이죠. 그것이 부처님이 했다라기보다는 부처님이 고지를 해준 거지. 너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했고 그 얘기를 비우리가 들어요. 비우리가 들어. 그러니까 전에 들은 거지. 옆에서 들은 건 아니고 전에 들은 거지. 그게 이제 퍼졌겠지. 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더라. 라고 하니까 퍼지니까 섬뜩하지. 아유, 나 같아도 섬뜩하겠다. 저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툭 오죠. 그래서 결국 비우리가 그 날짜까지 고지를 해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 사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다. 점 같은 거 볼 때 예를 들어서 점집에 가서 점을 봤는데 5뉴월에 물가 조심하세요. 그러면 아니야. 그냥 농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럼 물가 안 가면 되잖아. 그냥 5뉴월만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올해 뭐 몇월 달에 그러니까 뭐 10월 달에는 차 조심하세요. 그러면 뭐 차 잘 안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하고 뭐 지하철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 뭐 지하철이 사고 나겠어. 그거는 진짜 확률적으로 엄청 떨어지는 일인데 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도 관계가 없잖아. 예, 그래서 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맞추는 점이 있고 틀리는 점이 있어. 아이, 이거 웃을 일 아닌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 왜 웃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쓸모 있는 점은 틀리는 점이에요. 맞추는 점이 아닙니다. 맞추는 점은 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쩔 건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그러는 거야. 당신은, 내년 12월 31일에 죽어요. 근데 그게 맞는 점이야.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내가 뭘 변화를 준다 그래도 아무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맞추는 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점이 진짜 점이라니까. 틀리는 점이 진짜 점이야. 내가 12월 31일에 죽어요. 이랬는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좀 해가지고 해봐야겠어. 이러면서 살살살 했더니 안 죽었어. 그러면 틀리는 점이야. 아, 이 얘기가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라니까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점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점은 틀리는 점이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국에서도 나오는 얘기거든. 중국의 주역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주역은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상수역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틀리는 거다라고 하면 의리역이에요. 점인데 틀리면 뭡니까? 틀리지만 교훈을 삼는다. 교훈을 삼는다. 그러니까 요 똑같은 논점이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삼재가 있어, 삼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상수역에서 상수역은 점은 맞춘다예요. 이 맞추는 점과 관련해서 가장 잘 맞췄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소강절이에요, 소강절. 소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북송오자 중에서 굉장히 잘.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길 가면서 이렇게 소달구지 같은 걸 이렇게 타고 가다가 그럼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운집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딱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딱 들면서 딱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한마디 한대. 100% 맞는데. 뭐 그랬겠어. 뭘또 해. 이야기니까 그렇지. 이야기니까 그렇지. 살면서 제일 재밌는 얘기를 들었던 게 저랑 같이 예전에 학교 다니는 그 스님이 그랬어. 자기는 수능 새벽에도 새벽 기도 때 남의 주원장 읽다 왔다. 주원장 읽다. 수능 보러 간 거야. 수능 주원을 하고 수능 보러 간 거야. 참 재밌지. 그래서 내가 되는 갑다, 내 이랬다. 그래서 너는 그 기도 공덕으로 되는 갑다, 내 이랬어. 그래서, 요게 이제 맞추는 거고, 이렇게 맞추는 점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뭐할 건데,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 내년에 망해. 내후년에 죽어. 뭐 어쩌라고, 이걸. 그걸 알아서 뭐할 거야. 알면 스트레스만 받는 거지. 그래서 맞추는 게 좋은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 좋은가? 근데 이 의리역파들은 누구냐면, 의리역파들은 이게 공자, 위진시대의 왕필, 그 다음에 정이천이라고 하는 사람.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의리역파예요. 아, 이 소강절의 이 상수역과 이 의리역을 이렇게 합치려고 했었던 게 주자입니다. 주희. 점은 원래는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에 시작하는데, 좀 하다 보면 안 맞죠?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또 저런 쪽에 또 꽂혀가지고, 내가 안 꽂힌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점 보는 걸한 16가지를 이렇게 딱 했는데, 서로도 아구가 안 맞아. 그러니까 룰이 다르니까 쉽게 말해서 MBTI하고 혈액형 점하고 맞겠냐고. 이게 서로 불일치가 나온다고. 그러면 어느 걸 우선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뭐 용한 걸 찾아야 될거 아니야. 나도 참 없어. 못 찾겠어.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를 보다가 그때도 그랬어. 한나라 때도 며느리를 보고 이러면, 왕실에서 며느리를 보면 점을 본다고. 이게 잘 맞나? 뭐,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점쟁이들한테 얘기하랬더니 다 각각 얘기를 하더래.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세모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룰이 다르니까. 그럴 때는, 오행가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변호사도 그런 거 있잖아. 이혼 전문 변호사 뭐 이런 것처럼 특화된 쪽을 취한다. 이래서 통과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자기네들도. 누가 압도적 타율이 나오면 그쪽으로 싹 쏠려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누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쪽 사람으로 다 간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소강절이 한것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게딱한 가지 있어요. 1세대 30년. 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원해 운세설에서, 소강절의 원해 운세설에서 1세 30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주역을 봤어.
정말

점을 보면 딱 보면 안 좋은 게 나왔어. 안 좋은 게 나오면 그것을 조심해서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 삼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재도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절에서 삼재를 말하지 굳이 이거를 말해서 사람을 불안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스님도 내가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삼재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라. 그래야 네가 조심하고 삼재라는 거는 그 기운이 좀 약한 때예요. 약한 때. 그러니까 내가 면역체계가 떨어져. 좀 그럴 수도 있잖아. 체력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면역체계가 좀 떨어지면 다니는 거좀 조심하고 뭐 다니다 보면 감기 걸리고 이런 질병이나 이런 거를 쉽게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조심하라라는 의미에서 저는 삼재를 고지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재니까 너는 안 좋고 안 좋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불교도 삼재라고 말하지만 이 삼재를 없애려고 하죠. 그게 삼재풀이죠. 아니야. 생각이 다르다니까. 삼재니까 너 골로 갔어가 아니에요. 삼재니까 네가 조심하고 일단 우리가 풀어서 데미지를 줄여줄게. 제 줄여줄게. 하지만 다 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좀더 조심해야 돼. 삼재 기간에는 좀 조심하다 보면 올수 있는 게 주역에도 그렇게 나와. 주역에도 종일건건 석척약 여무구라고 종일 동안 계속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다가 저녁에는 해질녘에 석척약이라는 게 해질녘에는 반성을 하고 슬퍼한데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나 조심하면 그러면 허물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허물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겸손하고 내 자신을 다하려고 하고 이러면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삼재를 그런 정신 자세로 보내자는 게 사실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돼서 잘못된 부분을 고지해서 얼마를 뜯어내고 삼재풀이 됐으니까 끝. 그게 아니에요. 룰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경감시켜 줄 테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어. 요즘 뭐 예를 들어 장마야. 아니면 뭐 태풍이 불어. 그럼 비가 와. 그러면 지금은 일기예보상 비가 오니까 그 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뭐 우산을 준비하든지 뭐 비옷을 준비하든지 하면 안 맞냐? 안 맞냐는 아니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더라도 좀 피해 다녀야지. 피해 다닌다는 건 뭐냐면 뭐 지하철을 탄다거나, 예를 들면, 조금 나갈 일을 자제한다거나, 그러면 덜 맞겠지.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을 극복해 보자라고 하는 게 삼재예요. 주역의 의리역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반성을 해서 그거, 너한테 지금 안 좋은 게 오고 있으니까 조심조심해서 잘 챙겨봐.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과 관련해서 안 좋은 꿈을 꿔서 꿈자리가 안 좋아. 그때 자식에게 전화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런 꿈자리가 안 좋으니까 네가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 그게 아들이 내가 이꿈 꿨으니까 너 지금 절단 났어가 아니고 네가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맞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야. 그걸 맞아서 자식이 진짜 끝장 났으면 좋겠. 그 생각을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이렇게 안 맞는 점이 좋은 점이에요. 맞는 점은 빼박입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암 사기 6개월 남았어요. 이런 거 비슷해. 5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 편히 가지셔요. 어차피 끝났습니다. 이거 5초라고. 근데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조기 발견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좀 늦출 수도 있고, 조금 이렇게 이런 치료를 받으시거나, 뭐, 이렇게 좀 식이요법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극복해 가자는 게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명이냐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누가 명이냐? 자, 이 사람은 그대로 맞추잖아. 6개월 뒤에 죽습니다. 맞췄어. 이게 명이 아니요? 이 사람은 안 맞아. 지금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 3, 4년밖에 못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식이요법도 하시고 다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10년, 20년을 살게 됐어. 이게 돌팔인가? 이 사람 못 맞추잖아, 지금.
근데 오히려 이게 명의일 수도 있어. 아니, 이 사람이 명의일 수도 있다고. 아니 맞잖아 이게 지금. 이게 이 명의는 필요가 없다니까. 이 명의는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점에서는 맹점이 뭐냐면 명의는 내가 오래 사니까 좋은데 점은 저게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 그냥 공수표를 날린 걸 수도 있잖아. 검토를 해보지를 못하겠는데 이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유리왕이 몇월 며칠 날 불에 타 죽는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업에 의한 결과를 고지해 준 거예요. 자, 이 예언은 바뀌었을까? 이 얘기를 듣고 비유리왕이 되게 두려워했대.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날에 맞춰서 배를 타고 강으로 들어갔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뭐 배에 불이 났어. 예를 들면 뭐 왕궁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 이제 뭐 못 피할 수 있지만 배에 불이 났어. 그러면 뛰면 되니까. 뛰면 되니까. 이거 굉장히 잘 생각한 것 같지 않아요? 뭐 당신이 예, 9월 달에는 교통사고를 당할 거예요. 그럼 집 밖으로 안 나가면 되지. 한 달만 안 나가면 되지. 네가 어쩔 건데. 내가 아파트 10층에 사는데. 뭐 자가용이 날라서 갖다 박을 것도 아니고. 비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는데 재밌게도 재밌게라고 말하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화산이 폭발해서 결국 죽어요. 화산이 폭발.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재밌는 논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비우리가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안 죽었을까? 가서 죽은 건가? 안 가서 죽은 건가? 안 가도 똑같이 작용을 했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비효과 예전에 그런 것들을 보면 안 그러면 뭐 타임머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가서 뭔 작업을 하니까 또 다른 일이 벌어서 얘가 또 죽고 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 그래서 결과값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보통 영화 설정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거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저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 만약에 저게 정해진 업이면, 정해진 업은 동굴 속이나 바다 속이나 하늘에 올라가도 피할 수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선술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 그게 불교에 나오는 얘기예요. 신선술을 배우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수행력이 높아서 자기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아.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알아. 죽음이 오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알아.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다 이렇게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누구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숨고 신통이 있으니까 누구는 하늘에 나르고 이렇게 했는데 날짜 되니까 하늘에 나르던 놈은 떨어지고 죽었어. 야, 두 번 죽는 거다. 죽은 뒤에 번지점프 한번 공짜로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되면 정업난면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비우리는 그 자리에 가서 죽었냐 안 그러면 그렇지 않았어도 그렇게 죽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 이게 좀 생각이 좀 많은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3대 비극 중에 말년의 3대 비극 중에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해서 종결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제바달타가 교단으로부터 분리되고 그리고 제바달타가 비극적으로 죽는 걸로 기록에는 나오고 하지만 아마 안 죽었을 걸로 후대에 제바달타 교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봤을 때 안 죽은 것 같아. 바로는 안 죽은 것 같아. 그리고 비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1차적으로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사리불 목건년의 열반 사건입니다. 사리불 목건년의
시간 순서는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사립을 목건년과 제바달타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을 목건년은 그때 살아있었고, 그 다음에 석가족이 멸망할 때 목건년이 등장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요? 라고 말했다는 걸로 봐서 목건년은 살아있었고, 그리고 사립을 목건년이 이제 돌아가시는 대목이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이렇게. 예, 시간 순서가 제바달타 사건, 석가족의 멸망, 사립을 목건년의 열반. 사립을 목건년은 일반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리부를 법장, 법의 장수, 최고, 그 다음에 장남과 같다라는 것도 있고, 부처님을 제외하고 붓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사리불밖에 없습니다. 사리불의 불은 그 불 아닙니다. 사리불의 불은 이불이에요. 이 부처 불자가 아닙니다. 이불이 아니고 이불이에요. 이불은 아들 자자를 뜻하는 거예요. 번역하면 이게 그래서 사리푸트라라고 해서 푸타라고 하는 거고, 붓다하고 달라. 푸트라 푸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누구누구의 자식. 그래서 번역할 때는 사리자라고 하는 거고, 사리불, 사리자, 사리불은 어떻게 보면 음역이고, 이거는 이거는 의역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붓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데 대지도론에 보면 제2의 붓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붓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제자는 사리불밖에 없습니다. 대만의 남길부라고 하시는 분이 제바달타에게 붓다라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당신 책에 그렇게 써놨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그 기록을 못 찾았습니다. 나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 도대체 어디 나오냐고. 너 도대체 어디서 봤냐.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는 후대에 붓다라고 쓰는 사람이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게 용수입니다. 용수, 나가르주나. 제2의 붓다, 8종의 시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사리불은 제자들이라고 보면 좀 그래요. 일반 제자가 아니고 약간 총리 같은 역할이에요. 총리. 예, 저. 그러니까 같은 장관들보다는 레벨이 훨씬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불교 안에서도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목건년은 이게 원투거든요. 목건년은 내가 보기에는 성격이 좀 쉽지는 않은 분인 것 같아. 당신이 능력도 있는데, 사리불은 약간 온화한 쪽 캐릭터고, 목건년이 약간 괄괄했던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병사로 나오고, 이분은 타살이거든. 집단 구타 타살인데, 그러니까 성격이 괄괄했던 게 삼국지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삼국지에도 보면 장비는 맞아 죽었죠.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자기 수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된 거고. 성격이 별로 안 좋아서 진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가장 가방끈이 길고 머리가 좋았던 건 아이러니하게도 장비입니다. 장비입니다. 그런데 관우한테 너무 약간 이렇게 머리 좋은 캐릭터 같은 의협적이고 그런 캐릭터가 전부 관우한테 가는 바람에 장비가 약간 개그 캐릭터 비슷하게 되는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뒤에가 저렇게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성격이 세요. 그래서 적이 많은 거야 주변에. 물론 뭐 주먹으로 때리고 이랬다는 거는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을 머리가 좋고 신통력도 있고 이러니까 잘 논파하지 않았겠나 싶어. 뒤 없이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논쟁 붙으면 막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어도 어느 정도는 사람이 이렇게 체면 체리게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늘상 그거 있어요.
50을 잘못했는데 80을 뭐라고 하면 저 사람에게 원망이 생깁니다. 잘못은 했는데도 짜증이 나.